보세요. 당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그냥 크리스티교였습니다. 크리스티교로 거의 하나로 거의 통일된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그 크리스티교, 즉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신교라고 하지만 초기에는 엄청나게 핍박과 탄압을 받았겠죠. 이 루터 칼뱅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데 이 유럽이 당시에 구교, 로마 가톨릭과 루터 칼뱅 등의 신교로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영국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게 이른바 헨리 8세의 수장법입니다.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인 나야! 라고 하면서 이 수장법을 발표하게 돼요. 이게 1534년. 요게 종종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교가 등장하게 되자 로마 가톨릭, 즉 구교 입장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대한 포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까라고 하면서 예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회는 누가 만들었죠? 로욜라라는 인물이. 로욜라라는 인물이 예수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과 결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34년, 40년인데 연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신교가 등장하게 되자 예수회가 등장했다. 이 언저리쯤. 16세기 중엽.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이때쯤.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게 이제 다 16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이건 연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다음에 칼뱅의 크리스티교 강요, 이런 게다 16세기 초쯤 있었다라는 거 체크. 자, 르네상스의 초기 중심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관광으로 많이 가는 지역이 바로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순수 예술적이었다가 여기가 바로 알프스 산맥 있죠?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영국의 런던 일대에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순수 예술적이었었던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은 좀 성격이 달랐죠. 현실 비판적, 교회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던 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같은 것이 있었고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인물이 바로 칼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칼뱅이라는 인물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지만 여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운동을 시작했었고요. 이 칼뱅은 루터랑은 조금 다르게 종교개혁을 해나갑니다. 특히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했었냐면 상행위,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오픈마인드로 다가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만지고 돈을 벌고 이러한 것, 그러니까 상행이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그런 걸 되게 불경하게 여겼어요. 크리스티교 입장에서. 그런데 아니다. 각각의 직업은 신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건 우리 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가장 잘 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행위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중상인들, 그 상공업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것이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파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칼뱅파는 각 지역에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 달랐어요. 프랑스의 칼뱅파를 위그노라고 하고요. 네덜란드의 칼뱅파를 고이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하고요.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던 칼뱅파를 장로파 이렇게 불리거든요. 즉, 위그노, 고이생, 청교도, 장로파 등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주로 누구다? 다 칼뱅파를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 그 북독일이나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서는 역시 루터도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한 신교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자 로마 가톨릭 입장에선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진짜, 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황,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맞아? 다시 한번.

이건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회가 열렸어요. 우린 그걸 트 공회. 트가 제일 앞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네요. 뭔가 재확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트리엔트 공회. 이것은 로마 교황의 정통성이나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던, 재확인했던 사건이 바로 트리엔트 공회입니다. 그리고 신교파에 대한 탄압, 뭐 종교 재판, 뭐 이런 것을 열었던 것이, 합리화했던 것이 바로 이 트리엔트 공회가 되겠고요. 이게 16세기 중엽. 1545년부터 63년까지인데 저 연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요 트리엔트 공회가 있을 때 있었던 사건, 요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1555년. 외우기도 쉽잖아요. 155년. 1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게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그냥 약속을 맺었대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화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게 뭐라고요?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를 인정해 준 거예요. 루터파 인정. 이제 그만 싸우자. 독일 지역 내에서 신교와 구교 간에 다툼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더 이상 다투지 마. 앞으로 루터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였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1559년. 요게 바로 통일법인데 통일법 누가 했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했었던 대표적인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제위 초기에 했던 게 통일법 내지는 통일령이고요. 제위 후반에 했었던 것이 동인도 회사 설립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통일법이 1559년. 동인도 회사 설립이 1600년이거든요. 지금 40년이 넘는데요. 맞아요. 엘리자베스 1세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위 초기에는 통일법, 1559년.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 헨리 8세가 발표했던 수장법을 거의 완성하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통일법으로. 그리고 동인도 회사 설립, 1600년에 동인도 회사 수립으로 인해서 설립하게 되면서 이 영국이 그 이후 해상 제국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보여줬던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두 개의 연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네덜란드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는요, 이 네덜란드에 있는 칼뱅파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고이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네덜란드는 예나 지금이나 장사를 많이 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유리한 교리가 뭐라고 했죠? 칼뱅이에요. 칼뱅파가 많았었는데 당시에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에스파냐거든요. 에스파냐는 전통적인 구교 국가입니다. 근데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보니까 아니 네덜란드 내 밑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는 신교도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도 믿지 마. 너네 전부 다 카톨릭 믿어. 구교 믿어. 하게 되자 네덜란드가 저항을 하게 돼요. 그게 그러면서 이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요 정책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주도하게 되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17세기 중엽에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누가?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었던 이 펠리페 2세는 펠리페 2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함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적함대라고 불리는 바로 아주 강력한 함대였었는데요. 그 함대를 누가 꺾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꺾어요.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1588년인데 이 연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통일법과 동인도 회사 사이에 있었던 것이 영국의 무적함대 격파. 요거 있었던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낭트 칙령인데 낭트 칙령이란 건 뭐냐면 프랑스 안에서의 이 신교도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우린 그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프랑스 안에서의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 낭트 칙령이에요. 이 낭트 칙령은 누구? 앙리 4세. 우리가 지난번 문제 풀 때도 이 낭트 칙령의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 지난 강의 마지막 기출 문제 풀 때도 이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은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거든요. 1598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임진

신의 란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내에서는 신교도 칼뱅파였던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 바로 낭트 칙령입니다. 근데 이 낭트 칙령을 없애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폐지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예, 바로 루이 14세는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갖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낭트 칙령 인정은 1598년. 요게 1685년도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까지 같이 기억. 그리고 16세기에 있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천체회전에 관하여, 그다음에 베살리우스의 인체분해에 관하여라는 것도 16세기 중엽에 나왔는데, 이것은 뭐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17세기가 누구의 시대입니까? 과학혁명의 시대죠. 과학혁명의 시대를 잇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코페르니쿠스 아닙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그 코페르니쿠스는 16세기에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꼭 체크.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콘스탄티 공의회. 콘스탄티 공의회로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고요. 위클리퍼 후스를 2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이, 1555년. 이거 뭐?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 인정. 트리엔트 공의회는 뭐라고 그랬죠? 트가 재확인받고 있죠? 맞아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해 주었던 것이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낭트 칙령, 누구? 앙리 4세가 프랑스에 있는 칼뱅파를 누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위그노라고 그랬죠?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선 베스트팔렌 조약.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사실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1648년도에 네덜란드의 독립과 함께 루터파와 칼뱅파한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줬던 것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시기적으로 그쪽이니까. 그리고 여기 앙카라 전투. 우리 지난 강에도 한번더 말씀드렸었는데, 앙카라 전투는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 제국이 붙어서 티무르가 이겼던 전투입니다. 이게 15세기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티무르는 어디로? 명나라 치러 가려고 했었어요. 이 티무르가. 그런데 요 티무르가 있을 때, 명나라 치러 갈때 명나라는 영락제예요. 영락제 하면 나왔던 인물이 바로 정화의 원정. 그렇죠? 15세기 초에 정화의 원정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당시에 베트남에서는 레러이라는 사람이 레 왕조를 건국하기도 했었고, 1453년, 여기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지만 뭐또 있다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었다. 자, 일본에서는 온인의 난으로 인해서 그 이후 약한 100여 년간의 일본의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는 모습이 있었고, 요것 좀 기억해 두세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나올 것 같아. 자, 티무르는 주로 몇에서 몇 세기요? 14에서 15세기에 활동했던 나라 아닙니까? 요 티무르가 활동할 때쯤에 오스만 제국은 티무르한테는 조금 눌려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누가 있었다? 명나라가 있었다. 명나라는 여러분, 1368년도에 건국했으니까 여기도 14세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죠? 17세기까지 갑니다. 예. 요때까지 갔던 게 명나라다. 그래서 요 명나라 초기에 중앙아시아에서는 티무르가 있었고, 티무르의 수도는 사마르칸트.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다가 누가? 그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죠. 예, 그러면서 자금성 같은 거 건국도 했었다라는 거. 요 포인트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었던 명나라는 특히 자신들의 이 조공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 원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쪽에 있었던 어디? 인도라든가 호르무즈. 여러분 요 위치 기억해 두세요. 요 호르무즈 꼭 체크해 두십시오. 예, 지금 2026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을 하나 딱 찍으라면 여기죠. 여기죠. 왜? 이 호르무즈가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 여기 바로 이 호르무즈인데요. 그 언저리까지 갔다 왔었고. 메카나, 아덴. 여기를 우리가 흔히 아덴만이라고 하죠. 아덴. 그 다음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만들어졌었던 모가디슈. 그 다음에 말린디. 뭐, 요런 데까지 갔다 왔던 게 바로 정화의 원정. 내지는 정화의 항해이기도 하고.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호르무즈를 한때 누가 장악하기도 했었습니까? 예, 포르투갈이 장악하기도 했었다. 요거 꼭 체크. 포르투갈은 여러분 흔히 마카오만 알고 계신데 저 호르무즈를 장악했던 것이 그들의 이 포르투갈의 해양 진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보자면 명나라 정화의 원정으로 인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갔다 왔던 인물이 바로 정화해라는 인물이었었다. 정화는 어느 나라? 명나라. 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으로는 보통 활동했던 시기는 14, 15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었고, 무슨 전투 있었다? 앙카라 전투. 요거 꼭 체크. 무슨 전투? 앙카라 전투. 15세기 초입니다. 1402년에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 제국이 붙어서 티무르가 이겼던 전투가 이 앙카라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티무르 왕조의 수도는 사마르칸토고, 여기에 있었던 나라가 명나라다 보니까 명나라 원정 중에 예, 누가 티무르가 사망하게 되면서 티무르는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로 요 일대에 등장했던 나라는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것이고, 그 전에 티무르 제국 내지는 티무르 왕조는 앙카라 전투 체크해 두시고요. 1402년입니다. 티무르 사마르칸트, 그리고 사마르칸트 티무르가 있을 때 중국은 명나라였었다. 그 다음에 요 호르무즈, 예, 작년 수능에도 그 전년도에 나왔었던 트리폴리, 이걸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요 호르무즈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사마르칸트, 이스파한, 바그다드. 예, 바그다드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딱 주변에 있고요. 요 호르무즈는 여기 아주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시기적으로는 언제? 13에서 20세기까지 갔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인데 그 중에서도 최전성기가 16세기예요. 요렇게 아주 막강한 땅을 갖고 있었던 때가 16세기가 되는데 16세기 술레이만 1세 때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요쪽에 튀니스, 지금의 튀니지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다음에 지금의 리비아 지역의 해양 교통으로 유명했던 지역이 트리폴리 지역이거든요. 요 트리폴리가 작년 수능의 핵심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트리폴리가 있었던 요 지역을 리비아 지역이라고 하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리비아를 지배했었던 나라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탈리리 기억하시죠? 이탈리아는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등등 같은 나라가 있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인데, 와, 이걸로 물어봤어요. 근데 트리폴리는 제가 이따가도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그 전 평가원에서 트리폴리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것을 그해 수능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써먹었었어요. 그 지명 문제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 지도, 특히 핵심적인 이렇게 지도를 보실 때 대략의 위치 등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자, 요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잘 나갈 때 지금의 이란 지역 일대에 등장했던 게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는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고요. 특히 요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잘 나갈 때 사파비 왕조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요거 꼭 체크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파비 왕조는 1501년부터 1736년인데 이게 몇 세기요? 16에서 18세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물라카,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정복했었고, 그래서 한때 요 물라카, 네. 물라카가 지금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물라카 해협, 여기 있었던. 그래서 포르투갈이 한때 차지했던 거 호르무즈, 물라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카오, 뭐, 요런 지역까지 이제 차지했었죠. 그런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물라카를 포르투갈이 가져갔지만 그 이후 물라카를 네덜란드가 가져갔다가 그 이후엔 또 영국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초반에 에스파냐에 의해서 아스테카 문명이 파괴되었었고요. 잉카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코!

피나.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아코, 잉, 피나,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세기 초, 1526년도에는 바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굴 제국이 성립했다. 무굴 제국이 성립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그리고 술레이만 1세, 요 인물 너무 중요하죠. 이 술레이만 1세가 푸레베자 해전에서 에스파냐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면서 동지중해 패권을 전부 다 차지했던 게 바로 요 술레이만 1세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체크. 아, 그 다음에 요거 빼놨네요. 술레이만 1세 앞에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셀림 1세인데, 셀림 1세가 누구를 정복했습니까?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13에서 16세기까지 지금의 이집트 지역 일대에 있었던 왕조로서, 1516년이 누구죠? 이 셀림 1세는 오스만 제국의 군주였고요. 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게 16세기입니다. 요거죠. 1516년.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하면 아까 그 지도도 있지만 요 지도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스만 제국이 잘 나갔을 땐 비잔티움 제국 멸망. 누구? 메흐메트 2세.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다음에 이스탄불로 이름 바꿨죠. 그리고 여기 레판토 해전에서, 레판토 해전은 에스파냐와 오스만 제국이 붙어서 에스파냐가 이긴 전투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게 되면서 이 지중해에 대한 무역을 좀 이제 뺏기게 되죠. 빈포이 공격했던 게 두 차례 나오는데 요 시기가 누구 때냐면 술레이만 1세 때예요. 예, 이것도 꼭 기억. 그래서 한때 16세기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다가 16세기 말, 특히 요 레판토 해전에서 지게 되면서 이 무역에 대한 패권을 상당 부분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꼭 체크. 자, 아메리카 문명의 멸망. 아코, 잉, 피난.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 여러분 요거 너무 좋아 보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 멸망시켰던 것이 16세기 초, 1516년인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시기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술레이만 1세인데, 술레이만 1세가 푸레베자 해전에서 에스파냐를 상대로 승리했던 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또 다른 군주 술레이만 1세가 되겠고요. 이때가 16세기 중엽쯤이 되고, 이때가 그 오스만 제국이 제일 잘 나갔던 시기가 요 16세기 때다. 자,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은 1526년에 바부르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이 바부르라는 사람도 있고, 3대 황제가 바로 아크바르, 그 다음에 6대 황제가 아우랑제부, 이렇게 되거든요. 아크바르는 지지야 폐지했던 뭐 철학자 황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아크바르 때는 여기 파란색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남인도 지역, 데칸고원 지역일 때인데요. 이 데칸고원 일대까지 차지했던 건 6대 왕제 아우랑제부. 요 가운데 요 아우랑제부 아빠가 누굽니까? 샤자한. 샤자한이 건국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 되겠고요. 그거까지 같이 기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크바르의 즉위. 즉, 아크바르도 역시 16세기 인물입니다. 3대 왕제니까 무굴 제국의 초기겠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일조편법, 청나라에서는 지정은제가 있기 전에 은을 세금으로 걷는 체제였던 명나라의 일조편법이 역시 16세기 말에 있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일본의 전국시대가 통일되었던 게 1590년. 그로부터 2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레판토 해전,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판토 해전은 누구랑 누구랑 붙었던 것이다? 에스파냐 대 오스만이 붙었어요. 그 전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그 푸레베자 해전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이겼었고요. 레판토 해전 1571년에 이 레판토 해전에서는 에스파냐가 이기고 오스만 제국이 졌었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요거 꼭꼭꼭 체크. 그래서 문제로 보자면 요렇게 돼요. 4강. 4강의 15, 16세기에는 사실 문제로 따지자면 요 16세기 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있는 뭐 엘리자베스 1세, 뭐 헨리 8세 이런 인물, 거기에다가 16세기 초에 종교개혁, 요 파트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게 각국사로 따지자면 15세기 초에 앙카라 전투, 그리고 나서 티무르가 무너지면서 16세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파비 왕조 건국하고요. 사파비 왕조가 등장했을 때쯤에 이 지중해 패권은 누가 차지하게 되었죠? 오스만 제국.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한참 잘 나갈 때이 종교개혁이 진행 중이었었다. 요게 포인트로 최근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갑니다. 23년 6월 모평 문제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샤오르는 이 왕조의 계창자인 부친과는 여러모로 달랐대요. 부친이 몽골 제국 계승을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다면, 그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슬람법에 기초한 통치 질서의 확대를 중시 여겼대요. 또한 샤오르는 명정벌을 시도한 부친과는 달리 명과의 화친을 추구하여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이에 명예 영락제도, 진성 이달 등을 사절로 파견하여 샤오르 치세기에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명정벌을 시도한 부친, 요 부친 누구죠? 티무르. 티무르의 아들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샤루후 같습니다. 그러면 요건 누구겠습니까? 티무르 제국이 되겠죠. 티무르 제국,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이거죠 뭐.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강의 문제 풀때이 티무르의 정답은 뭐였는지 아시죠? 몽골 뭐그 제국의 전통성을 계승하려고 했다, 뭐 요런 거, 뭐 내세웠다, 그런 게 문제였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지문으로 물어보고 사마르칸트, 팀무르, 사마르칸트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던 것은, 이건 굳이 따지자면 4차 십자군에 변질된 4차 십자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죠.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이게 줄루 왕국과 영국이 붙었던 게 이산들와나 전투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건 줄루 왕국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는 영국이 이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고 일대,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를 장악하지만, 이산들와나 전투는 줄루 왕국이 승리했던 것이고요. 예,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아바스 1세니까 아바스 왕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는 사파비 왕조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것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이렇게 보고요. 야, 이 문제부터가 이제 진짜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이 그림은 과거 툴롱에 정박해 있던 우리 가 함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래요. 홍해 연안 일대로 세력을 확장한 우리 병사들이 카이로 등지를 장악했던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지요. 아,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던 가함대 어딥니까? 오스만. 요게 요렇게 간접적으로 맘루크 왕조 무너뜨렸던 것이 문제에 나왔었고요. 한편 프랑스와 1세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남쪽의 왕국 가를 압박하고자 이곳의 함대를 주둔하는 것을 허락했지요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1세 피레네 산맥이 뭐냐면, 여러분,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프랑스가 있잖아요. 요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에요. 즉,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 산맥은 프랑스의 왕일 것이고, 그 남쪽에 있는 왕조, 여기 어디에, 나라? 어디였습니까?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입니다. 선생님, 어려운데요? 예. 요런 지문에서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힌트를 못 찾았다면, 여기도 있었어요. 보시면, 반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 이게 그럼 몇 세기입니까? 16세기죠. 아우크스부르크가 1555년이잖아요. 그러면 1560몇 년, 뭐 이때쯤인 것 같아요. 나 국왕은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쳤다? 이거 누구? 펠리페 2세잖아.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러니까 요 나는 에스파냐입니다. 가볼까요? 가. 오스만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였다. 알자스 로렌은요, 프랑스랑 독일이랑 주고받았던 지역이지 오스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사보이 등을 프랑스에 할애했던 것은 사르데냐 왕국, 이탈리아 통일의 기초가 되었던 사르데냐 왕국이고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장악했던 것은 프로이센.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던 것은 영국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 가와 나는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레판토에서 격돌했다. 오스만 제국과 에스파냐는 레판토에서 격돌했죠. 레판토는 1571년이고 여기에서는 에스파냐가 이겼다. 이게 정답이죠. 네, 여러분, 요 레판토 해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4년 9월 모평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래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봤더니, 나의 수도 사마르칸트에 출병한 군대. 그러면 나는 나왔네요. 어딥니까? 티무르. 수도 사마르칸트라니까 티무르고. 그쵸? 가는, 봤더니, 이집트, 시리아를 지배한 술탄의 기병에 섬멸했었고, 시아파 국가와의 서진을 저지했었고, 나의 수도 사마르칸트에서 출병한 군도와 여기 앙카라 일대에서 앙카라 전투를 벌였대? 그럼 가는 어디예요? 오스만. 가는 오스만, 나는 티무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점령하였다? 요 트리폴리가 어디쯤에 있죠? 요쯤에 있습니다. 그쵸? 오스만은 트리폴리를 점령했었죠. 그 지도에서. 이게 그래서 이 9월 모평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트리폴리였었어요. 24년 구모 문제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를 이집트 총독으로 삼았던 것이 오스만이 맞고요.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에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쵸? 요, 근데 여러분, 요 트리폴리 지역, 특히 요 트리폴리를 점령하였다.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오스만이 점령했었다. 요거 꼭 위치까지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문제의 그 문제입니다. 문제의 그 문제. 많은 학생들이 엄청 혼란에 빠뜨렸었던.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항구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대요. 가이의 군대는 비행기 등을 활용하여. 비행기가 나온 거 보고 하니까 약간 현대전 양상인 것 같은데 좀더 봅시다. 뭐, 벵가스, 홈스 등의 여러 도시를 장악했고요. 이에 몇해 전, 이펀 혁명에 성공한 청년 튀르크당. 청년 튀르크당 혁명이 언제 있었죠? 1908년에 있었고, 몇해 전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1910년 전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10년 전후에서 트리폴리 항구, 리비아를, 가 있는 트리폴리를 장악했던 건 어디죠? 이탈리아예요.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지요. 정답 1번.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건 러시아. 뭐,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던 건 독일. 나이지리아. 요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게 이게 영국이거든요. 이게 이번 모평에 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년도 수능이나 전전년도 모평 문제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필리핀을 두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건 에스파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기 전체에서 이거 찾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트리폴리 항구를 장악하였다. 근데 이 트리폴리가 그 전년 9월 모평에서 여기 나왔다.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위치 잡아 두셔야 했다. 그리고 한때 이 트리폴리는 누가 장악했었지만 오스만이 장악했었지만 그 이후 리비아라는 나라로 등장하게 되었었고 이 리비아를 식민지배했던 게 누구다? 이탈리아였다. 요거까지 사고를 확장했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치사했지만 그 전년도 이 평가원 문제만 제대로 분석돼 있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였고요. 마지막 요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가의 식민지인 아카풀코에 도착했대요. 아카풀코가 지금 멕시코네요. 멕시코를 식민지로 했던 게 에스파냐 같은데 조금 더 볼까요? 마닐라에 체포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송이 결정되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시기에 나가사키 항에 입항했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식민지로 했던 거 에스파냐. 에스파냐 이렇게 딱 나왔으면 에스파냐는 역시 요거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이거잖아요.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건 어디랑 어디죠? 러시아랑 청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청나라의 강의제.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이거 프랑스. 근데 이거 여러분, 인도차이나 연방 저는 연도까지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1887년이에요.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였다. 무적 함대는 에스파냐 갖고 있었으니까 에스파냐를 물리쳤던 나라 어딥니까? 영국.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슐레지안을 차지했던 건 프로이센. 프로이센의 누구였죠? 인물로는?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레판토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우리 2강과 3강에서는 정답의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재진술과 상의준술 선생님이랑 배웠거든요. 오늘은 오답은 그럼 과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오답 분석도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답만 우리가 찾아 나설 순 없고 오답도 잘 소고해줘야 되는데 이 오답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오늘 개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오답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리뷰하고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질문 기억나? Perceptual biases. 우리 바우어스의 얘기 봤잖아. 선생님이 이제 요 첫 번째 문장이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 보시면 우리 바우어스가 Perceptual bias,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착각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서 자신의 몸이 커 보이게 한다라는 것을 Perceptual bias라고 정답으로 골랐지.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왜 있었을까? 얘네가 프레데터도 속이는데 뭘로? 우리 막 그 변장하는 거, 색깔을 바꾸는 거 이런 예시를 선생님 들어줬잖아. 프레데터한테 피하려고 이런 것도 하지만 얘네가 메이팅할 때도 착시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였거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메인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포식자한테 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숨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그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한다. 라는 것은 이제 포식자의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내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면 이 똑같은 착시를 어디서도 사용하냐면 짝짓기에서도 사용했다라는 의미였어.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전략이 서로 다른 도메인에 사용됐다라는 의미여서 이 첫 번째 문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힌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상의준술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지. 재진술 같은 경우는 의미적 거리가 거의 없이 똑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만 바꿔주는 거였다면 상의준술은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묶어서 여러분이 올리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죠. 그래서 상의준술 같은 경우는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마지막 루소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자면 감정적 유대, 이모셔널 어태치먼트가 위에 지문에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 유대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서도 거기 나왔던 공감이라는 거는 어떤 거야?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 그치? 공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감정적 유대가 되었고 개인의 형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사실 사람이 되는 과정, 인간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바꿔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정답으로 꽂힐 수 있는 이 상의진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오답으로 갈 건데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당연히 정답이 있겠지? 근데 정답 말고 2, 3, 4, 5번에 이렇게 오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정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거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문제가 어려울수록 정답 고르는 것 중요해. 근데 오답을 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답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일단 오답을 선생님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선생님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아 진짜 만들려면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10가지 뭐 20가지도 만들 수 있지. 근데 시험장에서 그거 예쁘게 만들어봤자 할 수 있냐고? 없어. 실전에서 조금 더 실전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 세 가지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예선. 예선이 뭐냐면 봐봐. 우리 예선과 결승이 있다고 하면 얼마 전에 월드컵이었지만 예선에서는 진짜 아닌 애들은 빨리빨리 탈락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예선입니다. 특히 첫 번째 지문 내용과 완전 무관한 선지가 있거든요. 한 번도 언급도 안 된 개념. 재진술도 아니야. 위에 아예 언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다뤄지지 않는 개념은 무관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무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 선생님 많이 뭐로 또 부르냐면 이거 소설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자, 완전 관련 없는 거.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예선으로 탈락시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문 내용과 완전 모순, 그러니까 완전 반대말입니다. 반대. 써놨지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반대말. 그러니까 지문의 그 내용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문이 여기 있다고 하면 방향성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뭔가 막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선제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막 비판하고 있어. 그럼 완전히 반대 내용이니까 탈락. 얘네 두 개는 빠르게 예선해서 탈락시켜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부르는 결승,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매력적인 오답이 왜 매력적이야라고 물어보면 또 모르거든. 매력적인 오답은 왜 매력적이냐면 지문의 표현을 가져다 쓴다. 이게 진짜 진짜 여러분을 많이 속입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복습했던 Perceptual Bias가 정답이었던 그 바워스의 문제에서 Decorating Skill 을왜50% 이상이 찍었냐고. 데코레이트라는 단어가 위에 있어서 머릿속에 묻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문 표현은 일단은 쓰되 읽어보면은 틀린 진술이 함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문 표현을 활용하되 읽어보니까 틀린 진술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이감이 절반절반 뚝뚝 떨어진다. 50대 50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틀린 진술과 그 다음 지문 표현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선 두개 뭐다? 무관. 그 다음에 모순, 그 다음에 결승은 뭐다? 매력적인 오답. 그래서 결승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 지문 표현만 갖다 쓴거 아니야? 잘 읽어보니까 틀린 진술이 섞여 있는데, 이런 지점을 여러분이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트레이닝 해볼 거예요. 자, 선지 트레이닝으로 갑니다. 일단 케이스 1부터 갈게. 우리 무관하고 엉뚱한 선지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think about it. 이렇게 생각해 봐라 라고 하네요. 일단, 핀 칸에 부분이 맨 뒤에 있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핀컴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건 타겟을 잘 잡아야 돼. 읽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핀칸이 나한테 뭘 묻는가는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inflection, 억양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뭐할 때? 너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A text, 문자라든지 이메일로 소통을 할 때, you are missing out on, 넌뭘 놓치고 있냐면, non-verbal cues에서 비언어적인, verbally 언어적인 거잖아. 그러면 non이 붙으면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놓치고 있다. 비언어적인 신호 이런 것들은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소재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언어적인 신호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져 있잖아. like 뭐뭐처럼.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Facial expression 뭐야? 바로 얼굴 표정이죠. 그 다음에 톤 오브 보이스는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말로 내 목소리로 나오지 않는 어떤 표현들, 얼굴 표정이나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텍스트라든지 이메일에서 우리 그거 보여 안 보여? 사람의 표정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자로 오케이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쓴 사람의 표정을 볼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이 글만 딱 보인다는 거지. 자, 뒤에 가시면 these elements 이러한 요소들은요, carry는 지니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고요. emotional weight에서 이런 요소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 바로 앞에 있는 non-verbal cues겠지.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 우리 지금 소재랑 특성을 이원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독해의 핵심이었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여기서 소재는 non-verbal cue입니다. 비언어적인 이 순서를 계속 말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여기 바로 있네. 이 감정적인 어떤 무게감을 지닌대.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뭔가 화가 났을 때 화난 표정이 있으면 그 무게가 느껴질 거 아니야. 또는 기쁨에 어떤 표정을 지으면 기쁨의 무게가 느껴지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컴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분사 구문이니까 우리를 도와주면서 어떤 걸 돕냐면요. To interpret 우리가 해석하게 합니다. Meaning and intent에서 meaning 의미라든지 intent는 뭡니까? intent 의도란 뜻이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게 만든다. 그럼 지금 하는 말은 이거 아닌가? 자, 우리 주인공 비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어떤 신호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지닌다? 감정적 무게를 지닌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의미,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 여기까지 파악했고요. 자, 키워드 딱 잡고. 자, 그러나 이러한 그 억양, 목소리의 억양 변화라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 없이는 우리를, 근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를 이끄는.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 없이는, 표현 없이는, we are left. 우리는 어떻게 남겨주냐면, guessing. 그냥 뭐할 수밖에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예를 들어, 뭐 아까처럼, 응, 이렇게 보냈어. 응, 한 글자만 딱 보냈어. 얘가 그냥 동의하는 거야? 아니면 삐친 거야? 약간 이렇게 찝찝한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도를 모르겠다.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다. guessing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this is why. 그래서, 자, this is why는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해석 방법은 그래서 하고 쭉 가시면 돼요. 그 뒤에 결과가 나와.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하이튼, 더 고조된, 더 높아진 emotional awareness, 이 감정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아, 그 말은 이 비언어적인 신호가 감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텍스트에서는 안 드러나. 그러니까 너가 조금 더이 감정적인 인식을 더잘

해줘야 돼 라는 의미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어디에는 없어? 디지털 기술에는 없어.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글로만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전해지는 것을.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걸 요구한다고? 더 높은 감정인식을 요구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자, not only to,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자, not only 버돌 쏘였네. not only 네모, 버돌 쏘네모. 여기가 이제 빈칸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야?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잘 전달되겠지만 텍스트로는 그게 표현 안 되니까 조금 더 감정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인식해야 되고 또뭐 하기 위해서 디코드. 디코드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코드를 DE, 해체하는 거니까 암호를 해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걸 해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어떤 게 들어가야 돼? 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남의 어떤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말이 들어가겠지. 왜? 비언어적인 신호는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는데 디지털 기술에는 그게 없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치? 또는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조준까지 확실히 했습니다. 한번 빈칸의 선지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선지, 이렇게 지금 갖고 왔거든. 선지에 지금 노란색 한번 봐볼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The source material. 이게 뭐야? 원자료거든요? 우리가 참고했던 원자료, 원래의 자료, 출처라고 부르잖아. 이거는 감정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자료 이런 것들이 끼를 자리가 아니지. 이런 거 어떻게 안다? 예선 탈락시킨다. 어떻게? 너는 소설이야. 무관, 바로 탈락. 우리 지금 무관 케이스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The specific subject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제입니다. Personified 뭐게? 이거? 의인화된 거거든요. 의인화된 구체적인 주제가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한 번도 안 달아줬으니까 얘도 무관입니다. 의인화도 틀렸고요. Personified, 의인화되다. 자, 3번. The grammatical structures in a speech에서 스피치에서의 이 문법적인 구조 갑자기 무슨 소리? X? 예선 탈락. 자, 4번 보세요. 이모션 우리가 다루는 거 이거 아니야? 우리한테 뭐가 중요했어? 이 감정적인 전달이 중요했는데 비언어적인 이 신호가 감정을 전달해주지만 디지털 기술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 감정을 뭐 해야 된다? 해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이면에 있는 감정이야? 우리가 받은 그 말, 예를 들어서 응, 이런 텍스트 이면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감정적인 인식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지. 정답 4번이지. 관련 있는 걸로. 자, 5번 보세요. The newly coined words에서 새로 만들어진, 얘들아, 코인은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 새로 만든 단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지. 예선 탈락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룬 거 안에서의 개념을 말해주는 선지를 고르셔야지 전혀 관련 없는 건 빠르게 탈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관이에요. 무관 케이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에도 한번 무관 케이스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선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뭘로 하고 있냐면 지금 교육청 문제로 갖고 왔거든요. 교육청 문제 중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문제를 선별해 왔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빈칸 또맨 뒤에 있네요. 주어져 있는 건 peculiar, 특유의, 그 다음에 취약성 주어져 있어요. 갈게요. 자, 그의 가장 유명한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Being and nothing, nothingness에서 The Look이라는 그 작품에서 그 가장 유명한 구절을 말합니다. 그 이제 장폴 사르트라는 분이 있잖아, 그치? 철학자 중에 이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걸 설명했냐면, 서술했냐면 아주 특유의 취약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유의 취약성, 이게 뭔지.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근데 그것이 발달한데. 선생님, 디벨롭스는 뭘 발달시키다 아닌가요? 뒤에 목적어 없으면 주어가 발달한 겁니다. 그냥 자동사로, 오케이? 그래서 발달하는 또는 자라나는 특유의 취약성을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에 뭐 작품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특유의 취약성이라는 게 핵심어인 걸 잡았어야지, 그치? 근데 이것은요, when, 언제 자라나냐? 자, someone goes from seeing에서 누군가가 from, 자, 밑줄, 네모, 그다음에 to의 네모. From A to B네, A에서 B까지 갈때 자라나는 거네. 그러면 누군가가 뭐에서 뭐로 가는 거냐면 보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내 자아가 되는 겁니다. The perspective는 어떤 뜻이야? 어떤 관점을 가진 자아인 거야? 아,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진 자아로서 세상을 보는 것에서 뭐로 가는 거냐면 being seen. 이거는 목격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치.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질 때. 자, having to confront. 뭘 해야 되냐면 직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관점을. 근데 누구의 관점이야? Another on oneself.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남을 볼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불편하잖아. 그게 이거 아니겠어? 어떤 특유의 취약성이겠지. 됐어? 내가 뭔가 연약해지고 취약해지는 거야. 내가 관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취약해지는 그 느낌을 vulnerability라고 설명한 거죠. 얘가 됐습니까? 오,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을 발견했네, 여기. 언제 취약해진다고? 내가 관찰당하는 것 같을 때 취약해진다고. 됐지? 자, 뒤에 가시면요. We can always step back. 우리는 항상 뭐할수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챌린지는 이의를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죠.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냐면 others' perceptions of ourselves. 여기서 our perception of others' perception of ourselves에서 계속 붙어 있잖아. 천천히 가볼게. 자, 앞에부터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 붙여주면 돼요. 자,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한 내 인식.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근데 그 다른 사람의 관점은 뭐에 대한 관점이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은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할지에 대해서 내가 추측을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약간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미워함이 진짜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챌린지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 또는 explain them away. 자, away가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와이 와이 하는 느낌이거든요. 멀리. 그러니까 설명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인사 안 받아준 거는 그냥 오늘 뭐 배고파서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그냥 묻어버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explain them away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내가 뭐할수 있어? 추측만 할수 있고 그냥 설명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we don't know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What is perception really are? 여기 봐봐.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뭘알수 없냐면 이러한 관점들, 인식들이 진짜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들은 뭘 의미하는 거야? 남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지. 진짜로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취약해지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알수 없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 안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해진다. 자, 그래서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all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 fear. 그래, 두려워, 두려워. 이거 뭐가 내려온 거야? 재진술이야. 뭐가 두려운 거냐면 취약성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렵습니다. 뭐 어떤 두려움이냐? That accompanies. 어떤 걸 동반하는 거냐면 어떤 인식을 동반합니다. 어떤 인식이 대신 앞과 뒤가 똑같은 이런 인식이겠네요. 그쵸? 동격입니다. That we can never. 우린 절대 이것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we can only guess.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려도 되겠네. 우린 추측할 수밖에 없고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를 계속 계속 말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넣어주면 되겠네. 조준까지 확실히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선지 한번 볼까? 지금 네 가지 선지가 무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지가 무관이고 하나가 정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가지 선지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 넣어야 될 것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왜냐면 네버와 합쳐져야 되니까 확신할 수 없고 우리는 guess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잖아. 이거랑 가장 비슷한 말 한번 가볼게. 자, 1번. access what the other sees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누굴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의 그 인식을 의미하는 거잖아. 인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 접근할 수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겠지. 이게 정답이었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보세요. be certain. 자, never와 반드시 합쳐줘야 되는 선생님이랑 부정구조에서 다음 시간에 바로 볼 건데, never, 부정어잖아. 합쳐서 해석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확신할 수 없습니다. certain은 확신하다는 뜻이죠. 뭘 확신할 수 없냐면, of the best choice. 최고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최고의 선택은 주어지지가 않았죠. 선택을 최고로 한다. 이런 거 없는 개념이니까 무관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지워주시고요. 자, fully comprehend에서 완전한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social consensus. consensus 합의잖아. 사회적으로 합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글이 아니야. 탈락. 무관이고요. 자, 5번. know what others' weaknesses are. 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자, 지금 vulnerability 또는 fear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약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다룬 글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룬 글이거든요. 얘도 무관입니다. 전혀 다뤄지지 않았어. 타인의 약점을 다룬 글이 아니거든요. 정답 그래서 1번. 되셨나요? 오, 그러면 무관이라는 것은 전혀 다루지 않은 개념은 바로바로 X를 쳐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예선 탈락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손짓 트레이닝 오답 케이스 2번으로 갈 경우에는 반대 방향. 그래서 지문이 말한 거랑 상관은 관련은 있어. 근데 완전 반대 방향의 것을 지금 모순 케이스로 선생님이 손짓 트레이닝 3, 4번으로 갈게요. 자, 가봅니다. 일단은 또 빈칸이 뒷부분에 있고 마비시키다라는 거 패럴라이즈 주어져 있어요. 자, 어우도절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절이라고 부르는데 양보절의 핵심은 양보절 뒤에 있는 주절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거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래. 그러면은 아무리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본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좀 세게 읽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냐면 이 art라는 것은 by definition 본질적으로란 뜻이에요. 그 정의상 본질적으로 art라는 것은 wild and intuitive. wild라는 것은 뭐 야생적이고 그치 거칠고 이런 거잖아. 거칠고 intuitive 직관적이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는 이제 반면 뭐 하는 거냐면 only science. 아, 그러면 과학이랑 아트랑 지금 while로 또 대조가 되고 있네. 그치. 반면 과학만이 methodologically 방법론적으로 규율이 잡혀 있다. discipline 같은 경우는 규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규율이 딱 잡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가설 세우고 그다음에 실험해가지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절차가 있잖아.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예술은 그냥 너무 와일드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규율이 없는 것 같고 과학은 규율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까지가 올드오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뒷부분이 중요한 거야. 뒷부분 보시면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근데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대시로서 뭘 해주고 있냐면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뭘 포함해서 From artists talking about their own practices. Practice는 뭔가 일, 실행. 여기서 예술가의 일이니까 예술 작품을 만든 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일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말하는 것만 봐도 뭐가 많다? 증거가 많다. 어떤 증거냐면 to suggest 어떤 걸 암시하고 시사하는 증거냐면 갑니다. 자, 예술이라는 것이 is often created methodically. 자, methodically는 methodologically랑 굉장히 비슷한데 methodologically 같은 경우는 방법론. 왜냐면 methodology 어떤 그 학문이나 론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methodically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법에 따라 절차가 있다라는 뜻으로 차근차근 약간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얘는 methodology에서 나왔으니까 방법론적으로 뭔가 진짜 학문적으로 얘는 방법을 따라 차근차근 해 나가는 요런 뜻입니다. 됐죠? 미묘한 차이. 그래서 아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는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systematically 그래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증거가 있대. 이제 핵심어 바로 잡아야지. 주인공 누구인 것 같아? 과학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지 지금. 예술 잡았어 아직. 예술 잡았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특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차근차근 해나가고 얘도 체계가 있다. 와일드하게만 보이지? 이 통념을 지금 뒤집어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가면 통념과 반박의 구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술이 뭔가 거칠고 뭐 틀도 없어 보이지만, 그치, 그냥 막 우리 인튜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얘네도 다 방법론적인 체계가 있거든. 방법적인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And that은 어디 꽂히는 거야? Suggested에 이렇게 꽂히는 거지.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뭘 암시하는 증거가 또 있냐면 frameworks 틀과 그다음에 어떤 형식이 permit creativity to flow에서 어떤 걸 허용하냐? 이 creativity 창의성이 흐르도록 허용한다라는 증거도 있대.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얘네도 다 틀이 있고 형태가 있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 자, 예술. 예술이 거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intuitive, 어떤 직관. 이걸로만 되는지 알았지? 이게 아니고, 이걸 반박하는 거지. 얘도 다 틀과 형식, 체계가 있어. 이게 바로 정리가 돼야지. 그치? 우리의 핵심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쌤이랑 계속 이 훈련하고 있죠? 이원화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야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야. 자, instead of being liberating에서 이거 자유롭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 뭘 뜻하는 겁니까? 형식이 없다라는 걸 뜻하지. 이게 아니라, instead of는 나서로 해석하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이거 대신이니까 아니라. 자, freedom without limits에서, limit 없는 freedom은, 여기서 limit은 뭐랑 같은 말이야? 틀. 형식 이런 건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것은 almost paralyzing. 이것은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흐를 여지가 없고 마비가 된다. 틀이 있어야 된다. Because 왜냐하면 without frameworks, 이 framework 없이는요. 우리는 end up 결국에는 in a vacuum.

거야. 이거 진공 상태거든요. 어떤 진공 상태냐면 이니셜 선생님이 어떻게 처리한다 했지? 위치에다가 앞에는 소형사 넣고 인과 함께 쭉 가라 그랬지. 그 진공 상태에서는 하고 쭉 가시면 돼요. 우리의 행동은요, 뭘 만들어내냐면 아무 반응도 없다. 아, 틀이 없이는 반응도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뷰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 이 뷰티라는 것은 예술의 아름다움이겠죠? 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말이 와야 돼? 바로 조준할 수 있어야지. 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와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질을 보기 전에 조준을 반드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아, 틀이 있어야 되는구나. 좋습니다. 봐봐. 짜잔, 공개합니다. 이렇게 있었어. The artist must restrict him or herself. 자, 아티스트는요, 반드시 그 또는 그녀를 제한해야 된다. 이 제한한다는 것은 어디 속으로? 틀 속으로. 형식 속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재진술됐을 뿐이야. 우리 정답의 모양에서 재진술을 봤잖아. 그치? 재진술됐을 뿐이니까 1번. 배운 거 그대로 계속 쌓아가서 누적해서 활용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The creator must trust his or her own instinct. 봐봐. 어떻게 나오고 있어? 직관을 믿어야 된다? 직관적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틀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직관을 믿어야 된다는 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X. 자, 모순입니다. One must think outside. Think outside는 뭐를 벗어나서거든요. Predefined. Predefined는 이미 정해진 이 틀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된다. 아니,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Inside에 생각하는 거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진공 상태니까 여기에 X. 이거는 무관이 아니고 위에서 다뤄진 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반대. 오케이. 자, 1번 이렇게 골랐고요. 실제로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히 감이 잡히시죠? 아, 무관, 모순, 바로 탈락시켜줘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What makes social attention distinct? 이렇게 말하네. 자, social attention이라는 건 사회적 주목이잖아. 이게 뭔지 몰라도 설명할 겁니다. 자, 만드는 것입니다. social attention, 사회적 주목을 distinct, 뭔가 구별되고, 훨씬 더 멀리 끼치게 만든대, 영향력을. 멀리 도달하게 만든대, reaching은 도달하는 거니까. then, 비교하고 있었네. 뭐보다는, many other forms of social connection. 봐봐. social connection, social attention이 뭐 되고 있어? 대조되는 지문입니다. 됐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is가 이제 동사가 되겠네. 됐죠? 독특해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주인공은 누구? social attention이 독특해지는 거니까. 이게 구별되는 거니까 뭐랑 사회적인 연결성이랑 구별되는 그 지점 그걸 만드는 것은 뭐냐면 is that it can be 빈칸입니다. 그럼 여기서 it이 뭘 받는지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파악하면 소셜 커넥션으로 잡으면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소셜 어텐션이 소재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재 특성 잡는 걸 진짜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재는 어텐션이었어. 그러면 어텐션을 커넥션과 구분해 주는 지점이 뭔지를 우리한테 찾으라는 거네. 오케이? 우리한텐 지금 소셜 어텐션을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사회적 주목.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너는요,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관계에다가 지금 살짝 기울어짐체가 돼 있잖아. 얘는 강조법입니다. 이탈리체라 하거든요. 강조된 거야. 반드시 세게 강하게 읽어줘야 돼. 너는 관계는 가질 수 없어. 네가 좋아하는 셀럽. 너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팬이 될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그 셀럽과 관계가 있으면 좋지만, 근데 이게 너가 뭐가 아니라면, unless는 if와 not이 합쳐진 거죠? 너가 그를 알거나 그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 그치? 뒤에 보시면. 그러나, 그 셀럽은요, 뭐는 될수 있냐면 너의 소셜 어텐션의 대상 정도는 될수 있어. 이제 알겠다. 소셜 어텐션의 특징 나오고 있네?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상이 될수 있는 거야. 관계가 없어도 대상이 될수 있다. 그치? 자, 뒤에 보시면요. And this kind of one-sided social attention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설명을 바로 정리를 해줘버리네. 봐봐. social attention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일방향적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게 특성이었어. 됐어? 자, 일방향적인 social attention이 함의하는 바가 뭡니까?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뭐 스타와 아이돌이랑 내가 관계가 없어도 내가 그냥 알면 되는 거야. 이게 one-sided도 아니야, 슬프지만. 일방향적인 사랑인 거야. 이게 소셜 어텐션의 이큰 특징이었네. 그러면 이거는 일방향이네. 관계가 없어도 되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잡았어야지. 그래서 지금 특성을 잡아냈습니다. 자, isn't something. 이것은요, 뭐가 아니냐면, trivial or secondary에서,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사소하거나 secondary는 뭐야? 지금 primary의 반대말이지. primary는 제1의라면, secondary는 두 번째 거니까 부차적이냐 뜻입니다.

있습니다. 이거 빈칸 추론에서 정답으로 나온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차적인. 약간 좀 사이드, 뭔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이 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일방향적으로 그 사람과 어텐션, 소셜 어텐션을 이렇게 구축해 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 그래서 이 소셜 어텐션의 많은 부분이 force upon 어디로 향하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who do not know us at all. 슬프지만, 우리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한테 일방향적으로 또 간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같은 말 아니야? 우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일방향이랑 같은 말이야. 선생님, 독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계속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됐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뭐할수 있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몰라도 연결해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짜잔. depend on. 자,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someone's in-person present. 이렇게 나온다니까? in-person이라는 건 대면이란 뜻이거든요? 누군가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 아니,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완전 무슨 말이야? 눈앞에 그 아이돌이 있어야 소셜 어텐션 할수 있어? 완전 반대말. X. deepen our mutual relationship. mutual은 상호간이라는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의 상호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 상호간의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반드시 이거 확인했어야지. 그러면은 이거는 모순이죠. mutual X. 자, 다음에 live outside of actual relationships we have.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관계 바깥에 살아도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관계가 없어도 된단 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live outside. 해서 바깥에 살아도 됩니다. 실제적인 관계 바깥. 그 말은 실제적인 관계가 없어도 된다. 즉, 정답은 3번. 요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우리 모순 케이스까지 이렇게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자, 강점 충전 4강 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점 충전. 선생님이 딱 7개 말해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또 중요한 얘기를 속속 뽑아왔지. 내가 너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플래너 다 쓰잖아. 그치? 플래너 쓰면서 막 신나가지고 계획 짜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피드백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진짜 남는 게 뭐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한테 추천하는 거는 항상 오늘 뭐 했는지 반드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쌓이는 것이 보여야지 진짜 내일도 채워나갈 힘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짜 자기 전에 오늘 뭐 했는지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거 했네? 내일도 이거 한 다음에 조금 더 나아져야지?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봐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했던 공부, 오늘 뭘 했는지를 복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 딱한 줄로 오늘 했던 공부라든지 오늘 했던 생각들 이런 걸 정리하는 걸 선생님 강력하게 추천드려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매력적인 오답. 여기가 이제 되게 어렵잖아. 지문 표현을 쓰면서도 근데 틀린 진술이 섞여 있는 거. 요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천연중 주어져 있습니다. 자, in some part of India, 인디아에서는 인도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지역에서는 there are temples to Sitala. Sitala에게 바치는 템플이니까 뭐뭐를 향한 템플이니까 Sitala는 또 여신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은 뭐뭐를 기리는 또는 모시는 이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되겠죠. 뭐뭐를 향한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향한 사원이 있습니다. 시탈라시는 누구냐면요.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신인데, 너 이거 깜짝 놀랐어. 아, 피부병의 여신도 있구나. 너무 특이하지 않니? 피부병을 관장하는 여신이신가 봐요. 그쵸?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피부병의 여신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이면, make offering,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offer는 주다라는 뜻이잖아. make offering이, 이렇게 뭐, 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worship.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추앙하는 이런 맥락에서 나오면 이거는 제물을 바치다는 뜻입니다. 제물. 뭘 주겠어?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거겠지. 됐죠? 제물을 바칩니다. 시탈라 신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두, 그러니까 피부병을 관장하는 여신이니까 천연두를 제발 막아주세요. 라고 뭘 하는 겁니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자, during the colonial period. 근데 뭐, 어떤 시기가 나왔어? 갑자기? 지금 식민지 시기 동안에 누가 왔냐면 이 British. 그러니까 이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걸 도입했냐. 인출스는 소개하다도 되고 비슷한 뜻으로 도입하다도 되는 거겠죠. 뭘 도입했냐면 이 천연두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결국에는 led to 어떤 걸 유발했냐. The elimination. Elimination 제거가 되겠죠. 이 천연두가 제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한테 우리 천연두를 제발, 겪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백신이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뒤에 가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This in turn.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걸 유발했냐면, significant decline. 봐봐. decline 이렇게 아래로 하강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하강, 엄청난 하락세를 유발했습니다. In the worship, 봐봐. Worship은 뭔가 누군가를 추앙하고 숭배하는 거잖아. 어떤 숭배냐면 그 시탈라신에 대한 숭배를 더 줄였습니다. 안 하게 됐어. As, 뭐뭐 함에따라라는 접속사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음에 따라서. 어떤 도움입니까? To avoid smallpox에서 이 천연두를 피하기 위한 그녀의 도움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왜? 백신이면 되거든. 그래서 자, was it right?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거 옳은 방향이었냐? 이 영국인들이 to introduce the smallpox vaccine, 이 백신을 들여오는 게 옳은 방향이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Given that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뭐를 고려하면 너무 자주 나와. 이 상황, 대띠의 상황이 주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하면, 오케이? 자, 뭘 고려하면? 이것이 이 이시라는 게 뭘까? 앞에 있는 vaccine이겠죠. 이 백신이 undermine 너무 중요하죠. 약화시키다는 뜻이죠. 뭘 약화시킨 걸 고려하면 이 cultural practice, 이 문화적인 관습을 약화시켰다는 걸 고려하면 문화적인 관습이 왜 약화됐을까? 우리? 어떤 관습이야? 제물을 바치는 거 있잖아. 이거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왜? 백신으로 나으니까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관습을 없애는 거 이거 옳은 행동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이러한 예시. 이 시탈라신에 대한 worship이 줄어든 예시에서 보자 하니, choosing to live and let live 이제 빈칸이거든요. 자, live and let live는 주어져 있었어. 자, 각자 방식대로 살게 하다. 이 의미가 뭐, 무슨 의미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각자 방식대로 살게 하는 걸 선택하는 게 무슨 말일까? 그냥 너 알아서 살아, 이거 아니야? 알아서 살라는 것은 그냥 백신 없이 알아서 기도하고, 뭐, 나으려면 낫고, 이렇게 알아서 살라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건 백신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백신을 안준 거야. 알아서 살라고 하는 거는 봐봐 각자 방식대로 그럼 내가 개입 안할 테니까 인디아는 인디아대로 살아 우리는 뭐 백신 그냥 갖고 있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백신을 안 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여기서 핵심이었어 오케이? 백신을 안 주는 게 isn't value neutral neutral이라는 것은 중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중립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한다는 뜻이야. 어떤 판단을 했냐면 it's a choice. 이렇게 안 주는 백신을 안 주는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that values 여기서 values는 동사입니다. 오케이 대절의 동사. 가치 있게 여깁니다. over과의 이 조합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뭐뭐보다 뭐뭐를 가치 있게 여기다 여기 살짝 써볼게요. value A over B 반드시 알았어야 돼. B보다, 5번은 뭐뭐보다야. B보다 A를 가치 있게 여기니까 A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고 B가 가치가 좀더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백신을 안 주는 것은 그냥 문화적인 autonomy 뭐야? 자율성이라는 뜻이잖아. 문화적 자율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이거는 전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고 문화적 자율성에 힘을 실어준 거야. 백신을 안 줬다면. 그래, 너네 월십 계속해. 를 해준 거지. 근데 뭐보다 여기인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백신을 주면은 뭘 고칠 수 있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천연두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생명보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백신을 안 줬으면 생명보다 그 worship하는 cultural, 뭔가 문화의 관습을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닌 것이야가 빈칸이 되겠지. 그러면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 들어가야겠죠? 정답 가봅니다. 조준 확실히 했고요. 자, 1, 2, 3번 봐봐. The widening status gap within a society 봐봐.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진 더 넓어진 스테이터스 갭이 무슨 뜻입니까? 지위 차이보다 지금 지위 차이가 나와 있어. 아니?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선 탈락입니다. 무관이야. 지금 3번, 케이스 3번에서는 무관 그리고 모순까지 선생님이 다 섞어놨어. 일부러. 오케이. 자, 2번 보세요. The lives of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aved. 그래서 lives는 생명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명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게 아니었다면 별표. 정말 정말 얘도 많이 나옵니다. 앞을 부정하셔야 되거든요. 앞에 반대 가정이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이 뭘 의미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안 했다면? 백신을 안준 거를 반대로 바꾼 거야. 백신을 줬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앞에 걸 뒤집으시면 돼요. 백신을 안 주는 게 앞에 있었으니까 백신을 줬더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보다도 문화적인 것을 더 중시한 거야. 정답 2번이죠. 생명과 가장 관련된 거. 3번, the group's inherent potential. 이 그룹의 내재적인 어떤 포텐. 그러니까 그 포텐셜은 잠재력이라는 뜻이잖아. 잠재력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잠재력보다. Recover independently에서 스스로 하려는, 스스로 회복하는, 스스로 잠재적으로 알아서 회복하는 거.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아니, 오히려 생명보다 가치 있게 여긴 거지.

0: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 너네끼리 기도하고 해결해. 오히려 앞에랑 같은 편이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4번 잘 보세요. Local practice. 이거 지금 그 지역의 뭐야? Practice. 이 관습이잖아. 이미 앞에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which has been repeated for generation. Respected. 그래서 respected는 지금 뭐된 겁니까? 계속 존중받아 온 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For generations. 그래서 이 세대에 걸쳐서 존중되는 local practice는 앞에 주어졌지만 완전히 반대 아니야? 이미 앞에서 practice라는 단어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생명보다 가치있게 여겼다는 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가치있게 여긴 거잖아. 그치? 더 낮은 가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앞에 주어져 있지만. 그쵸? 얘는 우리가 백신을 안 줬다면 더 가치있게 여긴 거야. 나 5번 보시면요. The religious authority. 얘도 종교적인 authority는 뭡니까? 이거는 그 권위란 뜻이잖아. 권위. 종교적인 권위를 오히려 가치있게 여겼잖아. 여기 오버 뒤에 들어갈 대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오버 뒤에는 백신 안 줬으면 생명보다 가치있게 여긴 거라고. 어떤 것을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도 주어져 있지만 여기로 손이 가시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반드시 틀린 진술이 적혀 있으니까. 오버 뒤에 들어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that the community sought to preserve.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보존하려고 했던, 추구했던 종교적 권위, 는 오히려 앞에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랑 같은 말, 비슷한 말이고, 그리고 위에 주어져 있는 단어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위에 쓰여 있는 단어지만 틀린 진술이라는 거. 됐죠? 오버 뒷자리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 문제도 되게 최근 문제거든요? 2026학년도 수능 33번 문제인데, 정말로 선지가 까다롭다라면 까다롭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문이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선지 가서 여러분이 힘들거든요. 그걸 한번 또 선생님이랑 같이 극복해 봅시다.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자, give라는 것은 목적어 그냥 투기일 뿐 아니야? 그치,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lients, 고객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 어떤 반응이야? To your design. 너의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이너들한테 쓰는 글인가 봐요. 너의 디자인한테 반응을 하려는 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While, 근데 어느 동안에? In progress. 얘는 진행 중이야. 진행 중에. 그러니까 건물이 진행. 짓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뜻이겠죠? 진행 중일 때그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요. is a key, 어떤 핵심이 됩니다. to professional success, 직업적인 성공의 핵심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잖아. 충분한 기회를 줘라. 반응할 기회. 근데 다 끝나고가 아니고 언제? 진행 중인 거. 이런 핵심어들을 놓치지 않고 잡았어야지. 이게 성공의 열쇠다. 그치? 자, 뒤에 보시면 비슷하게도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자, prospective라는 것은 장래의, 미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potential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장래의 그 빌딩을 쓰는 거, 아, 빌딩 디자인이구나. 그 빌딩을 쓰는 사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또한 모두 포함시키는 거냐면, client, 이 의뢰인도 포함시키는 건데, is even more valuable.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in the long run. 이 장기간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반응할 기회를 누구한테 줘라? 특히나 사용자한테 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클라이언트에도 주지만. 자, 뒤에 보시면 세일. 예를 들어서 세일하는 것은 말해보자. 예를 들어라는 예시 진입의 신호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의 의뢰인이 is a large corporation에서 큰 기업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기업, 그치? 뭐 병원이라든지. 그래서 이 병원이라든지 뭐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이 행정부서잖아, 그치? 병원의 행정부서 그러니까 아마 너의 클라이언트가 되겠지만, 그럼 봐봐. 클라이언트 말고 유저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 유저 얘기 나오겠지. 클라이언트지만,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명확히, 당연하게, 이런 뜻입니다. 명확하게도, the perspectives, 누구의 어떤 관점이냐면, administration personnel, 이 행정부의 부서의 부원들은요, 부원들의 그 관점은 뭐랑 다를 거냐면, differ. 아주 다를 겁니다. 누구랑 다를 거야? 너즈가 가리키는 거는 관점들이겠죠. 어떤 관점들과 다를 거냐면, of the doctors. 이 의사선생님, 인턴선생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medical 스태프들, 이 사람들 누구야? 유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태프들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관점이 다르니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겠죠.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 유저들의 관점은 다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겁니다. 뭘 이해하는 거냐면, 어떻게 각각의 유저, 봐봐, 주인공이었어. 유저가 경험하는지, 어떤 그 크렌트, 최근에 메디컬 환경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어떤 걸 이해하느냐면, 어떻게 각각이 반응하는지, 너의 프로스펙티브, 그 장래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설계쯤이 되겠죠. 설계 디자인 반응하는지는, 자, inevitably 여기가 이제 동사부분이 나오겠죠. 주어는 understanding, 동명사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는 것은요, 피할 수 없이 뭘 만들어낼 거냐면, better 봐봐. 더 좋은 빌딩, success랑 같은 말이지. 더 좋은 빌딩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는 말은 유저들, 물론 클라이언트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반응. 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 진행 중일 때. 이게 더 좋은 뭐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성공의 핵심이라고 그랬어. 지금 요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유저들, 클라이언트들이 반응하는 거가 중요하다. 더 나은 결과,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다. 자, 뒤에 보시면 사람들은요, 더뭐할 가능성이 크냐면 satisfied. 만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with new building. 자, 새로운 빌딩이라든지 addition 같은 경우 추가된 빌딩이니까 증축물이 되겠죠. 증축물에 더 이제 만족할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여기 뭐 받아야 돼? 진행 중에 반응이 뭔가 이제 반응할 기회를 주면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 해야겠지. 그치? 자, 나온 거 그대로 우리 선생님이 1강에서 말했지만 추론은 있는 걸로부터 도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말 써야 돼? 반응할 기회를 줘라. 진행 중에 있는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일단은 걸러볼게요.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에서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 세션을 받으라 했어. 훈련 받으라 그랬어. 전혀 없는 말은 소설하고 탈락주라고. 예선 탈락. 오케이? 난 뒤도 돌아오지 마. 예선 탈락이야. 3번 볼게요. 자, 그들이 established. 어떤 걸 지금 기반으로 까냐면 trust.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빌딩 디자이너 물론 좋은 말이지.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신뢰, 디자이너와의 신뢰가 근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무관이고요. 자, 4번.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 process. 디자인 과정에서 진행 중일 때 consulted가 여러분 헷갈려. consult란 동사를 선생님 쉽게 설명할게. consult 다음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목적어한테 뭔가를 물어보다란 뜻이야. 상담을 받는 거지. 묻다. 그러면 목적어의 입장에서는 물음을 받는 거지. 이거 어때요? 이거랑 지금 be consulted랑 같이 취급해야지.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이 물음을 받는다면 이거 어때요? 라는 의미겠지. 컨설턴트 닥터라면은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BPP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물음을 받는다면 이거 어때요? 라는 물음을 받는 거야. 그 과정에서 정답은 4번. 반응을 시키는 거잖아. 이거 어때요? 정답 4번이지. 근데 3번, 5번 잘 봐봐. 정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을 거야. 기회, 초상부터 나온 단어였지. 기회를 받는다면, 근데 draft a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막 짜? 이 사람이 디자이너도, 아니 지금 병원 사람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디자인 좀 짜보세요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넘어가면서 new design 탈락입니다. 기회까지는 괜찮아. 위에 있는 단어야. 왜 매력적이야? 절반이 틀렸어. 절반, 절반. 어떻게 지금 구성하는지 알겠죠? 구성하는지 알겠지, 오답을. 5번 보세요. Share their perspectives 해서 그들의 관점. 그래, 관점을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왜? 서로 간에 클라이언트랑, 그 다음에 유저의 관점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고, perspective라는 단어 나왔잖아. 그치? 근데 관점을 서로 나누게 한다? 서로서로한테, 아니, 자기들끼리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 빌딩 어때? 너무 좋은데요? 해봤자 뭐해? 아니, 디자이너랑 같이 반응을 해야 빌딩이 개선될 거 아니야. 서로서로가 틀린 거야. 이런 끝에 한끗 차이의 요소들,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됐죠? 정답은 4번. 자, 좋습니다. 오늘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 오답의 대표 케이스는 무관, 모순, 매력적인 오답이다. 무관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예선 탈락. 그 다음에 모순은 반대 얘기하는 거, 완전 반대. 매력적인 오답은 위는 단어를 썼지만 한끗 차이로 틀린 거, 여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선과 결승에서, 자, 예선에서는 빠르게 무관과 모순 제거하시고요. 매력적인 오답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공략 퀴즈는요, decode, intuitive, 그리고 autonomy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 복습하시면서 수강 후기에 써주실게요. 자, 오늘 이렇게 오답의 케이스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논리로 찾아뵐 거거든요. 4강 고생 많으셨고요.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2: 따라간다면? 2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잡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새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월랑월랑해지는 시간. 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니 정유빈입니다. 우리 자주 보는 감독님께서 내가 살이 빠진 줄 아셨다라고 하셨어요. 달렸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온 우주가 달려야 되는 이유를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붓기가 내려간다. 붓기가 내려가면 얼굴이 좀 작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데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예의상, 그치? 그리고 건강해질 테고요. 그래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안 뛰고 싶어요. 근데 온 우주가 나한테 자꾸 뛰라고 하는 그런 기분적인 기분이 있는 거지. 게다가 심지어 여러분들 자꾸 뭐 러닝을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약간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맞춰지더라고. 제 알고리즘에 그 션님이 있어요. 알아? 그분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나와야 되게 다른 인생, 막 80km 넘게 막 뛰시고 그러는데, 어? 그런, 그 왜 나한테 떴지? 하는데 그 약간 홀린 듯이 자꾸 보게 되고, 러닝화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나왔어. 그 승재쌤 달리는 거 말고. 그런 것까지 막 이제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쵸. 그리고 막 저는 한 주 3회 가까이 올림픽 공원에 갈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그 주변을 가다가 조카 봐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 밖에 달리면 좋아.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뛰면 엄청 추운데 엄청 덥고 땀이 나는데 뭐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싫은 마음을 이끌고 좀 뛰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한 운동에 그런 뭐라 그랬지? 막 필라테스 뭐 나랑 잘 안 맞아 보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 약간 그런 건 있어. 좀 너무 정적이면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좀 피로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좀 뛰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능이 있거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용하라. 쌓아두지 마라. 구두쇠처럼 아껴 쓰지 마라. 재능을 꼭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파산하려는 백만장자처럼. 이거 말이 웃기지 않아? 아낌없이 써라. 재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능.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아껴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좀 길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진짜 적절한 시기에 잘 활용해야지라고 하면서 아껴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능력치가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고요.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퇴색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그걸 마음껏 뽐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자꾸 보여주고 그래야지 그 자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져요. 이걸 바꿔서 얘기해볼까? 이 얘기를 갖고 온 이유는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어떤 면에서 얘기하고 싶으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중요하다는 평가원 문제, 수능 기출 이런 거는 그때 풀어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면 알아서 재능이 쌓여요. 그 재능을 굳이 아껴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뭔가 내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실전 연습을 해야지라고 하면 늦어요. 뭐가 됐건 그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재능 자체가 생겼을 때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 자꾸 활용을 해야 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도 내용도 알게 되었을 때 괜히 아껴 쓰지 말고요. 자꾸 사용해보세요. 전년도 기출 같은 거 풀어보고. 뭐 저랑 그2026 수능 이런 거, 2027 수능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수능은 선생님, 제 거랑은요, 그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제가 요거는 풀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안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막다 쌓여요.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렇잖아, 그쵸?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교육과정 다르다고 내용이 바뀌었나?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대수라고 배운 것들을 수학 1으로 배웠고요. 수학 2라고 나오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미적분 1입니다. 내용 똑같고요. 확률과 통계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원 모양 생겨 있는 거. 제가 나중에 여기 우리 모의고사 일부러 뒤에 붙여놨거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년도 수능들을 다 사용하라는 뜻에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내가 그때 막더 잔소리를 할 거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껴두지 마세요. 뭐가 됐건 할수 있을 때 자꾸 자랑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 써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멈추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문제부터 풀어야죠. 4번을 일부러 남겨놨어요. 왜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이용하고 오늘은 제목이 3단 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훑으면서 갈 거라서 표준 정규 분포와 관련된 가장 여러분들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읽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봐봐. 이게 수능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게 딱 수능 스타일이야.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서 수능 문제 스타일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직 읽어봐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X와 정규분포 따르는 Y가 일단 변수가 몇개 등장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형태가 다르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잘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나.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걸 안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잘못 봤던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잘한 거 의미 없어. 근데 중학교 때 잘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난 아버지랑 엄청 친해. 그래서 아버지랑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험 시간에 막 문제 빨리 풀지 말고 약간 너를 다잡는 시간으로 예쁘게 글씨를 쓰면서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아 보라고 정이라는 글자를 내일 정시니까 정을 되게 천천히 예쁘게 쓰고 동그라미 딱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 심호흡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예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하고 시작하면 너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 딱 그런 느낌. 우리는 이제 이럴 시간은 없어요. 고등학교는 1초 1초도 다 소중하잖아, 그렇지? 특히나 수능 문제 풀고 할 때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거다 잡을 시간이 분명히 있어. 뭐냐면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읽는 게 아니고 얘를 나한테 입력시키는 시간을 가져주면 돼요. 굳이 정자를 예쁘게 쓸 필요 없이 무슨 이야기냐 이런 문제를 봤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X가 따르는구나 정규분포를 써줘. 뭐래요? 평균은 M1이네. 이때는 표준편차는 시그마 1이라고 쓰는구나. Y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M2야. 표준편차는 시그마 2네. 아, 그러면 평균이나 표준편차나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고, 어쩌다가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겠네, 라는 것이죠. 그냥 읽는 거랑 쓰면서 내 스스로한테 입력시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 써줘. 아직 얘는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랬을 때, P 15에서 20까지 Y, X야. 그 다음에 Y도 15에서 20까지의 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 0.4772일 때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돼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이것들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써놔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건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얘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것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해요.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이것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변수를 살펴보시면 x입니다. x는 정규분포 따르잖아. 평균이 m1, 표준편차가 시그마 1. 그러면 이러한 정규분포를 그려봐. 아무렇게나 대충 그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m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봐요. 자, 이게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스몰 x의 위치를 전혀 모르니까 아무거나 생각해봐.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항상 같아야 돼. 항상. 누가? 40 빼기 x까지랑. 이런 그림이 돼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이려면? 무조건인 거잖아, 무조건. 맞아? 그러려면 어때야 돼? x와 40 빼기 x 가운데에 무조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m1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겠어?

여기에 x를 표시했겠지? 그러면 40 빼기 x가 여기에 들어갔겠지? 이러나 저러나 어때요? 그림의 상황은? 응, 똑같아요.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만큼인 거고, 그것과 같은 건 뒤집으니까 40 빼기 x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같아지 나랑.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림 복잡하잖아. 모든 실수 x면 내가 이해하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죠. 그래서 평균을 그냥 바로 구한 거야. 계산 과정이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야, 너무 쉽잖아. M1을 구한 거예요, M1을.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전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들어가십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자, 요거 하나를 부등식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타가 하나 있어서 요거 먼저 한 번만.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쵸? Y는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10보다 x가 작거나 같은 부분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아주 쉬운 버전으로다가.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이 확률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밀도함 수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좀 이따가 제가 눈치채는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기다려봐. 우리는 평균이 얼마인? 뒤통수로 보이죠? 20인. 형태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걸 알아. 누가 X의 확률 변수, 그러니까 X가 갖는 확률 밀도 함수가 yes, 그죠? 자, 그렇다면 요 스몰 X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어요? 평균만 아니까 그래, 10을 한번 넣어보자. 아, 일단은 이렇게 10을 한번 넣으면요,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X가 방향 이쪽으로, 그치,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세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대. 얼마죠? 20. 이거 왜 그었지? 0.5란 말이에요. 그러면 y 또한 어때요? m2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일 텐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정확히 0.5가 된다는 것은 누가? 평균이 누구라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평균이 10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20인 거 알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0도 넣고 뭐 5도 넣고 이러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금 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0이거든. 자, 평균 알아챘잖아. 평균이 얘는 하나 10이고, 얘는 20이야. 그리고 아직 표준 편차는 모르는데, 잘 생각해봐요. 같은 모양을 그렸다고 그린 건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X 거고, 요거는 Y 거예요. 요렇게 표시해주는 게 좋아. 두 개가 같이 등장을 할 때에는, 그지? 자, 여기에서 하나를 생각해보자. 하필이면 한 가운데 있는 15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그래서, X 자리에다가 15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Y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X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면 이만큼입니다. 그지? 25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10칸을 그저 이동을 했을 뿐이에요. X 그래프에서 10칸만 왼쪽으로 이동하면 Y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넓이가 정확히 같도록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평행 이동을 했구나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돼? 자,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인데 그 모양을 완성시키는 건 누구라 그랬죠? 정하는 건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 건 y의 평균이 10칸 차이 나면서 왼쪽으로 가 있는 형태라는 것과 둘의 뭐가 표준 편차가 서로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계산 없어. 그래프가 이동만 한 거구나. 이런 내용인 거예요. X와 Y의 관계에서. 다른 모양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0: 그런 다음에 끝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1: 이제 다 됐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죠? 보세요. 난 얘네만 있으면 돼요. 자,
0: 여기 주어진 값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모양이 서로 같잖아. 제가 아까 15를 이야기한 이유? 얘 때문이에요. 자, 어차피 정확한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Z로 바꾸기는 바꿀게요. 먼저 바꾸고 가볼까? 오케이, 좋아. 첫 번째 방법. 표준화를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X가 Z가 되기 위해서는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그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시그마 2 둘이 똑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다 시그마로 쓰도록 할게요. 뒤에 1, 2 중에 1로 쓰나 2로 쓰나 귀찮잖아. 다 시그마로 할게.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이제 Z로 바뀌었겠죠? 20이 평균이니까 0이었을 거고 더하기. Y도 Z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5에서 Y의 평균인 10을 빼고 Y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눕니다. 그럼 Z가 됐겠죠? 20에서 Y의 평균인 10을 빼고 Y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죠? 자, 요렇게 했어요. 요 상태에서 보세요. 얘만 먼저 정리해봐. 시그마분의 5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쭈루룩. 얘는 시그마분의 5부터야. 해서 어디까지? 시그마분의 10까지야. 그럼 잘 봐요. 어차피 똑같은 Z로 바꿔놓은 상태니까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밀도 함수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부터 0까지에다가 오호호 정확히 대칭인 시그마분의 5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라면 이 빗금친 둘을 더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갖다 끼워 넣으면 딱 좋겠죠? 즉,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래요? 0.477이래요. 자,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표에 0.477이가 보이시죠? 어디까지? 2까지. 그럼 누가 2라는 거야? 너요. 돼요? 표준 편차가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둘다 표준 편차가 5인 거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M1과 시그마2예요. M1은 얼마? 20. 시그마2는 시그마니까 5. 정답은 얼마? 25. 이렇게 오는 문제입니다. 괜찮아. 저는 Z를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0.4771을 이용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넓이를 구해야 될것 같아서 먼저 Z로 바꾼 다음에 왔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얘네 둘이가 평행이동이었잖아요. 그걸 먼저 이용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뽑아낸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솔루션 2는 굳이 지금 Z로 안 바꾸고 각각을 뭔가 정리하면 한 통으로 정리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평균이 10이고 X는 평균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모양의 그래프니까 똑같이 평행이동만 하면 얘네 둘은 정확히 어디에서 만나요? 15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Y 거, 이게 X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하필이면 15를 물어봤더라고. 그러면 X는 얘예요. 15부터 20까지는 이만큼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Y는 요쪽이에요. 15부터 시작해서 20까지면 어디예요? 잘 봐, 잘 봐. 요만큼입니다. 노랑과 주황을 더하려면 주황 대신에 어디로 바꾸면 될까? 얘를 여기다 끼워 넣을까요? 괜찮아? 그러면 이 전체가 무엇과 같아지느냐? X가 10부터 20까지인 것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서 Z로 바꿔야지. 그래서 0.477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X만 한번 쳐다볼까요? 10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거니까 시그마로 나눠요. 그러면 평균까지니까 0까지겠지. 그럼 얘가 얼마야? 시그마분의 10에 마이너스 붙은 형태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0.477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이겠지. 왜냐? 이걸로 그릴까? 얘는 마이너스잖아. 음수잖아. 음수 어딘가부터 0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는 건 요게 2일 때를 이용하면 마이너스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마이너스2를 생각하시면 시그마가 5가 된다로 갈 수도 있죠. 굳이 각각 Z로 바꾸는 계산을 안 하고 대칭성을 잘 활용하고 이동한 그래프, 즉둘다 똑같은 형태의 시그마가 같으니까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치? 똑같은 모양일 걸 생각하셔가지고 풀어내는 솔루션 2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얘기했어요. 난이도 올릴 거라고. 난이도 올라가야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자,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대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내용들 다좀 익숙해지고 나면 충분히 생각해 낼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재밌는 문제여서 제가 갖고 와 봤고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우리는 요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착착 노트 밑에 있어요. 표준화 하는 거 어떻게 쓰는지 또 한번 또 적어 보도록 하세요. 반복이 진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제가 자꾸 넣어 놨거든요. 거기에다가도 표준 정규분포가 뭐고 정규분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꼭 해보는 거야. 이게 자기 손으로 써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내용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말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지? 하는 포인트가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걸 알아내야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써보도록 해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끝판왕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이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출제 빈도는 좀 떨어졌어요. 수능 파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신형 문제라는 얘가 오명이 있었거든요. 최근 2, 3년 안에 급부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더또잘 알아놔요. 최신 트렌드라는 건 솔직히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2년 연속 계속 얘가 등장을 했었어. 하필이면 정규분포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되게 많이 나올 리는 없잖아. 우리가 30문제 가지고 세 과목이 나누어 갔는데 거기에서 정규분포 문제가 막 두세 개 등장한 그럴 리는 없어요. 나온다면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특히나 이항분포에서 넘어가는 걸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지.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일단 부담스러운 파트니까 복습부터 할 겁니다. 왜냐? 이항분포 알아요? 정규분포 알아요? 표준정규분포 알아요? 라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일단 내용을 전개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 앞에는 복습 파트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시작은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확률 밀도 함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엔드로 묶어 놓을게요. 왜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누적된 범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 누적된 범위의 확률을 무엇으로 구하는 거죠? 응, 넓이로 구하는 거거든.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넓이로 확률을, 범위에서의 확률로 계산하는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구간부터 구간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X가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할까? 그렇다면 어때요? 요 구간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해주면 돼요. 이게 FX라고 할게.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요,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돼요. 함수값이 확률입니까? 아니요. 함수값은 그냥 함수값이고요. 확률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넓이로 나타낸다고. 이렇게야. 맞죠? 그래서 뭐 A부터 B까지다. 그러면 A부터 B까지와 FX와 X축이 이루는 넓이가 결국 뭐가 됩니까? 확률이 되어줍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치? 자, 저러한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평균을 기준으로,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질 때 우리는 X가 무엇을 따른다고 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전체 넓이 1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 그치? 전체 넓이가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넓이 1이라는 거를 무조건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전체 넓이가 1인데, 자,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면 구간 안 주어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점근선. X축이 점근선. 실수 전체 범위로 따질 거고, 그치.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떤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대칭성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는 못 구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었죠? 표준 정규 분포로 가는 이유. 직접적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넓이를 구할 건데, Z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로 딱 고정된 형태고요. 얘는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정규 분포. 표에 의해서 0부터 시작해서 스몰 z까지의 넓이만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 그지? 이것은 표에 있어요. 표. 요런 흐름이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X에서 Z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었죠. 어떻게 바꿨죠? Z가 되기 위해서는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변수를 변환시켜도 정규분포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자체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겠구나라는 흐름으로 갔던 거죠. 요거야. 맞아. 그죠? 자, 여기서 갑니다. 이제 연속항의 변수란 무엇인지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항분포를 할 거라는 거지. 그죠? 이항분포가 뭐였는데? 그럼 이제 약간 당황스러워. 왜냐면, 아니, 정규분포 이제 가까스로 알아냈는데, 이항분포를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죠? 자, 이항분포가 뭐였어요? 대답해야지. 그죠? 대답해야지, 여러분. BNP 좋아요. BNP야. 이거 조금 더 편안하게 갈게요. N이 뭔데? 시행한 횟수요. 몇번 던지기를 했고 이런 거 나오겠죠?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고정된 확률이에요. 내가 동전 던지기를 100번 할 거야. 그러면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런 것을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은 무엇에 의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이 확률들을 다 써서 어떻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칸한 칸을 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해서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또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갖고 재평평제에서 분산을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30번을 던지게 되면 0, 1, 2, 3, 4에서 30까지 가야 돼. 이건 우리가 계산할 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뭘 했죠?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평균이. X의 평균은 yes, NP로 계산할 수 있어요. 분산은 NPQ, NP1-P 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는 Q로 쓸게요. P1-P도 좋은데 Q로 알아두어도 좋은 점은 이제 점점 통계 끝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쓸 거니까 어쨌든 얘는 그런 루트 NPQ로 쓸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항분포를 따르는 X는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아직 못 쉬었어. 뭐쉴 새가 없어.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갖고, 어차피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쉽다 보니까 요거 한번 한 다음에 생각을 할 거야. 아닌가? 중요한 파트니까. 아니, 지금 쉬었다가 갑시다.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은 원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일단 중요한 포인트. 아직 그 예고편 전에 딱 얘기했잖아. 뭐라고? 두둥 하고 끝났어요. 약간, 하고 끝난 거예요. 뭐라고? 이산확률 변수요. 근데 연속확률 변수에서. 뭘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드라마 약간 끊어놓은 상태고요.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소원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강한 멘탈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좀 강하게 멘탈을 좀딱 잡고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정신력이 강한가? 뭐, 그냥 사람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는 내 스스로가 엄청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거든요, 사실. 되게, 나는 그냥 초긍정 파워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엄청 멘탈이 강한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난 엄청 울었어.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까 진짜 여러분, 막, 눈이 짓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니까? 그때 울걸다 울어가지고. 진짜로 그 울음을 안울 만큼 많이 울었거든요. 멘탈이 강해지는 법. 그때는 왜 멘탈이 그렇게 맨날 바사삭 바사삭 흔들렸고, 무너졌고, 지금은 괜찮은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큰 차이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신감을 어떻게 그럼 키워요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 자신감을 쉽게 키울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누군들.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다못 믿었고요.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믿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만큼 이제는 뭘 하든 간에 내가 할 만큼의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변화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는 되게 열심히를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나이 때.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완성시킨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끝없이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뭘 완성을 시켜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걸 내가 완전 단단하게 하나를 집을 딱 지어야 되는데 그냥 못 그러고요. 불안하니까 이걸 해. 하다가 30까지면 27까지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딴 데로 가가지고 또막 집을 지어요. 한 24까지 하다가 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갔어. 그러면 봐봐. 27에다가 24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30까지 완성시키고도 넘칠 양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는 그 완성하는 배를 눌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난 너무 불안정하고 나는 너무 나를 못 믿겠고 나는 너무 좀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점점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믿게 만들려면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가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찔끔은 아닐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찔끔하지 않거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완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정말 계속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저것도 아닌가 봐.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다가 막 그렇게 해서 왕창창 무너지고 나면 나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해놓은 건가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막 울고 그랬거든요. 뭘 하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좀 믿으세요. 절대적으로 내가 뭘 하기로 했어? 됐고 내가 끝날 때까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요. 뭘 하나를 완성시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믿게 하고 싶다면 그럼 나한테도 보여줘야지 믿지. 그냥 무작정 나를 어떻게 믿게 해요?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건좀 필요하더라고. 그죠? 해봐요.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건좀 필요해. 거 봐라, 나는 하겠다고 하면 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진짜 별거 아닌데, 나는 수영을 하러 갔어. 난숨 참고 50m 갈수 있어. 그럼 50m 가야 돼요. 숨 참고. 할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그럼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해. 되지 왜안 돼? 근데 자꾸 나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까, 할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보여주도록 해요. 아, 숨 참고는 50m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나는 수영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시. 근데 나는 평영선수였기 때문에 매번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숨을 왜 참게 되었느냐.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또 참아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갑니다.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누래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거 뭐예요? X 이산 확률변수입니다. 맞잖아, 그치.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어때요? 6분의 1로 고정된 확률입니다. N번은 뭐야? 내가 던진 횟수예요. 그러면 N번 던졌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100% 얘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벌여볼게요. 자, 이랬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확률분포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전히. 그죠? 확률분포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전히. 그럼 표가 어떤 식이냐면, X가. 너무한가? 좀 너무하지? X 다시 쓸게. X를 저렇게 썼어. X가. 0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N번까지 갈 거고요. 그때의 확률을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됐겠지. 근데 문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게 등장을 하게 될 거냐면 이런 걸 물어볼 거래. 봐봐. 그 X가 예를 들어보자. 뭐 12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 자, 흐름을 생각해보자. 이산 확률 변수로서의 X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산 확률 변수 버전은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뭐 하면 돼요? 매번. 12번 나올 확률, 13번 나올 확률, 14번 나올 확률, 15번 나올 확률 다 해서 어떻게? 36번 나올 확률까지를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로 다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N번 던졌다고 하잖아? 이거 하나만 써볼까? N번 던진 것 중에 12번을 고르시고요. 6분의 1이 12번이고, 나머지가 6분의 5로 N-12번이에요. N이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30씩 11을 계산하시고 6분의 1에 12제곱에다가 6분의 5에 18제곱을
곱하셔야 돼요. 한 칸만 해도 이래. 그럼 분모가 약분 전에는 6의 30제곱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만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이거 어때요? 범위에서의 확률이야. 범위에서의 확률이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고 싶어요? 연속 확률 변수로 가고 싶어.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셨어요? 연속 확률 변수로 가고 싶어. 그래서 잠깐 와봤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시행횟수를 늘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냐면 확률을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면 그때의 함수값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라고 하자. 이러한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확률이에요. 확률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뭐한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동전을 두개 던졌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 0번 또는 1번 또는 2번이고요. 나올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표로 그리지 않고 그 확률을 점으로 찍어봤더니 10번 던졌을 때는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이었어. 30번 던졌더니 뭐 1번 나올, 2번 나올 이런 식이었는데 30번이면 평균이 곱해봐 5죠. 평균의 기준으로 꽤나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졌어요. 50번 던지면 어때요? 거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 제가 연결해서 그린 것은 스무스하게 내 마음대로 그린 거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점만 찍혀 있는 건데, 점 찍은 것을 그 꺾은 선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스무스하게 그려놨잖아. 교재에 그렇게 써놨잖아. 스무스하게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 거의 뭐에 가까워져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 거냐? 따다다다단.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미술을 하는데 근데 미술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다면 여러분 알 거야. 그러니까 점묘화 같은 거 알죠? 점으로 찍어놓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다 색칠이 완전히 된건 아닌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뭉개져서 다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맞지? 모자이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점점점점으로 찍었는데 내가 시행횟수를 충분히 충분히 키우다 보니까 어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래. 그래서 흐린 눈하고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 이산확률 변수였지만 점점점점 찍어서 그 점이 되게 연결연결하면은 거의 연속확률 변수처럼 되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건 여긴 진짜 확률 찍은 거 맞아요. 원래는 확률이 아닌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치 얘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3단 변신이에요. 뭐라고? X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얘가 하필이면 이항분포를 따르더래. 시행횟수가 N,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 고정된 확률이야. 근데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늘리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가 얼만큼이에요? NP가 뭐 5를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 나오거든, 교재 보시면.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슬쩍 적어놨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이런 거 나오면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정규 분포를 따른다로 갈 수가 있어요. 근사적으로.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키울 거야, 문제 안에서는. 실제로 기출 문제들은요, 뭐 19,200번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가 뭐 30번, 50번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만번 이상으로 줘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만개 이상의 점을 찍으면 거의 연결되는 느낌이 나지 않겠니, 여러분? 그죠? 자, 근사적으로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사적으로 X는 뭐라고 할수 있어, 이제? 우리끼리의 용어를 써볼까요? 얼추 연속 확률 변수.
얼추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평균은 얼마야? NP. 표준편차는? NP1-P. 이렇게 전기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얼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고 가세요. 그럼 보세요. 이미 전기분포로 바꿨어. 거기에서 나한테 아까 뭐란 것처럼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뭐 12부터 시작해서 36까지래.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모양이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평균 NP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모양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뭐 12번부터 36번까지야.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지? 넓이 구하기 하기 위해 이번엔 어디로 넘어갈 것 같아? 그렇죠. Z로 바꿔야죠. 전기분포를,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는 Z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뭐야? 그 X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Z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자리에 NP 쓰시고, 여기에 루트 NP 이렇게 쓰는데, NPQ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렇게 쓰여 있으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쓴 거예요. 한글로 일부러 적어놨어. 평균과 표준편차.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루트를 타고 가는 걸 여러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쉬었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얘네가 계속 최신기출로 등장을 했었고요. 문제의 길이도 여러분, 길어요. 4점짜리잖아. 난이도 높은 문제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실론 뜨고 보시면 맨날 보던 표준 전기분포 표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파프리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파프리카랑은 차원이 달라.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 A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할 거예요. 주사위를 한번 넣어서 나온 누래수가 4 이하이면. 그럼 4 이하의 확률이 갑자기 딱 떠오른단 말이야. 1, 2, 3, 4니까.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 4 이하의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켜요. 5 이상의 확률은? 나머지니까 3분의 1이겠지. 음의 방향으로 1만큼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할게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오! 굉장히 고정된 확률의 스멜이 나고 있어요. 그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독립시행 이런 느낌도 나고 막 그랬어? 자, 일단 갑니다. 일단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이항분포 이런 생각하셔도 돼요. 16,200번을 반복해서 A의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입니다. 자, 여기서 A의 위치를 X로 두시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 천천히 갈게요. A의 위치를 예를 들어 Y라고 놔볼게, 변수의 이름을.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변수 Y가 5,700 이하일 확률인 거야. 이걸 지금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위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그렇지. 16,200번 반복해서 4 이하가 몇번 나오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좋아. 거기서 갑니다. 4 이하 횟수. 내가 16,200번을 던졌는데 4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무엇을 따릅니까? 시행 16,200번 했고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라요. 16,200번 시행한 횟수 그리고 고정된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아까 봤잖아요. 시행에서 충분히 키웠고 누가 봐도 X니까, 그렇죠. 정규분포로 넘어가야 될 거야. 즉 X는 다시 어떻게? 정규분포를 따르기도 합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둘이 계산하시면 5, 4, 00에다가 2로 나누니까 1800. 콤마 3분의 1 곱하면 3600이니까 60 이렇게 돼. 자, 근데 잠깐 기다려봐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꿨는데 YY 관계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할까? 위치인 Y는요, 뭐라고 하면 돼요? X가 나올 때마다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X는 더하고 나머지 횟수는 5 이상이 나왔겠죠. 뭐야, 나머지 횟수가? 16200 빼기 X겠죠? 그만큼은 마이너스 1이니까 뺀다는 거예요. 변수 변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쓸게요. EX 빼기 162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식을 좀더 이쁘게 정리할까? 난

x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2x 빼기 16,200이 5,700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요 부분만 식 정리 이쁘게 하셔서 x에 대한 범위로 바꾸어 주면 되잖아. 해볼까요? x로 하고 싶어. 5,700 더하기 16,200을 2로 나누면서 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5, 7 하면 2, 1, 9, 0, 0이니까 2로 나누시면 1, 0, 9, 5, 0. 즉, x가 뭐라고? 19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인 거야.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이제 얘네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되어요. 끝이야. 자, 이제 계산합니다. 어떻게? Z로 바꿔야지. 이제 3단 변신이에요. Z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균 뺐을 거예요. X의 평균 뺐을 거예요. 표준 편차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150이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 얼마야? 2.5. 2.5보다 작거나 같으립니다. 2.5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 우와. 2.5면 여기가 얼만큼이라고요? 0.494요. 거기에 나머지니까 0.5까지 더하겠죠? 0.994가 됩니다. 이게 K고요. 정답은 1000K를 쓰시오였으니까 답은 뭐라고? 994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안 쉬워요, 여러분. 누가 쉽대? 당연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에 교육과정에서 수능이 확통리 20 3번부터 30번까지 모아져 있던 때,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모아져 있던 때의 문제잖아요. 그때 29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 해당하는 걸로 항상 등장을 했던 거예요. 해석을 잘하실 수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단계가 되게 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원하는 말을 이해해야 되고 제가 변수에 이름을 붙이라고 한데 굉장히 큰게 있죠. 여기를 X로 쓰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정말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X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 변수를 내가 놓을 거면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시행을 16,200번 던지면서 주사위가 3, 4 이하가 나온 횟수를 내가 X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위치는 내가 그걸 X라고 했으면 X만큼은 더하고 나머지 횟수 16,200 빼기 X만큼은 빼야 돼요. 이게 위치인 거야. 그래서 Y라는 이름을 일부러 한번더 적은 거예요. 문자가 많아져서 복잡해진 게 아니고 말하자면 라벨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알겠죠? 요런 것도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2번이랑 또 비교할 거니까 여러분들 뒤에 오히려 3, 4가 쉬워요. 1, 2가 핵심이거든. 그건 2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한번더 넘어가고 나중에 표준정규분포로 3단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항분포의 최대 장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가 쉬웠고 점묘화로 그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얼추 연속 확률 변수처럼 가가지고 정규분포화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풀고 그리고 한판 쓰기까지 찬찬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순서 삽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풀고 오셨을 텐데 삽입 문제는 어느 정도 풀만 했을 텐데 순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 문제 선생님이랑 좀 집중해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오늘 포스트잇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장은 이어져 있다. 선생님이 연결성을 많이 강조하는 독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푸는 지문 위에 있는 문장들 중에 그 어느 하나 의미 없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게 독해, 일반적인 독해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고, 특히나 우리가 오늘 푸는 순서 삽입 문제에서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 연결성을 잡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작은 단서도 치지 않는 예민함. 우리 대, 지, 연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 그치?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 작은 단서들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정말 안 보이거든요. 이걸 계속 계속 예민하게 잡아채는 연습 또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갈 거고요. 네 문제 갑니다. 환경 생태 심리인지, 언어소통, 사회문화까지 다양한 이 개념들, 그리고 어떤 틀을 통해서 가치의 소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갈게요. 134쪽.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도대체 순서가 어떤 순서로 그려지는가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 일단 박스부터 잘 읽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거의 모든 에너지원입니다. 어떤 우리 지구에서의 에너지원들은요. 자, 뒤에 보시면 여기가 주어고요. Ultimately, 결국에는 어디서 옵니까? Come from the sun. 태양에서 온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구에서의 에너지원들은 태양에서 오는데, 그러나, 모든, not all은 선생님이 부분부정이라고 했죠. 아무튼 간에 부분부정은 부정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해석할 때. 자, 모든 living organism, 이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다 솔라 에너지, 솔라는 선에서 오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쓰는 거 아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얻어야 돼? 간접적으로 쓰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다시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란 뜻은 직접과 간접이 있다는 뜻이야. 같이 완전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factors, 어떤 요인들이 determine 결정을 합니다. 어떤 걸 결정하냐면 에너지 유즈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봐봐, 에너지 유즈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이 패턴은 뭘까? 위에서 설명했던 직접으로 직접 에너지를 쓸래? 간접적으로 쓸래? 이걸 결정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서, 자, the first important factor.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energy density하고 글을 열었지. 그럼 energy density가 우리한테는 아주 아주 핵심합니다.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생명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뭐냐면, 에너지의 density는 뭐야? 밀도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박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에너지 패턴, 에너지 사용 패턴을 결정하는 인자는 뭐냐면, 이게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지금 방향성을 이렇게 합시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뒤에 보시면, 에너지 밀도가 요인이 된다. 에너지 밀도는 핵심어로 지금 잡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 그다음에 ABC 가보겠습니다. 자, fossil fuels. 우리 화석연료 나오네. 화석연료도 에너지 종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근데 그것은요, 이 further를 잡았을까? further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더더욱이란 뜻이거든요. 더욱. 농축된 거야. 자, 더욱 농축됐다. 뭐가?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생물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동물, 식물을 포함하는 거잖아. 동물, 식물을 포함하는 이 생물 자원이 더더욱 농축된 것이 바로 앞에 있는 fossil fuel인데라고 하려면 우리 이제 더더욱이란 말 언제 써?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음료 얘기한다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에너지 음료를 말할 때, 야, 이게 진짜 더 농축된 거야 라고 하려면 앞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농축되는 에너지 음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에너지 음료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먹으면 장난 아니다. 완전 확 깨. 진짜 농축 장난 아니야. 근데 어떤 친구가, 야, 그거보다 이게 더 농축됐어. 그러면 앞에 뭔가가 있어야 농축이란 말이 있어야 더 농축됐어. further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축이란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A를 넣어줘야겠지. 오케이. further가 엄청나게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더 농축된 건데, 아주 large scale, 더 대규모로 농축된 게 뭐다? 생물 자원이. 이게 fossil fuel이다. 이게 화석연료는요, 근데 제공합니다. 더 높은, 봐봐. much higher. 이 자체도 비교잖아. 그러면 기준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 뒤에 보시면 더 많은 에너지 density,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데, 뭐보다는 바이오매스. 그러면 바이오매스가 앞에 주어지면서 얘네가 어떤 밀도를 제공하는지 나와야, 그래서야 much higher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지? 기준점이 지금 없다라는 게 A는 첫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힌트 얻어가는 거야. 아, 농축.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앞에 다루어지겠구나. 자, 뒤로 가봅니다. B. B랑 C의 관계가 이제 또 중요하겠지. 박스에서 어디로 출발해야 되는지. 자, 대부분의 애니멀들은요. 근데 그 의,
자, 후스가 나오면 뭐뭐의라고 추주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수행사를 잡아 끌고 뭐뭐 의해주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들의 돌아다니는 라이프스타일이 requires 뭘 우리 요구를 하는 거냐면 되게 많은 에너지 인풋이 필요해. 동물들은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사냥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그것들은요, could not. 이 동물들은 뭐할수 없으니까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뭐로서는 광합성만 해서는 안 돼.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동물들은 많이 돌아다니니까 광합성으로는 안 되고, 대신에 어떤 애니멀들은요, 플랜츠를 먹고 사는데, 컨슘은 소비하다 먹고 살다는 뜻이죠. 근데 플랜츠를 또 설명합니다. 얘네는요, 저장해 놓는데, 아주 고밀도의 케미컬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변형된 거냐면, 솔라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서 변형된 화학 에너지를 아주 가득가득 담고 있어. 이 고밀도란 말에서, 농축이 많이 됐구나를 얻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further로 뭔가 갈수 있는 연결성을 잡히겠구나라고 같이 동시에 생각했어야 돼. 여기는 동물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은요, 그냥 플랜츠만 먹는 게 아니고 얘는 더 필요한 그래서 플랜츠를 먹는 애니멀들을 얘네는 먹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비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동물들이 이 식물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식물을 먹는 동물을 먹어. 왜? 얘네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C번 가볼까? 지금 B, C 중에 골라야 되잖아. 근데 C는 솔라 에너지로 지금 연결되는 거 이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 태양 얘기 언제 했지? 일단은 박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원이 오는데, 근데 그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다. 태양은 뭐 하다? 에너지가 아주 방대하다. 이 얘기부터 하고 있어. 자. 태양은 에너지가 방대한데, 그러나 뒤에 보세요. 그러나 net return이 중요해. net은 순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리턴은 돌아오는 이 얘기입니다. 순익. 어떤 거의 순익이냐면 from transforming light energy,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인천쌤이 항상 강조하죠. 뭐뭐로 이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 순익, 그러니까 그 알맹이 있잖아. 이렇게나 많은 태양 에너지를 진짜 이 식물이나 동물이 먹고 살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꿨어. 이 순수익이요. 근데 그것은 그 화학 에너지도 설명하고 있네요. Which organisms can store and transport easily for their further use.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서 further는 그 이후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용을 위해서 쉽게 저장하고 생명체가 가지고 다니는 그 케미컬 에너지로 막 바꿨잖아. 그 순익이 low, 낮다. 그럼 여기 이걸 봤어야 돼. 자,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진짜 쓸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때 알맹이가 적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밀도 얘기입니다. 봐봐. 너무나 넘치는데 이거를 쫙 짰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오렌지를 착즙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오렌지 예를 들어 100개를 넣었어. 그럼 착즙기에 딱 돌렸을 때 뭔가 나오는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이거잖아, 그치? 뭔가 바꿨을 때 나오는 알맹이 그게 낫대. 그러면 이걸 우린 뭐라 불러? 아, 별로 등급도 없다. 얻을 알맹이가 없다. 이게 바로 밀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 봐봐. 밀도 얘기를 이어가는 거 보여? 그러니까 C로 가는 게 매우 매우 명확하죠. 뭐라 그랬어? 박스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결정하는데 태양 에너지는 일단 밀도가 작아. 바꿔도 빛은 많은데 알맹이가 별로 없어. 밀도가 낮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봐봐. 잘 봐. Plants. 이 식물들은요. 근데 식물의 이렇게 정착, 그러니까 식물은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 정착하는 라이프스타일은요, requires only a low level of energy consumption에서 얘는 에너지 소비가 별로 필요가 없대.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 한 곳에 정착해서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요, effectively, 이 플랜츠들은 여기가 지금 동사 부분이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라 에너지를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패턴 결정한다 그랬잖아. 얘네는 에너지 밀도가 태양이 낮아도 그냥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돼.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왜?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여기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어디서 봤어? 이 모양새. 지금 이 구조가 짝을 이루는 게 어디 있었어? B에 있었지. 플랜츠는 얘네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동물은 얘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시즌 트리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럼 이거 뭐였어? C와 B는 대조짝이었네. 이해됐어? 그럼 봐봐. C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식물은 에너지가 낮아도 되니까 태양 그냥 바로 그냥 먹고 살면 돼. 광합성. 태양은 에너지 밀도 낮잖아. 그냥 광합성 하면 되는데 반대로 B에서 뭐라 했어? 동물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고 살아야 돼. 심지어는 뭐까지 있냐면, 이 식물 있잖아. 식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식물이 high density chemical energy를 저장하고 있대. 뭐로 지금
뭘 통해서 바뀐 거야? 솔라 에너지에서 변형된 거지. 솔라 에너지를 먹고 산다는 말을 먼저 해야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솔라 에너지를 먹고 산다는 말을 플랜츠 어디서 했어? 먼저 C에서 먼저 했잖아. C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플랜츠는 솔라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걸 먼저 해야 뒤에서 B에서 플랜츠에 대한 설명으로 덧붙일 수 있는 거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C로 먼저 가는 게 확실합니다. C로 먼저 가면서 잘 보세요. C로 가면서 일단은 태양 얘기를 지적합니다. 자, 태양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태양 에너지는 뭐하다? 밀도가 낮다. 이 에너지 밀도에 대한 내용을 좀 지적하면서 식물 얘기를 하지. 식물은 워낙 필요한 에너지가 낮아.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냥 광합성 하면 돼. 태양 그냥 직접 이용하면 돼. 됐어?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B로 갈수 있지. B는 대조짝이었지. A는 더 농축된 거야. 그러면 농축이 일단 나와야 돼. 자, B에서 보세요. B에서. 여기서 식물과 대조되는 동물을 이렇게 설명하지. 동물은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 여기 E라고 지금 선생님이 쓴 거야.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아? 이 식물들, 이미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꽁꽁 뭘 저장해놨어? 에너지를 저장해놓는 식물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섭취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High Density Chemical Energy를 꽁꽁 농축하고 있지, 자기 안에 식물이. 그래서 이 식물은 고밀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여기에서 뭘 우린 추론할 수 있냐면 이제는 뭐로 갈수 있어? Further concentration으로 갈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biomass를 말했니?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A에서 뭐로 넘겨주는 거야? biomass로 넘겨주는 거야. A 한번 가볼게요. 자, A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엄청 중요한 핵심 근거는 further였습니다. 더 농축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더 농축된 게 뭐야? 바로 fossil fuel, 화석연료지. 얘는 더 최고로 농축된 겁니다. 됐어? 그럼 결국에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된 거야? 태양이라는 밀도가 낮은 거에서 지금 식물이 그거를 그냥 밀도가 낮아도 필요한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냥 광합성 하면 돼. 근데 동물은 밀도,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해. 그러면 그 태양 에너지를 품고 있는 밀도, 고밀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식물을 먹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밀도가 가장 농축된 거야. 그건 어디서 쓰이냐면, 그럼 이건 결국에는 에너지의 농축과 밀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글이었네. 그러면서 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용될 것이냐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거네. 그럼 이 화석연료는 누가 이용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High Energy Density Fossil Fuel은요, 이거의 소비는 뭐에 기반이 됐냐면, economic prosperity에서 경제적인 prosperity 뭐 하는 거야? 번영. 이 경제 번영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건 인간에 의해서. 그치? 인간에서 enjoyed, 누려진 겁니다. 인간 사회에 의해서. In the past several hundred years에서 과거 몇백 년 이전에. 그치? 그러면서, 자, this is the first factor. 여기서 이제 문 닫아주는 거 보여? 이게 뭐야? This is the first factor in energy economics에서 이게 에너지 경제의 첫 번째 요인이다. 이게 바로 수미상관이 보이십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인자다. 여기까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인자였어. 에너지 경제학에서.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디스가 가르친 거 뭐야?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그 내용. 지금까지 설명했는 내용. 이게 바로 결론이었어. 맨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글을 처음에 시작한 걸, 연걸 그대로 맨 마지막에 닫아주는 부분이었어.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화석연료는 최고 농축됐기 때문에 누가 이용했어? 인간이 이용했다. 그러면 이용하는 지금 주체 볼까? 식물이 이용하는 태양, 동물이 이용하는 어떤 식물과 다른 동물, 그리고 인간이 이용하는 최고 농축의 화석연료. 그래서 어떤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용되냐가 다르지. 이게 바로 뭐야?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패턴이 다르더라. 요 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였어. 이해됐죠? 오케이, 오늘 further 강조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쵸? 정답은 CBA였어.
자, 소재는요, 생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고요, 특성은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이었죠. 자, 로직은 일반과 구체였어. 그래서 일반 진술에서 이렇게 박스에서 열어줬지. 에너지 사용 패턴을 정하는 첫 요인이 에너지 밀도이다. 그러면서 밀도를 오름차순으로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직접 이용해. 괜찮아. 왜냐?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 거기 그 자리에 사니까. 동물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그러면서 식물이 이미 에너지를 꽁꽁 그 아래 하이 덴서티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먹어. 오케이? 밀도가 좀더 높아졌어. 최고 밀도인 화석연료는 그래서 인간이 이용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에너지 사용 패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에너지 밀도로, 식물은 광합성으로 태양에너지를 직접 저밀도, 그다음에 동물은 식물 동물을 먹으며, 화석연료는 가장 농축된 고밀도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요걸 쌓아가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로.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생님 아까 설명했지만 선행사가 앞에 있고 후수가 나오잖아. 그럼 명사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뭐의 명사 쭉 하시면 돼요. 선행사 넘어와서 선행사의 명사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플랜츠인데, 플랜츠의 그 앉아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 그 자리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뭐뭐의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갈게요. 자, 보시면 이 문제도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가볼게요. When we take psychology's findings,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심리학의 발견들을 받아들입니다. 뭐? 내재된. 그치? 빌트인은 선천적이고 내재된 겁니다. 바이어스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 그치? 바이어스는 뭐야? 편견. 그쵸? 내재된 편견을 이제 발견한 거야. 이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들을 as innate. 어떻게? 우리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났구나. 타고난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resignation 무슨 뜻이야? 이거 체념이거든요. resign이 뭐 하는 겁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잖아. 그치? 사직하고. 여기에서의 명사형 체념, resignation. 어떤 체념이 kick-in이 시작된다. 그러면 체념이 시작된다는 건뭔 말이야? 아, 어차피 나한테 바이오스가 내재돼 있다는데 그냥 바꾸려고 안 할란다. 요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굳이 내가 왜 바꿔야 돼? 이미 나한테 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체념을 한다고 하는데, why bother?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왜 굳이? 약간 이런 뜻이야. 굳이? Why bother? 굳이 수고롭게, bother가 약간 수고롭게 뭐뭐 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굳이 고생해야 돼? striving for, 뭘 노력하는 거에 고생하는 겁니까? something that isn't likely to happen.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뭘 의미하는 거야? 아니, 바꾸지도 못할 거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나한테 이미 바이어스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체념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왜 바꿔? The answer is that 그 이제 답을 주자면, innate 이렇게 이제 통념을 반박하는 거 보여? 아까 이렇게 이제 체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고 태어난 건 말이야. 고칠 수 없다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은 포기하지 마. 타고 태어났어도 그걸 고칠 수 있어란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박스 갑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편견. 이게 innate하지. innate하다는 거랑,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다.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래. 그 말은 뭘 말을 하는 거야? 고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편견은 고칠 수 있다. 요 말을 하고 있네. 이걸 잡아야지. 코딱 잡고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자, 갑니다. 이렇게 작가네. Cars have. 자, 자동차는요, 미러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거울을 갖고 있냐면, they shrink. 어떤 걸 줄여준대. A driver's blind spot에서, 이 자동차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줄여줍니다. 자동차 얘기? 편견 고칠 수 있다. 자동차는, 이 미러를 달고, 그쵸? 사각지대를 줄여준다. 좀 애매하죠? 그러면서 뒤에 조금 더 가볼게요. 친구는요, 너를 도와준다. See the log. 그래서, log는 뭐냐면, 이제 통나무잖아. 그래서, 너의 눈 안에 있는, 뭘, 보, 이거 약간 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너의 눈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남의 눈에 티끌은 그렇게 잘 보면서, 왜네 눈에 그렇게 큰 통나무는 안 보이냐.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것들을 잘 본다라는 것은, 너는 너의 잘못을 못 보고 남의 잘못만 잘 본다.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너의 잘못도 보게 해준대, 친구가.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다음에 너를 이제 비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너의 관점이 막 넓어질 수 있대. 그럼 이거는 약간 편견을 좀 깨주는 얘기 아닌가? 그럼 이제 말하자면 박스랑 이어질 거리는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고. 자, as for 뭐에 대해서는? 우리 inclination 뭐냐면,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self-serving은 나만을 위하는,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뜻이겠죠. 나만을 위하는 생각에 어떤 네가 뭐가 있다? inclination, 어떤 경향성. 이게 바이어스 아니야? 이 경향성은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to correct for that too. 그거에 대해서도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박스에서 하는 걸 이어가고 있네. 됐어? A는 바로 탈락을 주기에는 뭐하고 B와 C와의 관계를 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도 우리가 얻은 것은 자동차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뭔가 기계에서 사람의 심리로 뭔가 전환시킨 건 봤습니다. A에서. 난 B로 갈게요. 너는요, entertain 여기서는 즐겁게 하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고려하다 라는 뜻이 있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야? 이거 지금 바이어스를 깨는 거 아니야? 그렇지. A랑 이어지는 거 보여? A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 너만 생각하는 거.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너 구체적으로는 좀 불편한 가설 있지. 그거 불편한 너가 생각하지 않은 너의 평소에 생각과는 다른 그런 가설, 그거 받아 좀 고려해보고 설득할 기회를 주면 돼. 그러면 A의 B는 A의 구체화인 걸 반드시 봤어야 돼. A에서 고칠 수 있어. 너의 어떤 바이어스를 어떻게 고치냐면 불편한 가설 한번 받아들여보고 기회를 줘봐. 구체화. 자, 뒤에 보시면 너는 또 어떤 걸 환영할 수 있냐면 환영받지 못할 이유들을 또 환영할 수 있고 뭘 존중할 수 있냐면 그들의 포텐셜을 존중할 수 있어. 어떤 가능성이야? 너의 시각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너의 시각을 고쳐줄 가능성을 좀더 기회를 줄수 있어. 어떤 이유들까지도 좀 받아들여라. 그럼 봐봐. 이게 A의 구체화가 B로 된거 확실하지? B에서 뭐 하고 있어? 두 가지. 어떤 가설을 좀 받아주고 뭐뭐일 수도 있는 거. 근데 네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가설. 두 번째, 어떤 달갑지 않은 이유들도 좀 받아줘라. 완전한 구체화. A랑 B는 좀 붙어가는 게 보이시고요. 자, 뒤에 보시면 In these and other ways. 이러한 방식들로 너는 Confirmation Bias는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무슨 개념이야?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이 뭐야? 너의 생각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는 편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을 뭔가 반대 되게 말하는 거는 안 들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거든요. 확증 편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박스에서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거네. 이거는 지금 마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치? C로 한번 가볼게요. A와 B의 관계는 조금 확실하고요. Think about it 선생님은 조금 끝났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봐. 이거 뭐야? 이게 예시 진입입니다. 우리 막 이런 거 배웠잖아. Imagine, consider, 명령문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 예시 진입이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렸거든요. 유형편에서. 똑같습니다. 예시 진입.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망막은요, 뭘 갖고 있냐면, a blind spot. 어떤 맹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었어. 이거 맹점을 지금 대쉬로 설명하는 거 아니야? 맹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있어?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C가 A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해야 돼. A 뭐 나왔어? 지금, 블라인드 스팟 똑같은 말 나왔지. 이거 맹점,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사각지대잖아. 못 보는 거. 그러면, 봐봐. 맹점을 정의하는 게 먼저 나와야 그거에 확장된 의미가 A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포인트를 좀 잡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디테일입니다. 이거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예민해져. 맹점을 먼저 설명하고 있네.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A의 맹점의 확장 의미인 사각지대가 나오겠구나. C 다음에 A였던 거야. 오케이? 자, 맹점을 갖고 있는데 그 맹점은 뭐냐면 일단 설명합니다. 어떤 장소냐? 그 장소는 빛에 예민한 이 세포들이 없어. 누락되었어. 왜냐하면 이 시신경 자체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 그 시간이 이제 맹점이 있대. 시신경이 방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대. 그러니까 this defect. 이 defect는 뭐야? 결함이라는 것이 타고났다 as it gets 해서 as it gets나 있다 rereading에서 할 건데 최대한 오케이? 갈 만큼 타고났다라는 뜻이야. 타고났다, 우리 innate를 조금 더 이렇게 뭐 해주고 있어? 구체화해주면서 우리 눈에 있는 것도, 우리 신체에도 타고난 게 있다란 말을 하면서 그러나, 뒤에 보세요. 그러나. 이 astronomers, 누굽니까? 우주 비행사들은요, 어떤 방식을 개발했냐면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맹점을 가리키죠? 이 또는 이 defect를 가리키겠죠? 이 결함이 뭘 하지 못하게 했어? 하이딩, 가리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텔레스코프 이미지, 망원경으로 딱볼거 아니야. 찾고 있는 별을 볼 건데, 망막 때문에 이걸 가리는 거를 못하게 어떤 방식을 개발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C에서는 이 말을 왜 했을까? 아니, 봐봐. 지금 너의 편견, 타고난 거 고칠 수 있어. 네 몸에 타고난 것도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우회하는 방법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서, 아니, 자동차에도 사각지대, 사물, 그치? 사물에서도 사각지대를 지금 뭔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의 시각도, 그러니까 너의 시각이라는 건 너의 생각도 고치는 방법이 다 있어. 어떻게 고치냐면 마지막에 B에서 그 고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해 됐어? 자, 그럼 한번 볼게. 확실하게 지금 순서는 지금 보이거든요. C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C에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단 예시 진입이었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너의 눈 있잖아. 눈의 맹점. 눈의 맹점도 선천적이야. 근데 이거 충분히 우주 비행사들이 우회를 하거든. 라고 하면서 A에서. 그리고 그 맹점 있잖아. 어디도 있게? 차에도 있다? 라고 진행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A에서 그 맹점이란 블라인드 스팟을 그대로 연결성으로 가져온 거였어. 오케이? 연결되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서 자동차도, 차도, 차에도 뭐가 있어? 바로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
맹점을 먼저 설명.

하고 그게 확장된 의미인 사각지대가 있다. 이것도 거울로 극복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어떤 시각 있잖아. 너의 너만 생각하는 자기 이익적인 생각도 고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 거야? 구체화한 거지. 요걸 봤어야 돼. 이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두 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 어떤 가설을 받아들여주고, 두 번째 가설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이유들을 받아들여주면 돼 하고 끝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구체화였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읽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정답은 C, A, B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편견 고칠 수 없다 생각하지 마. 너의 지금 타고난 신체적인 결함도 이렇게 고쳐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사물도 고쳐지는데 왜네거못 고치겠니? 라는 플로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재는 뿌리 깊은 심리적 편향이었고요. 선천적이어도 고칠 수 있다. 통념을 깨주는 거였지. 편향은 선천적이니까 어차피 못 고친다라는 체념을 하지만 반박해서 신체적 결함도 다 고쳐주고 운전자도 고칠 수 있고, 그치? 사각지대를 거울로. 그다음 심리적 편향도 불편한 가설이나 근거를 일부러 받아들이면서 확증 편향이 줄어들 수 있어 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자, 선천적인 편향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신체적 결함을 교정하듯 이걸 들렀다 온 거야. 교정하듯 심리적 편향도 불편한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as it gets. 이거 보세요. 이 get이 도달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도달할 만큼이나 그랬다는 뜻은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갈 만큼 갔다 이거야.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뭐뭐한이란 최상급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가장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러한 디펙트는 타고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get이 도달하다는 뜻이니까 이 최상급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38번은 조금 쉽게 풀수 있었을 겁니다. 왜? 삽입 문장에서 these traits 봤어? These traits. 일단은 대지연 중에 뭐야? 지. 오케이? 지시하고 있잖아. 근데 앞에 traits라고 부를 만한 두 가지 이상의 복수 형태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 삽입 문제는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get and chain 기억나? 그치? 그래서 일단은 삽입 문장이 빠진 자리에는 흔적이 남을 것이며 그게 갭이다. 단절이고, 그 삽입 문장이 들어갔을 때 앞과 뒤에 체인이 딱 걸려야 된다. 체인까지 같이 확인할 겁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냐면, to learn these traits. 이러한 그 특징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뭐냐면요. To look at interviewers. 해서 interviewer 하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interviewee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만 보면 돼. 그 사람들은요, who talk to celebrities? 여기까지. 그래서 셀럽, 그러니까 유명인들한테 뭔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보면 되냐면 people who interview victims after a tragedy. 자, 어떤 비극적인 상황 이후에 victim 누구야? 피해자나 희생자분들이죠. 피해자나 희생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돼. 그러면 봐봐. 이 특징들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특징들이 뭐길래 인터뷰하는 사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는지 볼게요. 자, 아마도 너는 강하게 뭔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할 거냐면, knowing more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 또는 넌 어떤 그 버릇이 있냐면, being direct. direct 한건 뭐야? 직접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돌려 말하지 않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아무것도, 자, 넌이라는 어떤 부정 나왔어? 전체 부정 나왔지. 전체 부정의 팁은 뭘 부정하면 돼? 동사 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중에 아무것도 뭐 하지 않다 동사 부정하시면 돼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문제거리인 특징들이 아닙니다. 자, in themselves. 그 스스로는 문제가 안 돼.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스스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두개다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frankness 뭐야? 이 솔직함이죠. 솔직함은 뭐가 그룹핑 된 거야? G. CGV 중에 G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Direct가 이렇게 온 거지. 됐어? 직접적이고 솔직한 거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 솔직한 거둘다 can make you an amazing communicator. 너를 대단한 의사소통가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일단 호기심.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어? 솔직함. 이두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찾은 거, 내가 찾으려는 these traits이 벌써 나온 느낌이지, 그치? 이 호기심 좋은 거야.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단다. However, 보세요. 자, 그럼 대지연 중에 뭐? 연. 연결사가 역할을 하면 1번에 X를 긋는 거야. 오케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근데 knowing when to channel. channel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물길이란 뜻이었는데,

있잖아. 물기를 터주듯이 어떤 방향을 지정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발휘하다, 써먹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이것을 발휘하는 할지, 이 디스트레이시 이제 가리키는 게 뭔지 알겠지? 아까 앞에 있는 호기심과 솔직함이겠지. 이 호기심과 솔직함을 언제 발휘할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다. 핵심적인 verbal communication에서 우리의 구두,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말은 뭐야? 얘두 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제 발휘할지 그때를 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 however 괜찮아? 괜찮지. 얘네 둘만 부족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플러스 뭐도 중요하다? 얘네를 언제 발휘할지 아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의사소통에서.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 한번 볼까요? Ask people,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질문하는 거 almost always a no no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안 돼. 그래서 뭐 개인적인 질문, 뭐 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적인 질문이잖아. 그치? 이런 것도 안 된대. 그쵸? 좀 친해지면? 자, 되어오시면, 이거는 예시 괜찮습니까? 그치? 호기심과 솔직함, 이거의 예시를 보고 있으면서 언제 발휘할지 아무리 궁금해도 물어보는 거 요거 좀 그래. 그러면서 지금 예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에 있어서, 그치? 지금 사적 질문 이거 하는 거 별로 노노야. 그러면서 even if you are they are close to you, 너랑 그들이 가까워도 너는 항상 물어봐야 돼. 아직도 질문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질문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연결성을 항상 잡아야 되고, 오케이, 연결되는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asking 계속 이어갑니다. 자, 너가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보냐면 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They are comfortable. 그들이 편안한지, 그 이야기, 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편안한지도 물어봐야 돼. 그러면 네 호기심이 언제 발휘해야 될지 좀 눈치껏, 그치? 그래서 사적인 질문이라든지 힘든 얘기를 꺼내는 것도 어떤 때를 가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너무 괜찮죠? 끊김없고요. Similarly, 비슷하게도 people can appreciate. 사람들은요, 너의 능력에 조금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해야 할 걸, 어떤 능력이냐면 to be direct on many occasions. 해서 많은 상황에서 네가 direct, 뭔가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거 좋아할 건데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 뭘 지금 다루고 있어? 이번에 솔직함 다루는 거 보여? 이렇게 내려와야지. 됐어? 그럼 이 글의 구조가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호기심 얘기하고 솔직함 얘기를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거 보여? 두 개를 얘기하면서 보스하다가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similarly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비슷하게. 이 솔직한 것도 짚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솔직한 것도 어떤 시기가 있어. 어떤 시기가 있냐면 when you need to either stay quiet. 네가 either A or B지. 그래서 조용히 할 때가 있고, 또는 너가 delicately, 섬세하게 frame your question, 너의 질문이 있잖아. 그 질문을 조금 틀을 잡아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은 항상 사적 질문 말고 좀 섬세할 필요도 있다. 오케이? 너무 솔직하게 갑자기 막 진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안 되고 섬세하게 질문을 해도 좀 섬세하게 프레임을 만들어라. 이건 솔직함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고 있는 거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연결이 되죠. 시밀러리도 역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즉 누가 안 나왔어? 인터뷰. 또는 인터뷰하는 사람을 잘 봐라.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멀었죠. 시밀러리도 연결성 잡히고요. 5번 봐볼까? 이 these people이 핵심이었어. 봐봐.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어떤 시기가 있어? 섬세하게 너의 질문을 잘 프레임할 그런 때가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갭이야. 오케이?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go about, 이것에 대해서 이 정보를 구하는 걸 어떻게 시작하냐면 in a way that, 자,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 puts their audience, 여기서 또 끝났지. 그들의 audience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at ease에서 어떤 어디언스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은 정보를 구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언스를 가지는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 인터뷰어를 말하겠지. 됐어? 이 these people과 앞과의 뭐가 생기는 거야? gap이 생기면서 gap 발견 넣어봅니다. 이 treat이 뭘 의미해? 호기심과 솔직함을 언제 발휘할지 아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지. 됐어? 이것을 아는 것은 누구 보면 돼?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돼. 왜? 그 사람들 사적 질문 잘안할 거고 섬세하게 질문도 잘할 거야. 그 사람들 정보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까지 체인까지 딱 걸리지. 정답 5번.
좋습니다.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소재는 호기심과 솔직함이었죠. 특성은 언제 발휘할지 아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게 진짜 핵심이지. 자, 일반과

구체였지. 왜 이그잼플로 계속 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호기심과 솔직함은 좋은 특성이나 언제 발휘할지, 그치? 채널 할지 아닌 것이 의사소통의 핵심이다. 사적 질문은 노노, 그다음에 가까워도 물어보기, 그리고 솔직함도 때를 가린다.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걸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운다? 이걸 배우려면 인터뷰하는 사람들한테 배워라. 인터뷰에서 습득하라. 라고 말해준 거였어. 이걸 배우려면.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기심과 솔직함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야. 언제 발휘할지 아는 것이 핵심이며, 좋은 인터뷰 진행자처럼 상대를 편안하게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그 어디언스가 이제 인터뷰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명사절 if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살짝 선생님 지나쳤는데, ask, 묻다 뒤에 원래는 목적어가 두개 오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라면 간접 목적어, 뭐뭐를 하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근데 거기 if절이 들어간 것뿐이었어. if절은 여기서 명사절 이끌고 있거든요. 왜? 목적어는 명사절이 하는 거니까. 자, if를 만약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인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whether랑 똑같이 인지라고 해석하면 돼. 그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라고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이 자리는 사실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를 이끄는 if였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이렇게 시작하네요. 39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점. at the same time이라는 이 힌트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이거 대지연 중에 뭐야? 연결어야. 동시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얘는 추가입니다. 반드시. 동시에라고 하려면 앞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해. 동시에 하려면 앞에 한편 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입니다. 됐죠? 자, 동시에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또한 이것도 바로 추가지. 아, 그러면 어떤 추가의 상황을 우리한테 삽입으로 던져놨네. 오케이? 뭔가 앞에서 진행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 자, 공간이라는 개념은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게 코어네, 코어. 그렇죠? 일단은 소재 잡았고요. 공간 개념은요, allows, 어떤 걸 가능하게 하냐면 또한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뭘 통해서 확장하는 거냐면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exploration, 이거는 탐험이란 뜻이죠.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확장을 가능하게 한대. 탐험과 이동을 막 자유롭게 하면서 이거를 지금 추가로 붙여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term은 용어죠. 자, 공간이랑 어떤 장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군요. 공간, 장소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되게 구분해서는 얘기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개념. 풀이의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그리고 이제 장소라는 이 용어들은요, are often used 에서 이게 사용됩니다. 봐봐. interchangeably는 서로서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상호 간에 그냥 교환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얘를 써도 되고 저때 얘를 써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런 반면 if 초안이라는 분은요, 이 학자분은요, 구별합니다. 이두 가지 개념을요, 뭐에 근거해서 intimacy 별표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친밀함. 아, 친밀함의 레벨을 기반으로 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기반해서, 자, based on에 목적어가 두 개야. 친밀함 레벨 and 하우절입니다. 그러면 하우절도 뭐겠어?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명사절이겠지, 그치? 뭐 하는 방식이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인데, 그들과 관련 지어서, 데미 가리키는 거는 space와 place겠죠. 그들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보는 방식, 이거랑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구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자분은요, defines, 이제 place도 나오죠. 봐봐, place를 잡아줘야지. place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as an area, 어떤 장소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이야? 훨씬 더 intimate quality가 있대. 그러면 봐봐, 장소는 친밀해야 돼. 그치? 그러면서 where 거기는 어디냐면요, all needs are satisfied. 모든 우리의 욕구가 다 만족된 장소, 편안한 장소가 place구나. 그러면서 이것은요, 뭐로서 정의되냐면 timeless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일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시간을 초월하고. if not은 뭐뭐이진 않더라도란 뜻이야. 양보쯤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정적이진 않더라도 아무튼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쵸? timeless fear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영역인데 뭐로 가득 차 있는 거냐면 꾸며주면서, 자, 우리의 familiar things and feeling에서 내가 익숙한 어떤 사물들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익숙함. 그러면 너네 딱 얻어야지. 아, place는 일단 뭐야? 나한테는 친밀함이 있어. 그리고 익숙해. 편안한 장소인 거야. 그치? 자, 뒤에 가시면 this definition, 이 this 뭐야?
바로 디지션 중에 지지.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데피니션을 만나볼게요. 이러한 정의, 공간의 지금 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는요. 커스마인, 마음한테 뭘 가져오냐면요. 자, 콜이 콜에 대한 what이 지금 뭐야? 목적어겠죠? What children's literature scholars 해서 아동문학의 작가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칭하는 거야? Refer to as home. Refer to ASP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what으로 빠져나간 것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집 하면 어때? 나한테 익숙한 장소 아니겠어? 그러면 이어지는 거지. 얘는 집입니다. This definition 앞을 받을 수 있겠지. 편안한 장소 바로 집입니다. 받으니까 X. 자, space conversely. Conversely는 VS 구조 아니겠어? 아, 이 글에 아주 큰 줄기 six logic 중에 뭐로 가야 돼? 대조로 가야 되는 거다. VS. 차별화를 했다며, 이 학자분이. 그치. Space는. 그러면 지금까지 place 다뤘으니까 conversely가 역할을 하고 있어? 하고 있지. X. 자, 공간은요, 뭐로 보이냐면요, mark of area에서 mark of가 원래는 동사로 구분짓다는 뜻인데 하이픈이 있어가지고 이 marked of를 하나의 단어로 가져간 겁니다. 형용사로. 그치? 그래서 구분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구분된 영역입니다. 근데 뭐할 필요가 있는 거냐면 계속 방어될 필요가 있대. 뭘 지금 대항해서, 뭐에 대항해서? 침입자라든지 침략자. intruder는 그냥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어떤 슬금슬금 들어오는 개인의 의미가 좀 강하고, invader는 무슨 느낌이야? 막 무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침략자의 그런 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나한테 쳐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편안한 장소는 전혀 아닌 거지.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스페이스는 약간 이렇게 원을 좀 달리 그려봅시다. 자, 달은 뭐가 나왔어? 지금 V 되는 거고요. CGV 중에 variation 되고 있어. 완전 다른 개념 나왔죠? 얘는, 자, 삼각형도 뒤져볼게. V 되고 있으니까. 방어돼야 된다. 바깥에 뭐가 있어? 침략자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침략자. 침입자. 로부터 방어를 하는 편한 공간은 아닌 것이야. 그치? 대조 이뤄가면서. 자, contrary to. 뭐랑 반대로? Cozy home associated 해서 지금 이 편안한 집은 누구 거였어? 이거는 place 거였잖아. 이게 뭐랑 관련 있어? place랑 관련 있는 편안한 집과는 다르게. 괜찮아? 지금 space 얘기하고 있는 거 맞잖아. 다르게. 자, space는요. suggest existence 해서 뭘 암시하냐면 outside threat, 바깥의 외부의 위협의 존재를 암시하고. 왜? 방어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스스로의 vulnerability, 취약성을 암시합니다. 어디 바깥에서? place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기 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어디다? 바로 space다. 자, 위협. 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개가 다른 특성을 띠고 있네. 그러면서, 자, this will result in, 이 this가 대지연 중에 뭐야? 지. 그니까 앞을 받아야 돼. 자, 앞에 무슨 내용 나왔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까지 나왔어. 스페이스에서는. 이 위협이라는 것은,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럼 봐봐. 이거는 인과 매칭이었지. 앞에 있는 원인, this가 가리키는 건 위협이었어. 자, 위협이 광활함. 뭔가 진짜 spaciousness는 공간감. 광활함이란 뜻이거든요. 광활함을 유발했다? 어때? 좀더 뒤에 가면요. 그것은 또한 어떤 거냐면, enhances. 어떤 걸 강화시키냐면, the sense of being free. 자유로움의 느낌을 강화시켰다? 여기서 이미 끝났지. 봐봐. 자유로움의 느낌. 밖으로부터 위협을 방어해야 되는데 자유롭다? 여기에서의 의미적인 갭입니다. 위협이 있는데 자유롭다?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안 맞지. 어떻게 해야 돼? 넣어볼래? 동시에 위협도 있지만 또한 공간이라는 데를 들어가잖아? 일단은 좀 자유롭게 갈수 있고 탐구를, 탐험을 해야 돼. 그것이 공감감을 나한테 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유라는 느낌을 준다.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네. 그럼 잘 보세요. 자, 위협도 있는데 플러스 뭐도 있다. 이게 바로 동시에야. 오케이? 동시에 위협도 되지만 나한테 뭐도 준다? 자유와 탐구를, 탐험을 해야 돼, 이 공간은. 밖으로 나서야 돼. 이게 바로 이 동시였어. 그 다음에 이게 뭐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와 탐험 한다는 이게 디스로 받은 겁니다. 이 정답 뒤에 디스. 이게 어떤 걸 유발해? 공간감을 유발해. 왜? 좀 드넓은, 어떤 감각을 유발하는 거야? 조금 더 넓게 가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광활함을 유발해. 왜? 탐험하면은 그 광활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being free한 그 감각을 더 강화시켜준다는 의미였네. 자, 여기 정답 확실하게 4번 가고요. 자, 뭘 통해서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룸은 여기서는 여지란 뜻도 있죠. 어떤 여지를 가진 거야? 행동하려는 여지가 공간에서 생기는 거야. 집 생각해봐. 집은 뭔가 내가 탐험을 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정적인 편안한 장소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조금 내가 좀 탐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좀 자유롭게 탐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아예 아동문학의 연구의 프레임 안에서는요,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이 에코스는 애들아 메아리 치는 거니까 일치한다,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메아리 야오 하면 나한테 돌아오잖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닮아있다, 닮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away의 개념과 닮아있다. away는 떠나는 거잖아, 집을 떠나는 개념. 이건 어떤 개념이야? 그래서 away의 개념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네, place는 홈의 개념, 집과 같은 편안함, space는 away, 떠나는 개념이네. 이게 사실은 아동문학에서 되게 아주 흔한 패턴이거든요. 집, 그러니까 홈, away, 홈 패턴이라고 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모험한 다음에 다시 성장한 채로 집에 돌아오는 그 서사 구조. 어디서 본것 같아? 오즈의 마법사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무리합니다. 소재는요, 공간과 장소였고요. 특성은 친밀감, 자기 위치에 따라 대비된다. 완전한 대조구조 같이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플레이스와 스페이스의 대조구조. 그중에 동시에 요 부분을 지금 빈칸으로 우리한테 삽입 문장으로 준 거죠. 자, 장소는 욕구가 충족되는 아늑한 짐이고요. 집이고 공간은 위협이 도사리지만 이동의 자유로 확장되는 어웨이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알아볼 볼게요. Real reading. 자, how 명사절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based on 뒤에 있는 and를 사이로 앞과 뒤가 어떻게 됐어? 병렬 구조로 보여드렸죠. how 조 동사 하잖아. 그러면 뭐뭐 하는 방식 또는 뭐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뭐뭐 하는지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intimacy level과 병렬 구조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강후기 인증 과제 다시 한번. 단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선생님한테 CGV 독해법 잘 배우고 논리 구조 잘 파악해도 단어 모르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어장을 올려준 거거든요. 단어장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리얼리딩에서 선행사 후스 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행사, 명사 이한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렵게 달려봤지만 또 한층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선생님이 좀 이렇게 믿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빈칸 추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자, 우리 문제풀이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자, 이제 드디어 시민혁명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워낙 사건이 많고 밀도, 그다음에 뭐 연표 이런 것까지 다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서 세계사와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기출들 중에서 좀 손에 꼽을 만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마침 자료탐구에 또 그러한 그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탐구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접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료탐구 1, 명예혁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작년 6모고요. 신의 은총으로 충만한 나는 이 왕국에 훼손된 법 질서를 회복하고 박해받는 신교도를, 자, 박해받는 신교도.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신교도.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 로마 가톨릭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가톨릭과 대립하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왕실에서 옹호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가? 스튜어트가. 스튜어트는 뭡니까? 튜더 왕조 이후에 바로 이 스튜어트 왕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야? 공화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또 왕들이 자기들 맘대로 하면서 뭐 가톨릭 옹호하고 의회와 마찰하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야. 안 돼. 나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걸 지켜낼 거야. 자, 오늘 나는 왕국의 수장. 자, 이 사람이 수장이 됐고 신민들을 위해 법질서와 종교의 자유를 보완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영국혁명이죠. 자, 영국혁명, 이거 정말 뭐 우리 수도 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제찰. 자, 그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사실은 제찰 찰제 해줘야 훨씬 더좀 찰진데, 중간에 이제 크가 들어갔어. 이 친구 때문에 여기 이제 공화정인 경험을 해버리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찰제를 다시 대갈고마리처럼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윌리엄과 메리, 윌리 메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앤 여왕 거쳐서 조지 1세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올리버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다음 조지 1세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바로 이제 스튜어트 왕가의 왕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끊겼죠. 찰스 1세가 어떻게 됐다? 처형당했다. 처형당하면서 스튜어트가 끊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청교도 혁명까지죠. 근데 크로멜 때 이제 공화정을 경험을 한 거야. 크로멜 때 공화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튜어트 왕가가 공화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와? 다시 스튜어트 왕조가 지금 복원됐거든. 왕정 복구. 찰스 2세로서. 자,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제임스 2세도 축출당했죠. 그러면 스튜어트 왕조 끊긴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핏줄이 메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딸이에요, 딸. 여기는 4위고, 그러다 보니까 스튜어트가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여기 N까지도 가야겠네. 애는 또 여기 메리 이제 동생이니까, 여동생으로 쭉 이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로 스튜어트 왕조가 끊기는 거는 여기 있는 조지 1세다. 독일 계열에서 오게 된다. 바로 하노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너네 가톨릭을 옹호하고 있고, 공화정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랑 또 마찰하고 있고, 너네 진짜 못 쓰겠다 하면서 스튜어트 왕실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왕조의 스튜어트 왕실에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내가 왕국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법 질서와 종교를 보관한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윌리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윌리엄 이야기. 네덜란드에서 군대를 이끌고 상륙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회와 협조해서 권리장전 받아들이고 이렇게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명예혁명 시기의 내용이 되겠다 해서, 머릿속에 이 제찰 크로멜, 그 다음에 찰제 윌리엄과 메리 앤초까지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있는 가운데, 요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지금 그거네. 영국혁명 이야기네.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국왕이 로마 가톨릭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자, 탐구활동 문제고요. 가톨릭을 옹호하는 거야. 권한 강화를 위한 자의적 통치를 시도하니까 당연히 의회와 대립한다.
자의적 통치하니까요. 이 국왕은요, 의회 소집을 최소화하고 재정 확충도 자기 맘대로 했고, 자, 런던 나왔으니까 바로 아, 영국이구나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국교회가 성립된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왕이 자의적으로 가톨릭을 저렇게 옹호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국왕 정책의 위기감을 느낀 휘그와 토리, 그러니까 영국의 양당인데, 이때 형성된 양당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굉장히 이게 휘그와 토리가 서로를 약간 좀 멸시하면서 부르던 명칭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대립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얘네들이 서로 의견을 합치해서 네덜란드의 오렌지궁에게, 근데 오란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또 우리 오렌지 군단 뭐 이러잖아. 그래서 오렌지궁 윌리엄에게 개입할 걸 요청한 거야. 그리고 그 윌리엄의 아내가 이 찰스 2세의 딸이었던 아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그 메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오랜의 공이 군대를 이끌고 오자 이 국왕은 두 차례 도주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게 누구야? 제임스 2세가 떠난 거야.

입찰찰제에서 제임스 2세가 떠났고, 누구한테 지금 간 거냐면요. 프랑스로 망명했잖아. 이때 프랑스에서 두팔 벌려서 환영해 준게 루이 14가 이제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후 의회는 왕위가 공석임을 선언하고 월안의 공과 그의 아내 메리를 공동왕으로 추도했다. 그래서 명예혁명 이야기입니다. 명예혁명. 정답은 1번이고, 이 명예혁명 연도는 1688인데, 이 오란의 공 윌리엄과 메리가 의회의 요구인 권리 장전을 승인한 것은 1689다. 아시아에서 청나라와 러시아가 네르친스크 조약 맺었을 때. 자, 요크타운 전투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미국 혁명 때, 이제 프랑스가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식민지 군대가 영국군을 이렇게 무찔렀던 전투고요. 라틴 제국 수립된 것은 4차 십자군이네요. 콘스탄티노폴리스.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됐다. 30년 전쟁의 결과죠. 1648 베스트팔렌. 테르미도르 반동 좀 이따 이제 우리 확인할 겁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에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인해서 그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물러난 뒤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의 이야기다. 국민공회의 너무나 그런 공포 정치 이런 거에 대한 반동이 이제 반발이 일어난 것이죠. 자, 자로탐구 2번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프랑스 대혁명 갑니다. 의회의 가장 존엄한 의무는, 요게, 그래요. 요 근래 몇 년간 출제되었던 세계사 문항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힙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료만 보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또 누군지, 이 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어떤 특정 연도, 지엽적인 사건, 그런 걸로 푸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세계사에서 그동안 수년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키워드를 좀 제한하면서 좀 지엽적인 지식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걸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사건을 너가 진짜 확실히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니? 그 개념의 틀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쌤이 OT 때 말씀드린 겁니다. 개념을 많이 반복해서 어떤 세계사 사건에 대해서 내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 내의 스토리라인을 딱 단단히 가지고 있어야 문제에서 이거는 어떤 특정 키워드를 준, 물론 키워드가 여기 뭐 파리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성립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팩트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라인을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스토리 라인을 주면서, 야, 네가 공부한 세계사에서 이러한 스토리 가지고 있는 사건, 그 스토리에 부합하는 인물을 바로 소환할 수 있어. 요런 테스트 느낌인 거거든요. 그거는 개념 반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만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는 세계사 지식이 이건데 그거에 대입해볼까?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쓱 파. 파리가 나왔어. 프랑스사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프랑스의 어떠한 사건이고, 프랑스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혁명의 나라야. 혁명이 너무 많거든, 역사에서. 그래서 혁명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세기의 프랑스 대혁명이 있겠고, 19세기 자유주의 시기에 1830년에 7월 혁명도 있고요, 48년에 2월 혁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18세기 대혁명이냐, 30년에 7, 이제 1830년에 7월 혁명이냐, 48년에 2월 혁명이냐, 요 정도로 딱 후보군을 머릿속에 둥둥둥 떠올라 있는 상태에서 또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보면은 의회의 가장 존엄한 의무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다. 당연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의회가 비판하고 있는 그가 뭐 하느냐면 행정권력 수장이야. 근데 여기서 당시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디에서 한번 좀 삐끗했냐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고정관념. 행정권력수장, 행정이란 표현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날의 행정부, 대통령이구만.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에만 국한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그게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러분, 왕도 행정권력수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사료에서도 실제로 행정권력수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건 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자, 근데 그가 보니까 직전 의회를 탄압했어, 그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회가 여러 개의 의회가 등장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문장에서 직전 의회가 있어요. 직전 의회.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 의회도 있을 거야. 그쵸? 직전 의회가 있으면 이 시점에 직전 의회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는 현

의회도 있을 거야. 그쵸? 다음. 그리고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유발했다. 이것도 힌트죠. 전쟁 유발도 힌트고요. 전쟁 유발. 아주 중요한 힌트고. 전쟁, 잘 풀어지는군요. 전쟁을 유발. 자, 그 다음, 인민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불신임 요구가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그러면서 현 의회가 공포합니다. 어떤 걸 공포를 하느냐? 새로운 의회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의회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의회를 만들 거야. 그러면 새로운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의회가 등장하는 패턴이야. 그리고 새로운 의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너는 뭐 하냐? 행정권력 수장이 지금 그죠, 그. 그는 뭐야? 직무 중지. 직무 중지. 요게 그나마 교과서 문장이 좀온 거예요. 교과서 문장이. 뭔줄 알아요? 왕권 정지. 교과서 문장. 왕권 정지. 그래서 파리, 프랑스 사구나. 그리고 의회가 뭔가 왕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 그럼 혁명인데? 세 개의 후보가 있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19세기 7월 혁명, 2월 혁명. 세 개의 후보가 있고, 역시나 여기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선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엄청 어려웠던 거지. 누구로 해석해도 왠지 맞는 말 같거든. 근데 세 개의 의회가 딱 만들어져 있어. 이 패턴을 생각해 보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 의회가 세 개가 나오거든. 국민의회. 입법의 국민공회가 나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쟁이 유발됐어. 언제? 입법의회 때, 그쵸? 입법의회 때 혁명 전쟁 시작됐잖아. 그쵸? 그런데, 그럼 이 시기면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루이 16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루이 16세인가? 행정권력 수장, 왕으로서 되느냐? 된다. 걔가 직전 의회를 탄압했냐? 직전 의회라고 그러면 여기서 혁명 전쟁이 발발한 것은 입법의회라고 치면 직전 의회는 국민 의회일 텐데 루이 16세가 탄압했나요? 했지. 탄압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바스티유 습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 탄압했어. 맞아. 혁명 전쟁 벌어졌어. 그쵸? 왕권 정지 됐나요? 요게 교과서 문장 핵심이었거든. 루이 16세 혁명 전쟁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왕권 정지 당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공회로 넘어가면서 사형당했지. 그래서 루이 16세입니다. 이 문제가 루이 16세. 그래서 제가 봤던,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까지 올라가서 웬만한 지금까지 나왔던 세계사 문항 중에서 루이 16세를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손꼽혔던, 아예 해석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면 잘 찍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승부를 보란 얘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패턴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국민의회 있고 입법의회 있고 국민공회 있고 루이 16세 왕권정지 당했다라는 키워드 있고 혁명전쟁 발생한 사건이지. 그걸로 한번 대입해볼까? 루이 16세로 한번 대입해서 읽어볼까?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루이 16세로 한번 대입이라도 해보자. 대입해서 읽었어. 무난해. 잘 읽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입해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패턴이 좀 그래요, 트렌드가. 자, 그래서 요거는 루이 16세다. 루이 16세. 여기 나와 있는 해설 가지고는 여러분 안 풀릴 겁니다. 요말 나와서 요말 나와서 요말 나와서 루이 16세임을 알수 있다. 알수 없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서 쌤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밑줄 친 기억과 니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왕의 3부의 소집 이후. 자, 루이 16세겠죠.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3부회를 소집을 했고요. 자,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결성했다. 그래서 국민의회 결성됐습니다. 1789년 6월 달의 이야기였습니다. 국왕은 왕실 회의에서 이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병력이 집결됐어. 그러자 파리 시민들은 봉기를 일으켜서 바스티유를 공격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개념 때 항상 하던 거죠. 제가 원래 웬만하면 앞글자 따가지고 뭐 이야기 만들고 그런 거안 하는데, 요것만큼은 항상 했습니다. 자, 테바봉인 발해넌법. 이게 국민의회 때 있었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테니스 코트, 바스티유 습격, 봉건제 폐지, 인권선언, 국왕 도망 발행 사건, 91년 헌법 제정하면서 해산되고 그 헌법에 의거하여 입법의회가 출범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회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자, 바스티유를 공격했다. 요 시점을 지금 니은으로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구간이죠. 지금 이 사이 시기가. 테니스밖에 나올 수가 없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 해산하지 않는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7년 전쟁이 종결됐다. 요거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에게 이제 빼앗긴 땅이 있는데, 그거를 수복하려 일으킨 전쟁이 여러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국제전쟁으로 번진 그러한 전쟁인데, 1763이 끝나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과세, 그러니까 미국 혁명의 시작점에서 언급되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1공화정이 선포됐다. 국민공회 때, 92년에. 그리고 93년 초에 루이 16세를 처형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혁명재판소, 이것도 국민공회. 오스트리아와 혁명전쟁, 이건 92년 4월, 입법의회 때 그렇게 시작이 된다. 알겠죠? 자, 앞으로 뭐 어차피 2점 테스트에서 프랑스만 문제 계속 더 풀어볼 테니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점 테스트 1번 갑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가는요, 아하, 이게 17세기 이제 과학혁명으로 이 단원 자체가 좀 시작이 됩니다. 지동설을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누구야? 갈릴레이, 케플러, 끝판왕 뉴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페이지가 되는데,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과 생각나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구나. 17세기 천재, 과학혁명의 상징자, 뉴턴이 나왔습니다. 자연철학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튼튼한 뼈대 수학, 어쩌고 저쩌고, 그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에요. 이 시기의 핵심이 유럽이 천재들의 색이다. 뭐, 과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과학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자신감이에요. 뭐할수 있는 거냐? 자연 현상을 옛날에는 그저 신의 섭리, 의심할 수 없는 신의 섭리로 생각했다면, 뉴턴은 이제 파악한 거야. 이 천체의 움직임,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원리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그럼 기계를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우린 고칠 수도 있죠. 우리가 매뉴얼을 다 아니까, 인간이. 마치 이 자연 현상, 천체가 움직이는 것은 기계와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파악할 수 있으면 뭐도 할수 있어?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가능해진 그런 시기거든요. 이 과학혁명의 시기가. 자, 뉴턴, 기계론 쪽 우주관을 확립했다. 정답 1번이고요. 혈액순환의 원리를 입증했다. 그러니까 파트로는 다이 파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혈액순환이면 합의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합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여기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마린에 대한 투쟁.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적 이해 방법이 사회, 정부,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영국의 홉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왕정을 좀 옹호를 했다. 행성이 태양주위를 타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제 케플러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몇년 전, 한뭐 6, 7년 뭐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좀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꽤나 잘 나오는 파트였습니다. 꽤나 잘 나오는 파트였는데, 최근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 뒤로 교과서가 한번 개정된 이후에는 그렇게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해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 부분은. 자, 2번 갑니다. 밑줄 친 사상가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사상가들은 이성, 요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단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민혁명 전에 과학혁명, 그 다음에 그 과학혁명의 흐름을 이어서 사회를 이해하는 학문, 자연과학에서 이제 사회과학으로의 발달, 그래서 사회계약설, 18세기로 가면은 이성의 눈을 뜨면서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나온다면은 계몽사상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나온다면. 바로 18세기. 이성인, 진보, 이런 말 나오잖아? 18세기 프랑스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꼽히어진 계몽사상일 확률이 높다. 이성입니다. 인간 생활과 사회 제도는 불합리와 모순에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사로잡힌 데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다. 자, 이 사상가들은 전통적 편견, 관습, 신념, 권위를 뿌리부터 흔들었고 18세기 프랑스의 학자들이 중심이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볼게요.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추가한다면 루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해볼까? 몽테스키유.

자, 해서 몽테스키외, 삼권 분립, 루소, 사회계약설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 달랑베르와 디드로, 백과사전, 백과전서라고 우린 표현하죠. 볼테르, 계몽 군주들과 교류. 예를 들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누구야? 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오케이? 자, 계몽 사상입니다. 1번,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설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빡센 군대적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죠. 가톨릭 선교입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르네상스. 몽테스키외. 정답은 3번, 삼권 분립. 그다음 칼뱅 종교개혁기. 5번,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르네상스 군주론이죠. 좋습니다. 계몽사상이 나온다. 그나마 나온다면 앞에 있는 1번 문제보다는 2번 확률이 높아요. 자, 3번 갑니다. 가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다. 그럼 벌써 이제 영국사 나왔고 이 땅의 법에 따라 제한적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입헌군주제네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인민의 선과 이익을 위해 그리고 권리와 자유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죠. 그러나 왕 마음대로 했네요. 전제적 권력으로 마음대로 했고요. 제도적 수단을 무의로 만드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사악한 친구야. 자, 검사 존 쿡이 그를 반역죄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이제 공소장이고 사형에 처해진 영국 왕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됐대. 공화정. 자, 이제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크로멜, 찰 왕정복고 되고, 그 다음에 윌리 오란지공, 그 다음에 메리 아내 오고요. 여동생으로 넘어갔다가 후사가 끊기면서 독일 쪽에서 데리고 왔다. 조지 1세. 이렇게 가죠. 자, 1세 올리버 크롬웰 공화정, 2세 왕정복고, 제임스 2세 윌리엄과 메리한테 쫓겨나고 앤으로 넘어갔다가 조지 1세 하노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형당한 군주는 얘다. 얘를 처형했다. 그래서 국교회를 강요했고,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 탄압이 있었고 자의적 통치하면서 의회와 대립했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은 하나가 있었냐면 1628년에 권리청원을 받아들였다. 의회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재정 마련 때문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청원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이 이후에 의회를 해산을 시키고 상당히 오랫동안 재소집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러다 이 내용도 언급이 종종 잘 됩니다. 오랫동안 소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또 전비 마련을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는데 막 내전이 벌어진 거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고 얘는 처형당하고 크로멜은 호국경이란 지위로 올라간다. 공화정 시기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이것은 그러니까 찰스 1세고 가장 잘 나오는 군주입니다. 여기서 찰스 1세가 가장 잘 나와. 자, 1번. 렉싱턴 전투는 이제 미국 혁명 때 민병대와 영국군의 충돌이죠. 1775년에 있었던 일로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청원을 승인을 했죠. 찰스 1세. 정답이었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1838년쯤 잡으시면 되겠고 영국 자유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와. 영국 동인도회사 엘리자베스 1세 1600에 만들어집니다.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의회가 가톨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사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언제냐? 여기 찰스 2세 때 만들어지는 거야.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임스 2세 때도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자의적 통치를 하다가 축출, 명예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인 거죠. 좋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살려도 되겠다. 자, 살릴게요. 자, 통치 장전 나왔습니다. 장전 보고 여러분 뭐 권리 장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의 지시에 따라 존 램버트 등이 작성한 잉글랜드 최초의 성문화된 헌법이다. 자, 잉글랜드 나왔으니까 영국사다. 그치? 그 다음에 시기를 보니까 1653. 뭐야? 이거 한창 영국 그 혁명하고 있던 그 시기네? 이렇게. 그치? 다음. 의회에서 채택됐고 국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 정부 행정권을 누구에게? 호국경에게. 아, 호국경 하면은 여기 있는 크로멜이잖아.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 얘를 물어보고 있나. 그치? 통치 장전은 겸허한 청원과 권고라는 두 번째 성문화된 헌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적용됐다. 해서 크로멜이고요.

자, 이 크로멜은 청교도 생각하시면 되고, 매우 엄격한,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와, 그러니까 뭐, 종교 행사 이런 거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독재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다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크로멜 이후에 이 호국경 체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아, 옛날이 낫다. 그래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찰스 2세 시기로 가면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찰스 2세를 앉혀 놓은 거죠. 자, 크로멜입니다. 1번 항해법을 공포했다. 1651, 51년에 항해법을 공포했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영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거래를 할수 있는 배는 오직 영국과 관련 있는 배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 배, 아니면 식민지, 아니면은 직접 우리가 교역하는 상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를 견제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중개무역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던 네덜란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권리장전을 승인했다. 여기 윌리엄과 메리.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요거 루이 14. 하노버 왕조, 여기 조지 1세 1714년에 하노버 왕조 수립되고요. 아, 하노버 왕조가 수립되는데 얘가 독일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영어를 못해. 잉글랜드 왕인데. 그러니까 정치가 수월하지 않겠지. 국내 정치 기반도 미약해. 그러다 보니까 왕은 상징적으로 군림할 수는 있지만 왕이라는 자리로 실질적인 통치는 내각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리를 잡는 거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비전의 프리드리히 2세 때 포츠담에 만들어진 궁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되겠습니다.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지.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식민지 전쟁을 막기 위해 조지 3세와 그의 강료는 식민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과세를 시도했다. 식민지가 자꾸 언급되는 키워드고요.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던 제국 헌정 질서라는 문제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면했다. 정착 초기부터 오랫동안 식민지 의회를 중심으로 식민지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누려왔다. 이게 약간 교과서 문장을 살짝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쵸? 그 제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개척한 식민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개척된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의회 구성해서 자유를 뭔가 누리고 있었어.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랬는데 새롭게 통제를 가하는 거야. 본국에서 과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식민지인들은 당연히 어떻게 격렬하게 반발한 거야. 야, 이 본국 의회에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도 없는데 그런 대표도 없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과세를 하니? 그래서 많이 나오는 슬로건이 있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요 슬로건 아주 잘 나오고요. 자, 힌트를 좀더 좁혀줍니다. 인지세법. 인지세법. 요거는 이제 미국 혁명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전에 이제 배경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종이, 지류에다가 인지라는 걸 사서 붙여야 돼. 그런 형태로 부과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1760년대 인지세가 제정됐다가 반발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데 바로 아메리카 식민지의 인지세법, 그다음에 티, 마시는 시, 차세 요런 것들. 자, 바로 미국 혁명의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미국 혁명.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메리카 식민지죠. 아메리카 식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왔다거나 청교도들이 영국 본국에서 국교회가 영국이니까 청교도 탄압했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또 많이 떠나. 그래서 아메리카 식민지가 이제 미국 동부부터 정착이 됐고 아직 미국이란 나라가 없을 때 여기에서 자율성을 누리면서 아까 앞에 있었던 거 여기다. 자율성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의회를 구성해서 또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여러 상업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또 차였습니다. 차 밀수를 해가지고 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돈이 걸려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요거를 밀수를 해와가지고 이 상인들이 차 사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근데 영국 본국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왜? 직전까지 7년 전쟁을 겪었고, 7년 전쟁을 겪었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과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과세를. 인지세법, 차세,

자, 1번. 30년 전쟁의 결과는 이제 종교 전쟁이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고, 뭐 칼뱅파 인정받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재확인 되고,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립 인정되고, 프랑스가 알자스와 로렌 차지하고, 뭐 이런 정도 내용이고요. 장미전쟁, 영국, 100년전쟁 후에 영국에서 이제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투었고, 튜더 왕조 탄생합니다. 사회주의 사상, 이거는 우리, 그거 나와야 돼. 18세기 영국에서 상업혁명이 시작됐고, 확산됐고, 19세기에 사회주의 사상까지 대두된다. 노예해방선언은 우리 19세기 남북전쟁 가야 됩니다. 미국사에서. 자, 그래서 미국혁명이 이렇게 나왔고, 올해가, 여러분 수능 보는 올해가 미국혁명 250주년이에요. 250주년. 그리고 쌤이 촬영하는 기준으로 엊그제 이제 아마 그 미국혁명 이제 기념일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굉장히 그 의미 깊은 해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이렇게 수능 쪽에서도 혹시 좀 시의성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미국혁명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개념 올해 개념 강의할 때 너무나 또이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6번. 가 혁명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우표는요, 요크타운 전투. 자, 요크타운 전투. 이게 1781. 미국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영국군에 대해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독립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그런 전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또 150주년을 기념하는 거네요. 자, 우표에는 이 전개 과정 중 벌어진 요크타운 전투에서 프랑스가 또 도와줬고요. 아주 핵심입니다. 프랑스 도와줬다는 거는 프랑스를 빈칸으로 뚫을 수도 있어요. 워낙 중요합니다. 프랑스가 도와줬다는 게. 자, 그리고 총사령관이 또 워싱턴이었고요. 이런 전쟁, 바로 미국 독립혁명이다. 자, 1번. 인민언장에 발표됐다. 19세기 영국 차티스트 운동. 파리 꾸민은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시민들,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대프랑스 동맹 와해, 이 표현은 나폴레옹 전쟁 때 한창 잘 나갈 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1825년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니콜라이 1세가 진압을 했고요. 5번,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 삼권 분립에 또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 이게 바로 USA가 되는 거죠. 미국 정답은 5번이다. 7번, 가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롱드파는, 자, 프랑스 혁명 때 나오는 온건파입니다. 지롱드는 온건. 이건 바로바로 나와야죠. 자코뱅이 이제 루이 16세를 처형코자 했던 과격파죠. 급진파, 과격파. 이렇게 할게요. 자, 특히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를레 항공을 포함한 왕족 전부를 재판하자느니, 왕비를 함께 재판하자느니 등등등등등등 제의했으나 허사였다. 자, 지롱드파는 국왕을 사용하는 거는 유럽 전체를 봉기하게 할 것이다.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형만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건파죠, 지롱드. 12월 26일, 국왕은 한번더이 가의회에 출두해서 변론 기회를 가졌대요. 이듬해 1월, 이 의회는 국왕의 유죄 여부를 표결에 붙였고 유죄를 확정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됐다. 루이 16세의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자코뱅이 주도를 하고 있었을 때, 자, 이 의회는 세 번째죠. 국민 공회. 특히 이 공자를 따서 여러분 공포 정치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포 정치를 대표하는 기구가 혁제, 혁명 재판소와 공의, 공안위원회.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1번. 3부의 소집. 요거는 초창기 이야기. 루이 16세의 다섯 명 총재. 요거는 국민공회 이후의 총재 정부. 프랑스 은행 설립. 나폴레옹이고요. 통령식입니다. 재정 때가 아니야.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회죠. 그럼 남은 거는 5번. 공안위원회 등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혁명에 뭐 반기를 들었다. 혁명의 반역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러면서 많은 반발을 샀죠. 그러다가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무너지게 된다. 자, 8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이 형성된 후에 프랑스가 연이어 패배하고, 국내에서 자코뱅이 다시 선거에 승리하자 온건파는 CS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보였다. 이집트를, 자, 이집트의 또 원정 영웅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보나파르트. 자, 보나파르트 하면은 누굴 생각하면 된다? 나폴레옹. 쿠데타를 일으켰고 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해서 1799년 나폴레옹이 이제 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요. 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소환을 할게요. 삼국 입
꾹

총, 통, 체. 요 흐름이다. 프랑스 혁명은. 3부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총재정부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의 통령,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된다. 요 흐름인 겁니다. 요 흐름.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은 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여기. 여기. 자, 나 갈게요.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어디죠? 러시아죠. 자, 그러나 러시아의 상황은 이 코르시카 출신의 인물,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더 좋지 않았다. 모스크바는 먹을 것도 편히 잠잘 곳도 없었다. 허기에 지친 군인들, 그 엄청난 추위, 이런 것들이 결국 나폴레옹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죠. 패망을 가져온다. 그 전에 대륙 봉쇄령을 내렸고, 영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가 어겼고, 본때를 보여준다! 하면서 러시아를 침공했으나, 그게 나폴레옹의 패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약간 몰락기. 나는. 이 시점의 이야기죠. 러시아 원정이니까 이제 1812 시점이고, 통령 수립 시기니까 이제 1799그 쿠데타 시기. 요렇게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 1번. 빈 체제가 성립됐다. 빈 체제 성립은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1814년, 15년 빈 회의를 통해서죠. 7년 전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756년에서 63년까지 있었던 일들이고요. 트라팔가르 해전 1805년이니까 트라팔가르 해전이 1805년이면 들어가죠. 영국의 영웅 넬슨 장군이 활약을 해서 여기서 프랑스 군대를 이겼죠. 샤를 10세의 의회 해산은 1830년에 이 7월 혁명 일어나기 전 상황이고, 프랑스가 워털루, 나폴레옹의 이제 최종 몰락이죠.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는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 시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문제까지도 풀어봤고, 이제 3점 테스트 갑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궁화제라는 말은 귀족 정치나 민주 정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의지 나왔습니다. 일반 의지 뭐 깊게 파고들 필요 없고 일반 의지를 계속 강조를 하면은 루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군주 정치라도 공화제가 될수 있다. 이 자료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화제 특징이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계몽사상가 루소, 일반 의지가 곧 법이다라는 구절이 프랑스 혁명 시기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줄여서 인권선언인데 이거 언제 발표됩니다? 발표됩니까? 국민의회 때. 테바 봉인. 테니스 코트, 바스티유 습격, 봉건제 폐지, 인권선언. 자, 군주정치라도 군주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인민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체제라면 공화정이라고 봤다. 루소. 자, 1번. 삼권분립을 내세웠다. 몽테스큐의 낭트 칙령 폐지. 루이 14. 레판토 해전 참가. 이거는 펠리페 2세 시기에 에스파냐죠. 1571년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사회계약론 18세기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답. 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영국의 홉스 됐습니다. 2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 내에 깊게 자리 잡은 반가톨릭 정서. 그렇죠? 국교회가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는 영국에 상륙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를 이끌고 와서 상륙한다. 그쵸? 바다 건너 왔다는 얘기네요. 영국이 섬이니까. 네덜란드군, 상륙할 때 네덜란드군과 함께, 자, 신교도죠. 칼뱅파 신교도, 위그노 출신 병력 일부를 동반했는데, 이것은 신교도 세력의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였다. 자, 그의 상륙 이후, 아하, 제찰 크로멜 찰제에서 제임스 2세고, 루이 14세의 프랑스로 망명했다. 자, 이거 사건이 뭐가 되니? 명예혁명이다. 그럼 누가 상륙하는 거야? 윌리엄. 아내와 함께. 윌리엄과 메리. 네덜란드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다가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인민언장을 발표했다. 아까부터 계속 보는 오답인 것 같은데. 자, 차티스트.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 그 선거법 개정에서 혜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헌장을 내걸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권리장성 승인했다. 정답 1689. 그래서 입헌군주제 확립했고요. 심사법 인신보호법을 제정을 했다. 이것은 찰스 2 시기의 의회가 주도를 했고요.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독재정치. 이게 뭐야? 크로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슐레지엔이라는 곳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프로이센의 절대왕정 파트 때 나오는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풀었고요. 자,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자. 세뮤얼 애덤스는 이 사건이 무법한 폭도의 소행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했다.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다가 핵심 키워드가 언제 나올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미국 독립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그쵸?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다?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차 마시는 티를 바다에 버린 행위. 이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습니다. 1773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7년 전쟁 종결. 자, 권리청원은 찰스 1세 때. 1628. 7년 전쟁 1763때 끝났고,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영국. 그래서 식민지의 과세.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다가 보스턴 차 사건 발생했고요. 최초의 충돌, 렉싱턴에서 75년에 충돌을 하게 된다. 그 사이에 나가 쏙 들어가고요. 독립선언문 발표, 76년 7월달.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차, 바로 이제 대륙회의 때 있었던 일이고, 바로 직전에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이제 정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 승리, 요크타운에서 이겼고, 83년에 파리 조약으로 독립 승인받았지? 그러다가 87년에 헌법 제정했고, 89년에 대통령 누구? 워싱턴 선출을 했다. 그게 바로 미국 혁명이다. 4번 갑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왕은 7월 11일 내각을 이끌고 있던 재무총감 네케레를 해임하고, 어떠한 남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합니다. 자, 쿠데타의 신호로 여긴 파리 시민들은 의회와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고, 7월 14일, 자, 이게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됩니다. 전제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여기를 공격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바스티유 습격이죠. 그래서 7월 14일, 1789년. 나아갈게요. 의회는 반혁명 책동을 봉쇄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망명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선언했다. 국왕은, 자, 온건파, 지롱드파를 중심으로 한 주전파 내각을 구성했다. 4월 20일, 의회는 열광적 분위기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자, 즉, 뭡니까? 프랑스의 상황을 개입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지금,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프랑스 또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된다. 혁명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1792년 4월달인데, 의회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자, 국민 의회식이고, 요거는 입법 의회의 식이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미리 틀을 한번 짜놓고 오면, 자, 국민의회 태, 바, 봉, 인, 발엔, 헌법 요거고, 지금 바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번. 통령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요거는 나보다도 이후죠. 나폴레옹식이니까. 공안위원회도 나보다도 이후입니다. 국민 공의 거니까. 1차 대륙회의는 1774년이고 미국 혁명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미국 혁명 다 끝나고 그 다음 시작돼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발표됐다? 여기잖아. 안 되죠. 여기 바스티유 이후로 나와야 되니까. 남은 거는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헌입니다. 91년 헌법에서 새롭게 헌법이 규정되고, 왕 즉위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면서 입법의회가 출범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 거지. 자, 5번 갑니다. 가 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프랑스야. 의회 나왔고요. 인권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임을 유의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선언을 통해 명시하기로 했고요.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비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엿지저지 하고 있다. 자료는 가시기에 발표된 인권선언이다. 끝났네요. 국민의회다. 태바봉인. 그렇죠? 오늘 반복 많이 했으니까. 태바봉인. 인권선언. 국민의회입니다. 5명의 총재가 주도했다. 총재 정부, 혁명 재판소 운영, 국민 공회의, 이제 공포 정치, 태바 봉인, 봉건제 폐지 선언하고.

0: 그 다음에 인권선언. 정답 3번. 로베스피에르 처형, 테르미도르 반동. 오스트리아 등에 맞서 혁명전쟁이 시작된 거 입법 후의 이후.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아우스터리치에서 수만 명의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유럽과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시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은 이 사람의 대제국 건설, 자, 유럽 많은 나라들이 이 한 사람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야. 대프랑스 동맹, 너무 쉽잖아요. 프랑스야, 그치?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이렇게 대제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밖에는 없다. 자, 그 나폴레옹은요, 독일 쪽에서 자신의 협조하는 독일 여러 나라들을 라인 연방으로 재구성하면서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1806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튜더 왕조를 열었다. 헨리 7세부터 시작돼서 뭐 8세, 엘리자베스 이런 식으로 가지.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Nope, 상관없고요. 대륙봉쇄령을 발표해서 1806년에 발표해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잘 듣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가 안 들어서 쳐들어갔다가 무너진 거죠. 표트르와 강의제식이고요. 그 다음에 크림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남아정책, 니콜라이 1세 시기의 전쟁. 그래서 오늘 여러 혁명, 영국과 프랑스 혁명, 그 다음 나폴레옹, 그 다음에 미국 혁명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말 밀도가 높은 내용이라서 공부를 좀 두고두고 많이 하고 곱씹어줄 필요가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에서 또 문제 열심히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지입니다. 오늘은 8회 뒷부분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볼 차례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뭔가 끝이 다가오니까 계속 마지막이라서 계속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9회, 10회도 물론 모든 문제가 내용 영역이 마지막이겠지만 오늘도 마지막이 계속 많아서 선생님이 또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좀 재미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역시. 그래서 11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해설의 내용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수정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전 모의고사 8회고요. 11번, 12번 연계 문제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학생이 작성한 현장 실습 소감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문제 제시문이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11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 자료에 나타난 산업재산권, A 회사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산업재산권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머리에 줄줄줄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또 선생님 또 성격상 또 마지막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상업의 객체 중에 산업재산권만 전체적인 구조와 마지막으로 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상업의 객체가 이제 9회, 10회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보겠습니다. 자, 상업의 객체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상업의 객체라는 거는 상업활동에 대한 대상물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크게는 원래는 크게는 상품.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유가증권.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무형재화. 이렇게 배웠죠. 근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만큼 우리 상품도 사실 배웠고요.

나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선점 배웠죠. 유가증권 너무 중요해요. 모든 문제 통합형 다 나올 수 있죠? 녹여서. 그래서 뭐 금전증권, 자본증권, 상품증권 다 나올 수 있고. 무형재화는 진짜 최근에 많이 연습했어요. 선생님이랑 형태가 없는 재화. 그리고 최근에 8회 말고도 7회에서도 같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인트가 상업의 객체 무형재화이기 때문에 무형재화만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형재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지식재산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두 번째는 영업권. 자, 영업권 이따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동종 영업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신용을 잘 쌓았다던가 매출을 적을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형태를 영업권이라고 했죠. 화폐 단위로 바꾸면 걔를 권리금 형태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역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건이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 안에는 또 어떻게 나뉠까요? 크게 이제 여기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안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앞글자만 따서 볼게요. 지난 시간 했으니까. 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상표권. 그래서 우리 권리 존속 기간까지 해서 네 가지 같이 배웠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작권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생략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이 산업재산권 파트다. 문두에 나와 있는 산업재산권.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제시문에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학생은 어류 가공 수출 업체인 우리나라 A 회사에서 실습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A 회사의 연수 담당 대리로부터 당사는 어류의 비린내 제거 방법을 제거 방법 세계 최초로 발명. 키워드, 발명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계속 주고 있죠, 키워드. 그래서 이거를 국가기관으로부터 획득했대요. A 회사에 대한 역량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오늘은 연수과제로 어류를 납품받아 가공해서 공상품 하한 이 제품을 수입국인 미국 B 회사의 아래와 같은 매매 조건으로 했다. 사실 이 밑에 파트는 그 다음 문제, 우리 무역계약 조건을 푸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 위에만 보고 갈게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뭔가 이런 비린내 제거 방법을 새롭게 발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안에 이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특허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리는 특허권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 자, 권리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건 영업권을 화폐 단위로 환산했을 때 권리금 형태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른 설명입니다. 해설지에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틀린 설명이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매매가 가능하다. 재산적 가치 있죠? 그리고 매매나 양도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제 산업재산권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얘 맞습니다. 자, 디귿.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우리 아까 7회에서도 그 권리존속 기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래서 얘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옳은 설명 고르는 거니까,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리을. 10년마다 갱신해야 권리를 지속적으로 인정받는다. 10년마다 계속 권리 갱신하자. 갱신. 계속 쓸수 있는 거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맞아요. 얘 상표권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쵸? 선생님, 로고, 브랜드 로고 이런 거 7회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존속 기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세 가지는 다 기준이 뭐다? 출원일로부터. 특허권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10년. 디자인권 몇 년? 20년. 그리고 상표권은요, 등록일로부터인데 중요한 건 얘는 10년이긴 하지만 뭐가 가능하다? 아까 선지 봤던 것처럼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계속 쓸수 있게. 갱신이 10년마다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존속 기간까지 여러분, 상업의 객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드시 복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았고요. 니은 디귿. 12번 보겠습니다. 연계 문제. 12번 문제는요, 그 뒷부분에 나와, 제시문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무역 계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역 파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 자료에서 연수 과제로 받은 이 무역 계약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인코텀즈 나오는 거 봐서는 인코텀즈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선생님, 무역에서 늘 강조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는 무역에서 당사자가 누군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학생이 있는 데가 수출업체인 우리나라 A 회사예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누구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수출업자.
수출업자가 우리나라 A 회사입니다. 수출업자. 자, 그러면 수출업자가 누구한테 주죠? 물건을 수입업자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수입업자 이렇게 해볼게요. 수입업자가 누군지도 제시문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이 세무세무 제품을 수입국인 미국의 비회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럼 미국의 비회사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당사자를 정의했으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지를 옳고 그름을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품 나와 있고요. 품질 조건 나와 있네요. 견본, 샘플을 가지고 보네요. 수량 조건 피스 나와 있고요. 결제 조건 유전스 LC예요. 신용장 방식이긴 한데 기안부 신용장을 발행하는 거죠. 기안부 환원은 후지급에 해당하는 방식이고요. 가격 조건 봐야죠. 가격 조건. 보니까 CFR인데요. CFR 뉴욕 조건, 뉴욕 조건이고 US 2000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CFR 뉴욕. 뉴욕은 여기 도착항, 목적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개수 단위 수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우리가 이 수량 조건이라는 건요. 수량 조건. 수량 조건은 크게 개수랑 계량이 있었어요. 계량. 이 개수는 하나, 둘, 셋, 셀수 있는 뭐 박스나 뭐 개수 이런 건데 지금 수량 조건을 보니까 피스라고 나와 있어요. 피스 개수 우리가 하나, 둘, 셋, 넷다셀 수가 있죠. 계량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계량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톤이라던가 뭐 킬로그램 이런 것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수 단위로 한거 맞잖아요. 피스라서 적절한 거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넘어가고 2번 보겠습니다. A 회사는 해상 적화 보험 가입, B 회사는 수입 통관 비용을 부담한다.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선생님이 사실 이런 인코텀즈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코텀즈를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파트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실수 없이 꼭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선지 같이. 자, 일단 A 회사는 수출업자예요. 그리고 B 회사는 수입 업자죠. 그런데 해상 적화 보험을 가입했냐고 물어봤어요. 얘는 뭘 봐야 된다? 인코텀즈를 봐야 된다. 근데 봤더니 아까 어떤 조건? CFR 조건이었어요. CFR 조건이라는 건요. 우리가 해상 내수로 조건에서 여기 보면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선박에 우리가 수출항에서 이제 출발할 때 여기에 물건을 딱 본선상에 적재했을 때이 시점에서 물품의 이전 분기점과 그다음 비용 이전 분기점이 좀 다르죠. 일단 선제 복제했을 때는 여기다 적어볼까? 위험 이전 분기점은 끝나요. 그러나 CFR에서 이 FR의 의미는 freight죠. 운임이란 뜻입니다. 운임. 다시 말하면 위험 이전 분기점은 여기서 끝나는데 수출업자 끝나는데 여기 목적항까지 가는 프레이트 다시 말하면 이 운임은 누가 부담한다?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이런 뜻이 CFR입니다. 그래서 위험 이전 분기점과 이 비용 이전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둘이가 다르죠. 그게 CFR의 또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은요. 보험은 인슈어런스인데 A 회사는 수출업자이기 때문에 운임까지만 포함하고요. 보험은 대신 뭐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내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틀린 설명이죠. 자, 뒤에도 볼까요? B 회사는 수입 통관 비용을 부담한다. B 회사는 수입 통관 부담하는 거 맞죠? 왜냐면 이 수출업자 A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 운임까지거든요. 운임까지만. 나중에 뭐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수출 뭐 이런 것들은 뭐 통관 비용 이런 것들은 여기 B 회사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A 회사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품질 조건으로 계약했다. 자, 이건 품질 조건을 봐야 돼요. 근데 품질 조건을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샘플, 견본을 보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여러분이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품질 조건의 견본이 가장 많이 직관적으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A 회사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의 의무를 이행한다. 자, 이거를 뭘 보고 풀수 있는 거죠? 이것도 CFR 조건, 인코텀즈를 보고 푸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선적항에서 본선상에 물건을 적재했을 때 위험 이전 분기점이 끝난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수출업자가 이 물품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함으로써 인도의 의무를 이행한다. 맞는 설명이죠. 적절한 설명, 아까 적절하지 않은 거답 찾았고, B 회사는 수입업자입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 독차 통지를 받으면, 일단 얘를 인수한 다음에 환원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자, 일단 얘는 신용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금 결제 지급 조건을 보고 풀라는 문제입니다. 봤더니 결제 조건이 유전스 LC예요. 유전스 LC는 기안부 신용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요. 일단 통지를 받으면 서류를 일단 인수해요. 인수하지만 대금 지급 바로 하나요? 바로 하지 않죠? 언제 하죠? 기안부 한우음이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됐을 때 나중에 후지급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지급인 유전스 LC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또 맞는 설명이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인코텀제에 대해서 CFR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CFR은요, 사실 해상대수로 조건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좀더 강조하고 싶은 건 CFR이랑 FOB 조건, 그 다음에 CIF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잘 비교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 차이는 FOB는 여기 본선이 적자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이전 분기점과 물품 이용 분기점 똑같죠. 이 CIF는 CFR에서 좀더더 나아가서 이 I 인슈어런스 보험까지도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FOB랑 CIF랑 CFR 세 가지를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이점을 잘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나의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뭔가 한국은행 통화 조절 정책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변동금리, 뭐 고정금리, 이런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가를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제 한국은행 내용이긴 하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향후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여러분, 기준금리가요, 우리 이미 통화 조절 정책할 때 배웠어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돼요. 지금 화살표로 표시 볼게요. 그럼 정책금리,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일단 예금의 금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의 예금의 금리가 어떻게 되죠? 같이 낮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도 영향을 미치죠? 대출 금리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에 돈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하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통화량이 활성화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통화조정책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걸 바탕으로 나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금융 상품이 5년 만기 정기 예금. 자, 잘 보셔야 되는 건 5년 만기 정기 예금인데 중요한 건 얘는 뭐다? 변동금리다. 5년 만기 정기 적금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고정금리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또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대출 금융 상품에 이제 주택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이 또 고정금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유자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개념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가 변한다. 그럼 예금금리도 같이 변한다. 이런 경우에는 변동금리고 고정금리는 기준금리가 변해도 처음에 약정했던 그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통 예금의 비중을 늘린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까 위에도 있었지만 목돈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예금의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보통 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목돈이 생기면 보통 뭐 정기 예금 이렇게 좀긴 기간에 이렇게 이자를 좀더 많이 주는 그런 데 보통 넣고요. 만약에 제시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내가 이제 한다면 지금 변동금리 하게 되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정금리에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정기적금을 현재대로 유지한다. 가입되어 있는 정기적금 볼까요? 가입된 정기적금 5년 만기, 얘는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를 현재대로 유지한다. 맞죠? 왜냐하면 변동금리면 같이 예금이 낮아질 텐데 고정금리면 기준금리 낮아져도 영향 안 받거든요. 그래서 맞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로 전환한다. 전환하게 되면 좋죠.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내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거든요. 고정금리가 돼 있으면 내가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난더 좋은 상황인데 고정금리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했던 그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변동금리로 가입한 사람들은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나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좋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ㄴ, ㄷ,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 가입 시에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한다. 또 여유자금이 있대요. 그리고 정기예금 가입할 때는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로 하면 점점 금리 낮아져서 예금이 낮아질 텐데요. 난더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 아까 찾은 대로 정답은 리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 조절 정책 좀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변동금리, 뭐 고정금리 개념 조금 알면 또풀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번 볼게요. 14번. 다음은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일지래요. 가, 날, 공통으로 들어갈 무역 서류. 자, 무역 서류는 사실 우리가 수능 완성에도 지난 시간 선생님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중요한 서류라서 일단은 볼게요. 업무 내용을 6월 16일 A 선박 주의 선박에 수출 물품을 선적했대요. 일단은 선적했대. 우리 수출업을 하는 회사라서 지금 수출하는 입장에서 선박을 한 거, 선박에 이제 물건을 선적한 겁니다. 1등 항해사로부터 본선 수출증을 받았대요. 본선에 수출했다. 그 증명서를 서류를 받은 거죠. 그리고 A 선박에 제출을 하고 뭐를 발급받았다. 우리가 이거를 본선 수출증 발급받으면 받을 수 있는 이 가가 뭘까요? 이 가에 사실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바로 선화증권입니다. 우리 영어로 BL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BL 선화증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표시한 증서였죠. 자, 6월 18일 나를 첨부해서 화화넣음을 작성하였다. 자, 화화넣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화넣음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화넣음 플러스 뭐 서류들이었어요. 운송 서류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상업 송장, 패킹 리스트, 뭐 포장 명세서 아니면은 이렇게 뭐 선화증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선화증권 다 포함해서 이런 어음들을 첨부해서 서류들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가와 나의 공통 서류예요. 그러면 가와 나는 둘다 뭐가 될수 있을까요? 선화증권이 될수 있는 거죠. 둘의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6월 19일 거래은행에 화환어음 매입해서 의뢰했다.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선화증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품증권에 속한다. 우리 유가증권 세 가지 구분했었습니다. 금전증권, 자본증권, 상품증권. 상품증권은 다시 말하면 무슨 증권이다? 얘는 다시 말하면 화물증권입니다. 화물증권. 화물증권의 대표적인 예시 선화증권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 그 다음에 기간 내 대금 지급을 위탁한 유가증권이다. 기간이 있어요, 일단, 기간. 그리고 대금 지급을 위탁해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얘는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가증권 중에서 얘는 화넣음을 의미합니다. 화넣음 기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어쨌든 화넣음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수출입 거래 흐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맞아요. 그럼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선화증권에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계속 선화증권에 설명하고 있어요.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적절한 설명.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서도 매매를 할수 있게 하는 권리증서 맞죠? 또 유가증권 해당하는 화물증권, 선화증권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4번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유가증권 뭐 상업의 객체랑 조금 이제 통합형 문제기도 하고요. 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 15번은 다음에 질문과 응답을 모두 만족시키는 점포 소매상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소매상, 우리가 유통기관에서 배웠거든요. 소매상의 종류, 막 점포, 그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종류들을, 그 종류들에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소매상의 종류인지 찾아서 푸는 문제라서 난도는 높지 않은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대규모 소매점포냐, 대규모 소매점포냐, 큰 규모냐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죠? 박리담에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냐? 아니래요. 다품종 소량 상품을 취급하냐? 다품종 소량 상품. 품종은 다양하지만 조금 소량의 상품을 취급하냐? 맞대요.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좀 느낌이 왔겠지만 결정적인 24시간 영업하느냐? 24시간 영업하는 특징 뭐 있어요? 소매상, 점포 소매상 중에? 맞아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특징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판매한다. 셀프 서비스 내가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골라서 한 셀프 서비스 방식 맞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다. 소비 접근이 용이해야죠. 편의점 보면 보통 우리가 가기 편한 곳, 좀 약간 가기 어렵지 않은 곳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아파트 근처 내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럼 정답은 바로 1번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디귿. 다양한 상품을 계열별로 구성을 판매한다. 다양한 상품을 계열별로 구성한다. 자, 이거는 백화점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편의점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좁잖아요, 편의점은. 백화점은 이렇게 넓죠. 그 다양한 상품 계열별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구성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편의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선매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진열 판매한다. 자, 여러분, 편의점은요, 이 편자에 들어가 있지만, 편의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편의품을 주로 다루거든요. 치약, 칫솔, 먹는 것들, 식료품,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이제 물품 자체에서 벌써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은 대로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니은. 점포 소매상. 소매상의 종류와 단독 문제는 잘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편의점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 16번도 이제 선생님이 한번더 복습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무역을 계속 복습했었어요. 뭐, 간접무역, 이렇게 다른 형태 많이 배웠지만, 주로 많이 배운 간접무역,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연계무역,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게 바로 기타 무역입니다. 근데 무역의 종류가, 오늘 또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이에요. 기타 무역을 이렇게 단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파트가. 그래서 오늘도 복습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수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그럼 이 제시문을 보고 얘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찾아야죠. 보니까 수출국에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 단위로 분해한대요. 자, 이거 바로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녹다운 수출입니다. 이것만 봐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자, 녹다운 수출이죠. 수입국 공장에 수출한 뒤, 그 다음에 최종 완제품을 조립 생산한대요. 거기서 조립 생산하고, 무역거래 시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이 방식이 자주 쓰인다. 자, 우리가 녹다운이라는 뜻이요. 분해하다, 해체하다, 이런 뜻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회차에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부품 단위로 분해해서 거기에 수출한 다음에 그 현지국에서 직접 완성하는 거예요. 녹다운 수출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 나왔으니까 자동차를 통째로 수출하게 되면 거기에 수입 관세가 붙으면서 그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뭔가 팔때 불리해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녹다운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노동력이 만약에 저렴하다면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지국에선 또 어떤 장점이 있죠? 뭐 고용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산업 기술도 막 들어오니까 발달할 수 있고, 이런 서로의 장점이 있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무역에 해당하고요. 현재 저렴한 노동비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 현재의 저렴한, 만약에 노동비가 비싸다면 굳이 거기서 조립을 하게 하는 게 불리하죠.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녹다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조건부 무역을 하기 위하여 한다. 자, 말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지만 일단 수출을 조건으로 하고 수입한대요. 조건부 무역. 내가 수출을 하면 수입을 하는 조건부 무역 보는 순간, 아, 얘는 연계 무역에 대한 설명이구나. 우리가 연계 무역 지난 시간 회차에, 7회차에서 배웠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녹다운 수출은 그런 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다. 자,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고율의 관세. 그러면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에게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녹다운 수출 맞습니다. 그럼 기역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부착한 왕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하여 한다. 수입업자가 상표를 요구한대요. 나이 상표 붙여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완제품을 생산한대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맞아요.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OEM도 사실 그 약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상표는 내가 부탁한 걸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OEM에 대한, 얘도 사실 기타 무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간단하게 본다면 녹다운 수출 이외에 기타 무역을 말로만 간단히 설명을 넘어갈게요. 뭐 플랜트 수출 있었죠. 플랜트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드웨어나 거기에 필요한 뭐라 그럴까요? 뭐 기술 이런 같이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해서 하는 뭐 일괄 수출 방식 있었고, 기술 수출 있었고요. OEM, ODM. 아까 OEM 설명했지만 ODM은 제조업자가 직접 개발하게 하는 거였죠. 그 디자인, 뭐 디자인이나 개발까지 해서 좀더 확장된 개념이 ODM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기타 무역 방식들도 있다. 근데 기타 무역도 이렇게 지금 녹다운 수출처럼 제시문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계무역, 기타무역, 간접무역 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금융상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선생님이 7회차에서 얘기했듯이, 7회차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당좌, 대월, 그다음에 어음, 할인, 막 이런 거 배웠어요. 뭐, 주식 발행, 뭐, 회사채 이런 거 발행. 조금 더좀 난도가 평이한 편이었는데, 이 8회, 지금 푸는 17번에서는 정말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주식, 채권, 예금, 정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좀 난도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근데 해설이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좀 다를 거예요.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씨의 일자별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료다. 금융상품 다 통합형이죠.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일단 선제 보기 전에 얘를 먼저 접근해 볼게요. 얘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A씨의 일자별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료. 7월 3일 A씨는 금융상품을 투자했대요. 보니까 채권에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 보통예금도 투자하고
새마을금고 정기예금도 투자하고요. 주식도 투자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죠. 일단 채권,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넘어가고 주식 시세표를 먼저 접근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자, 우는 우선주의. 자, 여기 우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우선주랑 보통주 배웠습니다. 주식할 때. 보통주는 뭐가 특징이었죠? 우리가 주주총회 할때 의결권이 있어요. 의견을 낼수 있어요. 경영참가권이 있죠. 우선주는요? 경영참가권, 의결권 없습니다. 대신 뭐가 우선되는 거죠? 의결권은 없지만 우리가 만약 기업이 뭐 파산, 청산했어. 그럴 때뭐 배당이나 아니면 뭐 잔여 재산을 청산했을 때그 잔여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선해서 줄게라고 하는 게 우선주였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주,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세모 호텔 주식을 매입했어요. 근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자 우회 주식 천주를 종가에 매입했대요. 일단 천주나 샀고요. 종가에 매입했대요. 오늘 끝종짜죠? 마지막 가격, 체결된 마지막 가격에 매입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종가 8,800원이네요. 하나당. 근데 천주를 했으니까 공을 3개를 붙이면 880만 원만큼 산 거죠? 그럼 여기에 880만 원만큼 우선주를 샀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 세모세모 호텔 주식 똑같이 천주. 근데 상한가에 매입했대요. 우리 상한가, 하한가, 주식 시세표 선생님이랑 이전에 문제 풀이할 때 연습했었는데요. 상한가는 일단 무슨 시장이죠?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 곱하기 1.3 하는 게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구해야 되죠? 7월 4일 세모세모 호텔 보니까 여기다 구해볼까요? 전일 종가? 전일 종가. 일단은 당일 종가는 4,900원. 전일이 당일에 비해서 어쨌든 100원이 떨어진 게이 당일 종가예요. 그럼 전일 종가를 반대로 유추할 수 있죠? 얼마죠? 아, 5,000원이구나. 전일 종가가 5,000원이구나. 그럼 전일 종가 곱하기 1.3이 상한가죠? 곱하니까 6,500원이네요. 하나당 6,500. 6,500 보니까 딱 고가에 걸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6,500 곱하기 천주 하니까 얘는 얼마다? 아까 얘는 880이었고, 얘는, 아, 얘는 650만 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계산할 건 했으니까 바로 선지로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볼게요. 자, 일단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투자 금액은 700만 원이다. 자, 이 중에서 뭐 회사 채권, 뭐 예금 다 통틀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주식 중에서 보통주, 일단 우선주는 빼고 밑에는 보통주로 가정하고 우선주인, 보통주인 세모세모 호텔 주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봤더니 6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죠. 자,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 투자 금액이 만기가 없는 투자 금액보다 적다. 자, 그럼 일단 만기가 있는 거부터 볼게요. 만기가 있는 거. 만기가 있는 거 보니까 회사채 있죠? 회사채는 채권이니까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죠. 보통 예금 만기 없어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기예금 만기 있어요. 주식은 만기 없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니까 만기가 있는 거는 1천만 원이네요. 만기가 없는 거 더해볼까요? 일단 300. 300 더하기 880 더하기 650. 딱 봐도 1000보다 훨씬 많죠. 1000보다 많을 건데,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 금액이 만기가 없는 것보다 적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자본증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자본증권. 유가증권 진짜 중요하죠. 계속 나오잖아요. 뭐 상품증권, 화물증권, 뭐 자본증권, 금전증권 계속 나오죠? 자본증권은 주식이랑 채권을 의미합니다. 투자증권,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럼 주식이랑 채권을 더해볼게요. 주식이랑 채권. 일단 채권 회사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얘네 두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500 더하기 880 더하기 650을 더하면 쌤이 시간상 2030만 원이네요. 그런데 1200만 원? 이제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틀린 설명이고요. 예금자보호법 중요하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뭐죠? 우리 예금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급을 했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호해주는, 최대로 보호해주는 건데, 최근에 법 개정돼서 얼마로 올랐죠?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금융상품 투자는 일단 여기 2개. 시중은행 보통예금이랑 정기예금 둘 중에 뭐가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데, 시중은행이라는 건 일반은행을 의미해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새마을금고는요, 새마을금고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론 보호는 해주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 그러면 얘만 해당되죠? 그 800만 원이 아니라 뭐다? 300만 원이다.
그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투자한 금액이 간접 금융시장에서 투자한 금액보다 적다. 자, 이것도 우리 많이 풀어봤습니다.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직접 금융은 자금의 공급자랑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간접 금융은 중간에 금융기관, 은행 같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접 금융이라 배웠어요. 그럼 직접 금융이 주식이랑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 채권 더 해볼까요? 채권.

있고 주식 요기죠? 아까 사실 3번에서 구했던 거랑 가격이 일치합니다. 주식 채권 더한 거 자본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030만 원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구했었고, 그다음에 간접금융 시장에서 투자한 금액, 간접금융 시장은 얘네 둘이죠. 시중은행이랑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 중간에 개입했잖아요. 얘네들이 더하니까 800이에요. 근데 얘가 투자한 금액이 더 적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많이 여러분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루시는 거다 다루고 있거든요. 주식 채권, 그리고 유가증권도 알아야 되고요. 자본증권, 근데 만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주식 시세표의 모든 용어 알아야 되죠. 상한가, 하한가, 뭐더 디테일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예금자보까지 물어봤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정말 다 알고 있어야 볼수 있는 문제라 여러분이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 자, 17번 풀어봤고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은 A 기업과 B 기업의 수출입을 위한 청약과 승낙 과정의 일부이다. A 기업과 B 기업이 처리할 업무를 옳지 않은 것은? 단 인코텀즈 물어봤고, 선생님이 아까 이전에 무역계약 문제 풀때 인코텀즈 풀어보는 문제 많이 풀어서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나와요, 다행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회차에서 인코텀즈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인코텀즈 내용이고, 인코텀즈가 나오면 꼭 정리해야 되는 게 누가 수출업자인지, 누가 수입업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리할 거예요. 중요한 건 구매 청약이죠. A 기업이 구매 청약했어요. A 기업이 나 이거 구매하고 싶어 라고 오퍼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이 뭐가 되는 거죠? 수입업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반대 청약을 한 B 기업이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코텀즈 나와야 되니까 정리하면, 여기 수출업자가 누구한테? 수입업자한테 이제 물건을 선적해서 뭐 이렇게 보내겠죠. 그럼 수출업자, 구매 청약이기 때문에 A 기업. A 기업이 이제 구매 청약을 한 수입업자가 될 거고, 한국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네요. 한국. 그 CIF 조건으로 구매 청약을 했대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리고 추신 방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두 가지를. 근데 반대 청약이라는 거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청약 다시 할 거야. 일부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주는 거 반대 청약이라고 하죠. 근데 B 기업. B 기업. 근데 어딘지 봤더니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출업자 일본이네요. 일본의 B 기업. 한국의 A 기업에 FOB 조건으로 판매 청약을 했대요. 그럼 나 그냥 이렇게 안 하고 FOB 조건으로 다시 너한테 파는 걸로 조건을 지금 너한테 청약하는 거야? 보내는 거예요. 대금 지급은 신용장 방식으로. 자, 그러면 두 개가 바뀌었어요. 인코텀즈 조건도 바뀌고, 그다음 신용장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FOB 조건이죠. FOB 조건. 선생님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FOB 조건, 그리고 CFR 조건, CIF 조건 비교해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FOB 조건 일단 해상 내수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다가 해상해서 이렇게 물건의 적재를 할 때, 물건의 선박에 본선상에 적재를 할 때,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과 비용 이전 분기점이 동일한 게 FOB 조건입니다. 이제 다 끝나요. 이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한다? 여기 수입업자,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승낙했어요. A 기업이 B 기업의 반대 청약 승낙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 FOB 조건과 신용장 방식으로 체결이 됐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볼게요. A 기업은 상품 도착 후 관세 통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A 기업이 어디죠? A 기업은 한국 기업이죠? 한국 기업 FOB 조건 말했지만 아까 여기서 본선 적재했을 때 모든 비용과 그 물품의 이전 분기점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수출업자의 의무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뒤에서 관세나 수입 통관은 누가 부담한다? 이 한국 A가 부담해야 돼요. 근데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A 기업은 거래은행에 환호금에 기재된 수출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 기업에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자, A 기업이 누구냐면 한국 수입업자예요.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게 환호금에 기재된 수출 대금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 기업에게 수출업자한테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맞죠? 신용장 방식에서 근거한 맞는 설명입니다. B 기업이 일본 기업이고요. 도착한까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여러분,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운임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운임, 프레이트, 운임을 지불한다는 얘기인데, FOB 조건은 아까 말했지만 물건을 적재하는 순간 모든 위험이 다 끝나버려요. 수출업자의 비용, 그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과 비용 이전 분기 다 끝나버려요. 이 뒤에 운임이나 추가로 발생한 운임이나 아니면 보험료 있죠, 인슈런스. 이 보험료는 다 누가 한다? 이 이후부터는 다이 한국 기업 수입업자가 하는 거다. 근데 B 기업이 도착한까지 운송계약, 운임을 뭐 체결한다, 운임을 낸다 이런 내용 틀린 말이죠. 여기가 할 거니까, 수입업자가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비기업은 선박회사에 선적 요청서를 작성한 제출한다. 자, 선적 요청서 작성한다는 거는 선적

추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기업, 수출업자가 선적 당연히 요청하죠. 선적해야 되니까 수출업자니까 맞는 설명. 비기업은 신용장 개설을 통지받고 발행한 운송서류를 메이븐에게 보낸다. 우리가 지금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업자가 나중에 신용장 개설을 통지받고 발행한 운송서류 같은 거를 화환어음 같은 거를 누구한테? 메이븐행한테 보내죠. 나 이거 매입해줘. 그럼 메이븐행이 먼저 서류를 사서 대금을 지급해주죠. 그게 장점이잖아요. 수출업자한테 신용장 방식이 좋은 이유. 또 돈을 빨리 받기도 하고 또 발행은행이 대급 지급 보증도 해주고. 어쨌든 아까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를 정하고 풀어야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8번 같은 문제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국제수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9회, 10회 국제수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에서는 우리가 국제수지를 6번 정도 풀어봤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경장수지뿐만 아니라 자본, 금융, 개정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개념 정리하는데. 내국인과 외국과 거래한 사례이다. 가부터 마 사례를 국제수지지표에 기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본 다음에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먼저 볼게요. 국내 투자자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미국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식을 1,000달러어치를 매수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문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이 문제 자체의 의도는 내국인을 우리나라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푸는 거라서 선생님이 기준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풀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그런 거를. 자, 국내 투자자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미국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융계정이, 우리 투자했을 때 이제 금융계정에 마이너스 1,000달러 어치만큼 우리가 나간 거죠. 우리가 매수했으니까. 달러 생략할게요. 해외 교포들이 국내 가족들에게 이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매월 2,000달러씩 송금하고 있다. 이제 뭐 매월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계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송금이니까 이전 소득 수지, 경상 수지 아닌 이전 소득 수지고 뭐 마이너스 2,000달러겠구나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국내 기업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 무형자산을 해외에 5,000달러에 처분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형자산, 뭐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라고 여러 번 연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형자산 자체를 아예 처분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자본 수지입니다. 자본 수지. 자본에 마이너스 5,000달러. 이제 우리가 준 거죠. 처분해서 받은 거죠. 플러스 5,000.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2억 달러 외자 도입을 하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자, 외자라는 건 뭐냐면요. 외국 자본이란 얘기예요.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큰 돈을 뭐 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외자를 도입했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있대요. 내가 그 외국의 돈을 많이 빌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 자산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금융 계정입니다. 금융계정이고, 이제 뭐 빌렸겠죠? 2억 달러. 그리고 이자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 마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춘 친구가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거든요. 마는 이제 우리나라의 네모네모주는 미국의 세모세모주의 메모리 반도체를 CIF 가격 조건으로 리고 텀즈가 나왔죠? 수출하고 US 20만 달러를 수령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US 20만 달러 받은 거죠? 해당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 그 다음에 보험료, CIF니까 나온 말이에요. 운임이랑 보험료가 포함된 게 CIF잖아요. 이거는 1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일단은 수출했기 때문에 얘는 상품 수지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는 선생님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여긴 비워놓겠습니다. 문제 통해서 바로 같이 구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략 선생님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이런 계정에, 이런 항목에 이제 기록이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가는 금융계정에 기록된다. 가볼까요? 가는 금융계정. 맞죠? 우리가 나스닥 시장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1,000달러만큼 그 주식을 매수한 거잖아요. 그 투자한 거죠. 그래서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기억 맞는 설명. 라에서 외자 도입은, 아까 외자 도입, 현재 외국의 자본을 도입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외자 도입은 금융계정에 포함되지만, 여기까지는 맞나요? 맞죠? 외자 도입한 거는 금융계정에 포함돼요. 이자 지급은, 이자 선생님 밑줄 쳤잖아요. 이자 지급은 본원소득 수지에 원래대로 기록된다. 제 원래대로란 말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출제 의도상 원칙대로, 이렇게 원칙대로 뭐 기록된다. 본원소득 수지에 이자나 뭐 배당금 이런 거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얘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럼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마에서의 상품 수지는 20만 달러를 기록한다. 자, 마 볼게요. 마. 상품 수지. 아, 선생님 이것 때문에 비워놨었죠. 자, 마에서의 상품 수지. 상품 수지. 그럼 20만 달러.

부담한다? 이 수입업자, 얘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 수출업자는 부담하지 않아요, 얘를. 정말 순수한 상품 가격으로만 FOB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CFR 같은 경우는, CFR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운임이 포함되는 가격이고요. 더 나아가서 CIF 조건은 뭐죠? 더 나아가서 보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선 CIF 가격 조건을 수출했다고 했지만 국제 수지에 기록될 때는 이런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정말 순수하게 상품 가격을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FOB 기준으로 상품 가격을 우리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만 달러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20만 달러를 했지만 해당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이랑 보험료는 지금 CIF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20만 달러에? 그럼 CIF에서는 얘네 줄을 빼야 되니까.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만 달러라고 했어요. 그럼 1만 달러를 빼야 되죠? 우리가 CIF 조건에 20만 달러에서 1만 달러 빼니까 순수한 상품 가격은 19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어렵죠? 여러분 이거 맞춘 친구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거 배우면 되니까. 어쨌든 기록한다.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 나와 다는 경상수지 누계에 기록된다. 자, 경상수지라는 거는 우리가 상서, 본, 이네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수지.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전소득수지 맞아요. 그쵸? 송금하고 있는 거. 국내 가족들에게, 국내 가족들에게, 물론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했을 때 플러스입니다. 국내 가족들에게 매번 넣고 있으니까, 물론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뭐 숫자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항목만 보면 되지만, 어쨌든 경상수지, 그래서 어쨌든 이전소득 얘 맞아요. 근데 다를 볼까요? 다. 얘는 자본수지예요. 자본계정. 우리가, 크게는 국제수지 자체가 경상수지랑, 그 다음에 자본수지랑 금융계정을 섞은 자본금융계정이 있었거든요. 이 경상수지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건데, 아까 마지막 말했던 이 다는 자본에 해당해요. 여기. 자본수지.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랑 일치하지 않죠. 그다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리을 틀린 설명, 디귿 틀린 설명, 정답은 기역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례가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수지 마지막 문제였어요. 수능 완성에서는. 자, 20번. 20번 이제 경쟁매매인데요. 경쟁매매 선생님이랑 한 두어 번 정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만 빠르게 찾으면 바로 답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경쟁매매, 경쟁은 누가 경쟁하는 거죠? 경쟁,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이 경쟁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경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서 어떻게 해라? 판매자와 구매자 중에 누가 그 다수로 경쟁을 하는지 찾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경마를 대상으로 한 가해는 뭔지 찾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기른 총 46조가 상장되었으며, 다수의 매수자들이 경쟁한대요. 벌써 줬죠. 키워드를. 구매자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평균 낙찰가는 두당 얼마로 나타났다. 최고가 낙찰. 이렇게 힌트를 막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마는 대부분 더 러브렛 품종으로 뭐 시행되지만 제주마는 세계 유일하게 제주 경마 플래시다 부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판매자가 한 명이고 구매자가 다수로 경쟁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서면으로 한다 이런 내용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말과 관련된 경마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아, 경매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경매에 대한 특징 볼까요? 적상법이나 적합법으로 가격을 경쟁을 제시한다. 경매에 대한 설명 맞죠? 적상법은 뭐죠? 점점 가격을 높이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매가 보통 적상법을 많이 활용하죠. 일반적으로. 적합법은 가격을 점점 내리는 방식.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경매에 해당하는 설명 맞고요. 자, 주식 매매를 할때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주식 매매는요, 우리가 그 주식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와 그다음에 사고자 하는 매수자, 그 둘이 계속 수시로 계속 경쟁하기 때문에 시장과 수요 곡선에 의치해서 시장 가격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그 가격 주식 거래가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경매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한다? 경매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두나 손짓 또는 전문적인 수단으로 구입 가격을 결정한다. 일단은 구입가 결정은 맞아. 판매 가격, 어떤 가격 결정은 맞는데 이 전문적인 수단이라는 걸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전자경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버튼도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인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구두나 손짓 경매에 대한 특징 맞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매매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보조 상인을 통하여 거래한다. 자, 보조 상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거는 경쟁 매매 자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직접 매매, 뭐 간접 매매 이런 용어 배웠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간접 매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경쟁 매매와는 좀 동떨어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경매에 대한 특징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매매는 사실 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우리 8회 다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9회, 10회 두 번밖에 없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아직 많이 풀어봐야 될 문제가 또 20문제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또 웃는 얼굴로 수능까지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복습 꼭 해보시고 좋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9회 풀이할 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일 약정 공략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원원한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제가 응급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던지면서 시작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과 자연 상호간 책임으로 확장하나, 자, 제가 짧게 추격해서 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요나스 문제였어요. 요나스한테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간의 책임으로 우리들의 책임을 확장시켜야 되냐라고 물으면 요나스는 뭐라고 답할까요? 네, 이 문제가 이번에 출제된 내용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해서 요나스 외에도 이 8번 그리고 13번과 15번, 즉 10위권 안에 있는 문항들 중에서 이런 류의 문항들을 놓친 거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공략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개념상으로 가장 하드코어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 또 여러 사상가가 섞여서 나와서 낯설다, 비교 분석하기 힘들다도 아닌 문제들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세 유형, 13번까지 쓰면 네 유형의 문제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나스 포함해서 특징이 혼자 나와요. 그리고 이 사상가만의 입장으로 선지로 낼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지만 다만 매해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는 건 표현들이 똑같지 않고 계속 변형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2번, 5번, 즉 지금 얘기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1번과 5번 사이에서 고민했었던 이유는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1번이 정답 맞아요. 인간의 권력의 범위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 1번이 맞는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왜 5번을 고민했는가, 이번 강의 제목이 되었는가라고 보면 그래서 책임이 확장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현세대의 인간과 인간 간에는 상호간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세대의 인간과 현존하지 않는 미래세대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라는 존재를 상정해서 보면 상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세대의 인간은 그들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기선 자연을 얘기하니까 자연만 얘기해 봅시다.

책임의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자연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자연이 우리를 책임져 줌으로써 쌍방간의 상호간의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했죠? 비호혜적 책임, 일방적 책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계속 내고 있어요. 하지만 표현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매력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득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3점이에요. 요나스 하나로 3점. 와, 너무 아까워요. 다음. 8번의 경우에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단독 사상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앞에 강의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고난도 문제의 이번에 특이한 세팅이 기니들이의 조합으로 난도가 훨씬 높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데 오히려 1, 2, 3, 4, 5번의 이 정직한, 주로 좀 많이 기본적인 진술이라고 할수 있는 요 형태, 요것도 놓치면 아까운데, 유형계급 이야기하는 배블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 배블런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에요.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가 선망하는 생활 양식을 제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한계급의 소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과시소비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부분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 이 8번 문항을 보니까 1번 외에 여러 선택지에서 고민을 했어요. 특히나 2번과 5번 같은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봐봐요. 과시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거예요.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게이 과시소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적인 낭비다라기 하기보다는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 과시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소비이다. 그러려다 보니 그렇게 더 소유하려는 욕구라는 건 지금 말한 대로 명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명성을 얻고 싶으면 더 소유하려고 들고 더 과시하는 소비를 하려고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지 않는 것. 어떻게? 특히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서 봤을 때 2번과 5번이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실수 포인트가 발생했다. 그리고 13번, 엘리야데. 이것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단독 제시문의 기본적인 문학 형태인데 왜 학생들은 여기에서 자꾸 실수하는가? 정답은 5번이거든요. 한 사물에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성의 현현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나머지의 선지들에서 틀린 이유들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것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실제다. 와, 이거 굉장히 큰 사고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데가 인간을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여기에선 세속적 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그때 종교적인 인간은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존재의 피조물이에요. 성스러운 존재가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성스러운 걸 창조하는 절대적인 실제가 인간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죠? 근데 이런 건 나왔었던 똑같은 선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개념에서 보던지, 엘리야데의 이 내용들을 익숙한 상태에서 보면, 뭔가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들은 다 들어갔고, 문장 자체는 쓱 읽히지만, 와, 이거 상당히 재밌네? 이러면서 딱 빼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단원들, 여러분들도 역시나 공부하기에 시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2점이고 똑같은 3점인데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투자해서 조금만 더 기출문제 풀어보면 유사한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득점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냥 아쉽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더 투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득점 포인트로 베이스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정의 점수대. 이걸 만들어 놓고 야금야금야금 고난도 문제로 올라가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이야. 이것도 오답률이 있는 거야. 그래? 밀인 거고, 문제 상황,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틀렸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라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개인의 쾌락을 포기해야 되느냐, 혹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오직 자신만이 판별할 수 있느냐와 같이, 밀에게서 이렇게 조금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쾌락의 전문가처럼 세세하게 들어가는 요런 개념들을 놓치게 되면, 요런 것 좀, 고민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런 것까지 잘 챙겨두면 몇 점? 3점. 와, 이거 놓치기 아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크게 책임윤리, 요나스, 과학기술윤리, 종교예술, 소비, 그리고 서양윤리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를 짚어볼게요. 그래서 화면에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공통된 패턴을 더 확실하게 딱 보여드리는 효과를 내야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는데요. 요나스에게서 꼭 나오는 패턴은요. 일단 책임의 확장, 사전적인 책임을 지려면 공포나 위험을 사람들한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러니 책임의 범위는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인 위험과 앞으로의 공포, 위험까지도 내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잠재된 것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맞지 않는 내용인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잠재적인 위험이면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공포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수 없고, 그런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문제의 씨앗이더라도 우린 그걸 사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잠재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사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완전한 지식을 동반해야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불확실하거나 잠재적인 어떤 위험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책임지자. 그러니 이것들을 예견적인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격차 사이에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는 사전적인 지식, 예견적인 지식, 책임의 범위의 확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선지를 보시면요. 제가 포인트를 또 다른 부분에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체크해 놓은 뉘앙스가 보이시나요? 잠재적이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예견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랑은 뉘앙스가 딱 다르죠. 그래서 제시문 보는 거 당연히 강추인데, 선지만 쫙 보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얼추 느껴져. 이게 어떤 뉘앙스와 지향점을 정진술로 꾸려가고 있고, 그걸 틀어서 오진술로 꾸리고 있는가가 보여요. 그걸 연계 교재 한번 가볼까요? 수능 특강에 있는 두 문제를 한 화면에 넣어봤어요. 이 패턴을 잘 보이게 하려고요. 첫 번째, 기술 개발의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되죠. 결과. 그게 불확실하더라도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많은 것만큼, 권력이 확대되는 것만큼 그 책임도 많아지게 되겠죠. 이번 선지에 나왔었던 거랑 유사한 내용이 되겠네요. 반비례하냐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고, 디귿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서로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설명드렸죠? 현 세대의 인간들 사이에서는 상호간의 의무가 당연 발생하겠죠. 하지만 현 세대의 인간이 현존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는 책임을 져주거든요. 현 세대 인간을 주어로 하자면. 그런데 미래 세대 인간, 미래 세대의 인간이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줄 수는 없죠. 그러니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것이지, 그래서 비호혜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고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책임이라는 말에서 조심해야 돼요. 미래 세대하고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거야. 현세대 인간이 주어를 이렇게 잡으면. 네 번. 새로운 윤리학은 기술에 대한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공포의 발견술, 위험의 발견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는 진술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쫙 보면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까 희망적 미래를 바탕으로 안 돼요. 낙관 안 돼요. 과학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혜택 아니요. 위험과 공포를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비이성적인 존재도 책임의 주체 안 돼요. 왜? 상호간의 책임이 안 되거든요. 책임의 주체는 누구만 돼요? 인간만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갖지 않은 존재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요구합니까? 네, 결과에 대한 예측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더라도 미리 사전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 예견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윤리 문제는 새로운 기술만으로 해결해 준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예견적인 지식. 근데 이 예견적인 지식이 또 나오긴 했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되냐? 아니요.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고 우리들의 책임, 윤리적인 책임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다음, 이 얘기대로 하면 우리들의 책임, 책임 윤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전통 윤리학만으로는 충분히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패턴 보이시죠? 그래서 최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를 모아놓고 보잖아요. 이 안에서 통하고 있는 정오답의 포인트들은 거의 유사하게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이 문제부터 여기까지가 한 화면에 싹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요나스 틀리지 말고 꼭 맞춰주세요. 다음, 요나스에게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임을 이야기할 때 자신과 인류의 생명을 담보하여 기술의 발전을 꾀하지 말아라 라는 정진술 하나로 출발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근거에서 책임의 실제성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만. 거기에서 책임의 당위성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만이 생명체들의 고유한 목적의 보호를 위한 책임을 줄 수 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 책임의 능력을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그럼 이때 이 책임이 확대된다 그랬죠.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 공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고의 선의 획득이 아닌 최고의 악을 피하려는 결정은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이 된다. 공포의 발견술. 그래서 맞는 진술이 됩니다. 그럼 이게 1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선이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되는가? 자,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이 아니라 인간, 또 미래 세대의 인간이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탐구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의 원형. 뭐죠? 일방적이고 비호혜적인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지는 게 일방적이죠. 비호혜적이죠. 신생아가 부모를 케어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오늘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비호혜적 책임으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다음 호혜적인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은 없다. 그러면 비호혜적인 책임 지금 말하는 거 여기에 딱 꽂혀서 아 그래 일방적인 거지 비호혜적인 거지 라고 하면서 없다에 맞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현세대 인간들 간에는 상호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죠. 조심. 네 번째, 인간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의무에 부합합니다. 결과에게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반드시 예측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섯 번째, 불행의 예언이 아닌 희망의 예언에 주목. 틀렸습니다. 공포의 발견술 때문이에요. 이게 요나스한테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화면은 과학기술과 윤리로 제목을 달았는데 요나스도 과학기술의 윤리에 나오죠. 하지만 워낙 혼자 잘 나와요. 혹은 다른 사람이랑 엮인 적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혼자 잘 나와요. 근데 이게 6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9월과 수능에도 요나스가 100% 나오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스를 대체하고 이 단원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요.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 치면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부분이

출제가 되었고 이걸로 은근히 오답 잡는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서 꼭 선지에 넣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술 자체, 기술의 본질 얘기랑 기술이 활용된 거, 자체랑 활용, 이 부분이에요. 이걸 굳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비유적으로 해 볼게요. 기술 자체의 내적인 영역, 본질적인 영역 얘기하는 거랑 그게 적용된 활용 혹은 결과, 영향, 요 부분. 이두 가지를 야스퍼스와 하이데거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야스퍼스의 경우에는 평가원 출제 문항인데 기술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에서 봤을 때 3번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해서 기술을 지도해야 돼. 뒷문장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지만 기술 자체에 대한 야스퍼스의 고찰이 아니에요. 다음. 또한 번. 기술 자체의 독자적인 목적. 이런 게 없어요.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어떠한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이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다음. 5번.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도 안 돼요. 기술의 본질은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그저 수단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간의 욕구가 작동해가지고 선으로 갈 수도, 악으로 갈 수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그러면 이 기술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 있죠. 그럼 그걸 기술 자체로서 극복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 자체로만 기술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건 상당히 위험해. 이걸 위해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결과나 영향 부분에서는 이 성찰이 들어가줘야 돼요. 야스퍼스한테도. 그래서 이게 X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1번이 정진술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은요. 되게 뭔가 맞는 말 같죠? 되게 근엄한 말 같지만 그의 기본 개념을 두고 생각해 보면 기술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걸 너무너무 진지하게 풀다가 틀리면 너무너무 제가 마음 아파요. 두 번째, 6월에 하이데거가 붙어서 나왔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얘기대로 보면 야스퍼스,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기술에 인간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한테 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개입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니까 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는 가치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하려는 거 위험해. 윤리적인 성찰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이데거에게서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탈은폐의 방식.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음.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 너무 위험해. 그러면 기술에 종속되는 거야.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되는 거야. 안 돼. 그거 위험해. 5번.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또 생각난다. 위에. 기술의 본질, 기술 자체, 기술에 내재한 거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술의 본질이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 변화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딱 야스퍼스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내용이고 6번의 이 아이디어가 9월에 레벨업이 쫙된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딱 보이죠? 같은 방법이야. 다음. 연계 규제에서의 야스퍼스를 볼까요? 다시 한번. 기술 자체. 선도학도 아니에요. 그러면 1번. 기술은 수단에 불과해. 그래, 기술 자체는, 자체는. 그러면 기술에 대한 지도는 불필요해? 아니, 그건 아니지. 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술 자체로 극복하려는 거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 판단과 성찰이 필요할 수 있죠. 기술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라고 하는 건 활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얘기대로 하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사회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기술 그 자체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고 하겠죠.

4번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거야. 4번, 기술 자체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야. 가치 뭐예요? 가치 여기 가치 여기 앞에도 나왔어요. 선악 옳고 그름 이거 따지는 게 가치인 거잖아요. 근데 야스퍼스 뭐라고요? 또한번 가요.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럼 가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인간 사회의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 불가능하니 선도 악도 아니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돼. 활용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재밌는데요? 여러분 귀에 뭔가 이렇게 딱 앉을 정도로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반복해서 꼭 득점해 주세요. 여기에 하이데거하고 붙어 있는 형태, 하이데거가 들어간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하이데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물론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기술 그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보면 기술 자체를 중립적인 것으로 보면 그것에 종속된다라고 위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만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기술에 우리가 종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1번. 기술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종속될 수 있으니까 그거 위험해지는 거다라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맞는 진술이 됩니다. 그럼 기술의 적용 단계에서는 인간의 가치 판단 배제하면 안 되죠. 또 기술의 본질을 도구로만 한정하면 안 되죠. 기술의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 검토를 하라는 얘기인 것이고, 기술이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할 때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가 규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기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이 이렇게 또한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 꼭 맞춰주세요. 그럼 이제 종교와 윤리로 갑니다. 나 엘리야대 확실히 맞출 수 있어.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엘리야대가 나왔을 때 선지가 계속 변형되는데 그의 입장에서 선지 안에는 이 패턴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넘겼는데 보이셨죠?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존재, 종교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 이 표현이 꼭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오답의 매력을 높이게 되는가 볼게요. 엘리야대에게서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공존해요. 성과 속이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실제의 현현들. 그게 종교의 역사. 이게 그냥 그 자체가 정진술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성스러운 존재가 드러난 돌이나 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성그 자체는 아니에요. 성스러운 존재가 돌이나 나무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그 돌과 나무가 성스러운 존재 자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나나요? 아니요. 속된 것에도 나타난다니까요. 현실의 삶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죠. 그럼 또한 번. 종교적인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속된 것에, 즉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체험을 하죠. 아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지 안에서도 엘리야대의 맥락이 쫙 연결이 돼요. 물론 그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걸 딱딱 짚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공부에서의 수고는 있지만 이 안에도 엘리야대가 잘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계 교재 가볼게요. 1번이요. 1번이 지금 이 역에서 3번. 요 아이디어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현현되는 세계가 성스러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성스러운 존재가 어떠한 대상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그 보여주는 그 대상이 성스러운 그 존재 그 자체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성스러움이 계시된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또 인간은 현실의 삶에서 초월적인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현실의 삶,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니까 현실의 삶 중요해요. 다음, 인간에게,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는가? 비종교적인 인간은 그걸 믿지 않지만 종교적인 인간은 그걸 믿기 때문에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어요. 그걸 체험하거든요. 또 믿죠? 다섯 번째, 성스러움은 자연의 대상 속에 깃들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날 수 있는가? 자연의 대상들, 앞에 화면 잠깐 볼게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의 대상물들,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속에서 자신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줘요. 그래서 맞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1번이 왜 맞지 않는가와 나머지가 왜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엘리야대 문제였어요. 그럼 이런 엘리야대에게서 조금 진술이 길어져요. 1번. 종교적 인간한테 성현의 대상과 방식은 모든 종교에서 언제나 동일합니까? 성현의 대상과 방식은 모든 종교에서 언제나 동일하다고는 할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앞에 이야기됐었던 내용대로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들의 현현이에요. 그 종교마다 다양한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종교에서 언제나 동일하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음,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를 매개로 해서 드러나나요? 아니요. 돌이나 나무는 어쩔 거예요? 무생물에게도 드러나요. 자연의 대상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틀렸고. 세 번째, 비종교적인 인간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는 종교적 인간의 후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거룩한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 안 해요.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성스러운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게 비종교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비종교적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사물과 초자연적인 존재가 상호 모순 없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지 않아요. 이런 자연적인 사물과 초자연적인 존재를 공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비종교적 인간이야. 역사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종교적인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실재한다고 믿고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믿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진술이고, 이런 이유로 선택지 안에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의 특성을 쭉 기술해 주는 것은 기본 형태예요. 그럼 이제 예술가 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오스카 와일드가 단독으로 출제된 문제 잘 풀었죠? 제시문과 선지 연결시키라는 해설 강의에서의 당부 드렸는데요. 9월과 수능을 생각해 보니 이거 와일드 문제를 한번더풀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각 사상가 단독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대비해서 와일드가 아닌 다른 사상가가 좀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예술과 윤리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 보죠. 플라톤에게서는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진리, 그것에 대한 지향 생각해 보시면 1번, 진리와 상관없이 땡.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데아를 창조. 그렇다고 이데아를 창조할 순 없어요. 미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계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 이데아를 모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지 이데아를 창조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되느냐? 아니요. 아름다움을,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한 것, 악한 것을 드러내서 그걸 모방해서 그걸 사람들이 따라하게 하는 시인은 추방, 시인 추방론, 국가의 검열,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예술 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 현실을 모방하는 예술 활동도 있겠지만 진리와 이데아를 담은 예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장려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술 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선지가 유독 하나 긴게 느껴지지 않아요? 종합이에요. 어떻게?

그래, 진리와 이데아, 그리고 선함을 예술 작품이 미메시스, 모방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어. 기여해야 해. 맞는 진술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아, 그거는 검열해야 돼. 이거, 이 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플라톤에게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기여한 예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미추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건 아름다운 거다. 저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 지혜. 다음. 시간은 젊은이들이 훌륭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 더말안 해요. 선을 모방해야 되니까. 훌륭한 성품을 모방해가 해야지 그거 듣고서 막 나도 악한 행동과 말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가 창작자는 미의 원형을 지향하기보다 현실을 모방하기 위해 힘써야 되느냐? 현실을 모방하면 이건 거기에 추한 것들이나 이제 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담겨야 될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 선함과 미의 원형,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근데 미의 원형을 지향하기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틀린 이유를 판단해 볼수 있겠어요. 다음, 시가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맞는 얘기야. 신중한 문장이야. 그야말로 위에 얘기대로 훌륭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게 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게 하는 건 굿인데 그렇지 않고 위에 얘기한 대로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거나 악함을 본받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 흐리게 하고 그래서 추방해야 되는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은 아마 플라톤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음 칸트. 칸트에게서는 개념이 없이도 미술, 그러니까 예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면서 취미 판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 취미 판단을 통해서 개념이 없지만 보편적인 만족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에게서 기본적으로 맞는 진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주는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이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없이도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걸 보편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취미 판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역번 생각해 보시면서 리을번 넘어가면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니은 디귿번은 칸트에게서 또 다른 유로 하나 훅 들어가요. 뭐냐? 존재. 신, 인간, 동물. 이거 분명히 얘기했죠? 신과 인간은 둘다 이성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신은 완전한 존재고요. 동물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욕구에 따라서, 경향성에 따라서만 행동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도 갖고 있지만 욕구와 욕망의 경향성도 갖고 있는 중간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취미 판단, 미적 쾌감은 오로지 이 인간한테만 있어요. 그러니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는 인간뿐이에요. 인간만 이 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 외에 쾌적함 같은 것들은 동물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미는 인간에게만 해당이 돼요. 또이 점에서 연결시켜 보면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아니에요. 이성적인 존재자 중에 신도 있잖아요. 신 말고 완전한 존재인 신 말고 인간에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평가원 기출이에요. 이렇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칸트랑 와일드 섞으면 그래도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데 칸트에게서 미적 판단은 주관적인 감정적 만족감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 그것이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라는 표현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요. 그런데 와일드에게서는 선이든 악이든 예술의 소재가 될수 있는 것이고 예술 작품의 도덕적인 결함은 미적 결함으로 연결 안 돼요. 도덕적인 판단은 의미가 없죠. 그것이 아름다우냐, 미적이냐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갑과 을을 엮어봤을 때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닙니까? 일단 칸트에게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 될수 있다. 선의 상징이 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가 도덕에 종속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분명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칸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일드는 물론이고 예술이 도덕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1번. 그래서 이런 선택지 나오면 꽤 매력이 있어요. 다음 톨스토이. 이것도 단독으로 출제가 되어서 두 문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톨스토이에게서는 지성의 교육 없이도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으로 가볼게요. 민중이 교육받지 않아도 예술을 감동받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4번은 이런 맥락에서 틀려요. 왜 그러느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교감을 매개 하는 거고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진술이에요. 그러니 훌륭한 예술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고 공감, 교감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상류 계급들, 난 많이 배웠다. 나는 고급의 문화를 향유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예술은 쾌락과 같은 것들만을 전달해주고 있어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쾌감과 같은 것들만 전달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재심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톨스토이에게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걸 연계교재에서 축약해서 한번 보자면 이런 공감과 교감의 매개는 인류애를 불러일으키죠. 감정의 전달과 공유에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 대중의 정서적인 호응과 관련되어 있어요. 공감하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인류의 사랑과 같은 가치를 공감해야 되니까, 매개해야 되니까. 이게 톨스토이의 핵심이에요. 자, 예술과 윤리도 꼭 챙겨놔서 만약에 나오면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술과 윤리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사람, 문화산업 얘기 나오면 누구? 예, 아도르노 한 번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해서 주어를 잡아서 선지가 꾸려져 있고 수동적 개체로 만들고 소비자를 통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문화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고 통제를 당하죠. 그리고 표준화된 문화 상품을 우리에게 확산시켜서 우리가 그걸 향유하는 거니까 획일화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의 경우에는 제시문도 분명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선지의 패턴만 잘 보잖아요. 얘세 가지가 맞는 얘기라면 1번은 틀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그 세팅이 말하자면 그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아도르노까지 예술과 일로 넣었고요. 그럼 이제 소비윤리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아, 이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베블런이거나 진멜이거나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 펴드린 문제의 경우에는 갑이 진멜, 을이 베블런이에요. 진멜은요, 유행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상류층이 자신들만의 계층적인 동질성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베블런 입장에서는 과시적인 여가와 소비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를 소유했어 라는 걸 과시하고 증명하는 방편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빈민층과는 달리 과시적인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유한 계급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이 과시적인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1번. 특정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나요? 베블런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상류층에 나도 속하고 싶어 하는 욕망. 또 베블런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유한 계급이 저러한 여가와 소비를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을 선지처럼 두 사람을 엮어서 정오를 물어보는 구성 매력적이죠. 이런 구도도 출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소비에서 두 사람을 엮는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베블런만 가지고 판단해 볼까요? 하면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주어가 다 과시소비로 잡혀 있죠. 과시소비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낭비를 하긴 하는데 체면을 위해서 해요. 또 실용보다는 소비에 따른 명성을 중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명성을 위해서 그 낭비를 하는 거예요. 과시소비를 하죠.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아요. 모든 계층들이 거기 과소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까지 했어요. 또 물질적인 결핍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과시소비를 하려고 해요. 과시소비와 과시여가는 해당 관습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관습,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2번 선지 빼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서양 윤리를 한번 짚어보면요. 자, 이것도 꼭 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미래 질적 공리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명제가 있긴 하지만 개인의 쾌락을 포기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개인적 차원의 쾌락과 사회적 차원의 쾌락, 이익이 조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양적 차이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밀은 질적 공리주의니까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까지도 고려해야 돼서요. 그런 공리주의자한테 쾌락과는 독립적으로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쾌락이 중요한데요. 행복과 이익이 중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건 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나머지 5단 요소가 이렇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다. 이게 더 레벨업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 이번 수능 완성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신의 이익만 산출할 거냐? 그 다음 결과와 무관하게 혹은 여기서 말한 쾌락과는 독립적으로 결과는 무관하게 혹은 양적으로만 라고 한 이 부분이 틀린 패턴이라고 하는 거가 이번 수능 완성 이 문제랑 이번 6모 문제랑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런 내용에다가 의무의식을 얘기한다면 이건 칸트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부분이고 적절한 것이 아니고 고상한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라고 하는 이 정진술이 이번에 나온 2번의 정진술과 또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육모 문제랑 지금 이 수능 완성 이 문제랑 연결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화면 구성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딱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연계 규제 잘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수능 완성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한테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면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하겠지만 한 단계 더 생각해야죠. 더 많은 쾌락과 이익을 산출하게 된다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의 고통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이런 류의 문제들의 경우에는 공리주의 입장을 조금만 더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딱 판단이 가능한데 1번과 같은 건 그 조금만 더보다 한 템포 더 들어간 살짝 난도가 높아져 있어요. 이게 공리주의나 칸트한테 이렇게 난도 잡는 장치들이 종종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런 벤담에게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킬수록 공리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맞는 진술이고요. 칸트에게서 동정심과 같은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기초한 행위에 도덕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죠.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의식에 따른 것이어야 되죠. 그런 칸트와 벤담을 엮어서 4, 5번을 판단해 보면 유덕한 품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느냐? 이건 덕윤리가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벤담과 칸트 둘 다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개인은 물론 사회적 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콘트의 입장에서 도덕이라는 건그 자체가 옳은 것이지 다른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옳은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 칸트가 들어간 조합이라면 특히나 조심해서 봐주시고 빼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서양 윤리까지 들어간 단독 제시문에 2점짜리, 3점짜리 놓칠 수 없죠? 꼭 득점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요나스에게 인간과 자연 상호 간의 책임으로 책임을 확장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높. 깔끔했어요. 자, 이번 시간 클리어했고 다음 마지막 시간 9강이에요. 또 한번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접으신 안국선입니다. 2차 곡선의 세 번째 쌍곡선이에요. 그렇죠? 쌍곡선. 나는 안국선, 쌍곡선. 아, 이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쌍곡선이에요. 세 번째 쌍곡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포물선 타원이랑 똑같이 뭐 가지고 정의 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리고 쌍곡선은 심지어 타원이랑 정의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니까 타원을 한번 하고 나면은 좀 익숙해가지고 또 개념이 금방 와닿았어요. 다만 점근선이라고 하는 약간 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수능 완성 75쪽 쌍곡선의 정의와 활용입니다. 쌍곡선은 우리가 이제 타원이랑 비교를 해서 처음에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쌍곡선을 그릴 때도 좀 보조선을 먼저 그려놓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X축, Y축이 되는 보조선 외에 쌍곡선을 그릴 때 선생님이 항상 이 쌍곡선 문제를 푸는데 그림이 문제에 있을 땐 괜찮은데 그림이 없으면 내가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보조선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희미하게 이게 나중에 누가 되는 거? 점근선이 되는 녀석을 좀 그려주고서 출발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 점근선이라는 녀석 때문에 뭔가 기하적인 어떤 특징을 뭔가 잡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이제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내가 그려준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의 정의는 뭐더라? 고정된 어떤 두 점 F'F가 있어서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뭐가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쌍곡선이 된다더라. 그래서 타원 때는 PF랑 PF'을 뺐다라고 더했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은 차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죠. 이 녀석이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근데 이게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이 A라고 세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의 용어들을 보면은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FF'을 초점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초점 두 개를 이은 직선이 이 쌍곡선과 만나는 요 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이 점을 내가 꼭지점이라고 불렀었고 두 초점의 중점 여기를 우리는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었고 이 꼭지점 두 개를 이은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타원의 주축이다 라고 이름을 불렀었죠. 그렇게 타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얘기를 했어요.

차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고정된 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된 점에 F의 좌표를 C콤마 0, F'의 좌표를 마이너스 C콤마 0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타운타랑 마찬가지로 PF'의 길이, 점과 점사의 거리, PF의 길이를 점과 점사의 거리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정했더니 타운, 아니 또 그래.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로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은 c와 a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 b라는 녀석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 해서 abc의 관계식을 보면은 c의 제곱은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주었다라고 관계식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즉 b의 제곱은 c의 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관계식을 우리가 타원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타원 때 초점 C에 대한 데이터는 C의 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뺐어. 근데 쌍곡선에서는 둘을 더해서 C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구나. 타원이랑 좀 이렇게 대비가 되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타원 때는 둘을 빼서 초점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었어. 쌍곡선에서는 더해서 만들었어. 라고 우리가 대비, 응? 뭐, 응?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비시켜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줬을 때, 얘가 이제 어디 위에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Y축 위에 있는 상황도 얘기를 해보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내가 점근선을 희미하게 보조선으로 그려주고,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어떤 경우에는 초점 두 개가 이렇게 Y축 위에, 0,C와 F'이 0,-C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때 이 쌍곡선 또 타원이라고 할 뻔했어. 이 어려워 이게. 자, 요렇게 둘 PF랑 PF'의 차를 얘기했을 때 PF에서 PF'에 뺀요 차를 얘기했을 때 이때는 뭐라고 세팅한다? EB라고 세팅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더라. 그때의 C의 제곱은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 준다더라. 그러면 포물선 때는 이렇게 초점과 준선이 있느냐, 이렇게 초점과 준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의 모양새가 달랐고, 타원 때는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 같았어요. 다만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를 가지고 비교했었죠. 그렇다면 쌍곡선은 우변에 있는 값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가지고 쌍곡선이 요렇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지느냐, 왜 이렇게 물결하면 안 되지? 요렇게 그려지느냐?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두 초점이 X축에 있느냐, Y축에 있느냐를 우변의 값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1인 쌍곡선을 조금 더 많이 보는 느낌적인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쌍곡선을 이렇게 그리기 쉬운데 항상 우변의 값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체크하고서 내가 쌍곡선을 그려 나가는 좀 습관을 가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렸다가 한참 풀다가 뭔가 꼬였어. 아, 이거잖아.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이 습관을 가져줘야 돼. 얘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그럼 쌍곡선에서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은 이제 추가로 등장한다고 했었죠. 쌍곡선이 얼핏 보기에는 포물선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포물선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왜? 포물선이랑 다르게 쌍곡선은 얘가 저 뒤에 가서 어떤 특정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이 녀석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점근선이라고 불렀거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 뭐가 나온다더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가 나온다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또, x랑 y랑 뭔가 이렇게 좀 바뀐 느낌이니까 여기서 제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면 여기서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아니요. 똑같이 a분의 b의 x가 된다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묻는 문제들, 풀이 과정에서 내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말하다가 이렇게 한 거는 항상 그 쌍곡선이랑 타원 이게 입에서 헷갈려가지고 또 헛소리 할까봐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멈추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보면은 y 자리에 0을 넣어요. 그 x 값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a야. 여기 꼭지점 x 좌표가 a이고 여기서는 내가 x에다가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Y의 값이 B가 되면서 여기가 B가 이렇게 나타나 버려요. 해서 여기서 이 주축의 길이가 얼마? 2A. 얘가 바로 주축의 길이다. 여기서 이 주축의 길이 2B. 얘가 바로 주축의 길이가 이거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의 차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녀석을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정의만 가지고 이 지점이 내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차가 2a가 돼야 돼. 근데 좌우 대칭 형태니까 너랑 같을 거야. 그럼 이거 빼기 이거가 2a인데 이거랑 빼기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가 2a이네. 요만큼이 2a이네. 주축의 길이가 2a이구나. 정의만 가지고도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타원에서는 장축의 길이가 이거 더하기 이거구나. 쌍곡선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이거 빼기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뭐좀 눈에 띄는 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는 뭔가 좀 ABC에 대한 어떤 관계식의 그림이 뭐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굳이 좀 만들자면 이렇게 막 엄청 자주 쓰이는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것들도 볼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지금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거든. 근데 여기 XF가 A야. 그럼 여기서 내가 X축에다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주게 되면은 얘는 A인데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A면 얘가 B가 되겠죠. 너의 길이는 A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이래. 그럼 여기만큼의 길이가 요만큼 B편의 길이가 C가 돼버려요. 그럼 어떤 것도 그냥 볼수 있느냐? 너의 길이가 C고 너의 길이가 C잖아.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C인 원을 그리면은 요렇게 우리가 지나는 원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정도. 근데 뭐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뭐 이거를 꼭 알아야만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것 문제들을 많이 볼 일은 없어요. 예, 그냥 아, ABC의 관계에서 이런 그림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구나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기본적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이 녀석을 뭐 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주게 된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는 얘, 마이너스 1 때는 얘가 되겠죠? 해서 평행이동한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각각의 꼭지점, 중심, 초점을 평행이동시켜 줄수 있겠죠? 평행이동시킨다고 해서 주축의 길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제까지 했던 건 똑같다고요. 그 평행이동시킨 꼭지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 초점의 좌표를 외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시켜줘서 걔네들의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축의 길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안 변한다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은 다예요. 왜? 네. 쌍곡선에서도 이게 다라고요. 먼저 풀어보면서 보자고요. 필수 유형 3번입니다. 2016 수능 6월 모의평가. 그림과 같이 두점 F랑 F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대요. 쌍곡선 위에 점중 1사분면이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F프라임P가 Y축과 만나요. 1.5를 지나고 F'P랑 평행한 직선이 쌍곡선이랑 만나는 점중 1사분면의 점을 R. 그때 F'Q, QP 너랑 같대. 그 다음 OQ는 2래요. 그 다음 삼각형 PQR 요만큼의 넓이가 3이래요. 어우, 그때 주축의 길이를 찾으라고 합니다.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알아볼라? 몰라. 초점 좌표도 모르고 주축의 길이에 대한 얘기도 데이터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거는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같단 말이죠. 여기의 길이는 2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넓이에 대한 얘기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타원도 그렇고요. 쌍곡선도 그렇고요. 타원과 쌍곡선 둘다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초점 두 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어 놓고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타원이나 쌍곡선에서 이렇게 초점 두 개가 X축이 있을 때 Y축 위의 점이 한 초점이랑 이어 놓으면
메모해두세요.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머지 초점도 이어보세요.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쌍곡선이나 타원에서 이렇게 초점 두 개가 X축에 있을 때 Y축에 있는 점이 한 초점이랑 이어놓으면 나머지 초점 이어보세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있죠? 길이가 같아요. 길이 같아요. 고정된 한 점으로부터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을까? 원을 그릴 수 있을까? 좀 감자 같지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원주각이 되는구나. 원을 그려서 상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초반에 이제 기하에 대한, 도형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때, 요런 얘기들을 매번 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얘기. 해서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원을 그려주지 않아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 있기 때문에 얘까지 여기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 원까지 안 그린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할수 얘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얘를 원까지 그리지 않아도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랑 이렇게 했을 때이 길이가 같으면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는 직각삼각형이겠구나. 같은 이 그림은 여기가 직각이 되겠구나. 이렇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PF를 이었을 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직각이 된다라는 거야. 어라? 그럼 PX 좌표가 C가 되는구나. FX 좌표 C, X 좌표 C에 대해서. 그리고 너랑 길이가 같다며. 이렇게 같다며. 근데 너의 길이가 2잖아. 그럼 1대 2잖아. 그럼 너는 4잖아. C의 Y 좌표가 4가 되는구나. P의 좌표가 나와버렸어요. 오! P의 Y 좌표까지 찾았어? 일단 알겠어.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에서 이러한 데이터까지 지금 얻어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선생님, 지금 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이게 이차곡선 위의 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R이라는 점에서 초점까지 둘다 이어놓은 게 아니야. 여기에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가 않아. 그럼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 RF랑 RF'을 그려보지 말자는 거죠. 왜? 지금 이 길이가 문제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그냥 보류를 했어요. 그럼 보류한 상태에서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나 했더니 PQR의 넓이를 얘기를 했거든. 그럼 넓이를 얘기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조건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거냐, 2분의 AB 사인 세타를 쓸 거냐, 인데 지금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너를 밑변으로 하고 너를 높이를 구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R의 좌표를 찾는다? 선생님, 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둔 상태에서 이 b제곱을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b제곱을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뭔가 c,4를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c와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C,4고 얘가 요만큼의 길이가 C고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이 기울기가 C분의 2거든. 그럼 요 직선이 Y는 C분의 2X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주면은 누구의 좌표가 나와? R의 좌표가 뭔가 나오긴 나오겠죠. 한 내일쯤 나오려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다르게 한번 접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도 여기서 다안 해봤어요. 이거는 사람을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 넓이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PQR의 넓이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거냐. 선생님이 이것도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강의에서 맨날 기하는 기하에서 얘기한 거.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중학생 때 우리 이거 배웠어요. 왕관 그림 요렇게 짜잔 왕관 짠. 뭐죠?

중적 변형. 근데 어려운 말 몰라도 돼. 이삼각형의 넓이, 이삼각형의 넓이, 이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어때? 같아. 평행한 두 직선이면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높이 같기 때문에 같아요. 즉 어떤 느낌이면 밑변의 길이 같으면은 얘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찡, 찡, 찡 이렇게 움직여줘도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잘 찾는데 삐딱하게 있으면 의외로 못 찾더라. 이 녀석을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도 삼각형의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O가 있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지금 우리가 P의 좌표를 뭐라고 그랬어? C,4라고 그랬거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여기로 잡고 높이를 누구로? C로 잡아주게 되면은 훨씬 편하게 C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우. C의 값을 3이라는 것을 알아내 버렸어. F는 3,0고 P라고 하는 녀석은 3,4라는 것을 내가 알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해달래? 주축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P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거와 같거든. 근데 지금 얘가 3,4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 6이 돼 버려.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돼 버려.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얘만큼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이니까 2 루트 13이 되겠죠? 그럼 주축의 길이는 2 루트 13에서 4를 빼주는 거네. 2 루트 13 빼기 4가 주축의 길이가 되겠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P 플러스 Q 루트 13이라고 표현을 했어. P 플러스 Q 루트 13을 이렇게 해주면은 너 P가 되라. 너 Q가 되라. 그럼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20이 되겠구나. 계산은 요게 다라고요. 예. 끄적끄적대면서 계산 이게 다예요. 예. 기본 개념, 도형에 대한 이해,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눈에 안 보인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꼭 기억할 만한 것들,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강의에다가 앞에다가 기하는 기하에다 몰아넣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저는 약해서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하시는 친구들은 보고 복습하세요. 알겠죠? 대놓고 하는 앞광고예요. 알겠죠? 예. 9번입니다. 자, 대놓고 하는 앞광고. 자, 9번. 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복습하셔야 돼요. 두 추점이 FF'이에요. 쌍곡선 얘기를 했습니다. 위의 점 P에 대해서 PF 빼기 PF'이 8이다.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꼭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갖자고요. 그럼 쌍곡선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점근선, 점근선,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쌍곡선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얘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 초점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야? 2루트 6의 제곱인 싸르게 24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PF랑 PF 프라임의 차, 얘네들의 차가 얼마? 8. 즉 뭐다? 주축의 길이가 8이라는 거죠. 꼭지점 x좌표는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1이니까 이 4는 뭐예요? a예요. a 값은 일단 나와버렸어. 그럼 4의 제곱 16에다가 b의 제곱은 24가 돼버려. b의 제곱은 8이라는 게 나와 버렸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 제곱에서 4의 제곱 16에서 b의 제곱 8을 빼줘라. 정답은 8이 나와 버렸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타원 또 타원이래. 쌍곡선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라면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던 기본을 묻는 문제 9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그리고 같이 두 초점, 이번엔 그림을 줬어요. 초점이 F랑 F'이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이거 위에 일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F'이 쌍곡선 예 1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과 이사분면에서 만난 점을 Q로 하자. PF는 QF'에, PF는 QF'에다가 1만큼 더한 것과 같을 때 PF'과 PF를 더해달래요. PF는 QF' 더하기 1일 때 얘네 둘을 더한 걸 구해달래요. 문제 풀면서 얘 문제를 보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쌍곡선 이의 점인데 초점까지 얘는 이어놨어. 쌍곡선 이의 점인데 초점까지 이어놨어. 이거 무조건 그려봐야죠. 무조건 그려봐야죠.

아까 3번, 필수형 3번에서는 요 R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요 R이라는 포인트는 F'과 F를 굳이 아니었어요. 왜? 문제에서 얘네들의 길이를 묻거나 조건을 주거나 하지 않았거든.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에서 그려져 있다라면 나머지 하나를 그렸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있지 않았어.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한쪽이랑 이어졌어. 그럼 나머지 한쪽은 무조건 이어봐야 된다고요. 이어보아 놓고 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PF는 QF'에다가 뭐 해준 거야? 1을 더해준 거야. 맞죠? 맞겠었죠? 그럼 여기서 내가 PF랑 QF' 요런 녀석들을 세팅을 해보자.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내가 세팅을 해보자.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준다면 너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1을 더해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가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잖니? 그럼 여기서 여기에 x좌표가 얼마? 1이 되면서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2라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과 이만큼의 차이, PF'과 PF의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 차가 2가 돼야 되는데 너가 L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PF'은 여기에다가 2만큼을 더한 L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너가 L 플러스 3이면 여기서 L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3으로 고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EQ가 또 역시 쌍곡선. 또 이름이 다르게 넓혀. 쌍곡선 예점이기 때문에 너와 너의 차이가 또 2가 돼야 되거든. 너와 너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너가 L이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까? L 플러스 2가 되겠지.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됐으면은 초점 x좌표를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 뭐야? 1 더하기 3이 돼서 4가 돼. 그럼 C는 뭐가 돼? 2가 돼. 초점의 x좌표는 2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돼버려. 우리가 근데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PF'과 PF를 더한 거거든. PF'과 PF를 더한 게 최종적으로 궁금하거든. 근데 PF' 뭐야? L 플러스 3이야. PF는 뭐야? L 플러스 1이야. 그럼 결국 얘는 2L 플러스 4니까 L만 알면 난 게임이 끝이거든. 그 L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L, 4, L 플러스 2, L 플러스 3, L 플러스 1.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데 각 하나를 공유하네.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쵸? 저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요 쬐만한 삼각형 QF'F에서는 2배에다가 4에다가 L을 곱한 것뿐에 누구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에다가 L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L 플러스 2의 제곱을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큰 삼각형 PF'F에서는 L 플러스 1이 이 세타에 대한 이쪽 대변이 L 플러스 1이니까 이쪽 L 플러스 3과 4에 대해서 2배에다가 4에다가 L 플러스 3을 분모에다가 써주고 분자는 4의 제곱에다가 L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이 녀석의 대변인 L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세타는 모르쇠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니까? L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L 값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2, 4, 2, 4 날려버리고 L 곱해주고 L 플러스 3을 곱해주게 된다면은 요쪽에는 L 플러스 3을 곱해주고 요 녀석을 전개해 봅시다. L 제곱은 사라질 거예요. 4, 4, 16에서 4를 빼주면 12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L이 남을 겁니다. 섣불리 전개하지 말고 일단 간단하게 부분 써보자고요. L이 이쪽으로 곱해졌어요. 우변은 그럼 L에다가 4의 제곱은 16에다가 요거 제곱 전개해서 빼지 말고 제곱에서 제곱을 빼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얘는 두 개를 더해주면 2L 플러스 4. 합차 공식.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은 곱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요 녀석 다시 전개해 보면은 4L 플러스 8에다가 16을 더해 주니까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좌변과 우변에 여기에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니까 4로 나누고 출발하면은 너는 L 플러스 3이고요. 너는 3 마이너스 L이 되겠죠. 4로 나눴어요. 4로 나누면은 L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그럼 좌변은 합차 공식 이용해 주면은 앞에 거 제곱인가요? 3의 제곱 3 플러스 1,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우변은 n의 제곱 플러스 6l이 되겠죠? 네. 그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l 제곱 플러스 6l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나 봤어요. 이런 안될것 같아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될것 같아요. l이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9이 18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18이 되겠죠? 근데 지금 l이라는 녀석이 선분의 길이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으면 선분의 길이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플러스만 가져가자. 그럼 길이 L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 27은 플러스 자, 3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더라? 이 L에다가 4를 더해주는 거다. 요 자리에다가 이거를 뾰로롱 구겨넣게 되면은 이 L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그죠? 플러스 3 루트 3이고 4를 더해주는 거다. 정리해버리면은 정답은 1 플러스 3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지요. 답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쌍곡선에 쌍곡선을 위한 쌍곡선의 이한 그냥 쌍곡선 정의만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죠. 아 물론 그거에 따른 그거 그 쌍곡선 정의 이용한 다음에 이런 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기하적인 어떤 성질을 우리가 하나 써먹기는 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 쌍곡선 위에 점이에요. 쌍곡선 위에 점이에요. 얘와 얘의 차가 2가 된다. 얘와 얘의 차가 2가 된다.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너와 너의 길이의 차가 1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으니 한 녀석을 내가 세팅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그 문자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우리가 10번 문제 쌍곡선, 오롯이 쌍곡선의 정의를 제대로 이용해봐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이번에는 쌍곡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놨네요. 중심이 A고요. 두 초점이 F랑 F'인 쌍곡선입니다. 그냥 기본 쌍곡선이 아니고 평행 이동을 시켜놨어. 근데 이 녀석에 점근선까지 얘기했어. 그럼 점근선도 평행 이동할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움직이자. 그 방정식이 y는 루트 3x래. 쌍곡선의 다른 한 점근선 L에 대해서 y축과 만난 점 P, 넓이, 그림 안 줬어?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중심이 A이고 두 초점이 F랑 F'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x축, y축. 이 쌍곡선은 어떤 쌍곡선이죠?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시킨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루트 3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원래 요 쌍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점근선이 y는 루트 3분의 3x, y는 루트 3x, y는 마이너스 루트 3x였어요. 즉, 요 녀석의 점근선이 y는 루트 3x였다고 원점을 지나는 요 점근선이. 근데 이 쌍곡선을 내가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근데 그 쌍곡선의 점근선이 그대로 y는 루트 3x야. 그럼 얘가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가 그대로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즉이 점근선이 그대로 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쌍곡선의 중심도 똑같이 따라 그대로 올라가줘서 여기 어딘가에 이 쌍곡선의 중심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아마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중심이, 쌍곡선의 중심이 A,P. 왜? 원점의 0,0를 AB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A,P인데 얘가 어디 있어? Y는 루트 3X라고 하는 점근선 위에 있어. 그럼 일단 A와 B의 관계식이 B는 루트 3의 A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다. 끌어낼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다른 한 점근선, 너죠, 너. 너가 L이라고 불러주자고요.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축이랑 만난 점을 다 얘기를 일일이 할까?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얘가 기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 좌우로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것

것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 뭐가 돼? B가 될 거라는 거죠. 즉 Y축과 만나는 점을 라지 B라고 했을 때 얘는 0,2B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A라고 하는 녀석이 뭐였어? 지금 중심. 여기가 A였어. 얘가 A,B였어. 근데 생각형 OAB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네? 넓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녀석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면은 2b 곱하기. 높이를 내가 a라고 표현할 수 있네? 너가 3루트 3이네? 2를 약분해 버리면은 a 곱하기 b가 3루트 3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b를 대입을 했어요. 그럼 a 곱하기 루트 3에 a가 뭐가 된다? 3루트 3이 되면서 루트 3 사라져버려 a 제곱이 3이 되면서 a가 루트 3이 나왔고 b의 값이 3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a, b를 일단 찾아버렸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 쌍곡선의 초점 두 개를 F랑 F'이라고 불러줬는데, OF, F'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 어딘가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OF, F', 뭐 F'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래서, O는 원점이니까 F랑 F'만 좌표만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저 구할 수 있어요. 얘가 3이고 9니까 여기서 초점 x좌표는 루트 3 더하기 9는 12, 2루트 3이에요. 너가 2루트 3이에요. 근데 내가 평행 이동한 게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의 초점을 f랑 이쪽의 초점을 f'이라고 불러준다면 저는요, f라는 점은 2루트 3,0로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평행 이동했어. 3루트 3. y축의 방향으로 3. 그 다음 또 다른 점, 초점 F'은 마이너스 2루트 3,0에서 출발했거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루트 3,3이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 OF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2분의 1 곱하기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버리게 되면 4루트 3이 될 것이고 높이는 요만큼이 될 테니까 3이 되었어요. 라고 해서 약분을 했으면 2가 됐어요. 그럼 얘는 6루트 3이 됐어요.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어요. 근데 왜 이걸 구하냐 이거죠. 되게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포물선 때부터 얘기했던 그 것이 뭐냐? 평행이동. 폼슨 때 타원 때부터 얘기했죠. 타원 때부터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장축 단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초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인데 그럼 이 삼각형에서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초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굳이 내가 너의 x좌표를 구하는데 힘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어차피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초점 x좌표를 알면 초점 사이의 거리는 너네 둘의 두 배가 되니까 4루트 3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이 4루트 3이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는데 굳이 쓸데없는 시간 몇 초를 낭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야기. 평행이동하면은 초점 사이의 거리, 주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는 안 변한다. 그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그거를 까먹고서 이걸 쓸데없이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실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풀면은 넌 나쁜 녀석이야, 혼나야겠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은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우리가 좀 시간 낭비를 버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 했을 때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초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만약에 그 사이의 거리가 주축의 길이만 원하는 상황이었다면 평행이동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기본 쌍곡선에서 기본 타원에서 그냥 갖다 쓰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11번이었습니다. 뭐 문제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우리가 이 점근선이 이렇게 약간 좀 타고 올라가는 느낌.

0: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느낌 형태의 상황도 되게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럴 때요 평행이동 시킨 요 그만큼의 양 A와 B의 관계식을 점근선의 기울기랑 엮어서 만들어낼 수 있구나. 요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해 볼수 있는, 복습해 볼수 있는 11번이었습니다. 쌍수선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2차 곡선 단원에서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쌍곡선과 타원, 쌍곡선과 포물선, 타원과 포물선 셋 중에 두 개, 3 콤비네이션이니까 뭐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2차 곡선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전혀 겁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2차 곡선이 두 개나 있다라는 건 정의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번 생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어려운 문제가 문장이 길어? 말이 되게 많아? 오히려 쉬워요. 조건이 많다라는 거거든. 조건이 적은 게더 어렵지. 보자고요. 타원과 쌍곡선인데 타원의 방정식 줬어. 쌍곡선의 방정식도 지금 대놓고 줬어. 고민할 P라는 값을 모를 뿐이지 대놓고 줬단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일사분면에서 만난 점을 P라고 합니다. 그 타원의 두 초점 F랑 F'에 대해서 저 F', PF의 코사인 값을 알려준 상태에서 P의 값을 계산을 해 달래요.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 내가 P제곱이 있고, P제곱이 있고, P-1, P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일단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초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초점에 대한 데이터를 쌍곡선에서 보면, 타원이죠? 타원에서 보면은 타원의 초점 x좌표를 우리가 c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면 c1의 제곱은 p제곱 플러스 1에서 1을 빼주니까 내가 p제곱이 되면서 c1이 p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쌍곡선을 봤을 때 쌍곡선의 초점 x좌표를 c2라고 불러주면 c2의 제곱은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더해준 거거든. 1과 그럼 p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p제곱이 되면서 c2도 1이 p가 돼요. 타원에서의 초점 x좌표, 쌍곡선에서 초점 x좌표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요 f가 두 2차 곡선에 일치하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p,0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p,0라는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pf랑 pf', p가 지금 쌍곡선 위의 점인 동시에 타원 위의 점이잖아. 얘기했잖아요. 두번 써먹을 수 있잖아. 오히려 좋아. pf라고 하는 녀석과 pf'에 대해서 pf'과 pf를 더해주면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랑 같아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요 녀석이 루트 씌워준 그 녀석의 두 배가 장축의 길이다. 이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이 장축의 길이다. 그런 다음 얘가 동시에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pf'에서 pf를 빼주게 되면은 뭐다? 단축의 길이다. 그럼 여기서 단축의 길이, 아, 뭐, 주축의 길이다. 단축이 아니라 주축. 그럼 주축의 길이는 요만큼인데 여기서 요만큼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에서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 꼭지점 x좌표가 1이거든. 그럼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문자 두 개에 식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내가 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pf'은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에다가 1이 더한 거죠. 더해서 2로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pf를 내가 계산해보면 빼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에서 1을 빼준 거예요. 그럼 pf랑 pf'이 뭔가 스몰 p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돼버렸죠. 그럼 문제에서 누구의 f', pf 요만큼의 각에 대한 데이터를 코사인 값을 하필이면 코사인 값을 알려줬어. 그리고 지금 f랑 f'에 대해서 얘네들의 좌표라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뭘 알고 있어? 이 p라는 걸 알고 있어. 너도 p로 표현이 됐고 너도 p로 표현이 됐고 너도 p로 표현이 됐으니 딱 봐도 이건 뭐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지. 누구의 제곱? 이 P의 전체 제곱은 PF의 길이의 제곱. 누구?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PF'의 길이의 제곱.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인가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이거랑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루트의 P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8분의 7이라고 그랬어. 어우, 선생님, 계산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복잡한데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는 4P제곱 그냥 해주면 되고요. 너는 가만히 보면 A 빼기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꼴이거든. 그럼 어차피 두배 이거 이거 두배 이거 이거는 사라지게 되고 요거 제곱을 더해서 두 배의 P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두 배의 1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두 배의 얘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뭐야? 고작 합차 공식이야. 앞에 있는 P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친구의 제곱에서 뭘 빼준 거야? 1을 빼준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7은 약 분을 하고 들어갈 걸 그랬나? 플러스 플러스 나눠주면은 4가 되겠죠. 여기서 얘는 P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변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2P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대주면 4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P제곱에다가 4분의 7을 우리가 플러스 4분의 7P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럼 이항시키면 2P제곱. 이항시켜주면은 4분의 1의 P의 제곱이 되겠죠?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P의 제곱이 16이 되니까 P의 값은 뭐가 된다? P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P의 값은 4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쵸? 답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기서 2차 곡선 문제인데 얘를 뭐 X1, Y1으로 놓고 뭔가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내가 초점까지 이어놨고, 초점까지 이어놨으면은 정의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팅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내가 문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각에 대한 데이터를 줬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3강까지 하면서 쌍곡선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 2차 곡선은 어떻다? 똑같다. 포물선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초점에서 포물선의 점까지, 포물선의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타원이 나오게 되면은 타원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합이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될 것이고, 쌍곡선 이해점이 나면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같다는 게 일정하다. 쌍곡선 이해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길이를 뭔가 미지수로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닮음, 합동, 삼각형, 뭐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뭐 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좀 전에 문제처럼 우리가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의만 이용하면 돼. 2차 곡선 문제를 틀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뒤에 벡터 단원도 그렇고 공간 도형 단원도 그렇고 벡터나 공간 도형 단원도 사실 우리가 2차 곡선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다 뿐이지 얘네도 결국은 할 거는 정해져 있어요. 뒤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2차 곡선은 그게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 뭘 들어갈 거야? 접선이 들어갈 거예요. 2차 곡선은 크게 투트리거든. 접선이 있나 없느냐. 접선이 있으면 도형의 방정식을 끌고 갈 것이고, 없으면은 정의를 이용할 것이고. 그게 다예요. 그런 2차 곡선 우리가 겁먹고 뭐할 이유가 없다는 기아 첫 단원이잖아요. 그냥 점수 그냥 가져가 보세요. 거리자고요. 알겠죠? 해서 오늘 2차 곡선 이제 쌍곡선까지 끝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포물선 접선, 타원 접선, 쌍곡선 접선을 나갈 텐데, 얘네도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의 접선만 제대로 잘 정리한다라면은, 아, 포물선, 또 헷갈렸어. 또 헷갈렸어. 포물선의 접선만 제대로 한다라면은, 얘네도 어렵지 않게 흘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능 완성 단계잖아요. 이미 많이 잘 해왔을 거 알아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잘 한번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포물선의 접선을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2: 따라간다며?

0: 접은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4회분 뒷부분 문항을 이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8강이죠. 자, 뒷문제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 이 문항들 우리가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들도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5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전반사와 관련된 문항 같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X를 공기와 매질 A의 경계면상에서 점 P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자,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매질 C로 바꾼 다음에 X를 P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을 비교해 보시고 굴절각을 비교해 보세요. 자, 얘들아, 굴절각을 여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굴절각의 정의가 뭐예요?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요게 이제 입사각이죠. 그러면 A에서의 각과 B에서의 각을 비교를 해봤을 때 B에서의 각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진행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매질 B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쪽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굴절률 비교하면 A가 B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에서 X를 P의 세타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입사를 시키면 세타보다 어때요?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타보다는 큰 각이에요. X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세타가 커지게 되면 즉 공기에서 A로 갈 때의 입사각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굴절각은 현재 이거였는데, 그지? 이거였는데, 아니죠. 굴절각은 여기였는데,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같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맞아요.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커져야 돼.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한다. 그러면 A와 B 경계면에 닿아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고, 이

지점에서 법선을 그려보게 되면 A에서 B로 갈 때의 요 입사각이 더 어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쵸? 원래 지점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 입사각으로도. 그런데 세타를 늘렸더니 굴절각이 커지고 굴절각이 커지면서 A와 B 사이에서의 입사각이 작아졌어. 더 작아졌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전반사 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하고 C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하고 나의 차이점은? 그렇죠. A 오른쪽에 있는 매질이 가에서는 B, 나에서는 C라는 거예요. 근데 A하고 C는 전반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A의 굴절률과 C의 굴절률 중에서 A의 굴절률이 당연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와 C 사이에서의 임계각이, A와 B 사이에서의 임계각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누가 더 임계각이 작아야 될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A의 굴절률 제일 커요. 그 다음은 B의 굴절률, 그 다음은 C의 굴절률입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큰데 어떻게 단번에 B하고 C를 대소비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을 했잖아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봐봐. 가에서는 전반사를 못했어요. 전반사 못했지. 근데 여기서는 전반사를 했어.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의 입사각이, 이때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떻다? 그치. 임계각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 입사각이 여기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죠. 왜요? 세타로 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굴절각도 같을 거고, 그에 따라서 A하고 B, A하고 C 사이에서의 입사각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사 유무를 통해서 굴절률의 차이를 비교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계각의 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집니다. 자, 차이가 클수록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굴절률 대소비교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AC는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AB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B는 C보다 굴절률이 커야만 AC 사이의 굴절률이 BC 사이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굴절률 대소비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디귿에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요겁니다.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건데, 이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기장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AB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EI0, I0인 전류가 흐르고, 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변하는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림 나는 X축상의 X equal 0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C에 따라서 나타냈대.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자, X축이 뭐야, 얘들아?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야.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이두 그래프는 어느 지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나타낸 거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렇지, X equal 0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X equal
그렇지. 뒤에

최소의 합성 자기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여러분들 향해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1하고 B2가 지금 모두 다, 맞아요, 플러스에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기장 B1과 B2는 잘 보시면 무엇이 0일 때일까? 무엇이 0일 때? 그치.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즉, 얘네들은 IC가 0일 때의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일대의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합성 자기장. 그럼 누구의 합성 자기장이냐면 A하고 B의 합성 자기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C의 전류가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B1하고 B2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그냥 이 도선 C가 아예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 equal 0과 X equal D에서 만들어진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임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야?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네? 근데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네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크게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네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크게 이제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 아마 뭐 문제를 바로 이제 보면서 직관적으로 아, 이거야 하고 바로 판단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설명이 모두 다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전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라고 한다면, A의 오른쪽은 전부 다 어느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렇죠.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일 겁니다. 그죠? 0하고 D는 다 A 오른쪽이니까. 그러면 0하고 D는 B의 다 왼쪽인데,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일 때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반대로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되죠?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B0라고 하는 것을 K의 D분의 I 제로라고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0과 D로부터 D만큼, ED만큼, B에서도 ED만큼, D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들을 우리가 B0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본다면 최적의 경우는 바로 이두 번째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요두 번째 거. 요두 번째, 즉 A가 마이너스 Y 방향, B가 플러스 Y 방향의 전류의 흐름을 가질 때 만드는 자기장, 요두 가지가 바로 플러스 B1, 플러스 B2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B0로 세팅을 하고 나서 B1과 B2를 B0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B1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자기장입니다. X equal 0에서의 자기장이에요. 자, B1은 A에 의해서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는 EI0. 그러니까 EB0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E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가 I0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B0. 아, 해서 B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5 B0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equal D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B2를 계산을 해볼 건데, B2 같은 경우에는 D에서니까 A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죠? 전류의 흐름, 세기는 EI0. 그러니까, 그렇지, B0라고 볼 수가 있고, B에 의해서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 I0.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 이 IC는 EI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에서요, 여러분들. D에서 ABC에 의한 전류 자기장이 0인 곳은 여기예요. 맞죠? 자, 여기에서 자기장이 0임을 이용해서 IC가 EI0인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예요. D에서입니다. 자, D에서는 일단은 A에 의해서 B 제로만큼 나오고요. A, B, C. B에 의해서는요, 여기 다 찾아놨었죠, 사실은? B 제로. 둘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둘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C에 의해서는,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 C는 EB 제로와 같고 D와 K와 I 제로를 이용해서 이식을 표현을 해본다면 뭐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D분의 I식 바로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하고 D를 다 약분시키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의 2배이다라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합성 자기장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일단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는 그 조건, 그게 뭐냐면 요거. 합성 자기장이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자기 유도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있는데,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을 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보았던 전형적인 전자기 유도 관련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 조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에서와 3에서가 똑같고요. 그리고 금속고리의 점 P가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자, D하고 OD죠? X=D를 지날 때와 X=O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하고 세기가 모두 다 똑같답니다. 이렇게 I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의 조건에서 1과 3의 무엇이 똑같대?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대. 그러면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B. 자, 그런데 D를 지날 때 도선을 하나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OD를 지날 때 여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본다면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이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를 풀때 지금 통과하는 면적이 원 영역과 요 아래 부분, 여기 이제 자기장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요 아래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면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한 칸이 D자리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적용해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B니까요. 나오는 방향으로 B, 플러스로 둘게요. 나오는 방향으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역 1을 지날 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EB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럼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를 만들어내냐면, 나오는 게두개 증가하고 있어?
그럼 반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피해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 방향이겠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x equal d를 지날 때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x equal od를 지날 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결과가 똑같아야 돼. 결과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EB만큼 생기는 쪽으로 만들어야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E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칸을 X로 두기로 했으니까, 한 칸씩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EX가 되겠네. 아래는 B가 될 거고. 자, 그럼 봅시다. x equal od를 지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일단 영역 3에서는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요 플러스 b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빼기라고 해볼게. 그리고 x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ex라고 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변화에 방해되는 그 결과로서 마이너스 2b와 똑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b여야 하고요. 들어가는 게 다시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EX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EX만큼 뭔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2B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방해의 결과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3B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B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2분의 3B구나.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두 개니까 마이너스 3b만큼 감소를 하고 있었고, 그치? 감소. b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3b 마이너스 b가 되니까 플러스 2b인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플러스 2b만큼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결과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b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고, 1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는 2분의 3b, 크기만 보면 3에서는 b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X equal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D를 지날 때는 변화가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EB만큼 감소하고, 증가하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D일 때를 한번 볼게요. 3D는 여기에요. 요 가운데 부분, 요렇게 지날 때. 딱 여기입니다. 요세 영역이 걸쳐져 있는 요 부분. 자, 3D를 지날 때는요, 여기다가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1 영역에 의해서는, 그리고 2 영역에 의해서, 3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1 영역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EB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2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의 2분의 3B가 두 개인데, 즉, 3B인데, 그게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3 영역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B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4B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4B가 생겨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보게 되면은 x equal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2분의 1배만큼 작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 전자기 유도에서 이 영역을 뭐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걸쳐지게끔 나오는 형식이 이제 어려운 문항인데 그 문항들 중에서도 이렇게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 단위 면적을 뭐 d 제곱 아니면 뭐 s 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위 면적을 세팅을 해둔 다음에 그 단위 면적의 개수대로 자기장을 고려해 본다면 문제가 나름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 그 다음 문항,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관련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표는 금속판 PQ에 단색광 XY를 각각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를 고정을 해둬야 돼요. 뭘 고정을 해야 될까? 그렇지. 동일한 단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금속판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다를까? 또는 이제 반대로 하나의 금속판에 서로 다른 두 단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가? 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금속판에다가 광전자 한 개의 에너지 E를 조사를 했을 때이 전자가 튀어져 나갈 거고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EK ma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일함수를 W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에너지 보존에 따라 이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금속의 일함수와 무엇을 더한 것과 같아요? 맞아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해보자. 기억에서 문턱 진동수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단색광을 P하고 Q에 조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동일한 단색광이니까 요 에너지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P하고 Q에 가한 단색광 X에 서 나온 그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P와 Q일 때 비교를 해보니 누가 더 큽니까? Q에서가 320로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함수는 맞아요. P가 Q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함수가 P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문턱 진동수도 P가 Q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3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기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동일한 금속판에 서로 다른 두 단색광 XY를 조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 식을 쓰시고, 자,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서로 다른 단색광을 조사했으니, 이번에는 그렇지. 금속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함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것일까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자, 왼쪽에 보니까 p에다가 조사했을 때 y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그 말은 뭘까? 여기다가도 한번더 써보면 K만 쓸게요. P라고 하는 동일한 금속판에 XY를 조사했더니 X와 Y의 최대 운동 에너지 중에서 Y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단색광의 에너지가
X보다는

Y가 더 커야만 하겠지. 그치? 아, 그럼 단색광의 에너지가 Y가 더 크네 라는 것을 통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지금 다시 휴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3, 2, 0보다는 동그라미 기역이 더 커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3, 2,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커야 돼요.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보자. 피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이다라는 걸로 비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E0하고 E20은 무슨 값을 나타낸 거지? 광전자의, 그렇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러면 그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의 관계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있겠지. 자, 람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이것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해본다면 루트 EM EK 분의 H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활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물질파 파장은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운동 에너지의 루트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x 대 y가 얼마냐면 1대2니까 루트 씌우면 1대 루트 2가 되겠죠? 요값 전체를 보면은. 그럼 물질파 파장은 x 대 y가 몇대 몇이 되어야 돼? 그렇지, 루트 2대 1.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광전효과하고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광전효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식을 활용을 하세요. 광장계 에너지가 이람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요 식을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은 전기력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할 건데, 일단 문제 상황부터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각각 X축상의 0D, ED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냈고요. A는 양전화이다. 양전화라고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BC의 전화량의 크기는 같고요. Q라고도 볼까? Q, Q.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고 그 크기가 얼마래? F래요. 그럼 저거 활용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요, 가에서 점전화 T를 X축상의 3D에다가 놓은 거고요. 3D에다가 놓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 여기에서도, 가에서도 같았는데, 나에서도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같다. 그럼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B하고 C의 전화의 종류가 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 뭐,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BC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A가 플러스죠? 크게 이제 4개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 B, C,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따질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B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B를 한번 볼까요? A는 B를 어떻게 하죠? 당겨요. A는 B를 당길 거예요. C는요, B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이렇게. C는 B를 밀겠죠? 자, 이것만 봐도 얘는 안 된다고 알수 있어. 왜?

B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인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얘는 탈락이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여기에서는 A는 B를 밀고 C는 B를 당기니까 플러스 X인 건 성립이 되네. 얘를 한번 볼까요? A는 C를 당겨요. B는 C를 당겨요. 근데 C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어야 돼. 아, 얘도 탈락. 이렇게 금방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경우는 A가 B를 당기는데 이때의 힘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 프라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F 프라임으로 당겼으니까 ED만큼 떨어져 있는 C는 얼마로 밀게 될까? 4분의 1 F 프라임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전기력을 F0라고 한다면 자, C는 B를 당길 거예요. 이렇게 F0로 당길 거고 그다음에 B도 C를 이렇게 F0로 당길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과연 이들의 합성 전기력 결과가 F로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F0하고 F' 계산을 했을 때 F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F0가 더큰 값이에요. 그쵸? F' 더 작은 값이겠지. 그런데 C를 보니까 더큰 값인 F'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빼긴 뺐는데, F'보다 더 작은 값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무조건 C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야. 그럼 뭐야? 얘밖에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오른쪽에서 볼까요?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정답은 이제 미리 알았어. 자, 마지막 걸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A하고 B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F'. 그리고 A하고 C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4분의 1 F'.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리고 B와 C 사이는 F0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C가 B를 F0로 밀고 B가 C를 F0로 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결정이 됐냐면, 플러스로 결정이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한번 써놓고 가볼게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량 Q. 전하량 Q.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똑같이 F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F' 빼기 F0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F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값이 4분의 1 F' 더하기 F0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4분의 1 F' 더하기 F0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요두 개. 그치? 자,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4분의 5 F'이 EF0가 되네요. 4분의 3이죠? 4분의 3 F'이 EF0. 그러니까 F'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8 F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력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F'과 F0. 그럼 이 말은 F0는 BC 사이에 전하량이 Q일 때의 전기력이고 F'은 전기력이 A와 B 사이의 전기력인데 A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전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 QA라고 하는 것이 Q0의 Q라고 할게요. Q의 3분의 8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3분의 8Q.
A의 전하량이 3분의 8q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억은 해결을 했고요. 전하의 종류가 BC가 똑같아. 그 다음 이제 니은에서 전하량의 크기가 B가 D보다 크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건 뭐야, 얘들아? D의 전하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A, B, D의 전하량과 전하의 종류를 다 파악해 놨어요.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플러스인 경우, 요두 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개에 의해서 과연 어떤 경우가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BC만 봤을 때, B하고 C의 합성 전기력이 F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F라고 기본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D만 갖다 놨을 때, D가 음전하일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D가 양전하일 경우에는 BC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자, D가 음전하일 때는요, 여러분들, D는 B를 당기겠지? 그지? 당겨요. 당길 겁니다. 그 힘을,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1F라고 하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F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ABCD를 다 세팅을 해놨을 때, 그때에도 B하고 C에 작용하는 무엇이 똑같다? 전기력이 똑같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B하고 C에는 애초에 F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F, 스몰 F, 하나는 스몰 4분의 1 F를 더했어. 그럼 상식적으로 요두 개의 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꽝이야, 꽝. 그럼 어떤 경우가 맞겠어요? 맞아요. D가 양전하인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지? 그럼 D가 양전하야? 아, 오케이. 그러면 스몰 F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D가 C를 미는 힘은 스몰 F, D가 B를 미는 힘은 4분의 1 F가 된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우리는 요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조건에 따라 합성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써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에서 라지 F를 뺀 값이 라지 F에서 4분의 1 F를 뺀 값과 같아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스몰 F가 더큰 값인가요? 라지 F보다. 만약에 이 라지 F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둘다큰 값에서 4분의 1 F 뺀 거하고 F 뺀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가 100인데 하나는 뭐 40, 하나는 10을 뺀 거야. 그러면 100에서 10 뺐을 때 90이고 100에서 40 뺐을 때 60이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 요 상황에서는 스몰 F 빼기 라지 F 값이 라지 F 빼기 4분의 1 스몰 F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4분의 5 스몰 F는 이 라지 F가 될 거고, F라고 하는 것이 5분의 8 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F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F가 D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D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를 때. 그지? 자, 그러면 요 F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잘 보세요. F 프라임이 3분의 8 F 제로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 3분의 8 F 제로에서 F 제로 빼봐봐. 얼마가 나오지? 3분의 5. 그렇지. F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5분의 8

곱하기 3분의 5F0인 거고 결국에는 3분의 8F0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D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B와 C의 전하량 Q로 표현된 이 F0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 D의 전하량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3분의 8 Q가 나오게 됩니다. 아, D의 전하량도 A랑 똑같이 3분의 8 Q인 거예요. 아, D의 전하량을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니은 보세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D보다 크다. B는 Q, D는 3분의 8 Q.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D급 볼게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3F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D급을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D급은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D는 플러스니까 A도 D를 밀고 B도 D를 밀고 C도 D를 밀어요. 그렇죠? 그러면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KD제곱분의 Q제곱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숫자들만 한번 봐볼게요. A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 분모의 9. 분자만 보면 3분의 8Q, 3분의 8Q니까 9분의 64 더하기. 자, 이제 BD 비교해보세요. ED니까 4. 그 다음에 BD는 3분의 8 더하기 CD를 비교해보면 1 분자는 3분의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숫자만 한번 따로 계산해볼까요? 예, 계산해보면 81분의 64 더하기 약분하면 2가 되고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10 그럼 얘는 81분의 27이니까 270을 더하게 되면 33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숫자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근데 요게 얼마였지? 요게 바로 B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를 표현한 F0였어요. F0. 그치? 그런데 F0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물결 치는 거 잘 보세요. 얘하고 얘. 요 두 개 한번 잘 봐봐. 5F0가 3F가 되겠죠? 어? 3F? 디귿에 3F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가 3F보다 작은가를 확인을 해보려면 얘가 5F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근데 81을 5배를 하면은 400이 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5F0보다 어떨 수밖에 없냐면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3F0보다 작다라고 되어야지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19번에 위치를 시켜서 그 앞에 있는 문항들 있죠.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문항들이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문항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밸런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 19번 같은 문항은 경우의 수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아닌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문제 조건에서 요구한 대로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 나에서도 전기력의 크기가 BC가 같다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상당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9번 같은 문항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연습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네요. 20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갈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0H인 지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체크해야지.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자, 이 길이가 똑같대요, 여러분들.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이에요.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철구야.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간 1, 2를 지나서 높이가 라지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는 1, 2에서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2의 시작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3V, 그리고 물체가 1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2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대요. 길이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대. 아, 그러면 이 조건 무조건 활용하면 힌트를, 그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1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지날 때 2W만큼 감소를 한다라고 치면은 1에서는 W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자, K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MV의 제곱. K1은 여기에서의 속력, 여기서의 속력을 선생님이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찰관 2를 지나고 나서를 V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K1 2분의 1 MV1의 제곱. K2는 2분의 1 MV2의 제곱. 그리고 스몰 h만큼 올라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를 mg 스몰 h. 그다음에 p 라지 h는 mg 라지 h.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h 지점에서 5h까지 내려오는 요 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5h. 그럼 이때는 에너지가 12p 더하기 V니까 운동에너지 K에서 W만큼 지나니까 W 감소 한 것이 5H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OP와 V1으로 지나니까 K1과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7P 더하기 K 빼기 K1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운동 에너지가 9K만큼 있어요. 그런데 마찰 구간 지나니까 2W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 그 상태로 V2로 통과를 이제 쫙 하는 거지. 그러니까 K2라고 하는 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EW라고 하는 것이 9K-K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위에는 W가 있네, 아래는 EW가 있네. 위에 거를 두 배를 해볼까요? 두 배를 해보면 14P 플러스 2K 마이너스 2K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7K 마이너스 K2 플러스 2K1은 14P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4P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써볼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을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OH인 지점에서 수평면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수평면을 운동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OP라고 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K1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면, 그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얼마냐면, 9K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씩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가 5분의 9K 마이너스 5분의 1 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쵸? 그래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그 대입한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좌변 보세요. 7K 빼기 K2 더하기 2K1은, 자, 14를 곱할 거예요. 14 곱하면 126이네요. 5분의 126K 빼기 5분의
얼마죠? 5분의 14. K1.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식을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7K가 넘어가면은 5분의 35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5분의 91K. 그리고 마이너스 14K1에서 마이너스 2K를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24K1. 그치? 그 다음에 K2, 마이너스 K2 넘어가면 플러스 K2는 0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K, K1, K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 아이들이었잖아요. 똑같이 약분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약분되지? 그치. 2분의 m이 다 약분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식이 표현이 되냐면 5분의 91v 제곱 마이너스 5분의 24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 0이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식을,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또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찰 구간 1, 2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똑같은데 이동한 길이도 똑같아.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평균 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이 이동한 거리이다. 자, 조건에 따라 시간이 같대. 1, 2가. 1과 2의 시간이 똑같아. 길이도 똑같아. 그럼 뭐도 똑같아야 돼? 평균 속도도 똑같아야 돼. 근데 1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 그러면 통과하기 전 V1, 통과한 후도 V1이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V1일 거예요. 이 V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면 될까? 그렇지. 2에서의 평균 속도. 자, 처음 속도 얼마? 3V. 나중 속도 얼마? V2. 얘를 2로 나누면 EV1은 3V 더하기 V2.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여기에서 V2는 EV1 빼기 3V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결과를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식을 정리를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결과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V1-EV. 수학이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V1 더하기 17V가 0이 나오게 돼요. 0. 그러면 여기서 V1은 EV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EV를 대입하게 되면 V2라고 하는 값이 4V 빼기 3V니까 아, V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라지 H를 구하세요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요거 활용할 거야.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봐야겠다. 자, 식을 다시 써보면 OP. K1은 V1인데 V1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EV였으니까 K1은 결국에는 4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9K인 거예요. 그러니까 P가 K랑 같은데, 이 V2가 얼마다? V. 그러면 K라는 값으로 라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에너지가 PH만큼으로 전환된 거겠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요 mg 라지 H와 P, MGH가 같은 거예요. 아, 결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지 H는 얼마이다? 그렇지. 스몰 H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H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번과 20번 문항 굉장히 복잡했죠?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까다롭습니다. 복잡하죠? 자, 이 문제를 위해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소 간단하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4회차 문제들, 만만치 않았네요. 19번, 20번 보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 5회차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안녕하세요. 화계 유니버스 정유입니다. 오늘은 제4회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파트인데요. 13번부터 어떠한 핵심 개념을 잡으면 좋을지 유니크한 개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같이 보고자 한 개념은요. 앞에서부터 충분히 이야기 많이 했던 바로 물의 자동화 파트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와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pH와 pOH입니다. 자, pH와 pOH에 대한 비율로 지금 나타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율이 우리는 pH 더해 pOH는 항상 14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더했을 때, 분자 분모를 더했을 때 14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였다라고 할땐 pH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농도와 이 pH, 그리고 pOH에 대한 관계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관계와 그리고 농도와 pH 관계를 통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빠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5번에서는요. 동위원소 문제인데요. 동위원소 개념 자체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중성자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중성자 차이 때문에 질량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이니까. 그럼 이 중성자 수 차이만큼 질량수 차이가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균 원자량을 찾을 때이 중성자 수 차이만큼 얘네들이 차이가 발생하겠네, 질량수가. 그럼 질량수와 원자량을 같게 준다면 이 차이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원소의 주기성에서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이 문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플로린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을 비교할 때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면 플로린이 가장 크고, 그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순이고요. 이온의 전화는 여기에서 플로린 이온은 당연히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죠? 그럼 얘가 이온 반지름 작은데 이온의 전하 가장 큰 애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비율 자체 어떻게 될까요? 또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애와 가장 큰 애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자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원소의 주기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애와 작은 애를 찾는 거를 딱 목표로 삼아서 그것만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찾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13번은 유니크한 개념 청해 후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pH와 pOH는 항상 동일한 값. 25도에서 pH와 pOH는 더한 값이 동일하게 14여야 된다. 각각이 동일한 값이 아니라 더한 값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더해줬어요. 이 값은 14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14가 되도록 가를 한번 맞춰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 부피 조졌다, 농도 구해서 pH 값 해석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발문 갑니다. 표는 25도 수용액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4분의 3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4분의 3은 더했을 때 7이에요. 7이다라고 하는 걸 14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두 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두 배, 6. 여기 두 배, 8. 다시 말해서 pOH가 6, pH는 8. 그때, 우리는 다 구했으니까, 그때, 이 pH를 기준으로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몇이라는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가와 나에 대한 양과 부피를 통해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농도는 이거 나눠주고 나눠줘요. 자, 이거 비율이 몇 되면 나와요? 10대 1이 나온다. 자, 10대 1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나는 몇이 돼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럼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그럼 pH 몇이다? 9. pH, pOH 더한 값 항상 14이기 때문에 pOH 몇이어야 돼요? 5. 그러면 9분의 5가 바로 나에 대한 값이다. 그럼 얘가 9분의 5예요. 그럼 9분의 5일 때 2x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9x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몇 배로 해줘야 돼요? 2분의 9.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나와요. 근데 또 2를 더한 값은 7이네요. 우리 14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2배를 해주면 얘네 2배 해주면 4와 10. 그래서 더해주면 14가 되고요. pH가 4, pOH가 10인 바로 수용액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뭐 액성이 어떻다라는 힌트가 아예 없었죠? 바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봅니다. x라는 거 값이 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는요, 2x는 9분의 5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x는 몇이다? 18분의 5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니은 갑니다. 다의 pOH는요, 바로 10이고요. 나의 pH는요, 9이기 때문에요. 9분의 10은요, 1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디귿 가볼까요?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 다에서는 하이드륨 이온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다라고 하는 건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은 몇이다라고 해줘야 돼요? pOH가 6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때 다에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pH가 4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요. 그래서 모두 다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 이제 양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부피비는 1대 2.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이다? 200분의 1이요. 그럼 얘는 20분의 1이 아니니까 틀렸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요, 니은만 되니까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는 pH 더하기 pOH가 1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 분모를 더해준 값이 14되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드륨 이온의 양과 부피 줘줬다.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비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얘네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서 pH 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양을 물어봤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피를 고려하면 바로 양. 근데 제가 사실 1을 여기다 안 썼어요. 왜냐하면 1대 2니까 바로 얘를 10에 반 6제곱, 여기선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다가 곱하기 2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빨라진다면, 당연히 그냥 부피비에다가 얘네들의 비가 빠르게 보이면 200분의 1쓸수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게 쓰는 노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율 자주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옆에다가 메모 꼭 해놓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가지고 분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잘하면 좋은 건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들의 바로 공유 전자상수 몇 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에 대한 합이 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2라는 건 2원자 분자고 구성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동일한 애들이 시장 이온자 분자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빠르게 챈다면 이 의미가 바로 보일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두 개고요. 구성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건 X와 X, Y와 Y로 이루어지냅니다. 당연히 이 결합선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안 되는 애가 있어. 이 원자 분자.
지금 여기서 탄소로만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소와 산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 지금 X라는 애가 두개 왔을 거고요. Y라는 애가 두개 왔을 때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산소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5, 질소라는 거 5, 산소라는 건 6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두개 왔어? 5 곱하기 2, 두개 왔어? 6 곱하기 2. 그래서 A 값은 뭘까요? 그냥 2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가 5인 바로 질소가 질소랑 만났을 때. 나에서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산소가 산소를 만났을 때. 자, 그럼 X와 Y를 결정지었으니까 다에서 Y는 산소, 나머지 하나 Z는 탄소. 그럼 탄소 하나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이려면 산소가 두개 와줘야 되죠? 산소가 하나 와서 중심 원자로 탄소가 두개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탄소에다가 양쪽에 산소가 와 있는 CO2가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N2, 나에서는 O2, 다에서는 CO2가 만들어진다. 그럼 기억 갑니다. 공유 전자쌍 수는요, 나에서는 산소가 2중 결합, 가에서는 질소가 3중 결합, 2와 3이기 때문에 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다의 분자 모양은요, 직선형이다 라고 돼 있는데, 탄소가 중심 원자 있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중 결합이 있는 직선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선형이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다중, 다중 결합이 있는 것은, 가에서 3중 결합, 나에서 2중 결합, 다에서 2중 결합이 있네요. 있는 것은 세 가지다 라고 가져야 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두 개일 때 구성 원소가 한 가지다? 아, 그러면 동일한 애가 2원자 분자를 형성했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서 빠르게 X와 Y를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X와 Y 찾았으니까 나머지 Z는 소고하여서 탄소구나 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5번으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는 동위원소 문제고요. 여기 동위원소에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위원소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가 같은 애들, 중성자수가 다르다? 그럼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는 같은데 사실은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기 때문에 이 질량수도 중성자수 차이만큼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의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 원자량이 주어지는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 보시면 여기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아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네들 평균 원자량이 지금 벌어진 만큼 생각을 했을 때 중성자수 차이만큼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수 입장에서 평균 원자량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X랑 Y 중에 Y가 찾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존재 비율을 찾아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자, 바로 발문 가볼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에서 무조건 얘네만 존재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계에 X의 동위원소는 얘랑 얘밖에 없고 Y는 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존재 비율을 둘을 더해주면 얘네가 100%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2A는 100이기 때문에 A는 몇이에요? 50. 그래서 얘네가 75%, 여기에선 얘가 바로 25%가 되는 거고요. A는 50이다. 그래서 Y는 50과 50? 1대1로 존재한다. 그래서 Y가 쉬워요. 그래서 Y를 가지고 M과 N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얘네가 딱 지금 중성자수가 5m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여기선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중성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봐라. 평균 그러면 1대1이기 때문에 5m. 그럼 얘가 지금 5m이다 라고 한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원자량 9m에서 1만큼 감소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딱 평균 원자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딱 1만큼 증가하면 그것이 평균 원자량. 그럼 여기 정리해볼까요? 9m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한 값은 9m에서 마이너스 1한 값과 어떻다? 같다. 그럼 n 값은 몇이 돼요? 여기서 9m 사라지니까 n이라는 건 m 값이 아니라 n이라는 건 2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더. 그럼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거 9m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 값을 해준 값이네.
근데 우리가 n 값을 이제 아니까 얘가 몇이야? 8. 그래서 n이다.

전체 사 중에서 1만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자, 4분의 3 곱하기 3, 9고요. 여기에 4분의 5죠. 그래서 9랑 바로 5를 더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9 해볼게요. 9m 더하기 5m. 여기다가 4 더하기. 자, 이번에는 여기 4, 3, 12. 여기 4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12n에서 마이너스 4n.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럼 여기 해주시면요. 2분의 7이 나와요. 2분의 7n. 자, 여기는 지금 8이죠? 그래서 플러스 2n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3.5m 더하기 2n이 나온다. 이까지 배웠시다. 평균 원자량이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4n 플러스 2n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렸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바로 3.5n이 돼줘야 됩니다. 자, 또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성자 수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얘네들에 대한 양성자 수는 이 차이값,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게 질량수랑 같기 때문에 이 질량수에서 중성자 수 빼주면 몇이 나와요? 3m에다가 마이너스 5n이 나옵니다. 빼줬으니까. 이게 바로 양성자 수고요. 여기 바로 질량수에다 요 값을 빼주면 중성자 수가 나와요. 빼줬던 얘네가 9n이 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 수가 사실은 3대 1로 있어야 돼 라고 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값에서 4분의 뭐 1만큼 더해줘도 되고, 얘네들이 3대 1만큼 있어야 돼 하고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써둔 이유는 그 다음 거 구하기 위함이고요. 자,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는요, 이번에 x와 y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성자의 양인데, 3n 플러스 4nx에서 중성자에 대한 거 9n. 그럼 9m인 y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바로 5n 플러스 1. 이게 바로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n 값은 몇이라고 했어요? 2. 그래서 9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m은 9였죠? 플러스 1이다. 그래서 18에다가 46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64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63몰이야.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디귿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구할 때 사실은 존재 비율은요. 이 힌트를 통해서 자연계는 얘밖에 없어. 존재 비율 다 더하면 100%인 거야 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100%다 라는 걸 활용해서 A는 50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A가 50이야 라는 걸 찾아냈고, 그래서 여기가 75%, 25%, 50, 50. 그럼 1대1로 존재해야 되니까 1대1로 존재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얘네들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왜 발생해요? 바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질량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중성자 수 때문이야. 그래서 중성자 수가 보니까 5m을 기준으로 1 감소, 1 증가.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상관없이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감소했을 때이 시점은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제가 활용했어요. 그래서 n값과 m값을 구해주고, 나머지 여기서 중성자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 관계에서 양성자 수 구해줘서 빼준 값을 중성자로 갔습니다. 사실 n값과 m값을 넣어놓고 해도 되는데 수치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n값과 m값으로 갔고요. 다른 친구들은 75%와 25% 또는 n값과 n값을 넣어서 어떠한 원소인지 특정을 지었더라면 아마 더 빠르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소 자주 나오는 것들 설명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 그리고 좀 가려서 출제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한번 숨겨져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6번입니다. 16번은 제가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주,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었던 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항상 그래프가 주어진 자료가 두 가지인 이유는요. 하나로만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찾아주면 조금 수월하거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원자 W에서 Y에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고요.
나는 원자 X에서 GT 원

전자반지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다 나타낸 건 아니에요. 빠진 게 있어요. Z 빠지거나 W 빠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얘라면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소거해줘야 됩니다. 그때 W에서 Z는 플로린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W에서 Z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같습니다. 그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요.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힌트 하나 드리자면 W가 Z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온의 전화문에 이온 반지름 하기 전에 이온 반지름 제가 R이라고 해볼게요. 얘네가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전자에선 원자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져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가장 큰 애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온의 전하를 나눠줄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나타내주면 얘는 1-1가 음이온. 그래서 얘는 1, 얘는 1가 양이온 1, 얘는 2가 양이온 2, 얘는 3가 양이온 그래서 3. 그러면 작은 애인데 가장 작은 애인데 전하는 가장 커요. 그럼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비율은 얘가 어때야 돼요? 가장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 얘가 커. 나눠줄 값이 가장 작아. 그럼 얘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가장 큰 값이 X거든요? X가 플로린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원자 반지름으로 나타낼 때는 2주기와 3주기인 차이가 발생하죠. 당연히 2주기가 가장 작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컸던 애가 원자 반지름에선 가장 작은 애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X였다가 X는 가장 작은 애로 가죠. X 1등이었다가 여긴 꼴등 X가 됐어요. 그래서 X는 플로린 확정을 딱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결정 지어줄 건데, Y라는 애가 계속 반복되죠. 그럼 Y라는 애를 생각했을 때, Y는 만약에 얘가 알루미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얘가 마그네슘 될수 있는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마그네슘 될수 있다? Y랑 Z. 그리고 Y랑 W 한번 비교해봐. 라고 했을 때 가능한가를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Z다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Y라는 애는 그것보다 지금 큰 상황이에요. 아, 그럼 얘가 마그네슘 될수 있겠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하지만 마그네슘이 왔어요? 그럼 나머지 W랑 Z는 누가 돼야 돼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이 돼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얘네가 Z다라는 게 나트륨이 될 거야? 가장 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여기 W에서 나트륨 될수 있어? 가장 작은 애는 알루미늄이니까 안 돼요. 얘가 지금 누구보다 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플로린보단 작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W가 나트륨 안 되니까 Y라는 게 나트륨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모르겠으면 여길 보셔도 돼요. W와 Z를 비교할 때 W가 Z보다 커야 돼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지금 3주기에서 당연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야 되지만 예외적인 애들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크고 알루미늄 크고 나트륨이에요. W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나트륨 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하는 걸 어려웠어? 그럼 여기에서 한번더 힌트 줄게. 여기서 비교해보니까 바로 얘네가 W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Y가 나트륨 확정이야. 라고 지금 알려줬고요. 그러면 이제 W와 Z는 이걸로 구분을 줘야겠죠? 그랬더니 큰 애는 누구다? 마그네슘, 작은 애는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Z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 W다 마그네슘으로 넣어둘게요. 그럼 기억 가볼까요? 기억에서 W는 플로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W는 마그네슘이라서 틀렸고요. 니은, 원자가 전자수는요, X라는 거 플로린, W는 마그네슘이죠? 플로린 당연히 7개, 마그네슘은 2개다.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크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요, Y다 나트륨이고요, Z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이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상하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이게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큰 애를 알 수가 있고, 이큰 애가 나중에는 가장 작아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애와 작은 애를 제가 명확하게 알면 따로 원소대 찾는데 어려움 없어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애들도 안 되는 것들을 여기저기 힌트를 다 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안 돼, 돼 하면서 하나하나 했지만, 사실은 두 번째로 커 보이는 애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커 보이는 애들 넣었으면 나트륨 빠르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좀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다른 것들 왜안 됐을까 마지막으로 다 풀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중화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제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중화 반응 풀었었고요. 그때 중화 반응에서는 사실은 전하량 보존을 제가 활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 비율을 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라는 걸 접근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2회 실전 모의고사의 중화 반응과 흡사합니다. 여기선 전하량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온 수비가 주어졌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이온이 존재한, 수용수에 존재한 이온의 가짓수가 3개야, 4개야, 3개야라는 걸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어? 얘 중성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표는 A 모유농도 염화수소와 B 모유농도 수소나 칼륨, C 모유농도 익 염기 수용액 등장했습니다. 이거 조심할게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요.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해사 다에 대한 거고요. 지금 우리한테 A, B 더하고 C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써놓을까? 얘가 A, B, C. 그리고 부피는 여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산과 염기 수용액 나눠 볼까요? 여기 산, 여기 염기 두개 나왔다. 사실 여기 숨어있는 H로 없는 애야. 없기 때문에 모든 이온의 수비가 지금 1대 1대 1.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이온 가짓수가 3가지. 여기에는 수용 3가지가 있을 때 존재하는 이온 종류의 가짓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는 중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바로 얘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부터 시작할 건데 그 이유는 너무 쉬워. 1대 1대 1. 누구든지 1이다. 그래서 제가요.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1과 1과 1.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하량 보존은 무엇이냐면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2 플러스.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1 마이너스.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1과 양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2 플러스 하나 왔다. 그럼 여기에 3개 있다? 그럼 얘네들 플러스 2. 나머지 그럼 전하량 보존 다 더해서 0이 돼 주려면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내가 두개 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서 나로 가볼 건데요. 어차피 우리한테 액성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냥 요 정도 가정하고 나에 가서 이제 써볼게요. 나에 가서 쓰려고 했더니 부피가 같아요. 그래서 1. 여기 부피가 2분의 1 됐으니까 얘네들의 양을 2분의 1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안에 2분의 1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의 비예요. 그래서 얘랑 1대 1대 1과 1대 1대 2대 4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맞춰줘야 돼. 맞춰주기 위해서 봤더니 얘가 이가 양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여기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를 봐주세요. 그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 이가 양이 왔어요. 그럼 얘가 4. 그럼 여기 하나 더 1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더해주면 얘는 5. 양쪽에 1과 4에다가 마이너스를 가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봐주시면 얘가 만약 2 플러스야? 그럼 2 플러스인데 얘 가봤자 지금 3?
얘가 맞자 지금 4. 여기 지금 5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눈으로 두 배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4가 있으니까 1을 두 배에서 4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1과 2는 같은 숫자. 1과 1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네들에 대해서는 같으니까 이걸 2 플러스로 만들어서 얘 4와 같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다시 얘가 지금

그럼 2분의 1이니 실제 값은? 그래서 바꿔줄게요. 그럼 얘가 2분의 1 되도록 4분의 1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1 대에, 4분의 1 대에, 그럼 2분의 1 대에 1이다. 그럼 바로 얘가 실제 값에 대한 y2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1인애가 실제 값이네 있잖아요. 누구예요? 염화이온. 얘가 그럼 염화이온. 그럼 나머지 플러스 2의 4분의 1은 누구예요? 바로 얘구나. 그럼 얘가 10ml일 때 4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이 돼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럼 10ml인 거야? 그럼 이때 얘가 몇 밀리 몰 돼줘야 돼? 하면 몇 밀리리터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밀리몰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냥 몰로 갈게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밀리몰로 했네요. 그냥 2분의 1개 상관없고 몰로 해도 상관없고 내가 가져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로 갔더니 1대 1대 3인데 똑같이 얘가 2분의 1일 때 얘도 10ml니까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2분의 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전화량 보존 활용하자. 그러면 3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생각했을 때 1, 1 더하면 2고 3이고 안 맞잖아.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돼주면 2, 여기 플러스 되면 1, 여기 마이너스 되면 끝. 그래서 알수 있는 건2 플러스가 2분의 1일 때 1대 1대 3이네. 실제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도 실제 값 2분의 1 대에 2분의 1 대에 2분의 3. 그럼 얘 2분의 1 플러스가 2분의 1 돼야 되고 이번에 마이너스는 2분의 3이 돼줘야 돼. 그럼 얘가 2분의 1 돼주려면 이거에서 2배가 돼줘야 되니까 20ml. 여기 2분의 3배 해주면 얘네는 15ml가 됩니다. 그럼 V 값은 몇이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V는 5요. 그럼 V 5 찾았고 얘네들에 대한 몰 농도비는요. 부피가 같을 때이 비율을 따라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거 1일 때 B다라고 하는 거 4분의 1,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바로 5분의 2가 되고요. 부피라는 거는 지금 5죠. 5를 곱해주면 이 값은 2가 됩니다라고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제가 활용한 건 전해량 보존입니다. 여기서 이가 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2 플러스가 이 안에 어딘가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 숨어 있었을 때 활용했던 방법은 얘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되니까 2 플러스 하나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음이 되도록, 마이너스 전화 뛰도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가 플러스야, 하나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얘가 사값 되게 크죠?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됐다. 그래서 2 플러스 여기다 곱해준 거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해봤자 2밖에 안 되니까 여기 하나를 2배 해줘야지 3이 될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맞춰줘서 전화량 보존으로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혼합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비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종류 가짓수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짓수가 세 가지를 통해서 중성인 것도 알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한 친구들은요, 실제로 얘네가 이 비율로 했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이 수소이온 맞는지 수산화 이온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액성을 묻지 않았더라면, 굳이 수소이온 얼만큼 남았고 수산화를 묻지 않았더라면 그냥 답을 찾았으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검산하러 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 남지 않는다면 필요로 하는 것만 빠르게 구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18번 딱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산화환원 반응식 이 안에서 맞추고 실제로 얘네가 실험을 하죠. 자,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야 되는 복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한 모의고사에 산화환원 문제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X와 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여기 X와 Y 산화물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요. 일단 화학 반응식 주어졌으니까 산화수 가지고 반응 계수 맞추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X2-다, 마이너스 2, 그 전하고 산화수. 여기 X다라고 하는 건 산소가 마이너스에서 4개니까 마이너스 8, 다 더한 마이너스 2, 산소 6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증가했어요? 8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2, 3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다 더한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5. 여기에서 산소 마이너스 2, Y는 2. 그럼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여기에서 3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증가와 산소에 대한 산화수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배, 여기에서 8배이기 때문에 반응 계수가 여기 3, 8, 여기에서 3, 8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하량 보존을 활용해서요. 얘가 3인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에서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여기에서 플러스 C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럼 C다 라고 하는 건 8이죠? 그럼 C가 8이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만 있고, 여기에서 수소이온만 있으니까 D는 4네. 라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A 더하기 C는요, 3 더하기 8이니까 11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B 더하기 D니까요, 8 더하기 8이니까 여기에서 8 더하기 8이 아니라 4네요. 여기가 D니까 4, 해서 12. 11분의 12, 1보다 크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이제 니은 가볼 건데요. 지금 이제 니은 갔을 때 얘네들에 대한 실험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X2-를요, 12N몰에 넣어줄 겁니다. 여기 12N몰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양의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V리터를 준비하고요. 가 수용액에다가 X몰 농도 YO3-를요 바로 V리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의 수용액에다가 3XV리터 그러니까 이 처음에 넣어준 양의 3배만큼 지금 넣어준 상황인 거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를 보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나와 다에서 반응한 X2-와 X542-, 어떻게 되었다라고 안 나와 있는데 반응한 YO3는 YO로 환원됐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가 환원될 때 얘네는 산화되었다. 산화수가 증가하고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해석하라는 건 바로 하단에 있는 이건데요. 제가 이제 위에 걸 지울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고 올게요. 자, 여기에서 음이온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음이온의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 X2-, 나중에 X542-, 둘에 대한 관계예요. 그럼 얘가 바로 산화되었을 때 생성되는 양. 그럼 이 양만큼 여기는 감소할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몰 넣어줬으면 1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응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3배만큼 3몰 넣어주면 3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근데 사실은 8대 3이니까 얘를 8몰 넣어주면 3몰만큼 생성. 얘가 지금 24, 23몰만큼 넣어주면 얘는 그 3배, 9몰만큼 생성.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딱 이온의 종류가 우리한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가 얘로 산화되라는 것만 줬기 때문에 처음에 12N몰 있었고 나중에 W만큼 산화되었으면 얘가 생성된 양이 W가 되겠죠? 그게 바로 7이다라는 비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활용해주면 7W가 되고 이 W다라고 하는 건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돼요. 그럼 이때 알수 있는 건 얘가 2분의 3N몰만큼 생성되었고 얘는 12에서 2분의 3만큼 빼준 값, 바로 2분의 21만큼 얘가 지금 남아있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N은 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기존에 얘네가 반응한 거에서 바로 3배만큼 더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넣어준 반응물이 바로 3배만큼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일단 얘가 3배만큼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2분의 9가 되었을 때, 얘가 반응이 가능한가? 반응 가능하죠? 2분의 9보다 크니까. 그래서 알수 있는 건 X2-는 2분의 21에서 2분의 9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2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인만큼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X542-는요,

나 처음에 12에서 6으로 그냥 빼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n 넣어주면 6n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 9n만큼 2분의 9n만큼 생기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9 더해줘도 2분의 12n, 다시 말해서 6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건 6n과 6n 같죠? 그럼 비율은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1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티그. 그럼 다 과정 후 남아있는 x2 마이너스 1 양은 6n이죠? 3n이 아니라 6n이다 라고 가져야 돼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우리한테 사실은 이 뒤에 결과에서 얘가 환원되었다라는 걸 알려줬고, 얘가 산화되었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미 우리가 산화수의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감소했고 증가했어요라는 걸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개수비가 3대 8이야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산화되었을 때 생성된 양이니까 반응계수 같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사라진 만큼 얘 생성돼. 그래서 W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사라진 만큼 생성돼. 이것이 바로 7의 비율이야. W는 2분의 3.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 해서 구해줘야 되는 건 얘가 2분의 3보다 3배만큼 더 반응에 참여했을 거야. 왜?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YO3 마이너스를 3배만큼 더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3배만큼 더 생성되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점에서 보면 6N만큼 소모되었다라는 거, 6N만큼 얘네가 생성되었어라는 것 때문에 1대1이다. 라고 가져도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겠지만 정말 도움이 많은 문제니까요. 꼭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화학반응식 문제입니다. 화학반응식 문제에서 첨가반응 문제고요. 첨가반응 문제는 저번 회차에서도 같이 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첨가가 된다? 그럼 우리가 과량으로 넣어준 N은 나중에 다른 힌트로 활용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B에다가 A를 넣어준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A가 과량으로 된다면 그 차이값만큼 활용해서 우리는 이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발문 읽어볼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표는 B, X그램이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A를 질량 달리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 A에 대한 양은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분자량 B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반응 계수 B와 그리고 여기 Y, 이 X값을 구해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매혹적인 숫자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전체 기체의 양과 C의 양이 같은 시점이요. 얘가 왜 같은가?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지금 주어진 거죠. 상대값이란 표기 없으니까. 왜 같은가? 그냥 C밖에 없으니까. C밖에 없어? 그럼 여기 A, B가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이구나. 반응물이 모두 완결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모두 완결된 점, 그냥 시점, 완결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A라는 건 8W 넣어줬을 때, B라는 건 X그램 넣어줬을 때, 끝났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봅니다. 얘를 활용해보자. A와 C에 대한 건, 내가 일단 몰비는 알아요. 얘네 반응 개수비가 1대2. 그래서 1대2다라고 넣어줬고요. 분자량은 8대9. 그래서 여기 질량 B가 몇대 몇이다? 얘네들 곱해주면 8대 18이다. 그런데 A라는 거 8W 넣어줬을 때 뭐예요? 얘네가 반응 완결됐어. C라는 거 그때 얼만큼 생성돼요? 18W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반응 완결됐을 때 A라는 거 8W, 그럼 B라는 건 몇이냐면 바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C가 18W그램이 된 거니까 B는 10W그램이야 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다 찾아냈습니다. X라는 거 10W라고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Y라는 거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반응 계수 먼저 찾고 갈까요? 반응 전에 갔을 때는요. 과량을 존재하는 건 B이기 때문에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A가 4W만큼 반응했다는 건 반응 완결점에 비해서 2분의 1만큼. 그럼 B라는 건 10W에서 그 반절, 5W만큼 반응 참여했겠죠? 그 5W그램이 B가 남았어요. 그때 C라는 건 우리가 반응 완결점에 12몰만큼 생성되었다라고 하고 A라는 건 1몰만큼 반응하였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딱 C라는 건그 반절이니까 1몰만큼 생성됐고

그럼 C1몰에다가 무언가 1몰이 있는데 누구 거야? 바로 BOW g의 1몰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반응 다 시켰던 완결점인 B가 10W 들어가니까 그두 배인 2몰만큼 들어가겠네요. B2몰, C2몰 생성, A1몰 소모된다. 그래서 B라는 건 뭐다? 2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Y가 보도록 할까? Y에서는 여기에서 C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왜? B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C가 무조건 여기 2몰이어야 돼요. 근데 8이야. 그럼 4분의 1 빼줘야 되죠? 얘가 4분의 9로 갑니다. 그럼 얘가 4분의 9가 실제 전체 기체 양. 여기에서 2라는 것은 바로 C 거. 나머지 값은 그럼 4분의 1은 누구 거? 과량으로 넣어준 A 거. 아, 그럼 A가요. 8W일 때 1몰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또는요. 우리가 사실 1몰에다가 여기 과량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5로 가셔도 돼요. 자, 4분의 5다라고 했을 땐 얘네가 몇이다? 10W만큼 있을 것이다. 그래서 Y는 몇이에요? 10W입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10W 사라지네요. 답은 몇이에요? 2. 이렇게 가주면 끝.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우리한테 B라는 거가 있었고 A를 첨가해주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응 완결점을 기준으로요, 그 전엔 과량을 존재하는 B에 대한 힌트를 찾아냈고요, 이후에는 과량을 존재하는 바로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자, B에 대한 정보에서는 얘가 얼마만큼 반응을 참여했고, 남아있는 애, 그때 1몰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두 번째 실험 기준으로 C를 2몰 생성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실험에서도 C가 2몰, 나머지 4분의 1몰 누구 거야? 바로 A 거. 그럼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해서 8W에 2W 더해도 되지만 저는 전체를 그냥 4분의 5로 해서 10W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Y 값은 중요한 건 반응에 참여한 거에다가 남아있는 것까지 더해준 게 바로 Y의 질량이다 라고 가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번 바로 화학 반응식 까다로운데도 잘 해결해냈죠. 자, 그럼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서는요, 화학반응식과 유사하게 뒤에 있으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이 화학식량과 몰이 다소 여러분들이 앞쪽에 나와 있어야 수월하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특히나 화학식량과 몰, 이 문제가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우리한테 많이 나왔던 유형들은 이렇게 자료 형식으로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료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질량, 전체 원자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이 안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단, A와 B는 이미 원소기호이다 말고 하나 더 힌트 위에 발문을 뭐라고 써있게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3V 리터, 5V 리터, 3대 5다라고 하는 건 분자수 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Y와 X, 여기 X 보이죠? Y도 보입니다. 그리고 B의 원자량과 A 원자량 각각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AXBY, AXBY 같은 분자 질량 비가 16대 32? 1대 2. 분자량 같을 때인데 질량 비가 1대니까 몰비몇 대면 1대 2. 1대 2. 그럼 여기도 같은 분자 AXBZ, AXBZ 30대 45 질량 비 분자량 어차피 같을 테니까 몰 비는 몇 대면 2대 3. 자, 제가 일부러 이 둘에 대한 색깔 다르게 쓴 거겠죠. 왜? 사실은 이 몰비는 우리가 아직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 노란색에 대한 A에 대한 미지수, 주황색 B에 대한 미지수로 가도 되지만 이미 봤을 때 1과 2 더해서 3, 2와 3 더해서 5, 아, 얘네들 우리가 노란색, 주황색 쓴 비율이 맞는 비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좀 곤란한 숫자야, 그럼 A와 B를 활용해서 그 둘, A에 B에 대한 숫자 비율을 맞춰줘서 이 비율 값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너무 고맙게 맞아요. 그대로 가볼까요? 그럼 B에 대한 질량은, B에 대한 질량, B에 대한 원자량은 어차피 모두 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B에 대한 질량에 대한 힌트가 뭐다? 몰비구나 라고 가주면 됩니다. 얘네 지금 몰수비, 몰비를 준 거야. 몰에 대한 거준 건데 너네가 굳이 원자력 모르는데 질량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비로 가주면 돼 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봤더니 B라는 거 Y일 때 1몰, 그럼 여기서 Z일 때 2몰, 2Z. 자, 나라는 거는 Y일 때 2몰, 2Y. 그때 Z일 때 3이니까 3Z. 이게 7분의 4라고 했으니까 얘 4배 했을 때, 얘 7배 했을 때 같은 값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7y 플러스 14z는 8y 플러스 12z니까요. y는 뭐다? 2z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너무 쉬웠다, 그쵸? 자, 그럼 y2z 넣어볼까요? 여기가 2z, 여기가 2z야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전체 원자 수 한번 우리 해석해 볼게요. 전체 원자 수다라고 하는 거, X 더하기 2Z, 그때 얘가 1몰, X 더하기 2Z 1몰, 거기다가 X 더하기 Z는 2몰이니까 2X 더하기 2Z. 그럼 나 한번 가볼까요? X 더하기 2Z는 2몰, 그럼 2X에다가 플러스 4Z. 거기다가 X 더하기 Z는 3몰이니까 3X에다가 3Z. 근데 얘가 12분의 7배래요. 그럼 여기다 몇 배? 여기 12배. 여기 몇 배? 7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볼 건데, 이거 풀때 얘가 3X죠? 3X에다 12 곱하니까 36X. 여기 4Z예요. 그래서 48Z. 자, 이번에 2X, 3X가 5X니까 7 곱해주면 35X. 여기서 4z랑 3z니까 7z에다가 7 곱하니까 49z. 그럼 여기에서 x는 몇이다? z다라는 아주 쉬운, 아주 우리한테 보기 좋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x 대 y 대 z는 몇대 몇이다? z가 1일 때 y는 2니까 1대 2대 1이다라는 비율을 준 겁니다. 아하, 다 구했다. 왜? 우리는 y분의 x거라고 했으니까 2대 1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래, 이제 B 원자량, A 원자량 구해볼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어떻게 구해요? 우린 할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 지금 AX, BY니까 A가 1일 때 B라는 건 2. 얘가 바로 1몰일 때 16W, 분자량을 16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AX일 때, A가 1일 때, 그럼 B는 Z니까 1. 그때는 2몰일 때 30W니까 분자량은 1몰일 때 15라고 할게요. 얘네 왜 차이 나는 거야? B가 한개 있어 차이 나죠? 바로 B가 하나의 몇이란 뜻이에요? 1. 그럼 A는 몇이야? 1 빼주면 A는 14. 그럼 원자량 B가 14와 1, 14대 1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럼 이 값은 몇이다? 곱해주면 7이야. 그럼 답은 20번에 7이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한 거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부피비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했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건, 이 분자와 이 분자는 같고, 이 질량비에 대해서 몰비라는 건 세울 수가 있었고, 이 분자와 이 분자도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몰비라는 건 세울 수 있지만, 이 노란색과 주황색을 한 번에 같다라고는 할수 없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숫자가 복잡하다면 A와 B로 이제 A 더하기 2B, 그리고 2A 더하기 3B, 3대 5야 라고 가져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설정했던 노란색과 주황색을 합쳐주면 3, 여기는 5가 나와줘서 3대 5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몰비,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 우리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수월하게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B에 대한 질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원자량 몰라요. 그럼 사실은 B의 원자량 같은 애들이야. 그럼 질량 B가 곧 몰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몰비에 대해서 구하도록 Y와 Z의 관계를 찾아내줬고요. 전체 원자수에서는요, 이미 얘네들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X, Z에 대한 관계 찾았고, 그래서 X, Y, Z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정을 해줬죠. 가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래서 A가 지금 B가 1일 때 A가 14다라는 비율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한테 최근까지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핵심만 콕콕 집어내 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한 복습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번에서 중화 반응은요, 제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전화량 보존을 강조했던 것처럼 전화량 보존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한테 몰 농도비를 물어보고 부피 하나 물어봤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으로 그냥 관계를 찾는 것을 빠르게 하면 좋았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한번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출제가 되었는데, 산화하는 반응이 하나의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면 원래 한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 계수 맞추기, 하나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서로의 지금 전화량 보존되도록 문제를 풀어줬는데, 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건그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에서 산화 환원도 찾고, 그리고 얼만큼 반응했고, 얼만큼 생성됐는가를 이 안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X2-가 X542-로 산화수가 증가하여서 산화되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된 만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12가 있었고 사라진 양을 W라고 하면 생성된 양이 W였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활용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산화되고 환원되고 환원된 양이들이 처음에 1몰이었다가 3몰 들어왔어. 3배만큼 들어오면 산화된 양들도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 계수 비를 활용하시고 같이 반응하고 생성되는 이 양들의 관계를 가지고 얼만큼 추후에 더 반응하였는가 감을 잡아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19번에서는요.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딱한 숫자 1이었어요. 전체 기체의 양과 생성물의 양 1이다? 같다라는 거는 바로 생성물의 양이 곧 전체 기체의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물의 양이 C 하나였죠? 그럼 이 C밖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바로 반응물 A와 B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반응물이 모두 다 완결될 시점이야. 이게 첨가 반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존에 있었던 B, 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해 준건 A였죠? 그래서 이 시점 이후 거는 A가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 시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의 완결 지점 꼭 찾아주시고 A와 B에 대한 힌트를 전과 후를 통해서 찾아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1회, 2회, 3회, 4회를 충분히 복습하시고 5회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5회에서는 이제 김청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한 회분당 항상 30분 지켜서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충분히 복습하고 만점 맞는 그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

파트는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제가 지금부터 23문항들을 쭉 풀어낼 건데요. 역시 이걸 또 관통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하진 않고 딱 세 가지가 관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학2에 있었던 파트인데, 이게 이제 한번 개정이 될 때 화학1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에 여러분 후배들도 또 개정판을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또 남아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 사실 화학2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5개념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요. 그 이야기들, 5개념이 있는 부분들만 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좀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비가역 반응과 가역 반응에 대한 개념들을 아마 학교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뭐 모든 책에서 띄어쓰기를 이제 여기에다가 하지만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여기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역반응이 지금부터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역반응이 가능하다, possible 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역반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를 먼저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자 비가역 반응에 한번 써보자. 비가역 반응.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물질이 B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정반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역반응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역반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물질이 일방적으로 B로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화살표가 하나냐 두 개냐로 먼저 구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화살표가 하나일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백반응은 불가능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1번, 2번, 뭐 한 3번까지만 해볼까요? 시간적 여유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냐,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이 연소라는 개념이 뭐냐면 빛과 열을 방출하면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H4라는 것이 연소된다라고 하면 O2랑 만나서 이 CO2와 H2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맞출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더하기 무엇과 무엇이 방출되냐면 빛과 열을 방출하면서 타는 것을 우리가 연소한다라고 부르죠. 우리가 빛과 열이 번쩍이면 이게 다시 돌아오나? 막 타임슬랩처럼 막 쫙 돌아가나?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빛과 열이 번쩍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백반응이 불가능하니까 화살표를 하나로만 표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기체를 발생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하고 더하기 뭐 HCl이 반응한다라고 하면 식은 완성 안 할게요. 자 블라블라블라 되면서 H2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슉 하간단 말이에요. 막 진짜 나가는 것 같죠? 이 수소 기체가 막 다시 돌아오나?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되면 끝나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화살표를 하나로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중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와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가 만나서 물을 만들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뜨끈하게 열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물이 다시 이온화 되나? 조금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정반응에 비해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요 세 가지에다가 뭔가 하나를 섞어서 다음 중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좌를 아마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도 듣겠지만,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듣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내니까 이렇게 오지선다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역과 비가역을 섞어서 내니까 조심하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그래프로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갖다 놓을 때 X축을 시간이라고 놔요. X축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는 뜻이고, Y축은 뭐냐면 농도가 됩니다. 농도. 그러니까 A의 농도일지 B의 농도일지 모르겠는데, 자, 화살표가 하나만 있으면 A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뭐 B는 없었어요. 그러면 A가 점점 줄어들다가 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 얘기는 A가 일방적으로 다 넘어가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이만큼 사라지면 요 반응은 1대1 반응인 거니까 그 스팟에서 B도 이만큼 이렇게 태어나서 요렇게 실험이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요렇게 실험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뭐냐면 A라고 하는 물질이 반드시 바닥을 쿵 찍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반응이 종결된단 말을 함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우리가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라고 함부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이란 말을 함부로 쓰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반응 속도는 없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끝.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파트의 제목이 뭐냐면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가역 반응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선지 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는 역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반응이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물질이 B로 변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B가 어느 정도 차잖아? 그러면 다시 백반응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정반응이라 부르고요. 이런 걸 우리가 역반응이라 부른다는 개념들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역반응이 가능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평형에 도달하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으면 인간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1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계속 쓰는 거예요. 10만 원 벌고 10만 원 쓰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돈을 안 번다고 생각하죠. 안 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끊임없이 10만 원 벌고 10만 원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반응 속도, 돈을 버는 속도와 내가 쓰는 속도가 서로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평형이라는 것을 논하려면 일단은 역반응이 파시블하다라는 개념들을 먼저 조금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과서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다한번 정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X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Y축이 농도다라고 볼수 있고요. 요 1번. 첫 번째는 요 그래프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인데. X축은 동일해요. X축은 동일한데요. Y축이 이렇게 속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Y축만 바꿔가면서 다시 그려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살짝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처음에는 A만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의 농도가 여기 있었고 B의 농도는 없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A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바닥을 찍었다는 건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평행에 도달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럼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 돼요. 평형에 도달한 지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이만큼 사라진 거니까 B도 그만큼 태어나야 돼요. 1대1 반응이니까. 한요 정도라고 하죠, 뭐. 그죠? 없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둘이 쭉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요 스팟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다라고 불러요. 절대로 종결이란 말을 쓰시면 안 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선지가 수능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반드시 그 선지가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활을 10번 쏘잖아? 9번이 그래요. 그러니까 10중 8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선지에 그 선지가 있을 거니까 여기는 반응이 종결됐다는 선지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10만 원 쓰고 10만 원 지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반응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셔야지 이것이 절대로 0으로 갔다가 하시면 안 돼요. 0이라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형에 도달한 지점을 제가 T1이라고 할게요. T1. 자,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는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A의 속도, 그러니까 정반응의 속도는 위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얘는 없었으니까 넘어갈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역반응의 속도는 없었습니다. 요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만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고, 얘는 위로 올라와서 서로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둘다 아셔야 돼요. 이걸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요 지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T1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이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정과 역의 속도가 같지만 0으로 같진 않지요. 0으로 갔다는 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아니고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강조를 해보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까진 맞지만 절대로 0으로 같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오개념이 많은 파트를 제가 좀 손으로 써봤습니다. 네, 그치.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수많은 평형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라고 이제 한번 여쭤보실 건데요. 딱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상평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용의 평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상평형부터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상평형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상 동그라미 줄게. 이 상은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페이스. 페이스. 이걸 이게 이제 중학생들에게 뭐라 가르치냐? 상태라고 그랬죠. 상태. 상태는 뭐가 있죠? 고체. 잘한다. 액체. 기체가 있어요. 써볼게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그럼 이들 간의 평형을 갖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어,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액체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요 섹션이 나와요. 요 섹션. 동그라미. 바로 요 섹션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건막 증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증발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기체가 다시 물방울로 툭 떨어지는 거. 기체가 물방울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응축 또는 응결 이런 말 쓰겠죠.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얼만큼 빠르게 일어나 얼만큼 빨라를 속도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죠. 날아가는 속도와 되돌아오는 속도. 내가 10만 원을 버는 속도와 10만 원을 쓰는 속도가 같으면 평형에 도달해.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특별히 상태 평형 또는 상평형 액체와 기체의 상태 간의 평형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자, 어떤 통에다가 물을 받아요. 물. 물이라고 합시다. 이게 물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실험을 갖다가 자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뚜껑을 덮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냥 다 증발합니다. 그럼 평형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날라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음 주올 건데 일단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냥 가잖아. 그러면 그 종이컵에 있는 물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면 다 날라가. 다음 주에 오면. 근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평형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그 실험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럼 이거 동그라미 세 개만 잡을게.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증발합니다. 하나, 둘, 셋. 요렇게 증발을 해요. 그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를 뭐라 불러요? 증발 속도라 불러요. 그걸 제가 3 이렇게 증발 속도 얼마? 화살표 3개죠? 3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증발 속도에다 밑줄 잠깐 그어볼게요. 이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인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 온도를 우리가 라지 T라고 표현하거든요. 템퍼레이처라고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온도가 어떨수록 그런 거냐면 뜨거울수록 온도가 뜨거우면 막 증발하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액체의 종류예요. 저 액체의 종류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실험하냐, 뭐 알코올로 실험하냐, 뭐 기름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증발된 속도는 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은 이걸 안 바꿔요. 물로 실험하다 물을 다 버려. 기름으로 다시 하자. 이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 중에서 이걸 안 바꿔. 그러면 증발 속도를 누가 결정하냐? 온도가 뜨거울수록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물로 실험하면 그냥 물로 실험해요. 한번 알코올로 실험하면 그냥 알코올이에요. 이걸 안 바꾼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얘도 안 바꿔요. 들었어요? 온도도 안 바꾼다고. 어떻게 문제에서 주냐면 체크. 요세 글자를 딱 줍니다. 다음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라는 건 온도도 안 바꾸겠다는 뜻이야.

내쳐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물방울로 이렇게 뚝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써볼게요. 응축 또는 응결. 들어봤죠? 그죠? 응결, 응축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빨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속도는 어떤 인자가 결정하냐면, 저통 안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결정을 해요. 수증기가 많을수록 돌아오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우나 가나요? 고생이 안 가죠? 사우나를 갖다 칠게. 그러면 사우나에 가서, 아, 사우나 적합한 사례일까? 안갈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가끔 가거든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뜨끈한 물이 있죠.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사우나에 가면 막 뜨끈한 물이 있단 말이야. 어? 뭐 자스민탕, 아, 옥탕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여기 막 두꺼비 이렇게 두꺼비 입에서 막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여기 말고 이건 열탕이야, 열탕. 이건 뜨거워. 여기 말고 옆에 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아, 이 어? 여기 사우나라는 게 있어요. 막가 보면 안개가 자욱하면 사우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우나에 들어갔다 칠게요. 여기 막 모래시계 있고 막 그런 데 있단 말이야. 누가 오래 버티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일단 사우나에 들어갔다 칠게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천장을 딱 보십시오. 그럼 막 물이 우두두두두 쏟아져요. 물이 왜 이렇게 잘 쏟아질까? 수증기가 많으면 돌아오는 것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응축이 잘 되냐? 어쩔 때 물방울로 많이 돌아오냐 물어보면, 수증기가 많을수록, 사우나에 갈수록 수증기가 자욱할수록 돌아오는 속도도 빠른 거야. 자, 직관적으로 이해되셨다면 미안한데 이 수능화학은 외워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가볼게요. 응축되는 속도를 누가 결정하냐면 수증기의 양이 결정을 하죠.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는 3인데 되돌아오는 건 1밖에 아직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날아가는 게더 많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더 많아져요. 그럼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도 빨리 될 거니까 하나가 더 따라잡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또 날아가는 게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아져요.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 속도 빨라져요. 그래서 하나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날아가는 속도와 되돌아오는 속도가 탁 똑같이. 이럴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1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쓰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불러.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형이라 불러. 평형. 특히 상태 간의 평형이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상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정확한 개념. 이해되겠지?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할 때. 제가 수업이 끝나면, 한 학생이 항상 나를 기다려. 왜 나를 기다리냐면, 지난주 수업을, 제가 막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지난주 수업을요, 선생님,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어? 그럼 내가, 왜? 그래프로 그랬대요.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래프로 표현해봤습니다. 와, 씨, 그러면 이제 막 그래프 갖고 와요. 그럼 이제 막 X축, Y축 딱 그려갖고 딱 갖고 오면 어쩔 때는, 오, 대단하다 할 때도 있지만 상당수는 좀 이렇게 뭐 약간 왜곡하기도 하고 뭐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럼 이제 그래도 전 칭찬을 해줬죠. 야, 너 대단하다. 잘한다. 근데 또 다음에 수업을 또 하잖아요? 그럼 걔가 또 이렇게 딱 종이에, 선생님의 지난 50분 수업을 제 그래프로. 아, 이거 대단합니다. 계속 걔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아, 그게 대단해.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모든 수업을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걸 제가 생기부에 써줬죠. 아, 이 아이 뭐, 굉장히 독특한 아이입니다. 아마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교수님 수업을 아마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교수님 입장에선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때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그 학생은 그래프로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수업한 거를 그래프로 한 장으로 딱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요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요 그래프에서부터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X축은 뭐냐면 써볼게요. 시간이야, 시간. X축은 시간이 막쭉 흘러가요. 자, Y축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속도. 이 속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날아가는 속도가 있고 되돌아오는 속도가 있겠지, 그죠? 그럼 일단 날아가는 속도, 증발 속도는 얼마로 고정시켰어요? 3. 3으로. 그래서 증발 속도 써드릴게요.

증발되는 속도는 3으로 그냥 고정 딱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응축 속도는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다 1, 2, 3딱 하면 겉보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잡는 요 시점 잡아.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이 지점의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다라고 놓으면 됐죠. 평도지, 요즘 MG 말줄이잖아요, 그지? 평형에 도달한 지점을 골라라. 그럼 여기를 딱 고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갖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수 있냐면 응축 속도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때 응축 속도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 응축 속도를 누가 결정하냐면 그통 안에 존재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사우나에 갈수록 천장에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느 지점이 지금 평형에 도달했냐? 요 지점이 되겠죠, 그죠? 요 지점을 제가 T1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T1을 안 물어봐요. 어느 부분을 물어보냐면 요 앞을 물어본단 말이야. 여길 제가 T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셨고. 자, 그러면 이 지점에 뭘 물어보냐면 쓸게요. H2의 양이 누가 더 많아? 여기와 여기 중에서 H2O의 양은 저 컵에 누가 더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이 H2O의 양이 많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저한테 반문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수증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답문하셔야 돼. 그러니까 액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기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체크. 여기 작은 첨자로 G라고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여기 수증기를 얘기하는 수증기. 그러면 이통 안에 증기는 누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증기의 양을 누가 결정해? 응축 속도가 클수록 수증기가 많은 거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응축 속도가 이쪽이 크죠? 그럼 수증기는 얘가 더 많지? 이렇게 하면 돼. 좋아.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물은 물인데 이번에는 액체는 누가 더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둘 중에서 수증기가 많다는 건 물은 적어졌다는 얘기죠. 수증기가 왜 많겠어요? 물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수증기가 자욱하다라는 것은 물은 이쪽이 많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역관계예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요 작은 첨자를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답이 180도 바뀐다는 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요 그래프 1단계. 자, 첫 번째는 어디부터 잡으라는 거냐면 평형에 도달한 지점을 잡는다. 1번. 자, 두 번째는 H2O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요게 기체를 물어보는지 액체를 물어보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기체를 물어보면 응축 속도가 빠른 쪽이 더큰 거고, 액체를 물어보면 그것의 역관계다라는 것들을 딱 슬로건처럼 기억을 해라. 요 첨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들은 이제 좀 시간을 써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번이에요. 이제 용의 평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용의 평형. 자, 용해라는 것이 뭐죠? 써봅시다. 물에다가 용질을 녹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용액이 되죠?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 되죠. 그죠?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용해라 불러요. 그런데 너무 많이 녹으면 뱉어낸다? 설탕을 뱉어내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석출, 이렇게 불러, 석출.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빠른 거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용해에 들어가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어느 순간 같아지면 겉보기에는 녹는 것도 아니고 뱉어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도달하죠. 이런 걸 용해 평형 이렇게 부르고요. 특별히 그때의 용해를 뭐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포화 용액이라 부른다는 것도 학교에서는 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 포화 용액의 정의는 뭐냐? 바로 용의 평형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를 포화 용액이라 부르고요.

뭐 2번이라고 해볼게요. 뭐세 가지인데 뭐 시간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념 때 아마 하셨을 거니까 과포화가 시험이 나와요. 과포화. 이 과포화 용액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이게 물을 담고 용질을 과하게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녹을 수 있는 건 100인데 130을 막 때려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녹을 수 없는데 억지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녹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지랑이처럼. 여러분 그 여름에 그 한여름에 뉴스에 보면 앵커분이 나오셔서 여러분 지금 광화문 어딥니다. 지금 여러분 막 열대야 막 그러면서 막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 영상의 바닥에서 막 아지랑이처럼 막 뜨거운 열기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녹냐? 뜨거운 열기처럼 막 아지랑이처럼 겨우 녹. 들었어요? 겨우 녹은 거. 이게 과포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충격을 쿵 줍니다. 또는 유리막대로 젓는다. 휘휘 젓는다. 이런 말을 준단 말이야. 또는 뭐쿵 이렇게 충격을 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물에다가 여기 물이면 여기 억지로 녹았던 애들이 막 바닥에 쏟아져요. 그려 줄게요. 막 바닥에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바닥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억지로 쏟아져요. 그럼 이때가 바로 뭐냐면 쓸게요. 과포하고요. 이 바닥에 막 쏟아져. 이런 때를 뭐라 부르냐면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포화 상태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녹았던 애가 바닥에 쏟아지니까 이렇게 쏟아지죠.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과포화만 시험에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아지랑이처럼 녹은 거를 여러분 시험지에 구현한다는 거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지 흑백이에요, 흑백. 그러니까 이 흑백 시험지에 아지랑이처럼 쫙 녹은 거 구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과포화를 내고 싶으면 얘랑 세트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시험지에 세트로 나와요. 과포화에 충격을 줬더니 바닥에 쏟아졌다. 요렇게. 그게 이제 과포화를 출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당수가 이 그림을 안 주고 얘만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과포화라고 마킹을 해요. 어? 뭔가, 그냥 봐도 뭔가 과하게 녹은 것 같잖아. 땡이야, 땡. 그러니까 과포화는 억지로 녹아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안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포화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거 과포화라고 마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선생님 할 때. 주관식으로 내잖아요. 그 아이들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주관식으로 내면 요렇게 세트를 내면 과포와 포화 절대 실수 안 해. 근데 요것만 딱 주잖아?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데도 과포화라고 마킹을 하고 싶은가 봐. 아니야. 이거 포화다. 그거 조심하시고 세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화살표를 하셔야 돼요. 포화는 얘가 지금 끊임없이 녹아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녹습니다. 요거 녹아드는 속도를 우리가 용해 속도라 부르는 거고요. 녹은 건 끊임없이 여기를 뱉어내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석출 속도라 불러. 그러니까 요두 개는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선지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지금 서로 같은 것뿐이지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용액을 평형에 도달한 용액, 특별히 포화 용액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를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여기 내용이 이제 개념 강좌로 치면은 한 2강,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의 할애한 내용인데 그걸 제가 좀 압축해서 좀 설명해봤습니다. 단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정도 들어보고 가시는 거 제일 좋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뭐 기초 문항들 좀 있죠? 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142쪽 잠깐 들어가도록 할게요. 142쪽에서 이제 기출 풀어서 갑니다. 1번.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역반응이 퍼시블하다는 뜻이에요. 가역반응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가역반응에서 겉보기에는 돈을 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벌고 쓰고 있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동적 평형. 자, 밀폐 용기 동그라미. 그 뚜껑을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밀폐 용기에서 물이 날아가고 수증기가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무슨 속도?

속도는 증발 속도는 3으로 일정한 거고,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따라잡지요. 예, 순서대로 쓰시고. 자, 이게 이제 설탕 소금 녹이는 얘기예요. 충분히 지나면 일부의 설탕이 녹지 않고 바닥에 그냥 남아 있대요. 좋아요. 그럼 평형인 거니까 용의 속도와 뱉어내는 석출 속도는 서로 같은 거죠. 아, 물론 바뀌어도 돼요. 석출 속도와 용의 속도라 쓰셔도 상관없고. 다음. 자, 5번. 자, 밀폐 용기에서 물을 집어넣고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열어버리냐면 이 아래 첨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가 평형이냐면 평형에 도달한 스팟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증발 속도는 일정한 거죠. 얘는 따라잡아야 됩니다. 1, 2, 3. 똑같네요. 그럼 더 이상 변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A가 될 거고요. 그럼 요 숫자는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A다. 정답이 되겠고. 자, 6번. 자, 물의 양은 T와 ET. 그럼 여기와 여긴데. 자, 수증기는 여기가 많죠? 그럼 물은 이쪽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T에서가 ET에서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 한번 보죠. 마지막 7번. 자, 4T에서. 4T라는 건 여기에요. 계속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날아가는 숫자와 되돌아가는 숫자는 세임하죠. 정답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저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요 기출 플러스는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설계할 때는 요 조금 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강의 흐름이 조금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나딱 정리하고 바로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제가 하면서 점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게 중간에 요걸 한번 해주니까 한번 조금 연착륙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바로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쉬운 문제를 한번 좀 배운 걸 정리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쉬운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142쪽 넘기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고 가시는 거 강하게 추천합니다. 시작.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 이게 올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1번부터. 자, 다음은 25도씨에서 부피가 서로 다른 밀폐 동그라미. 그러니까 뚜껑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다. 가와 나에서 같은 질량의 물을 집어넣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물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고 쭉 갔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물이 굉장히 여기에서 평형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여기에서 평형에 도달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볼수 있죠. 자, 기억부터. 자, T1일 때,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옳지 않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틀렸고. 자, T2일 때, 가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 여기다 쓰고요. 나 여기다 쓸게요. 자, 문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갖다 이제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T2일 때, 가에서는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으니까 이게 1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증발 속도를 3이라고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증발 속도는 3으로 고정값인데 아직까지 응축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거니까 뭐 2라고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어차피 크다 작다만 물어보는 거니까 누가 더 크냐면 가가 더큰 거죠. 이런 식으로 헤쳐 나가십시오. 디귿. 자, T3일 때, 뭐, 여기 보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쭉 가서, 이번엔 누구와 누굴 갖다 물어보냐면, 액체와 기체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액체와 기체에 대한 얘기를 가와 나에서 한번 비교해 보란 뜻이네요. 그러면 T3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를 다 합쳐서, 얼마라고 할까? 뭐, 다 합쳐서, 뭐, 4개 있다고 할까요? 뭐, 4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와 나에서 얼마일 때냐면 T3일 때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액체가 굉장히 줄었네요. 나에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고 뭐 1이라고 합시다. 아무래도 요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액체가 아직까지 많이 남은 상태니까 뭐한 2라고 하죠, 뭐.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쳐서 4개여야 되는데 액체가 둘 남았다는 건 기체가 둘이 있다는 뜻이고요. 요 둘을 더해서 4가 만져주면 되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죠? 그럼 누가 누구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큰건뭐 이쪽이 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에서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시험지는 요만큼만 쫙 보여줘야 돼요. 다음 몇 번이냐면 2번 마킹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가설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가설 문제가 나오면 옳은 가설인지 틀린 가설인지를 내가 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옳다라고 했으니까 과학적 사실에 맞는 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분한 양의 포도당을 넣었어요. 남아있는 고체와 녹아있는 포도당이 평형에 도달하면 어떨까? 편하지 않죠. 왜냐면 끊임없이 녹고 끊임없이 뱉어내는 게 평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도 자체는 10이 녹고 10을 뱉어내는 거니까 농도 자체는 변하지 않죠. 예,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평형에 도달했냐? 농도가 A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얘는 이제 더 녹아들고 싶었던 거고, 자, 기억부터 정답이 되겠고, 니은. 자, T일 때 포도당이 석출된, 아니에요. 이런 선지가 옳지 않다 그랬죠. 끊임없이 녹아들고 뱉어내지만, 누가 더 빠르냐의 문제인 거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에요. 자, ET일 때, 아, 중요한 정보네요. 이때는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데, 현재 그 액체, 그 수용액이죠. 그 수용액의 농도는 얼마라고 했냐면, A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문제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자, 처음에 얼마만큼 녹였다고 했냐면, 200 A g 만큼을 내가 이제 원자재를 녹였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농도가 얼마냐면 A입니다. 자, 그러면 농도는 무엇분의 무엇이냐면 부피분의 몰수가 돼요.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 거기에다 곱하기 부피를 곱하면 실제 녹아있는 몰수가 될 건데요. 지금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쭉 보면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용액의 부피가 1리터라고 줘요. 그러니까 1리터인 거니까 이 값에다가 1을 곱하면 실제 몰수가 A몰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A몰만큼 녹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좀 외우는 게 좋거든요. 180이에요, 180. 그럼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이게 질량으로 180g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만큼을 녹였는데 이만큼만 녹았다면, 말이 멋있는 표현이네요. 이만큼을 녹였는데 이만큼만 녹았다면 남은 건 얼마일까? 이런 뜻이네요. 그럼 얘를 갖다 빼란 뜻이죠, 그죠? 그럼 얼만큼이 녹지 않았냐면 20A만큼 녹지 않았다. 요걸 찾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뭐 4번에 마킹하시면 되는데, 그요 문제는 뭐 평형에 뭐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몰농도 파트에 넣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했을 때 용질의 몰수가 나와. 1리터네? 그럼 용질은 A몰만큼 녹았네? 그러면 180A g이네. 그럼 20A 남았겠네. 뭐 그렇게 로직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에 마킹하면 됩니다. 기역과 디귿이니까요. 다음 3번. 자, 3번 갑시다. 자, 지금 보니까 이거 뭐 기체 파트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간은 여기 보란 얘기죠. 자, 처음에는 요잘 보라 그랬어요. 물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 뭐야? 수증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사라지고 수증기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럼 그만큼 수증기로 바뀌고 또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러다 이제 평형에 도달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꼭지를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 거죠. 그럼 얼만큼 있었냐면 처음에 A만큼 있었는데 수증기가 X만큼 됐다라는 건, 그렇죠, 그만큼 주저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A만큼 있었는데 빼기 B만큼 수증기로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수증기인 거니까 그게 X가 됩니다. X. 그래서 기억은 얼마냐면 정답이 되죠. 여기까지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는 H2O의 증발과 응축을 T1하고 T4를 물어볼 때는요, 요렇게 좀 뭐랄까요, 좀 겸손하게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푸시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T1하고 T4에 이거를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겸손하게 푸시는 것이 실수를 막습니다. 이제 문제가 9번이죠. 차라리 양적 관계안을 틀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를 다 맞추는 게 좋죠. 9번.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시작하십시오. 자, 증발 속도는 고정이에요. 3으로 고정시키라고 했죠, 그죠? 증발 속도는 3으로 고정시켜놓고 T1하고 T4를 갖다 얘기합니다. T1은 지금 보니까 얘가 쭉 해서 아직까지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3보다는 작아야 돼요. 뭐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T4는 뭐냐면 T4는 평형에 도달한 지점인 거니까 그럼 요 속도와 요 속도가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 뭐몇초 된다고 이 시간을 아껴요, 그지? 머리를 풀지 말고 집을 지으세요.
요게 지금 요기가 커야 됩니다. 답은 T4일 때가 더 크다.

0: 정답이 되겠고. 자, T5일 때는, H2O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 T5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증발하지, 아, 요런 선지가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끊임없이 날아가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날아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증발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네요. 4번.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4번에 마킹하시고요. 요런 선지들이 좀 미리 좀뭐 스포를 좀 할까요? 그 앞에서도 뭐좀 나왔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잘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다. 쭉 해서. 자, 1번부터. 자, 1번. 1번의 기역 선지가 그거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 와. 자, 2번 보시고. 2번에서도 지금 보면 니은의 그겠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 이런 거. 3번. 또 있죠. 디귿에서.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뒤에 뭐또몇개또 볼까요? 뭐 4번에 넣고 5번에는 없지만 6번이 또 나와요. 6번에 니은 보세요. 이거일 땐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안 버는 것 같지만 10만 원 쓰고 계속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들이 나올 때좀 빠르게 헤쳐나가는 것들도 괜찮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까지 풀었냐면 쭉 해서 3번까지 풀었죠. 그죠? 그래서 여길 때 3번까지 풀어냈고 이제 4번 들어갈게요. 네, 4번 갑시다. 자, 다음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서 H2O를 넣은 후에 기역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증발분의 응축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응축분의 증발일까요? 증발분의 응축일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들 하냐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일정하네. 아, 그럼 이게 평형이네요. 평형인데 중요한 건 얘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얘일까 얘일까라고 하면 무조건 증발 속도는 3으로 고정하라고 했잖아요. 3으로 고정하고 만약에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라고 하면 그 응축 속도는 증가돼야 되죠. 그 응축 속도는 작았다가 점점점 커서 따라잡는 거니까. 분자값은 고정이고 분모값이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적인 개형은 감소. 이거 찾았네, 요거네, 요거. 그치? 그러니까 아, 요거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를 어떤 숫자를 딱 고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기역도 갈게요. 자, 기역. 응축분의 증발이냐? 기역 정답이 되겠고요. A가 얼마냐? 요게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이 값은 3분의 3인 거니까요. 요건 이제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자, 빨간 펜.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이 첨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T1하고 T3 갖다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와 여기를 갖다 비교해 보면 이 그래프는, 아, 증발 속도는 일정. 3으로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따라잡는구나. 이런 생각. 자, 그러면 요 지점, 스팟이 3개예요. 그 3개인데. 자, T2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겠습니다. T2. 어차피 T1하고 T3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를 T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누구랑 누굴 물어봤어? 여기와 여기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수증기. 수증기는, 그렇죠. 응축 속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응축 속도가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수증기도 여기가 많습니다. 물은 이쪽이 많고요. 지금은 T3일 때가 T1보다 많다. 정답이 되겠네요. 다 맞네. 그 답은 5번에 마킹 빨리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자, 이것도 참 괜찮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고체와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제가 액체랑 기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제 선생님 고체 기체 나온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체와 기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기체가 다시 고체로 되돌아오는 거, 마치 액체가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푸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걸 그냥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것처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다 되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풀이법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가면 돼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게 날아가는 속도예요. 증발 속도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따라잡죠. 그죠? 응축. 그러니까 얘가 되돌아오는 속도가 이렇게 돼서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간에 따라서 t와 et에 대한 얘기인데, 조건 주네요. 자,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어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et일 때 평형에 도달해. 하지만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가 같은 거죠, 속도.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지, 양이 같다라는 게 아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했냐면, 얘가 더 크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아갈 거니까, 고체는 사라지겠네요. 고체는 막 기체로 날아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체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기체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고체가 사라진다는 건 기체는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얘는 이제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는 해결이 되네요. 자, X하고 D는 같아야 되니까 니은이란 선지는 거짓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죠. 자, 기억은 고체예요, 고체. 예, 솔리드의 약자죠, 그죠? 예, 정답이 되겠고, 거짓이 됩니다. 자, 니은과 기억을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둘다 승화기 때문에 니은이 기억으로 간다. 되돌아온다는 뜻이야. 되돌아오는 거고요. 기억이 니은으로 간다는 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t일 때와 3t일 때 물어보면 이건 증발과 응축이 같은 거니까 여기 그냥 1이라고 간주하면서 푸시면 되겠고요. 요건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우리가 잡기로 했죠? 그럼 요건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건 3분의 1이고 1인 거니까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이쪽이 커야 돼요. 요거는 거짓. 그렇게 가면은 뭐 끝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마킹.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쭉 가봅시다. 제가 사라졌나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보면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서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요 액체 기체가 시험에 잘 나오죠. 액체 기체가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중에서 이제 고체와 기체의 관계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머릿속에 좀잘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이 정도 하죠 뭐. 쭉.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로그인하게 된 문항이 무엇일까? 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힘들게 로그인하게 한그 문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좀 개념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에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15강이죠. 15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 모의고사 8회분 1번부터 10번까지 저와 함께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나에게 실현이 계속

된다면 그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늘이 나에게, 즉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누가 한 이야기죠? 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맹자죠, 맹자. 그래서 맹자는 장차 크게 될 사람에게는 많은 시련, 배고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만큼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 나에게 아픔이 있다, 나에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내가 아, 나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제로 엄청 많은 시련들을 준대요. 그게 이게 나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겨냈을 때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쩌면 내가 지금 시련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이 주어지는 어떤 기회이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다음의 전문가 칼럼을 읽고 가식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가을은 인생의 어느 계절일까? 오래전 발달 심리학자 대니엘 레빈스는 인생의 사계절을 언급하면서 가을에 비유했다. 인생에서 가을은요, 중년기라 그래요. 네. 쭉 읽어보면 중년기 내용일 거예요. 모든 사람은 중년기를 거친다.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순전히 개인의 몫이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며 방황할 것인지, 새로운 삶의 전환기로 받아들일 것인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기이다. 중년기는 한여름의 뜨거움과 겨울의 냉랭함 사이의 균형, 즉 젊음과 늙음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 시기이다라는 거죠. 자, 공자는 마흔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다 해서 불호, 쉬운 살은 천명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젊음과 늙어감이 혼란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겨울을 준비하는 더욱 열정적인 완숙하고 결제된 마음, 이 가을, 중년기의 새로운 젊음을 찾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이 가에 들어갈 것은 바로 중년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중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지금 중년기의 시기를 거쳐 나가는 중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표현적으로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갱년기. 어떤 신체적 그다음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갱년기인데, 갱년기 니코르 뭐야? 중년기. 이렇게 애호라고 했었죠. 기억할게요. 자신이나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 준비한다? 이건 언제일까? 노년기가 해야 되겠죠. 노년기. 노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년기 내용이 아니다. 자, 노후에 할수 있는 일과 취미 활동을 탐색한다? 오케이. 이건 중년기 때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성은 월경이 정지되는 등 뭐가 온다? 갱년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다. 남성도 갱년기가 나타나요. 그렇죠? 남성은 중년기가 오게 되면은 좀 여성화되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볼때 전엔 흘리지도 않던 눈물들이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흘리고, 그 가끔 여러분도 그러죠. 아빠 왜 울어? 드라마 보고 슬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그 역시 중년기에 해당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니을. 사회 참여 감소로 사고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한다. 요거는 노년기의 이야기예요. 노년기의 발달 특성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시기 중에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중년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학생 AB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나는 요즘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아. 하다 보면 시간이 나도 모르게 1시간 이상 지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경향, 어떤 특별한 관심. 이걸 뭐라 그러죠? 흥미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학생 A는 흥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심이라든가 좋아하는 경향이죠. 학생 B의 내용 볼까요? 부럽다. 나는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이번에 교육봉사 다녀오고 고민이 생겼어. 애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 화가 나더라고. 화만 내다가 시간을 다 가버려서 결국 준비해간 수업을 다 하지 못했어. 이건 뭐에 해당할까? 성격에 해당해요. 성격이다. 라는 거죠. 이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 짓는 어떤 일관된 행동 양식을 말하죠.

양식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A에 나타난 것은 흥미, 그다음에 학생 B에 나타난 것은 성격이다라는 거 기억 볼게요. 학생 A에 해당되는 개인적 특성은 흥미이다. 오케이, 흥미있다라는 거 맞죠? 기억은 맞는 답이다. 니은, 학생 B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때 개인을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 이게 뭐예요? 성격이죠. 성격과 관련이 있다. 맞죠? 이거. 니은도 맞는 답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학생 A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능과 구분되는 잠재적 가능성, 특수한 형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뭘까요? 적성의 적성. 적성. 그쵸? 적성. 그래서 아니다. 라는 거알수 있죠. 잠재적 가능성 하면 적성이다. 이건 흥미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거알수 있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있겠네요. 자, 니을 볼게요. 학생 B에게 해당되는 개인적 특성은 표준화 검사 중 하나인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직업 가치관 검사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고용 24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가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이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성취, 경제적 보상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직업 가치관 검사거든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저 흥미나 이런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검사이지 이런 직업 가치관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3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수행평가 보고서 보니까 취업하고 싶은 기업 조사하기고, 기업명은 공공기업인데, 자, 중요한 건 요거야. 출자, 뭐뭐시가, 세모세모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 뭐, 예를 들면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했대. 공공, 즉, 시에서 이제 전액 출자한 거야. 무슨 기업이야? 공기업이지, 당연히. 그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서 하는 거 뭐야? 공기업이지, 공기업.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공기업이라는 거알수 있죠. 설립 목적 봤더니 세모세모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자, 주요 사업으로 봤더니 공영주차장, 시민체육과 공영버스 차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 거알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시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취약계층 대상

해상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것을 한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1인 1표 민주적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1인 1표 하면은 뭘까요?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1인 1표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도 1인 1표죠. 유한책임회사. 그래서 협동조합 혹은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고, 2번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한다. 뭐야? 협동조합이지. 그러니까 공기업 내용이 아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해 설립하고 경영한다. 이거는 개인 기업이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요거는 사기업이지, 사기업. 공기업의 반대인 거지. 그지? 자,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에 해당한다. 결국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쉽게 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쉽게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기업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기업 간의 비교 분석. 그래서 A 기업, B 기업 놓고 하나는 뭐 유한회사,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는 한명회사, 하나는 주식회사. 이런 형태로 비교 분석하는 형태의 회사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특징들,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어떤 특징 중에서도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러한 특징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분 관계라든가,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 조직 변경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기업, 회사 부분이에요. 회사 부분.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또 뭐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요. 선생님 예측컨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문에 제시하면서 기업의 종류를 그 안에 넣는 거야. 기업의 형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창업한다라는 형태로. 그러면은 창업과 관련된 내용도 알아야 되고, 회사의 형태, 즉 기업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종류, 그다음 개념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만이 풀수 있는 고난도 문항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창업과 연관 지어서 여러분도 같이 받아두는 게 좋다. 왜?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어떤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이 설립 자체가 우리는 창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스토리가 제시문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다라는 거. 자, 4번. 다음은 A 학생의 현장 실습 일지 일부이다. A 학생이 속한 팀 업무의 기업 내 부문별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보니까 9월 1일 볼게요. 팀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9월 2일에 브랜드 전략 회의에 참관했대요. 9월 3일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했대요. 그래서 연령별로 선호 제품을 엑셀로 정리했대요. 이와 관련된 부문별 경영 활동 뭐 있죠? 마케팅 관리지. 우리가 크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 뭐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 회계 정보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구분돼서 하는데 그중에 이제 뭐에 해당한다? 마케팅 관리에 해당한다. 브랜드 전략이니까. 그죠? 요 브랜드 전략 명칭만 딱 봐도 바로 알수 있겠죠. 1번.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죠.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거는 재무 관리죠.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해 기업의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이게 뭐야? 마케팅 전략이지. 그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실적 및

능력을 평가한다. 실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인사 고과 관련된 거니까 인적 자원 관리에다 가지. 다음 제품 생산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생산 과정을 관리한다. 무슨 관리? 생산 관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다. 자, 4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 이것도 경영관리 순환 과정과 함께 같이 잘 출제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 지금까지 출제했던 부분이야.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동안에 기출 문제 보면 나오는 패턴들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쉽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제조업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자, 공장에는 로봇팔을 포함해 자동화기계 2천여 대가 빠르게 움직인다. 60초마다 자동차가 연속으로 한 대씩 그야말로 차를 찍어내는 수준이다. 기계 설비들이 조립라인을 갖춰 막힘없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속 생산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여기서. 연속 생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화된 기계 2천여 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우리가 발달 단계별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크게 우리가 재래공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공업이 있었지. 경공업 이외에는 우리가 중화공업이 발달하지. 첨단 공업이야. 첨단 공업.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순서대로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알수 있죠. 재래공업 하면은 우리가 핵심 키워드 뭐 있어? 가내수 공업. 집에서 직접 손으로 하는 옛날 방식의 어떤 그런 전통 방식의 것을 우리가 재래공업. 경공업 하면은 노동 집약적. 뭐라고? 노동 집약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60년대에 보게 되면은, 방직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뭐 가발 공장, 이런 데 보면 미싱 촤 몇백 대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죠. 경공업이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라는 거. 중학 공급하게 되면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철강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여기 자동차 생산하니까 여기는 뭐야?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거라고 알수 있죠. 연속 생산을 하면서 중화학공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첨단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죠. 물론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중화학공업하고 첨단공업이 요즘 같이 가고 있죠. 중화학공업 내에서 첨단공업이 좀 가미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기억 볼게요. 시설이나 자본이 적게 드는 노동 집약적 공업이다. 이거는 경공업이야. 그러니까 이 해당하지 않죠? 자, 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생산 대규모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규모 생산. 뭐죠? 프로젝트 생산이죠.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마찬가지. 맞죠, 이거. 디귿. 맞죠. 요게 바로 이제 중화학공업이면서 첨단 어떤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첨단 어떤 기술들이 이제는 도입이 돼서 로봇들이 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니을 표준 제품을 정해진 생산 공정에 따라 대량으로 뭐 연속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연속 생산이죠. 그래서 맞다.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발달 단계별

스포일러도 굉장히 잘 나와요. 제품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때까지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기본적인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뭐 경공업 하면 노동집약적, 그 다음에 재리공업 하면 가내수공업,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라. 자, 5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사례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서비스 접근 유형에 따른 생산 방식 측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볼게요. 김공공 84세네요. 김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택시는 모두 예약 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김 씨는 요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척척 택시를 잡는 것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쓸줄 모르니 어쩌겠냐고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전부 다이 택시를 앱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 어르신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양한 앱,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생활 밀착형 관련된 그런 앱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해주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기억 볼게요. 어쨌든 간요 제시문은 고객이 직접, 즉 내가 택시를 부르는 거잖아요. 직접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 방식으로 볼 때는 여기 접근 유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서비스 유형 중에서도 이제 고객 참여지,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라는 거알수 있죠.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소외된 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맞지? 그래서 요즘 고객 참여를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고객들에게. 요즘 최근에 가면 카페 가도 전부 다 키오스크로 다 되어 있죠. 그 실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밀착형 어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런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 니은,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 동선을 최적화해야 된다. 서비스 동선을 최적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 접촉과 관련됐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디귿, 택시기사 교육을 통해 탑승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고객 응대지, 응대. 응대 접근 방식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 몇 번? 기억 하나인 1번이네.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니까 저도 가끔은 놀래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딸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면서 할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나 빠르게 변하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 아들하고 딸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참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고객 참여구나라는 접근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요즘 서비스가 고객 참여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NCS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직업 기초 능력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학생 볼게요. 선생님, NCS 자기소개서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 책임감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요? 했어요. 청렴성, 책임감, 전부 다 뭐야? 어디에 해당돼?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도 직업 윤리.

그러면서 조금씩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 맞아.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근로윤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무 관련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조사 보고서 봤더니 제목은 보컬 공연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 조사래요. 자, 보니까, NC에서 관련된 거네. 그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를 뭐라 그런다? 직무라고 한다라는 거죠. 직무라고 한다. 그다음 능력 단위 개념 한번 여러분 이제 바로 알수 있겠죠.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능력 단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능력 단위 요소 하게 되면 뭐를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능력 단위 요소가 모여져서 능력 단위가 되는 거고, 능력 단위가 모여져서 세분류, 즉 직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의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 뭐를 구성하는? 즉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이렇게 되겠지. 어떤 거? 핵심 하위 능력 기술. 이게 바로 능력 단위 요소의 개념이다. 자, 대분류는 몇 개로 되어 있다? 24개. 24개. 이것도 중요하다. 이 정도를 안 상태에서 보기 선택지로 가보게 되면, 자, 기어. 직무는 16 보컬 공연이다. 16 보컬 공연이다. 16 보컬 공연 능력 단위야. 직무는 뭐야? 세분류가 직무지. 세분류가. 그러니, 뭐다? 10, 아, 10이라, 01. 01 실용음악이네. 그치? 실용음악. 요게 바로 뭐다? 직무가 된다.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자, 니은,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런다? 능력 단위라고 그러죠. 능력 단위. 능력 단위는 뭐다? 16 보컬 공연이지. 실용음악이 바로 뭐야? 직무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된 거야, 지금. 그치? 능력 단위는 16 보컬 공연이다. 요게 이제 뭐다? 능력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디귿. 학생 A가 작성한 보고서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즉, NC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 당연히 이거. NC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시문에 우리가 본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NC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를 떠서 그걸 우리가 제시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리을 볼게요. 16 보컬 공연을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 이게 뭐야? 이거를 공연. 보컬 공연이 바로 능력 단위잖아.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에는 1. 보컬 공연 계획하기. 2. 보컬 공연하기. 3. 무대 퍼포먼스 하기. 요거. 요게 있다. 잖아. 맞지? 그래서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 꼭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죠. 왜? 그 개념을 답지로 이렇게 형성시킨 다음에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 니을 이런 형태의 문제 답지 형성이 계속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예요. 자, 이제 8번까지 해결해 봤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와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정말로 쉽게 설명을 많이 해줬고 꼭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핵심적인 거 정리해줬어요. 그 핵심적인 거 정리해주니까 그 이후로 NCS와 관련된 문제들 나왔을 때 제가 가르쳐준 대로만 공부하면은 다 해결됐죠. 마찬가지죠. 9번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죠. 다음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 즉 NCS에서

능력 단위를 검색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능력 단위를 검색했더니 이제 능력 단위 명이 나와요. 그죠? 쭉 나왔고 수준이 나왔어. 예, 분류 번호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두 자리씩 대분류부터 해서 능력 단위까지 이제 분류가 되고 언더바 여기 연도가 나온다 해서 23, 23, 23, 18, 23, 23. 요건 18년에 이제 버전 4니까 수정 보완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23년도에 요거는 개발됐고 요 23년도에 수정 보완되겠네. 4, 5니까 네 번째 버전, 다섯 번째 버전 이런 뜻이니까 수정 보완된 거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다음 수준이 3수준이야. 3수준. 우리가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NCS를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떤 수준?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2, 3수준이라는 거죠. 2, 3수준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즉,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어떤 능력 단위의 어떤 수준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기억 볼게요. 제시된 모든 능력 단위는 23년도에 동시에 개발됐다? 아니야. 동시에 개발된 건 요거, 요거. 111, 버전 1, 버전 1, 버전 1. 23년도. 요거는 이제 수정 보완된 거고, 23년에. 이건 18년에 수정 보완된 거죠. 그래서 동시에 개발되었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능력 단위의 수준은 모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이 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왜? 다 3수준이기 때문에. 그치? 오케이. 니은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디귿. 능력 단위별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직무 능력의 자세히 제시가 되었다. 이거 직기초와 관련된 거잖아. 직업기초능력 관련된 거지. 직기초는 나와 있지 않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네. 니은 하나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 NCSO와 관련된 것들 굉장히 꼭 낸다라는 거야. 꼭 낸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2회 때인가 그때쯤에 칠판에 판서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NCS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수준 같은 경우는 어때? 수준은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반대로 숫자가 낮으면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다음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 능력 단위의 개념,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 수행 준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그 대분류는 24개다. 등등. 그 다음 세분류는 직무를 의미한다. 이런 기본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수능에 나온다는 거야. 지금까지 기출 봐도 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NCS는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이 부분은 제가 21강부터 23강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항 따라잡기 할때 이걸 한번 언급할 거예요. 가끔가다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직업 기초 능력이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올해 직업 공통 능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존의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이 6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이 나오겠지, 학생들이. 10개 지금 예전처럼 직업 기초 능력으로 10개의 능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직업 공통 능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그 바뀐 걸로 공부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선생님도 못 내려요. 그런데 현재까지 올해까지의 교육 과정 상으로 볼 때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우리가 교과서랑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중간에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예측해 보건대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더라도 안 바뀐 부분 6개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한 중심으로 그럼 공부해 놔두면은 바뀐 걸 내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 안 바뀐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해 놔두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21강 이후에, 23강까지 내용 중에서,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10번. 다음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과정 했더니 이제 1단계, 그래서 이제 문제인식, 대안탐색, 대안선택. 4단계는 뭘까요? 대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대안, 평가 및 결정 단계다라는 거알수 있죠. 마지막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 자, 1번 보도록 하죠. 1번. 자신만의 장점과 성격에 맞는 직업 목록표를 작성한다. 요거는 대안 선택 단계죠. 대안 선택 단계. 선택 단계다. 그래서 가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자,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자신이 직면한 핵심 문제점을 파악한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뭐야? 문제인식 단계죠. 그래서 1단계인 문제인식 단계다.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적성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위한 역량을 인터넷으로 뭐 한다? 탐색하는 거니까 대한 탐색 단계죠. 대한 탐색 단계다. 자, 4번 볼게요. 자신이 결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거니까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다음 5번. 직업의 미래 전망과 직업 복지와 같은 기준을 뭐에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거다. 대안 평가 및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도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단계에 대한 내용만을 제시하지 않고, 만약에 진로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은 최소한 두 개, 세 개의 단계의 내용을 해서 가와 나, 혹은 가, 나, 다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진로의사결정은 통상적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용이 다 제시가 돼. 그래서 가, 문제인식 단계에다가 뭐 가를 넣든지, 여기다가 나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 선택에서 다를 넣어가지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도 낸다라는 거죠. 과거 수능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진로의사결정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문제인식 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대안탐색 단계에는 어떤 내용, 대안선택 단계에는 어떤 내용, 대안평가 및 결정 단계에는 어떤 내용,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 어떤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에 들어갈 내용, 이게 바로 답지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어떤 문제 틀 안에서 크게 아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내용 요소에 관련된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 밑줄로 치고 이게 진로 의사 결정 과정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로고도 답지 하나로서 형성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그런 형태로 좀 내용 요소 결합형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10번 문제까지 이제 해결해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내용들 중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주 출제 언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업 윤리와 관련된, 직업 윤리. 그러니까 이 파트는 굉장히 문제가 쉬워. 내용 제시문만 잘 이해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다라는 거. 자, 보면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생명 윤리, 그다음 두 번째 정보 윤리, 환경, 성, 장애인, 뭐 언론 매체 윤리, 전문적 윤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간에 이제 아주 쉽게 난이도를 쉽게 출제했던 부분들이 이제 생명, 그 다음에 정보, 환경, 요런 요세 가지 형태가 그동안의 기출을 보면 출제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출제했던 부분들, 그 다음 제시문 꾸미기가 좀 좋아, 편해. 그래서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것들,

정보는 컴퓨터 관련해서 그다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윤리를 말하고, 환경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환경,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 관련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성윤리는 이제 양성평등,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제시문 내용이 나오면 성윤리와 관련된 거다. 그다음 장애인 윤리 같은 경우는 장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장애인 윤리와 관련됐다. 언론 매체 윤리는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언론 매체 종사자들의 어떤 윤리의식 및 어떤 양심적인 태도 이런 거와 관련되면은 언론 매체의 윤리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충분할 것 같다. 그간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은 생명, 정보, 환경 이런 것들이 제시문으로 꾸미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됐었다라는 정도 알면 도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 윤리 의식 혹은 직업 윤리 덕목이라고도 하죠. 책에는 덕목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책에는 보면 직업 윤리 의식이라고 돼요. 다 의식, 소명 의식, 천직 의식, 직분 의식, 책임 의식, 전문가 의식, 봉사 의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 윤리 의식이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소명의식과 천직의식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두 가지는 꼭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 밑줄 친 부분으로 여러분이 꼭 암기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의식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처럼 이제 여기고 이제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 꼭 기억하세요.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것, 하늘의 어떤 그 일을 주어진 것처럼 여겨서 내가 일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소명의식이다. 천직의식은 뭐냐? 이 천자가 들어가니까 천직의식, 하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어떤 종교적 용어거든. 종교적 용어거든. 천직의식은 자기 일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고 여기는 거야.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고 여기는 게 바로 천직의식이다. 라는 거. 자, 직분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나 기업, 기타 타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라고 믿고 하는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직분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의식은 뭐냐?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 의식이다. 전문가 의식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해당 분야의 뭐 지식과 교육을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문가 의식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식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교육을 하면서 나의 어떤 역량을 높여가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온다면 전문가 의식이다. 봉사 의식은 뭐야? 다 이건 뭐 너무 쉽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봉사 의식이다 하는 거다라는 거. 어떤 게 많이 나왔냐? 다 나왔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직분의식 나오고, 책임의식 나오고, 전문가의식도 다 출제됐었어. 기출에 이거 다 출제됐었거든요. 다 중요하니까, 이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 메모를 잘 하고, 다시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해 놔두면 좋겠다. 특히, 소명의식과 천직의식 두 개는 헷갈리지 마라.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번 6월 모의 평가 때도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거죠. 직업윤리의 5대 원칙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했던 게 바로 정직과 신용의 원칙하고 객관성의 원칙, 이두 가지를 많은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했었다라는 거죠. 객관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것을 뭐 숨김 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성의 원칙이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사가 명확하면서 이제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객관성의 원칙이다. 고객 중심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고객 중심의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전문성의 원칙은 전문가가 지녀야 할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능력을 연마해 나가는 거.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요거 전문가 의식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도 좋겠다라는 거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야. 업무와 관련된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그다음에 본분과 약속을 지켜내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거. 신뢰. 여기서 그 뭐냐면은 전에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 했던 게 바로 이거야. 숨김없이 이 표현 때문에 여기도 숨김을 투명하게 처리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신뢰를 가지고 신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거거든.

0: 약속을 잘 지키는 거거든. 그래서 요 표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정 경제의 원칙은 법규 준수 및 그다음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거야. 공정하게 행동한다. 이거는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됐든, 그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사원이 됐든, 이런 사람들과에서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 나가는 그러한 표현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온다면 바로 공정경제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모의 평가 때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객관성의 원칙과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했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직업윤리의 어떤 5대 원칙뿐만이 아니라 직업윤리의식, 이것도 자주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직업윤리와 관련된 부분도 자주 출제됐었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어렵진 않지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놨둬야 쉬운 문제일수록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나도 어렵다면 다 상대방, 모든 학생이 다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쉬운 문제는 다른 학생들 다 내가 틀리면은 거기에서 데미지가 크거든.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난이도가 낮은 문제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맞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쉬운 것조차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관련된 문제풀이 2점 테스트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XY 평면에 긴 직선 도선 AB가 고정되어 있고, 자, A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가 IA인 전류 흐르고, B의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세기가 IB인 전류가 흐른다. 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AB와 점 PQRS는 같은 간격 D로 X축상에 있다고 하고요. 맨 마지막 문장 중요하겠네요. Q에서, Q라고 하면 바로 이 지점이죠. Q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Q 지점에는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B에 의해서는 플러스 Y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B 역시 A와 같은 방향인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는 반비례,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 그러면 A에서 P까지 D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부터 P까지는 2D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가 1:2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류의 세기도 1:2.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 두 배인 2I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IB는 IA의 두 배이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자, 이번에는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는 AB에 의해서 모두가 다 플러스 Y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R하고 S하고 비교하는 건데, 자, 요거는 얼른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R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Y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놓고 플러스 Y방향의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럼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2D분의 I,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Y방향으로 D분의 2I. 자, S에서는요. S는 여기 있죠. AB에 의해서 모두가 다 마이너스 Y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방향으로 4D분의 I,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방향으로 D분의 2 I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S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두 개를 더한 자기장의 세기. 그런데 R에서는 A하고 B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요 자기장의 세기의 차이만큼이 합성 자기장이 되겠죠? 따라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S에서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죠. 두 직선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를 1번 문제로 풀어보았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는 직선 도선이 A, B, 두 도선이 수직으로 놓여 있어요. 우리 평가원 기출에서도 1번처럼 두 직선 도선이 나란하게도 출제가 되지만 수직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수직으로 출제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 AB, XY축에 고정되어 있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주었습니다. 플러스 Y방향으로 주었고, PQR은 XY 평면상의 점이고, 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P에서 A, B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해요. 그러면 A에는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D만큼 떨어진 이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비례상수는 생략할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D분의 I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리하고 전류의 세기만으로 자기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B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플러스를 나오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고, 그러면 B 도선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고,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똑같은 I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어야 되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고요. 디귿,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P하고 R하고 구하는 거거든요. 아, 죄송해요. P가 아니라 Q네, Q. 그럼 먼저 Q. Q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 B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이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 R은 어떨까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라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B에 의해서는 O,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라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합성하면 얼마예요? 0이죠, 0. 따라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두

직선 도선에 의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는 원형 도선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반지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AB에 의해서는 세기가 같은 일정한 전류가 세기가 같은 일정한 전류니까 A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B에 흐르는 전류도 I라고 놓을 수 있고, 자, 그리고 A와 B에 의해서는 원형 도선 중심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표는 시간 T가 T1, T2일 때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를 나타낸 것으로 T1, T2일 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A,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원형 도선 중심인 O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합성 자기장이 바뀌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C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또 일정하대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얘들아? 그치. T1, T2일 때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도선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고 그 합이 얼마인가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T1일 때, 자, 먼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이 D이고 A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때 우리 D분의 I라고 하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제 도선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계속 반지름분의 전류, 반지름분의 전류 이러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D분의 I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선생님은 항상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자, 도선 B에 의한 자기장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B의 반지름은 ED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A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B에 의한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세 개를 다 더하면 T1일 때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정난 거 아니에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그리고 그 세기는 2분의 3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이번에는 T2일 때. 자, 시간이 T2로 바뀌어도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다만 무엇만 바뀐다? 바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뀐다. 세기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분의 3b 대. 다만 그 방향만 반대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3b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알려준 거예요? 합성 자기장의 방향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세기가 얼마이다? b0이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무슨 관계를 알수 있어요? 아, 3b라고 하는 것이 b0구나. 근데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지정한 거죠. 출제서 선생님은 B0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내가 사용한 B라고 하는 것이 3분의 B0이구나라는 것을 찾아야만 해요. 자,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T1일 때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 요거잖아. 자기장의 또 세기만 물었으니까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 B죠. 그런데 B가 뭐라고? 3분의 B0라고. 따라서 T1일 때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0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평가원에서는 이 도선에 흐르는 합성 자기장을 우리한테 물을 때

도선의 개수가 최소 3개, 많으면 4개까지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문제를 푼다? 각각 도선의 명칭을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 내가 자기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표현하시고 또 문제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일단 가로를 쳐 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그 문제를 보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 도선의 개수가 3개 A, B, C가 있고요.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A, B, C와 P, Q, R이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선생님은 D로 놓을 건데, 선생님 저는 너무 D라고 하는 기호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1m로 놓으세요. 가장 간단한 숫자.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P에서는 나오는 방향, 아이고, 죄송해요. 플러스 Y 방향이네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Q에서 0이라고 합니다.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때 가장 큰 실마리가 될수 있죠. 그러면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하는 또 조건도 있으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I라고 놓을 수 있고요. C에 의한 전류의 세기는 우리한테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먼저 Q. Q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시고 그 합이 Q에서 얼마이다? 0이다. 0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D만큼 떨어져 있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그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에 의해서는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B인데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은 가로를 쳐 놓으시고, 자, B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색이 B이고요. B에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B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알수 있어요. 자, C는 방향도 모르고 크기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 여러분들, 만약 A가 Q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가 이미 0 되고, C에 의한 자기장이 살아남아서 AB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그쳐 0이 될 수가 없어요. 의외로 이런 조건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Q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C도 결정됐죠? 아, 그럼 C는 Q 지점에 플러스 Y 방향으로 EB의 세기를 갖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오른쪽에 있는 Q에 A에 의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이렇게 Q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옳은 문장이고요. 전류의 색이 B의 전류의 색을 내가 I로 놓았잖아요. 그러면 C의 전류의 색은 얼마인가? 그것은 Q 지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예요? EB예요, EB. 자, 그런데 B를 내가 무엇으로 놓았죠? D분의 I로 놓았어요. 자, 이게 바로 EB라는 거고, 그러면 C에 의한 Q에서의 자기장은 C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여야만 D분의 EI가 되겠어? 바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I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디귿 R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그럼 R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D분의 I를 B라고 놨으니까 B로 한번 표현해 보면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시장은 R이라고 하면 바로 요 지점이죠. 그러면 Q에서도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R에서도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일 거고 그 크기는 3분의 B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R은 오, Q하고 어때? R하고 자기장의 세계는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 그런데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었으니까 R에서는 플러스 Y 방향. 크기는 Q에서와 똑같은 B가 되겠습니다. 자, C에 의한 자기장은 R이죠? 그러면 이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나 R에서나 똑같죠? 플러스 Y 방향.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어요. 전류의 세기는 6i, 6b네요, 6b.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합성 자기장에서 세기까지는 묻지 않았으니까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은 틀린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합성 자기장을 구할 때 도선이 만드는 정보가 주어진 대로 자기장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합성 자기장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조건만 살짝씩 다른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ABC 도선에 전류의 세기가 다 I로 주어져 있어요. I로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A에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A에 흐른 전류는 I이고, 따라서 D분의 I일 때그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P와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정보로 3분의 5B0로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3개의 도선이니까 A, B, C 그리고 합성 자기장 해놓고 P에서 그리고 Q에서 각각 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A에는 방향과 세기가 다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색이 B제로 만들어지고요. 자, B에는 전류의 세기는 주어졌는데 방향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방향은 몰라. 그렇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 P는 B로부터도 D만큼 떨어져 있고 B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I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라는 거알수 있고, 자, C로부터는 하나, 둘, 셋, 3D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C로부터는 방향은 모르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B제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합성을 했더니 그 결과가 방향은 모르겠는데 3분의 5B제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에 대해서도 또할수 있겠죠? 자, Q 지점은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똑같고, 그 세기는 P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Q까지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로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Q는 B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럼 C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0고요. 그리고, 방향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방향은 모르겠고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5 B0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P를 한번 잘 봐봐. 자, 만약에 B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야. 그럼 이거 상쇄되고 얘만 남으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5 B0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자, 그러면 3분의 B0는 나오는 방향이라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5P0.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다시 Q로 와서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죠.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나 Q나 똑같아요. 오, 그랬더니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5 비제로.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으로 가볼게요. 보기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라고 하는 것은 B 도선에 의해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B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수 있고,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R에서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것만 물어도 학생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다른 지점에서 또한번 계산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너무 준비를 잘 하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에다가 플러스 그 계산하는 시간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그 시험을 보는 준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 간단한 것도 그냥, 아, 더하면 이답 나오겠지 하면 안 되고 꼭 열심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R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5분의 B제로, D분의 I를 B제로로 놓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B제로, C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자, 이거 계산하면 합성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15분의 13B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문장,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A, B, C. 세 도선이 있어요. 세 도선이 있으니까, 아, 또 A, B, C. 이퀄 합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 있고 A하고 C에는 고맙게도 각각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세기도 I로 주었습니다. B에 의한 정보만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조건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라고 해요. 자, 그러면 B제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떨어져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로 놓는구나. 그런데, 비례기호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더 어렵게 느껴지고, 비례기호 놓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퀄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퀄로 놓으면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지만, 그냥 그 비례상수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자,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건이 P에서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하나의 조건은 우리가 표현을 했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P와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6분의 1 B제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equal 해놓고 P에서 Q에서 각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도 모르고 세기도 모릅니다. 가로로 놓고 C에 의해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E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I니까 2분의 B제로만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6분의 1 B제로라고 해요. P에서도 그렇고 Q에서도 그렇고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Q는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제로. 자, Q 지점은 B로부터는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Q는 B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고 Q는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녀석보다 요 녀석의 세기가 3배 클 거고요.
그리고 방향은 B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뀔 거다. 비의 세기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P나 Q나 C에 의한 자기장은 그 방향도 세기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일단 P를 보세요. 이제부터는 조합의 문제야.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라고 가정을 해. 그렇다고 하면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B 제로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다시 Q로 와서 Q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3배니까 B 제로, 자기장의 방향은 바뀐단 말이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오, 요거 플러스 6분의 1 B 제로예요. 문제에 그렇지 부합합니다. 옳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선생님이 합성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먼저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이너스 6분의 1 B 제로라고 하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2 B 제로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2 B 제로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플러스 6분의 7 B 제로가 나와. 문제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틀린 조건이었다. 플러스로 잡은 것이 올바른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 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해보면 되죠. B0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조건에서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일 텐데 Q라고 하는 것은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Q의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P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나오는 방향으로 같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여기까지도 계산하느냐고 시간이 들었는데 R에서 계산을 또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럼 R에서 만들어지는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B제로.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R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나오는 방향으로 6분의 7 B제로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세기만 물었네요. 6분의 7 B제로.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의 문제 풀이를 보고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R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라고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5번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그 간단해 보이는 사칙 연산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그리고 빨리 하는 것이 수능의 점수, 수능의 등급을 올리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산은 지겹더라도 꼭 직접 해보시기를 바래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A, B, C 세 개의 도선이 있어요. 자, A, B, C의 세 개가 각각 I, A,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르는 거죠. I, E, I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얼른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A, B, C 자기장을 구해서 그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되도록 꾸며준다? 0이 되도록 꾸며준다. 어디에서? Q에서.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5번이나 6번처럼 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이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D분의 I, 꼬리를 달고 가려면 눈으로 보기도 너무나 복잡해 보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건을 다는 거야. D만큼 떨어진 곳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는다. 이건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때 선생님 B0로 놓으면 안 될까요?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B0는 출제자 선생님이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B0다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출제자 선생님이 사용하는 비제로를 내가 또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막 너무나 혼란스럽고 막 꼬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예 출제자 선생님하고 같은 기호를 쓰지 않도록 그냥 B로 놓는 습관을 평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Q에서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A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릅니다.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인데 방향은 모르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모르니까. C에 의해서는 O, Q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ED만큼 떨어져 있고 EI만큼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Q에 만들어지는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예요. 자, 이것을 다 합성했을 때0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러한 것도 문제에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B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 B면 어떻게 되죠? 이미 얘네들 B하고 C가 0이 되면서 A에 의한 자기장이 살아남기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은 Q에서 무슨 방향이어야 돼?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A는 Q에서 나오는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2B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Q에 B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요. 그럼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B인데 내가 뭐를 B로 놓았죠? D분의 I를 B로 놓았어요. 이게 바로 2B야. 자, 그러면 Q는 A로부터 3B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 때 D분의 EI가 될수 있겠어? UI겠죠.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I가 되겠습니다. 자,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R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또 P에서도 각각 구한 다음에 몇 배냐. 그러니까 두번 계산을 또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D분의 I를 B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이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B.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 C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6B,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B, C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B. P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플러스 2분의 13B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P에서의 6배가 아니라 2분의 13배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것은 틀린 문장. 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선생님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잘 이야기하고 그려놓고 마이너스 Y 방향에 O를 했네요. 요거는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나와 같이 긴 직선도선 A,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각각 D, ED인 원형도선 BC가 각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A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대요. 그럼 둘다 I 프라임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5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 자, 그럼 이 가의 5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잖아. 근데 AB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원형도선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죠. 그러면 원형도선 B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도선의 합성 자기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원형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원형도선이 아닌 직선도선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조건도 알수 있어요. 자, 나번으로 왔을 때 나의 5에서는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C를 빼면 A하고 B만 있을 때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큰데

세기는 똑같은데 반지름이 1대2예요.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니까 이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분의 1배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따라서 직선 도선 A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2분의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시계 방향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나의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어야 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니은 옳은 문장이고. 디귿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1번부터 8번까지가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또 우리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자, 그럼 이제 조금은 수월한 내용,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관련된 문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자석의 S극에 자성체 A를 가져갔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를 자기화되지 않은 철클립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철클립이 A에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력선은 항상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자석과 자성체 A 사이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A에다가 자기화되지 않은 철클립을 갖다 댔더니, 오, 붙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철클립을 붙이려면 이 자성체 A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자석이란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일까? A가 강자성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나에서 철클립은 외부 자기장과 철클립 입장에서는 바로 이 강자성체 A가 외부 자기장일 거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려면 외부 자기장과 이 철클립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을 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 기역, 틀린 문장,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전 평가원에서 이렇게 두 개씩의 자성체를 조합하는 문제가 또 가끔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림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C를 넣어 자기화시키는 건데, 이 ABC는 강, 상, 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와 다는 가의 AB 그리고 BC를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서 수평면에 놓았더니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을 하고,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다 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성, 자기화된 자성을 잃지 않는 자성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강자성체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에서 AB 사이에, BC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바로 공통된 B가 무슨 자성체이기 때문이다? 강자성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B가 강자성체인데 A하고 B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 그렇다면 A는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외부 자기장과 당기는 인력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에서 A하고 C 입장에서 외부 자기장은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기억번. A는 상자성체이다. 옳은 문장. B는 강자성체이고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오랫동안 자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C는 반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기억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유리막대를 수평으로 매달고 자석의 N극을 유리막대 A 부분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정지했던 A가 밀려난대요. 오, 청력이 작용하는 거네. 그럼 A는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굴까? 그쵸. 반자성체. 나는 지폐를 수평으로 매달고 자석의 N극을 지폐의 숫자가 있는 B 부분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정지했던 B가 끌려온단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지폐의 숫자가 있는 부분은 상자성체이거나 혹은 강자성체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 번. 유리막대는 반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가에서 A 부분에 자석의 N극이 아니라 S극을 갖다 대도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N극이 오든 S극이 오든 상관없이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B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이끌리겠죠.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12번에는 자성체 A, B가 있는데 A와 B는 상자성체의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림 가나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여 자기화된 자성체 AB를 나타낸 것으로 나에서 B와 자석 사이에 오 서로 밀어낸대. 그러면 강상 반자성체 말이 꼬였어요. 미안해요. 강상판 자성체 중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청력에 작용하는 자성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누굽니까? 반자성체. 따라서 자성체 B는 반자성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문제에서 A와 B는 상자성체의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 A는 상자성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번. A는 상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가에서 S 대신 N극을 가까이 해 상자성체는 S가 오든 N극이 오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가와 나에서 자석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자석이 제거가 되면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된 거죠. 그 즉시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상태로 A하고 B를 가까이 하게 되더라도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밀리거나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13번이 예전에 평가원에서 즐겨 출제하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성체의 특징을 묻는 개념. 그리고 또 그림만 봐도 알수 있겠죠? 전자기 유도에 관한 개념. 두 개념의 연합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B를 자기장 영역에 놓고 자기화시키는 거고, AB는 강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다는 가의 AB를 동일한 솔레노이드의 중심 출상의 점 P에 놓았더니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여 점 Q를 지나는 모습으로 Q에서 AB의 속력이 V1, V2인데 그 속력을 비교하게 되면 그 속력의 비교는 어디서 묻고 있나요? 보기에서 묻고 있네요. V1, V2의 속력 비교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고, A가 Q를 지날 때 검류계에는 A 또는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요. 여러분들, 솔레노이드 코일 주변에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누가 상대적으로 함께 코일과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돼? 자석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자석이라는 얘기잖아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더라도 자성을 잃지 않아. 그게 바로 이제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 A가 강자성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강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B는 반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을 잃으니까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A가 Q를 지날 때 검류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자석 내부에

0: S극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검게칠한 부분이 N극이라는 거알수 있고, Q를 지나면 솔레널드 입장에서 좌석이 멀어지는 거야. 어디가? 당겨야겠죠. 그러려면 밑에 부분이 S극, 솔레노이드 위에 부분이 N극이어야 되고, 그럼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좌석이 된 거고, 좌석 내부에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하려면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느냐? 요 방향으로 흘러야 되네요. 따라서 B 방향이 아니라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가에서 B는 반자성체죠. 자기장 방향과, 즉 외부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해야 되고요. V2하고 V1을 비교하는 건데, 반자성체는 자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중력만 받아서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A는 강자성체죠. P를 지날 때는 솔레노이드가 너 오지 마. 윗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또 Q를 지날 때는 너 가지 마.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따라서 V1이 V2보다 작습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3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 1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강입니다. 자, 30강 중에 30강이고요. 오늘은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뭘 할 거냐 하고 봤더니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케줄표인데요. 뭐 매번 선생님이 OT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특입니다. 아, 수특은요. 보통 겨울방학이 시작을 하죠. 네, 늦은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월 초중반까지 이렇게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수특으로 진도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특을 막 사면서 보면서 하게 될 텐데, 일본어 수특도 물론 구입을 하셨겠지만 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6모 전까지 좀 봐라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6모 전에 수특 끝내는 친구인데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물론 막 너무 좋아해 일본어, 막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붙들고 막 일본어 매니아 같이 막 수특증만 막 계속 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금방 끝내겠지만, 지금 우리 뭐 국어 해야 되지, 수학 해야 되지, 탐구 과목 해야 되지. 근데 이 바쁜 이렇게 무거운 술에 수능 특강 책까지 이렇게 하나 그 달구지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려면 진짜 이게 되게 무겁고 거추장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는 이제 되게 좋아서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뭐 수강 후기 누가 올려놨던데, 중학생인데 뭐 이렇게 쉴 때 공부하다가 쉬면서 이렇게 본 중학생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일본은 약간 라이트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만 하지는 또 않아서 문제 유형이 있어서 또 풀기도 풀어야 돼요. 자, 수능 완성은 이제 보통 여름방학 정도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수능 특강이 겨울방학이면 수능 완성이 한 6월 말 뭐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수능 완성 끝내면 좋겠다. 수능 기출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수능 기출은 하여간에 좀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6모 전에 좀 풀어서,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좀 감을 익혀서 6모 때 완전 망하진 말고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에 좀 조금씩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까지는 이때는 조금 막 자기 그 실력을 살려야 되잖아. 살리면서 모국어 기출, 수능 기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일본어까지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 들겠지만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일본어 그 30문제 한 세트 풀때 빨리 푸는 친구는 정말 15분 만에 푸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뭐 30분, 40분 만에는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뭐 되게 괴롭진 않다. 그리고 나 진짜 뭐 너무 해석하기 싫어. 그럼 날려! 풀수 있는 것만 푸세요. 너무 막, 뭐, 이렇게, 문화 문제처럼, 우리 이식강의 마지막, 뭐, 8번, 9번처럼 되게 막, 텍스트가 많아서, 와, 읽기 싫은 데가 많을 것도 돼요. 네, 일단 뭐, 할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보아서 유형을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수능 유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랑, 그 다음에 발문이 진짜 중요해. 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수능과 수능 특강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주의하실 포인트들을 검색어 X와 없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어떻게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것도 한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자, 문항이 30문제까지 있는데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26번, 27번부터 30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항이 여기죠. 얘는 5개, 5개, 4개, 16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휘고 문하고 의사소통 기능이고 문법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어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이 다이어인데 다이어가 좀 어렵지. 부사는 8강, 동사는 7강, 형사는 6강, 명사는 4강, 5강 이랬어요. 그래서 5, 4, 5, 6, 7, 8이 다 뭐야? 어휘였어요. 물론 1강부터 3강까지도 어휘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수능 포인트를 좀 봐주셔야 어휘가 좀 섭렵이 된다. 문화는 17강부터 20강까지 수능 포인트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대부분 좀 알아요. 그리고 우리 특강 9강에서 바로 전강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고요. 의사소통 기능은 대화문이 많습니다. 문형학습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 풀면 나와. 그 다음에 문법은요. 조사하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이랑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9강부터 16강까지 뭐 활용이라든가 조동사라든가 경화라든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강부터 8강까지, 9강부터 16강까지, 17강부터 20강까지 이렇게 쭉 연계돼서 이 수능 특강 전체의 수능 포인트와 문형학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수능 문제 유형이 거의 다가 익혀진다. 이 범위가 어디에 속했는지 좀 알고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이 어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자 그거예요. 자, 발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타카나 물어보는 거고요. 2번은 표기입니다. 한자 읽기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박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자 읽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이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빈칸에 공통으로 빈칸에 들어갈 또는 공통으로 들어갈 이런 식으로 공통이거나 공통이 아니거나라는 식으로 해서 1번부터 5번 어휘 문제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작년 수능을 전체를 30문제를 다 가지고 다 풀어볼 거예요. 왜? 이거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슥 한번 보는 식으로. 자, 봐봐. 이게 1번 문제야. 발문 봐봐. 낱말 카드 있지. 토 나오면 돼. 스카 토 이렇게. 펫토 이렇게. 가타카나 문제가 이렇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뭐냐면 표기 문제야, 표기. 내가 이 부사를 아는지, 다 이때 틀렸지, 내줬고 맞았지, 고방 틀렸지, 주우고 끄고 주우, 그 다음에 다이 끝간 틀렸지, 타금 다 틀렸고, 장음 틀렸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 특강 4강, 5강. 4강, 5강을 보셔야지, 표기. 특히 여기선 다 4강에 해당하네요. 여기는 이제 8강이겠지만.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자, 박의 수모입니다. 이거 다 뭐야? 박은요, 요음만 두 글자가 한 박이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모든 게한 박이에요. 요음만 두 글자가 한 박이야. 예를 들면, 쇼,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글자가 한 박이 되네요. 얘도 한 박, 얘도 한 박, 얘도 한 박인데, 뭐 이런 거좀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를 푸시는데, 다 수능 특강 뭐야? 4강이야. 4강에 나와 있는 한자 읽기예요. 자, 카노조만. 카노조 이렇게 돼가지고 세 박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다네 박이죠. 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어요. 한자 읽기를 알아야.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다. 그래서 사강에 있는 그 선생님 자료실에도 올려놨어. 단어. 단어장 출력해가지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문제 보시면 된다. 자, 4번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6강에서 또는 7강에서 8강에서 보면 어휘가 나오는데요. 형용사거나 동사거나 부사인 경우에 6강, 7강, 8강의 수능 포인트 얘기하는 거야. 보면은 같은 단어인데 동, 음, 이, 의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아찌 하면은 뭐 뜨겁다, 뭐 두껍다, 덥다 있잖아요. 이거 한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여기서는 뭐냐면 얇은 옷, 맛이 연하다, 얇다, 연하다를 같이 하는 우스이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스이라고 하는 이형 용사의 공통으로 들어갈 뜻, 다이어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5번 갈게요. 5번도 다이어예요. 두 개가 공통으로 나오는데 소리로 내다,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표현을 해서 다시대를 쓴 거지. 이건 7강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1강, 1번부터 5번까지는 뭐였어요? 어휘 문제였어요. 동사의 어휘거나 아니면 읽기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아, 4강, 5강, 6강, 7강, 8강, 8강까지의 어휘의 문제를 여기서 다 녹여서 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6번부터 10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10번을 보면요. 대부분 봐봐. 이 문화 문제란 말이야? 글 이해, 글 이해, 글 이해, 대화 이해. 대화가 나오거나 글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툭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걸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번만 뭐야? 그림이 나와, 그림. 밑줄친 고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림 이런 식으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8번. 이게 이제 1점짜리 가능성이 매우 크죠? 나머지는 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19강, 20강 설명하면서 얘들아 이거 사회 공부하듯이 중학교 때 사회 그 공부하면 막 빈칸 뚫어놓고 막 주관식 하고 막 이러잖아. 뭐 강원도 뭐 폐인현상 막 쓰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일본은 국토의 산지가 몇 퍼센트 뭐 이런 거안 외워도 돼요. 그냥 다 글을 읽으면 돼. 근데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 그림이 나온단 말이지. 우리 그 지난 9강에서 했던 그런 그림들 있지. 테르테르 보즈라든가 뭐 희난인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고서 아 이게 이 그림이구나 하고 그림을 맞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19강, 20강에 나와 있는 그림 그좀 기억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막 이런 거야. 이건 이제 언어생활 문화인데 일본어의 씻다라고 하는 게 씻다라고 하는 게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는 씻고 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제는 바로 씻고 바로 잤어. 너 씻고 나왔냐? 이 씻다라는 게 되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아요. 어디를 씻다 부위가 딱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입니다. 아라우는 어디를 씻는지를 명확히 말해 의미가 통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해석해 보면 아는 거야. 선생님 이거 해석은 잘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일본어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 이게, 왜 해설이 이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린 뭘 봐야 돼? 어떤 식으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니까, 아, 이거 읽으면 요거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고, 오지선다는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네. 편하네. 자, 7번. 7번 오지선다. 네, 도고온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네요. 도고온천 다음이고 호류지에 대한 내용. 나라의 호류지. 되게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자, 나라에 있는 이 보물입니다. 호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본에서 오래된 건물은 돌로, 나무로 지어졌고요. 호류지는 가장 오래된 석조, 목조고요. 일본에서 현대까지 남아있는 목조 건물이 많지 않다. 이런 말안 했고 지진이 많은 일본 어쩌고. 답이 5번인데 이게 어디 나왔냐면 자, 일본에는 나무가 많아요. 국토의 72%가 산이야. 나무가 많아. 그래서 나무는 어디야? 습기에도 강하기 때문에 나무로 목조를 지으면 오래 이렇게 남아있는 거,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나와있는 거. 나무에는 습기에 강해서 그 유연한 거예요. 시나야가 유연하고 탄성이 있어서 지진에도 강하다. 그래서 이 되게 오래된 목조 건물이 남아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걸 차근차근 해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번, 7번 다 뭐였어? 글의 내용 이해하는 거였어요. 자, 8번 드디어 그림 나왔어.
아니, 선생님, 세시 풍속 막 외우고 그랬는데요. 그림에 왜 이것만 나와, 음식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 좀 아깝지, 그지? 자, 우리 가츠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시험이나 이렇게 시합 같은 거 나올 때뭐 하는 거야? 이겨라라고 먹는 음식이 가츠동, 돈까츠였죠. 그래서 이 가츠는 카츠하고 음이 같기 때문에 먹으면 이길 수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2번 답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스시인지 우동인지 소바인지 덴뿌라 튀김인지 답은 2번 돈까츠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오니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음식 문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9번도 이걸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오지선다가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일본어는 문화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조금 되게 힘들다, 그러면은 체력이 소모되기 전에 뒤부터 풀고 돌아오는 것도 사실 추천할 수 있어요. 자, 오니기리는요, 왜 삼각형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삼각형이 아닌 오니기리도 있긴 한데, 이게 산의 모양을 딴 거야. 이게 산. 후지산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 산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예, 오니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왜 그런가를 봤더니, 산이 가미사마 데하루코토카라. 이 유래죠, 이거는. 그런 걸로 기인해서 산의 모양인 삼각으로 했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인은요, 산에는 가미사마가 이르라고 생각해가지고, 산과 가미사마를 같은 모양으로 생각을 했다는,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가미사마에게 내가 지킴을 받도록, 분위기를 가미사마처럼 생긴 산의 모양으로, 산의 모양과 같이 삼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어처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 막 먹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분위기리 먹으면서 우리 편의점에서 참치마요 이런 거 먹으면서 아 이거 신의 이 모양으로 산의 모양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고온천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또 보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다가 다시 또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지선다가 일본으로 되어 있는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의 차이가 더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한국어로 해보면 온천은 도고온천 이야기예요. 도고온천 어딨어? 에히메겐 노 도고온천. 여기 도고온천 안 나왔구나. 도고온천 여기 있구나. 도고온센이 에츠이테노 하나시 데스네. 자, 흰 새들이 서식지로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천. 그다음에 다 읽어버려. 다친 새가 온천물에 들어가 나왔다는 전설. 매일 온천에 들어가면 건강해지고 키가 커진다. 자, 여기까지 읽고 뒤집어서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옛날에 어떤 다리를 다친 하얀 새가 있었어. 근데 매일 그 물에 들어갔더니 다리가 나아서 건강하게 뭐할수 있게 돼서 날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치유의 무리로군 이러면서 이제 도고온천이 유명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5번부터 10번까지 문화 문제 했습니다. 자 음식을 나타내는 돈까츠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였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투여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어렵지 않은 게 이제 문화 구간이에요. 문화 구간은 체력만 있으면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거는 자 이제 발문 살펴봅니다. 자, 의사소통 기능은 11번부터 26번에 해당하는데요. 다섯 개씩 끊어가지고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빈칸, 빈칸, 빈칸인데, 순서대로 하는 순서문이거나 안내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자, 빈칸 A, B도 있고요. 그냥 빈칸도 있고 합니다. 자, 빈칸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는 뭐야? 야, 먼저 나 갈게. 그랬더니, 응, 안녕. 그럼 또 봐. 짜네. 이런 식으로 1점짜리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순서를 나타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가 될까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그 전에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테이블 했다가 그 전에 창문 했다가 그 다음에 의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이거야. 그 전에, 얘 전에 이거니까. 자, 마도 먼저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상하고 있으면 되니까 BAC가 되는 거지. 아니, BAC가 어딨어? BAC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뭐, 학급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뭐할 테지만,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거. 순서에서는 그 전에 뭐 하고 나서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자, 13번 AB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이거 대화에서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빵집 갈 건데 아, 마침 잘 됐다. 그러면 하면서 빵집 가는 애한테 부탁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내가 맨날 먹는 그빵좀 사와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러니까 뭐 필요하니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건데 요 밑에 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조금씩 조금 약간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AP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이야. 자, 안내문을 그냥 읽으면 알아요. 진짜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자, 수업은 목요일 오전에 있다. 봐봐. 수업은 목요일 오전에 있잖아. 답 1번. 끝났지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1점짜리걸?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 나오는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자, 또 이제 빈칸 문제예요. 15번까지. 자, 어디야? 가게야. 점원이 이라세마세. 그랬습니다. 그럼 고래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이 곳곳에 이게 킥인 거지. 여기서 먹겠대. 네, 여기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시나요? 를 물어보면 되지. 고치라데 메시아가리마스까? 이렇게. 아니면 싸가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오모치카이리 데스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이게 돼야겠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또 반문을 살펴봅니다. 15번, 11번부터 26번까지는 의사소통기능 영역인데 우리가 앞서서 11번부터 15번까지 안내문이랑 순서랑 빈칸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포스터로 나머지 다 빈칸이네. 진짜야. 자, 발문이 다 빈칸이야. 포스터 먼저 볼까? 뭐가 있었어? 내 색깔, 누군가의 색깔, 소중하게. 이거 요즘에 그런 거 많던데. 요즘에 전 세계 그 자기 각 나라에 인종을 인정해주고 인종차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차별, 다름. 다름을 아주 인정하자. 그 얘기죠. 소중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답이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포스터 문제. 자, 빈칸 문제 나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아, 너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럼 격려해야지. 아, 괜찮아. 너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면 할 수 있어요. 음악고 있기 마세요. 나라 듣기 마세요.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격려 표현이 나옵니다. 격려. 위로와 격려. 답은 4번. 쉽죠? 자, 18번 들어왔습니다. 그림 나왔어요. 빈칸 들어가요. 얘 얼굴 표정 봐봐. 미안합니다. 조심할게요. 얘네들 막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하라는. 쉬 하는 것도 있고. 야, 좀 조용해 줄 수 없어요? 시즈까니 오네가이 시마스. 이렇게 좀 조용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불평을 말하려고 왔어요. 불평 표현 나왔습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빈칸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들어왔습니다. 아, 한국에서 가져온 이거 선물이에요. 여행 갔다 왔나 보지? 에, 헌 또 감사 표현입니다. 아리가또. 이츠모 아리가또.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럼 우레시 기쁘다라고 해도 돼요. 답은 1번. 자, 20번 들어왔습니다. 빈칸 들어가야 돼요. 빈칸.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A와 B예요. 누가 특정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상황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 얘가 주는 애, 이 사람이 받는 사람. 여기가 어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A와 B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담화 상황인지 설정을 해줘야 돼. 괜찮으시면 점심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봄엔 이랬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면 여기는 거절이 나와야 돼. 거절. 거절. 그럴 때 알맞은 것인지 알맞지 않은 것인지도 다시 한번 봐야 돼. 마지막에 우리 검토할 때 어떻게 돼? 그 발문을 한번 봐봐.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갑자기 획 내가 잘못 풀었던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교시에 시험을 보잖아. 4교시까지 사탐 다 풀고 난 다음에 진짜 막 생각보다 정말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날 일찍 나와야 돼. 여러분 모의고사 날처럼 그냥 슬슬 안 나와. 다른 데서 가서 보잖아. 그러니까 막 되게 긴장해서 일어나서 그 전날에 잠 잘 수도 있고 잠 잘 못 잘 수도 있고 한데 상관없이 그날은 뭐 그날이니까 디데이니까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체력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발문 막 틀려가지고 막 등급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맞은 건지 알맞지 않은 건지.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은 그냥 스킵해요. 뭘 되게 긴 본문 같은 거,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먼저 풀고 뒤집어서 이제 좀 천천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자, 거절해 봅시다. 아까 막 먹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지. 아, 나 아까 막 먹어가지고 나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21번부터 26번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25번 5개씩 잘랐는데 26번이니까 이렇게 6개 이번에 해봅시다. 다 뭐야? 다 빈칸인데 하나만 그래프야. 그래프 안내문 포스터 다 쉬워요. 그래프 안내문 포스터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무슨 약간 그 사회문화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도표 문제 막 어렵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일본에서는 그냥 눈이 있고 정성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 글자를 알면. 아시겠죠? 자, 빈칸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근데 보기에서 옳은 고른 것은 뭐 알맞은 것만은 이런 거. 알맞은 것이 아니라 알맞은 것만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옛날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문제에 조금 변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것

것들은 다 빈칸 문제랑 그래프 문제. 한번 볼게요. 21번부터 봅니다. 자, 아, 이거 세탁기 뭐야? 설명 뭐지? 그때, 아, 진짜 모르겠네. 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여기 가게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아, 모르겠네. 좀 쉽게 쓰지. 라고 얘기하는, 야사시크 카이테 호시이어 테오시 자기 희망,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해석해 볼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뭐뭐 보다라고 하는 요리, 뭐 이런 거 나오거나, 그지?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지금 생각보다 뭐야? 일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항상 보통의 생활 중에서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시간이 뭐냐? 했더니 혼자만의 자유 시간이 제일 소중하대. 35.3이야. 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혼자 있고 싶으세요? 자, 1번이 1번입니다. 그지? 예. 혼자서 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 제일 많죠? 답 1번이야. 쉽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 살펴보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어떤 게더 많다, 적다. 이 그래프의 숫자 보고 그냥 알면 많다, 적다. 뭐 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같다. 이런 표현. 많다, 적다. 뭐 절반이다,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 아니, 보다. 이런 것들만 알면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이 걱정의 대상이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 그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편지나 아니면 이런 카톡 같은 그런 게 나와요. 자, 지금 어디야? 라고 했더니 길이 막혀가지고 미안하지만, 아빠랑 먼저 먹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가 지금 같은 아이야. 지금 어디야? 밥 어떻게? 그랬더니 어디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가족 식사를 위해서 늦는 모양이야. 자, 나 길이 막혀가지고 너무 늦을 것 같다. 못갈것 같다. 근데 못 가지는 않겠네.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돼? 아, 젠젠 우거카나이노. 우거쿠가 뭐냐면 움직이다. 아야, 차가 완전 꽝꽝 막혀가지고 안 움직여. 아주 그 주차장 발목해 하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 있나 봅니다. 답은 4번 되겠죠? 24번 들어왔어요. 또 빈칸 문제예요. 자, 거짓말처럼 빈칸에 들어갈 말 맨날 저 A와 B에 대화 봅니다. 야, 그거 버리냐?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되고 뭐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돈도 되면서 안 버리는 게 뭐야? 리사이클.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해석해보면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자, 쫙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산을 보듯이 보세요. 아, 이거 빈칸 문제구나.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다 고르라는 거구나. 두 개의 짝짓기 하니까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가게에다 뭐한거 같다고 하니까, 자, 이소이데 모도라 나이토 했습니다. 나이토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거 가게에다 뭐? 핸드폰 놓고 왔대. 핸드폰 놓고 왔고 까먹었어. 답은 C, D가 되겠지.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살펴보고, 판단하고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의사소통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빈칸에 들어가,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좀, 예, 젊으신 분이 이렇게 같이 어디? 카페 도서관인가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상, 라이슈노 도요비, 하나미니 끝났게도, 하나미 간대요. 꽃구경 간대요. 자, 같이 갈래? 라고 하고, 뭔가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하면서 되게, 네! 승낙하고 있어요. 기꺼이 라고 하는 승낙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거절, 승낙 다 나오네요. 작년 수능에서는 거절과 승낙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번부터 30번까지 뭐? 문법 문제야. 자, 문법 문제는 여러분, 그 활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 조사 나오고 쓰임 나옵니다. 자, 쓰임. 이게 조사야. 이거는 활용이야. 얘도 활용이겠지. 이게 문장 표현이야, 표현.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쓰임이나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빈칸 문제는 빈칸 문제고 조합의 문제는 활용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진 부분에 쓰임 나왔습니다. 쓰임. 이 문제 우리 조사하면서 많이 풀었다고요. 우리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우리 7강의 그 수능 포인트에 조사에 유의할
동사하면서 조사해 뭐니 하따라 니대 하따라고 니 쯔도메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조사에 유의할 동사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강의 조사 뭐 대나 뭐 니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들 있었고 15강은 뭐 바까리 뭐 호도 조금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호응이나 관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토바 타라 나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조사가 7강, 14강, 15강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보면 사실 이 어려운 문제 1점짜리이긴 하지만 섭렵할 수 있어요. 자, 맞고, 예, 맞고, 니 토마루, 니 카와루 맞아요. 자, 여기 한, 이거, 이 토마루 같은 경우 이번 수능특강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 3, 5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나왔죠? 어디에? 14강에 나왔습니다. 수량 합계에 대해.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자, 28번은 활용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조동사의 활용을 어디서 했는지를 살펴보면 진짜 많이 했지. 좋다라고 하는 이하고 요이가 있는데 활용할 때는 요 빼고 사소다 이렇게 해서 요사소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여서 요사소다께도도라는 식으로 말해줘야지 맞겠다. 그러니까 소우다, 조동사 소우다, 추측의 소우다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28번에 나왔고요. 29번은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낱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활용입니다. 시라나이, 부정. 그 다음에 개소, 우지권유, 소라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는 제일 어려웠어요. 자, 표현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 뭐가? 표현 문제가. 자, 표현 문제 보면 이거 사실은 그 신하고 야마다의 대화인데, 야마다상, 감이 여기 있다는 데스네. 야마다씨, 머리 자르셨네요. 그랬더니, 아, 좀 너무 짧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 좀 잘라주세요. 라고 말했더니요. 이렇게 짧게 잘려버렸어요. 잘리다. 자, 키루. 자르다. 키라레르. 잘리다. 이거 니아떼마스요. 잘 어울려요. 니아떼이마스요. 좀 뭔가 줄임 표현이 나와 있죠? 아, 그랬더니, 모두에게 내가, 웃음을 당해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자, 웃다가 와라, 우에요. 자, 웃다의 수동태는 와라, 와레르예요. 와라, 와레르에 머물 것 같아서는 루를 떼고 소우다를 붙여줘야 되죠. 내가 남들이 날 비웃을 것 같아서, 웃음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웃음을 당한다고 해서라는 식으로 이거는 전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웃음을 당한다고 해서는 아니지. 자기 일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머리하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 같아서. 즉, 내가 모두에게 웃음을 당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내일 회사에서 모두에게 웃음을 당할 것 같아서 이기 때문에 와라 와레 소대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수동태라든가 조동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해석을 이렇게 활용이 됐을 때 해석을 잘 못하면 그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 되게 높았죠. 자, 나레모 그다음에 부정이 나왔어요. 자, 의문사에다가 모를 쓰고 부정을 하면 아무도라는 식으로 나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노바디. Anybody가 아니라 Nobody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았어요. 답은 D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대답하는 E까지 해석을 해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년 수능 문제의 발문을 보면서 수능 특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며 그 유형에 대해서 그냥 싹 한번 봤습니다. 갑자기 수능 특강 수능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모의고사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완벽하게 해? 못해 이거 내신으로 해도 못해 이거 내신 무슨 외고 이래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까먹거든 공부하면. 근데 이거를 또 익히고 하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네라는 느낌이 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재밌어. 자꾸 문제 풀고 싶어져요. 자, 수능과 수능 특강의 관계를 볼게요. 작년 수능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좀, 대놓고 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연계율이, 그니까 좀 비슷하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이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강을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수적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선생님 한참 느끼는 건데 요즘 조금 추세가 뭐냐면 수능 실전 문제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거. 10개나 뭐 9개씩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있잖아. 요게 되게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수능하고 연계가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능 완성이나 특강이나 여기서 이제 뭐 주요된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미 나와 있는 수능 실전 문제 있지? 이 실전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 이름만 바꾸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출제 안 하시려나? 진짜 많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면 수능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실전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연계됐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1강부터 8강. 6번부터 10번까지는 17강부터 20강. 근데 해석하면 된다, 이제 글. 글. 글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응? 그림하고. 그림 맞추면 되는 거지. 근데 의사소통 기능은 진짜 다 나오고, 실전 문제 보라 그랬어. 빈칸. 빈칸, 빈칸. 얘는 맨날 다 빈칸이었어. 실전 문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쓰임하고 조합. 그 다음에 표현. 이런 것들 나오는데, 특히 표현. 표현 좀 어려웠고, 쓰임, 조사,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아, 수능특강 교재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주의하실 포인트를 좀 찾아봐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 PDF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 이거 다운받으면은 그걸 이제 검색을 하는 거야. 근데 X로 검색을 했어. 이렇게 검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근거가 너무 확실해. 나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근데 이거는 뭐 이재기 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손님이나 선생님 같이 윗 어른에게 욕구를 뭐라고 하는 거야? 호시이 데스까? 호시이 데스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찾고 계시나요?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의향을 물어보는 거지, 욕망을 물어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능 포인트 47페이지 보시면요. 뭐가 나와? 왜 조즈다 하고 토크이다 라고 하는 게, 조즈다 같은 경우에는 과목엔 쓸수 없고, 조즈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는 일본어 회화를 잘한다는 다르고, 구사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조즈다가 안 돼. 왜? 왜안 돼? 나는 토크이다 안 되는데 조즈다는 안 돼.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서 나 잘한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근데 타카하시상은 두개다 돼.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거를 조즈다라고는 안 해. 데끼르, 요크 데끼르 이런 식으로 이제 쟤 공부 참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요크 데끼르 정도로 써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즈다가 나한테 못 써. 그 다음에 뭐 학문, 뭐 철학, 수학 이런 데안 돼. 공부도 안 돼. 그 다음에 토크이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돼.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노대 다음에 데스 또는 다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라는 또 문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 노대 데스 이렇게. 오요게이로 노대 데스. 자, 요게 그전에는 안 나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뭔가 되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색다르다 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오이토이 치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오, 크노, 명사. 그죠? 이렇게.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 되는 게 뭐야? 앞에 카라, 니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온 다음에 치카이 토이 이렇게 나오면은 치카 쿠노가 아니라 그냥 치카이 호텔을. 7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더 복습해 보자는 거야. 자, 96페이지 봅니다. 추측의 소우다는 명사에 접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소우다에 활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럼 뭐쉴것 같다. 그럼 야스미다 소우다. 이렇게는 쉰다고 한다는 데지만 쉴것 같다는 야스미 소우다라고 하지 않고 야스미 미따이다 요우다라 해야겠지. 라시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야스미 라시, 야스미 노 요우다. 야스미 노 요다, 야스미 미타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활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야스미에다가 바로 추측의 소우다는 붙을 수가 없다. 자, 전원의 소우다는 부정, 과거, 의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수능 포인트 97페이지 가보면, 이 라시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외부 정보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이거 뭐뭐 같아요라고 진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치 어딘가에서 들은 것처럼 감기 같던데요? 감기라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라시를 쓸 수가 없고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해서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위에 거 보면 나 어쩐지 열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열이 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의사처럼 진단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요 대시를 쓸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느끼는 건데 마치 외부 정보인 것처럼 라시를 쓰는 건 어색하다. 이런 게 이제 수능 포인트에 나왔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능 특강 전체에서 이걸 PDF로 다운받았을 때 얘를 검색으로 해서 넣었더니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오더라라는 것부터 먼저 보는 거야. 자, 쯔머리 데스카라고 하는 건 작정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손일 사람들한테 쓰면 신뢰가 돼. 선생님 뭐할 작정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공격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 도서관에 갈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면 갈 작정인가요가 아니라 가십니까? 정도로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나가라 같은 경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A에는 순간동사 나가라는 뭘 하면서 이걸 하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폭을 이미 가져요. 그래서 테레비를 켜면서 나가버렸다가 아니라 테레비를 켠채 나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면서 뭐 밥을 먹는다 하면 뭐 하면서 이제 동시동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부르다는 순간동사가 아니라 계속 동사예요.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순간 동사라고 하는 건한번딱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다. 내가 집으로 오면서 너를 만난다. 이상하죠? 오면서는 오면서 너를 만난다. 근데 오다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항하라라는 식으로는 또 쓰기가 어려워. 그다음에 뭐 앉다. 좌석에 앉는 거. 스와리 나가라 하면 막 스쿼트를 막한뭐 뭐라고 30초 동안 앉을 순 없는 거잖아요. 스와리 하면 딱 앉고 아니면 서 있고 약간 이런 거죠. 순간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동사는 나가라 앞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밭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나 날짜에는 쓸 수가 없고 시간에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회의는 2시경은 어때요라고 물어보려면 여기는 밭갈이가 아니라 구라이나 고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니지코로와 도우 데스까? 니지그라이와 도우 데스까? 라는 식으로 써야지 밭갈이는 쓸 수가 없다. 밭갈이는 시간의 양, 니지깡, 밭갈이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수능 실전 문제에 보면은 사셀 때 있다다 그게 사용주의. 수능 실전 문제가 아니라 이거 수능 포인트야. 수능 포인트에 그 128페이지 보면요. 사셀 때 있다다 그게 사용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허락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셀 때 있다다구가 쓸수 있는 데가 있고 쓸수 없는 데가 있어. 보면 여기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교육방송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교육방송대학을 이 사람이 시켜서 내가 그 행동을 받아가지고 졸업한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 당신이 허락해줘서 내가 졸업했다라는 걸 말하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졸업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다가 왔을 때 이따다키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가가이마스라고 하는 게 찾아뵙다 방문하다라는 이미 겸양어인데 그거를 다시 또 사실 때 이따다쿠로 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수능 포인트. 자, 79페이지 보면요. 없다. 이번에는 검색어가 없다야, 없다. 없다를 넣어보면 뭐가 나올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X랑 없다만 넣어서 꼭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걸 나오면 명확하게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동사가 약해. 그럼 추측 이렇게 넣어봐. 그럼 추측 나온단 말이지.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등의 동사는 가능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왁가레류 이런 식의 무의지 동사, 들리다, 보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 동사로 만들 수 없다. 자, 가능 동사는 또 이런 무의지 동사, 후르, 시마르, 카카르, 후르, 시마르, 카카르, 나오르 등과 같이 의지가 없는 거에는 만들 수 없다. 가능 동사 만들 수 없는 것들 나오네요. 주의해야 할 가능 표현. 왁가르는 만들 수 없다. 뭐 가능 동사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는 가능 동사들이 지금 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대와 마대니가

같은 걸 나오는데 이것도 맞아요. 저 크루 같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회성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대, 그럼 오다라는 거를 그때까지 계속 올 수가 없기 때문에 3시까지 와라. 그럼 3시까지 오든 행동을 마치면 되는. 그래서 마댄이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마대와 마댄이를 또 얘기하는 게 113페이지에 나오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지금 보면 수능의 어떤 패턴을 수능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넣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수능 특강에 조금 뭐안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야. 수능 완성을 풀고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막 풀어. 고난이도 문제를 발견을 해. 근데 어떤 것들이 고난이도 문제인지는 미리 알려드릴게. 4번, 5번이 다이어라서 어려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강, 7강, 8강의 다이어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 그다음 고난이도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아까 뭐 스마트폰 놓고 왔다고 얘기할 때 C하고 D가 답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상황의 설정에 맞는 것들을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응용이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의 언어 감각이 필요해요. 자, 문법은요, 쓰임이라고 하는 게 조사야. 빈칸 AB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거의 활용이고요. 아니면 밑줄 부분에 표현이라고 해서 이거는 활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호시데스까? 욕망은 안 된다라는 그런 쓰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30번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게 고난이도구나를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검색을 해본다는 거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어. 쓰임을 넣어. 그럼 아까 27번. 미츠대, 대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쓰임을, 이 문제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필요 없이 내가 한몇개 모의고사를 한 다운을 받아놔. 1년이면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6모, 9모, 10모. 그다음 수능 하나 해가지고 일주일에 수능까지 합치면은 1년에 4개밖에 없어요. 4세트밖에 안 나와. 문제가 되게 안 나와요. 뭐그 국영수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식, 이제 뽑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찾는 거야. 찾아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최근 한 3, 4년만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도 표현을 넣어서 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 그럼 얘가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던 수능 포인트 그 다음에 뭐 틀리기 쉬운 그 뭔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뭐 쓰임이나 아니면 표현에서 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하면 문장 하나씩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살펴보는 거야. 낙태 태형의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을 나타내는 태의 다음에 뒤에는 의지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또 문법이야. 그럼 얘는 안 된다. 어렵지? 진짜 제일 어려운 문장만 가지고 나온 거야. 아브나이 노대. 나 사이 명령형이랑 노대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치? 그 다음에 어제 잔 것은 10시, 시, 각은 밭가리에 쓸수 없다. 자, 이 주변에는 여기밖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밖에를 써야 되지, 시가를 써야 되지. 아, 밖에는 안 되는구나. 자, 지난달하고 막바로 온 독고로는 쓸 수가 없고 뭘 써야 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밭가리를 써야지 맞겠지. 독고로는 막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은 막 끝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오래된 과거라서 안 돼요. 지난주, 최근의 과거인데 경험 표현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그냥 있다 코또가 아류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의미는 있다. 이것도 이번에 경험 표현하면서 과거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탐엔이라고 하는 위에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가능 동사가 올 수가 없다는 아주 어려운 여러분이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문법들 있지? 자, 여기 다안 되네요. 자, 이게 지금 틀리기 쉬운 표현을 정리하는 예문이에요.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걸 한꺼번에 쏟아내면은 저 지금 너무 찝찝하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틀리기 쉬운 표현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수능 특강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수능 특강을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야. 6모까지. 그 다음 수능 완성 아직 안 나왔지? 수능 완성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기출 문제를 굳이 안 하더라도 여기서 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때마다 내가 아 이걸 몰랐네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몇 문장씩 또는 단어도 그러니까 어휘는 어휘대로 단어는 단어대로 그 다음에 문법은 문법대로 정리했는데 그 가장 고난이도는 약간 이런 식이다. 풀리기 쉬운 표현을 한번 아 이건 안 됐다. 왜? 독거로는 생계지랑 못써 이런 식으로. 대신 박하리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거야. 노트 정리를. 그래가지고 하면은 사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정리하는 거 보니까요. 뭐 되게 뭐한권뭐 빡빡하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30강 마무리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뭔가 그래도 알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채우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수능 특강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좀더 더운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름이 되면 이제 좀 여러분들 실력도 많이 쌓였겠죠? 수능 완성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미나쌍, 사요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정말로 수능 특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 기준 20강 마무리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수능 실전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강좌를 다 끝내는 진짜 마지막 강의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19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효 뒷파트 이제 교재 기준으로 19강, 20강에 걸쳐서 19개 문제가 남아 있어요. 19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단원 교재 기준 19강에서는 8문제 그리고 20강에서는 11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어려운 부분 충분히 수능 실전에서 진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사의 수입 업무 관련 회의 장면이다. 사장이 제시한 방법에 나타난 무역 관련 서류 문제 나왔네요. 자, 무역 관련 서류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선지 구성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서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생소한 서류들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볼게요. 수입한 원자재가 도착했대요. 원자재, 무슨 물품이 도착한 거죠. 선적 서류가 근데 아직도 도착 안 했대요. 이미 느낌이 오죠. 어떤 서류인지. 그래서 화물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물을 받으려면 그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화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물품이 너무 빨리 도착해서 서류가 없는 상황. 선적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원래 선적 서류가 있어야 되지만 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서 선화증권 BL 없어도 없이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거죠? 뭔가 필요해요. 우리가 물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운송 서류들 중에서 이 선화증권이거든요. BL. BL이 화물증권이잖아요. 그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서류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좀 특이한 보증해주는 그런 서류를 발급받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정답은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죠. 말이 좀 길긴 한데 수입화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그거를 먼저 선취한다, 먼저 받는다. 그거를 은행이 보증해주는 서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을 거예요. EBS 플러스에 그 선생님이 교재 설명할 때 진도를 나갈 때는 이제 시간상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 외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나머지는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3번 빼고. 자, 본선 수취증은 언제 배웠죠? 본선 수취증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 전기선으로 우리가 이제 화물을 실기도 하고 그거를 보내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선생님 그림으로 하나 봤었는데 그때 등장하는 거죠. 본선 수취증. 우리가 본선의 물건을 적재해요. 화물을 적재해요. 그러면 선장이나 아니면 1등 항해사가 너 잘 실었어 라고 하면서 본선 수취증을 주는 거죠. 본선에 넣었어, 수취했어 이런 증빙 서류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선화증권.

자, 내국 신용장을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장 종류 볼때 기타에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4개 정도 배웠었는데, 내국 신용장은 내국에 있는 국내 업자들이 우리가 주고받는 제2의 신용장이었죠. 특이한 수입 담보함을 내도, 자,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트러스트 리시브예요. 트러스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입이 담보로 해서 내가 그냥 화물을 빌려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돈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한테 그래, 트러스트, 우리 믿음을 바탕으로 수입 화물을 먼저 대도해줄게,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그 서류가 수입 담보 화물 대도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 우리가 보증신용장도 신용장의 기타 방식에서 배웠었는데 클린넷이라고 해줬어요. 보통은 담보, 비해 같은 담보가 있는데 담보가 없이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가볍게 봐도 된다고 얘기했던 신용장 종류였어요. 1번, 우리가 좀 다양한,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서류들로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자, 2번. 다음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교재 기준 19강에서는 보통 대금 결제 방법, 송금, 추심, 신용장 이런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그런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한탐색에서 나타난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말했던 송금, 신용장, 추심 중에 하나겠죠.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환율이 나왔네요. 자, 환율. 우리 환율 어디서 배웠죠? 금융에서 배웠잖아요. 국제금융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 오르고 있습니다. 외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변동 추세는 지속된대요. 그래서 미국 세무주와 미 달러로 상품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뭐 하는 거죠? 지금 수출을 하는 상황이에요. 수출. 그랬더니 대한탐색을 봤더니 대미달러 환율 추세를 고려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자사에 유리한 결제 방식 중요하죠. 환율 나오면 늘 나오는 거 우리한테 유리한 그 선택 합리적 선택을 하게 늘 물어보죠. 원인을 물어보거나 결과를 물어보거나 자사에 유리한 결제 방식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발행한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해. 이미 느낌이 옵니다. 키워드를 대놓고 주고 있어요. 추심을 의뢰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자. 자, 그럼 일단 추심의 방식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을까요? DP 조건. DP 조건은 우리가 페이먼트 바로 지급 인도하는 조건, 동시 지급이었죠. 그다음에 DA 조건. DA 조건은 뭐였죠? 억셉턴스. 먼저 서류를 인수하고 실제로 대금은 나중에 주는 거. 기안부 환원 발행해서 선생님이 얘는 동시 지급이다. 얘는 후 지급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추심은 이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심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지에서 보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환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정리해보면 1달러에 우리가 1,000원이었던 교환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극적인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출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 외화를 받으면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환전의 과정이 없지만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2,000원으로 받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죠. 나중에 먼저 일찍 받으면 더 적은 원화를 받잖아요. 나중에 받을수록 나는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 지급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후 지급이 유리할까요? 후 지급해서 나중에 돈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선택해야 된다? 이 후지급인 DA 조건을 선택해야 된다. 인수인도 조건, 정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환율과 고려됐다는 부분이 조금 신선했어요. 그좀 여러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전신 송금하는 송금 방식이었죠. 우리가 전신으로 송금하는 거. 보통 우리 TT, 뭐 MT, DD에서는 보통 TT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얘기했었고, 두 가지는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안부 신용장, 일람추구 신용장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A국의 연도별 수출대금 결제 방식 또 나오죠. 수출대금 결제 방식 3개 뭐라고요? 송금, 추심, 신용장. 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는데 이 문제는 꼼꼼하게 여러분이 송금이랑 추심이랑 신용장의 방식을 다 알지 못하면 하나의 선지도 못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꼼꼼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어로만 나왔어요. 영어로만. 그래서 유전셀시부터 CWO까지 송금과 추심과 신용장 방식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바로 선지로 볼게요.
선지급 방식의 사용액 비중. 자, 그럼 일단 선지급 찾아야죠. 선지급이라는 거는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에서 먼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죠. 일단 선지급 볼까요? 선지급 없죠. 없고 선지급 있죠. 여기 하나. CW, cash with order 이라고 했었죠. 주문을 하면서 바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선지급이죠. 아직 물품을 받기도 전에. 그래서 23에서 25로 어떻게 됐죠? 23에서 25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동시지급 방식. 이번엔 동시 찾아볼까요? 동시. 자, 동시지급은 상환급이죠. 그래서 다 지우고 상환급 찾아볼게요. 유전 쓰는 기한부. 그쵸? S사이트 맞죠? 얘 동시지급. 얘 동시지급 맞죠? 지급 인도 조건. 얘 후지급이죠? 얘 후지급이죠? COD 동시지급이죠? 자, 그럼 이세 가지네요. 신용장에서 하나, 추심 하나, 그 다음 송금 방식 하나. 다 더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27, 27, 47, 47에서 12, 22, 22, 22에서 22, 18, 40이죠. 그래서 감소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3번.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큰 키워드죠.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신용장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장 방식만 찾아봐야 돼요. 신용장 방식, 신용장 방식 어딨을까요? 여기 있죠. 위에 두 개. 유전셋이랑 SITLC.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5. 25에서 12 더하니까 23. 23. 감소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볼게요. 수출업자가 환호음을 발행하는 결제 방식.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호음을 발행한대요, 수출업자가. 우리가 세 가지 방식, 송금, 추심, 신용장에서 유일하게 수출업자가 환호음을 발행하지 않는 거는 송금 방식이거든요. 추심이랑 신용장은 둘다 환호음 발행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 이네 가지를 다 더하란 얘기입니다.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결제 방식 사용의 비중 물어봤으니까 위에서부터 더해볼게요. 얘는 25, 25에다 12 더하니까 37, 37 더하기 13 하면 얼마죠? 50이죠. 50. 50에서 그 다음에 밑에 거 2025년도 거 지우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23, 33, 15 더하니까 48. 48로 감소했어요. 근데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틀렸죠. 자, 5번. 선적 서류와 관계없이 은행을 통해서, 선적 서류와 관계없이 은행을 통해서, 이건 무슨 방식이죠? 송금 방식. 송금 방식에서 송금 방식이 주는 비중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자, 송금 방식은 밑에 나와 있죠. OA랑 COD랑 CW 세개다 송금 방식입니다. 더해볼게요. 27. 27 더하기 23이니까 50이죠. 50에서 9. 27. 27 더하기 25. 뭐죠? 52. 증가했네요. 근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아까 정답은 찾았죠. 그래서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을 골고루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수출업자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수입업자인 세모 세모 주. 선생님이 앞으로 무적 풀때 계속 강조할 건데 이 누가 수출업자고 누가 수입업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 선지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역 업무 내용이고 무역 당사자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인코텀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가격 조건이 나오겠네요. 쭉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 DDP 뉴욕 조건, 우리 DDP 조건, 그리고 본선의 상품 선적 완료했고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가 환호음을 발행을 할때 화환어음 중에 환호음이 들어있죠. 환호음을 발행할 때 발행은행을 지급으로 하는 건 무슨 방식이죠? 맞아요. 신용장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으니까 지급인은 우리 신용장 발행할 때 환호음 발행할 때 지급인은 발행은행으로 하죠. 여기를 통해서 아 신용장 방식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지정한 도착지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발송한 상품을 인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으로 바로 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누구였어요? 아까 수출업자 문제 나와 있죠? 수출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선화증권을 수령한다. 수출업자는 선화증권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요? 발행은행은 완전 관련이 없죠. 우리가 선적을 하면 선적 회사한테 선화증권 비예를 발행받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화환어음을 매입으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게 선적 서류를 제출한다. 자, 매입은행에게 제출한다. 좀 다시 말하면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거죠. 나 이거 선적 준비했어. 선적해서 화환어음 준비했어. 이거 매입해줘. 라고 하면 매입은행이 보고 그걸 사주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수출업자. 자, 세모세모주는 수입업자였어요. 수입업자는 수입 통관비를 부담한다. 수입 통관비에 물어보면 뭘 봐야 돼요?
가격 조건 봐야 되죠. 근데 DDP 조건이었어요. DDP 조건 뭐였죠? 수출업자가 제일 어깨가 무거운 조건이었죠. 제일 부담스러운 거. 수입 통관을 누가 부담해요? DDP에서는 수출업자가 부담해요. 수출업자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었잖아요. 근데 여긴 수입업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세무세무주는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는다. 세무세무주는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한다. 일단 운임을 지급한다. 운송비 같은 거 지급할 때 세무세무주가 아니라 DDP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 누가 부담하죠? 수출업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그래서 틀렸어요.

이 물품을 인도받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세모세모 주는 지급 인도 조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얘는 추신 방식이잖아요. 이 DPDA 조건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우리는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추심이랑 가격 조건이랑 신용장이랑 골고루 섞어서 낸 문제였습니다. 자, 5번도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수출 계약 보고서 일부다. 이에 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처리해야 할 업무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출 계약 보고서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그런 업무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수출을 해야 돼요. 세모세모 주한테. 거래처가 세모세모 주고 보고 내용을 잘 보니까 수출품의 가격 조건 인코텀즈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우리 네 가지 조건 있었죠. 해상 및 내수로 11개 중에서 네 가지 CFR 조건으로 했네요. CFR. 그리고 수출품에 대한 대금 결제는 신용장 방식으로 했네요. LC 방식으로 했고 기안부 신용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자, 기안부 신용장이라는 건 유전스 LC, 기안부 환원을 발행하는 우리가 후지급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힌트를 보고 볼게요. 중요한 건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람출구 환원 발행한다. 환원 발행하는 거 맞는데 일람출구 환원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 기안부 신용장 했으니까 환원도 뭐가 발행돼야 돼요? 기안부 환원은 발행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수출품을 인도한다. 수출품을 인도한다는 거는 이제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이 딱 끝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CFR의 이 FR은 프레이트의 약자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적항에 이렇게 본선 상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까지가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이지만 CFR, 프레이트, 운임까지는 수출업자가 부담하겠다라는 게 CFR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적항의 본선상에 수출품을 인도한다는 거는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 여기서 끝나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CFR 보고 푸는 문제였고 수출품에 대한 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품에 대해서 해상 운송 체결하는 건 일단 맞아요. 왜요? 운송비, 프레이트 부담하잖아요. 운송비 내야 되니까 운송 계약 당연히 해야 되죠. 수출업자가. 그런데 이상한 건 얘는 맞는데 보험 계약은 아니에요. 만약에 보험 계약까지 체결하려면 CFR이 아니라 어떤 거여야 되죠? CIF 조건이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이랑 신용장 방식, 아까처럼 그 가격 조건과 대금 결제 방식을 연계한 문제였어요. 자, 6번.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사의 수출 관련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서류에 대한 설명, 서류가 또 나왔습니다. 서류. 우리 아까 1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먼저 말풍선 1번을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 세모세무주와 신용장 결제 조건으로, 신용장 결제 조건, 신호 또 나옵니다. 결제 조건으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월 1일에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받았고, 통지받았고, 같은 날 운송 계약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잘 진행됐군요. 물품 선적은 어떻게 됐죠? 선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월 4일에 세관의 수출 신고를 완료하고 물품을 선적했다. 선적이 끝난 뒤에 1등 항해사로부터 뭐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는 잠깐 언급했었는데 선적을 하고 나서 선적 잘했어라고 주는 서류가 본선 수취증이었어요. 본선 수취증 MR이라고도 하죠. MR 약자로 이렇게 본선 수취증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물품의 생산 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다. 생산 원산지를 보는 거 원산지 증명서였잖아요. CO.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화주가 화물의 주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적재를 요청한다. 화물의 적재, 선적을 요청하는 선적 요청서죠. 얘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 물품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매매 명세서와 선적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이건 뭘까요? 지금 수량이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우리 상업 통장, 커머셜 인보이스, 그래서 우리가 CI라고 배웠습니다. 그 조그만 여러분 교재에 그 운송 서류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2번, 3번 다 아니죠? 4번 볼게요.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을 싣고, 선적하고, 화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의 주인에게 발급하는 수취증이다. 본선 수취증 맞죠? 그리고 선화증권의 기초 자료가 된다 맞죠? 이걸 바탕으로 선화증권 BL이 발급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MR에 대한 설명. 자, 5번도 볼게요. 선박회사가 화주의 선적 신청을 승인하고 선적 신청을 승인하고 선장에게 계약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도록 지시한다. 얘는 선적 지시서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번, 8번은 연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환율과 연계된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뒤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대금 결제 방식. 위 회의록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전제 조건 나와 있고요. 읽어보니까 환율 변동 또 나오죠? 그래서 대금 결제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업체별 대금 결제 방식이 다 달라요. A는 SIT, LC, 일람 주급 신용장 방식, B 업체는 DP 방식, 그 다음에 C 업체는 DA 방식이에요. 지금 B랑 C 업체는 DP, DA 방식이니까 얘는 무슨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추심 결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다만 DP는 지급 인도 조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지급하는 상환급이고, DA는 인수 서류만 인수하고 나중에 돈 주는 후지급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수입 대금 결제 결제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항상.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고려해서 수출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 밑에 문장은 그 다음 문제 연결된 거라서 이따가 볼게요. 자, A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A 업체에서 수입 시, A 업체에 수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SIT, LC니까 우리는 일람 주급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출업자는 기한부 환원을 발행한다. 자, 기한부 환원은 기한부가 있다는 거예요. 만기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유전스 LC, 기한부 신용장 발행했을 때 우리가 기한부 환원을 발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죠. 오히려 얘를 고친다면 일람 주급 환원을 발행해야 맞는 겁니다. SIT, LC에 맞는. 자, 니은. B 업체에서 수입 시, B 업체는 DP 조건이에요. 추심 방식 중에 DP.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환원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인도받는다. 일단 대금을 지급 바로 할 거냐, 그리고 선적 서류 받을 거냐 이거거든요. DP 조건은 페이먼트, 바로 내가 대금 지급하면서 선적 서류 인도받는 방식이에요. 동시 지급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D급도 볼게요. C 업체에서 수입 시. C 업체는 뭐였죠? DA 조건, 인수 인도 조건이었고, 수출업자는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자, 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환호음을 발행할 때 지급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심인지 LC 방식인지 반드시 여러분 찾으셔야 되거든요.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다는 거는 발행은행이 수입업자 대신에 내가 대신 돈 내줄게 라고 지급을 확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방식이다? LC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C 업체에서는 지금 DA 조건 추심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 틀린 설명.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호음의 지급인이 누군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환호음이 기한부 환호음인지, 뭐 일람 주급 환호음이 발행되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8번 문제는 좀 심플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 회의록에서 결정 사항에 나타난 물류 정보 시스템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가 유통 물류에서 물류 정보 시스템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우리가 어렵진 않지만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 사례를 보니까 유트레이드 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역 관련 대금 결제 및 서류 처리를 뭐 한다? 전산화한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전산화한다라는 걸 보는 순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죠. 몇 번이죠? 1번. EDI. 전자로 문서를 교환하는 거. EDI라고 합니다. CRM, 우리 마케팅에서도 배웠죠. 고객과 관리를 잘 유지해서 마케팅의 일종 기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류정보 시스템에 들어갔었고,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근거리에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RFID랑 좀 비교했었죠. 그 다음에 CBO, 첨단화물 운송 시스템, 우리가 GPS 이용해서 지금 현재 어디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 거, CBO, 그 다음에 GPS, 우리 위성을 통해서 위치 지금 어딘지 알수 있는 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죠. 물류정보 시스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같이 유통 문제 풀어봤어요. 자, 19강, 교재 기준 19강에서는 이렇게 8문제가 있고요. 이제 20강 문제 풀어볼 거예요. 20강 문제는 11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뉴스에 나타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 우리 20강에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경제통합 유형 배웠고요. 그다음 글로벌 경영 안에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배웠습니다. 크게 몇 가지 있었죠? 어차피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할게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은 크게 첫 번째 수출 방식, 두 번째 무슨 방식? 계약 방식. 그래서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 생산, 뭐 등등등 있었죠. 우리 BOT, 턴키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이 투자 방식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놔야 돼요. 투자 방식은 직접이 있었고 간접이 있었고, 직접 간접의 목적이 달랐죠. 직접 뭐였죠?
경영 참여하기 목적. 간접 모였어요? 그냥 강영 참여 안 하고 이자나 배당금을 단순히 노리기 위해서, 네, 얻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A국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수주하는

성공했다. 이미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아 뭔가 플랜트 산업 설비와 생산 기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터미널 건설 플랜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 지난달 조인식을 가진 양측은 총액 1조 1000억 원 규모로 터미널을 건설하고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 중요하죠. 터미널을 건설했어요 이미. 근데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을 넘겼다. 내가 실제로 운영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그냥 양도했다,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미널 건설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 중에 어디예요? 그렇죠. 계약 방식이고, 계약 방식 안에서 BOT에요, 턴키에요. 우리가 키를 돌리는 순간, 운영할 수 있는 순간에 넘겼기 때문에 얘는 턴키 계약 방식에 해당합니다. 턴키, 키를 돌리는 순간, 내가 운영했던 거를 넘기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수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BOT랑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BOT는 뭐였죠? 일단 짓고,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일정키 운영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폴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찾는 게 BOT 방식이었습니다. 자, 계약 생산 뭐였죠? 계약을 하긴 해. 근데 뭘 하죠? 생산을 맡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OEM 방식. 그래서 예를 들었었고 경영 관리 계약의 포인트는 뭐죠? 경영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호텔 같은 거 지을 때 호텔 예시 들었었죠. 국제 프랜차이징, 말안 해도 알죠, 여러분. 국제 프랜차이징.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국제 라이선싱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투자 방식은, 투자랑 수출은 안 나왔지만, 골고루 계약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했고요. 아마 그 뒷부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세요. 자, 2번.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가에 해당하는 경제통합 형태에 나왔습니다. 자, 경제통합 몇 개가 있었죠? 몇 단계? 다섯 가지 단계가 있었고, FTA부터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경통,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각각의 그 효과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 알려줘라고 얘기했더니,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성한 경제통합체의 종류 중 하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냥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이죠. 경제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단순한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 노동력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 허용한다. 우리가 경제통합을 맺으면 이제 뭐 노동이나 자본, 기술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서로 영내국끼리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시장처럼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세 번째 단계였던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시장. 유럽연합도 여기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어요. 유럽연합 선생님이 잘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유럽연합은 영내국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단일 통화 되게 큰 특징이었죠. 경제협력체로 이와 같이 영내에서 공동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 통합 형태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단계인 경제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연합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동시장까지만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친절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선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효과가 하나씩 늘어난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경제동맹 맨 위에 있네요. 경제동맹이 중간으로, 둘이 바뀌어야 되죠? 순서대로 한다면.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경통, 이렇게. 자, 3,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국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2월 해외 시장 진출 사례이다. 해외 시장 진출 또 나왔어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이제 수출, 계약, 투자. 이제 지겨울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가나다라 사례를 뒤에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사례에 나타난 해외 시장 진출 방식을 물어봤어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그러면 가나다라에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중국 기업에 상품을 수출했대요. 상품 수출. 보는 순간 얘는 무슨 방법이죠? 수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미 1번에 있네요. 수출 있고요. 그다음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투자 배당금을 수취했다. 배당금을 받았어요. 배당금. 우리가 투자했고 일단 그 배당금 목적이에요. 내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배당금 목적으로 하는 건 해외 간접 투자였잖아요. 그럼 5번 이미 있죠. 자, 미국 기업에 특허권을 제공하고 그다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대요. 이거 뭘까요? 국제 라이선싱 어디 있을까요? 여기 4번 국제 라이선싱. 일본 기업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가맹비 같은 거, 수수료를

받았대요. 보는 순간 국제 프랜차이징, 그쵸? 그럼 여기에 유일하게 안 나와 있는 사례는 경영 관리 계약이 없네요. 경영을 대신 대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사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저는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금융에 국제 금융과 연결시켜서 국제 수지를 또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좀 신선하죠. 여러분이 방금 봤던 사례 그대로. 그래서 위 A국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2월 해외 시장 진출 사례를 A국의 국제 수지에 반영해서 이제 1월 국제 수지에다가 이걸 반영해서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사례 외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읽었던 사례를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수출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품 수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품 수지가 얼마 올라가죠? 플러스 3. 우리가 바로 적어볼게요. 플러스 3. 자, 나를 보니까 투자 배당금. 배당금은 본원소득 수지죠. 2억 달러를 또 받았대요. 그럼 본원소득 수지 플러스 2. 이렇게. 자, 미국 기업에 특허권을 제공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이 특허권을 제공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한 거 받은 거니까 서비스 수지 플러스 2, 그러면 플러스 2 이렇게. 마지막,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수취했으니까 서비스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품 수지는 플러스 1, 1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5가 되고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볼게요. 서비스 수지는 4억 달러 흑자다. 서비스 4억 달러 흑자 맞죠? 플러스 맞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다. 이전 소득 수지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자, 디귿. 1월 국제 수지 대비 경상 수지는 8억 달러 증가했다. 경상 수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상서본이 네 가지를 다 더해야지 알수 있죠. 그럼 더해볼게요.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더해보니까, 3억 달러. 그쵸? 3억 달러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밑에 있는 결과를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11억. 그러면 8억 달러 증가한 거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기역 디귿이고 리을도 볼게요. 1월 국제 수지 대비 자본 수지는 적자 폭이 축소됐다. 자본 수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네요. 아까 찾았던 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아까 했던 문제를 국제금융이랑 연계시킨 문제가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5번도 볼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기업의 국제화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국제화 단계 우리 글로벌 경영 단계 네 가지로 배웠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단계, 국내 시장 지역. 국내에서 우리가 보통 국내 시장만 초점을 맞추는 1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지향 기업. 해외 시장에 조금씩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수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해외 현지 시장. 여기 적어볼까? 해외 현지. 현지가 들어갑니다. 현지 시장. 그래서 현지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 세 번째 단계였고, 네 번째 단계가 세계 시장. 이제 정말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국제화 과정이 점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해외 현지 시장 지향 기업일 때 우리가 어떤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1번. 외국의 무역장 회피할 수 있다. 바로 1번 정답이죠. 우리가 해외 현지 시장을 가게 되면 무역 장벽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있었고, 일단 정답은 1번. 인접 국가로 수출을 시작한다. 수출을 조금 시작하는 거 어디라고 했죠? 여기 두 번째 단계 해외 시장 지향 기업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시장에 초점 맞추는 거몇 단계? 첫 번째 단계. 국내 시장. 얘도 아니죠. 생산 원가가 가장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한다. 생산 원가가 가장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해서 선진국까지 막 펼쳐나가는 거, 네 번째 단계 세계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내수 시장에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점점 시장 확대하는 거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볍게 풀어봤고요. 자, 6번. 표는 해외 시장 진출 방식, 또 해외 시장 진출 방식 세 가지. ABC의 특징을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세 개의 단서를 줬어요. 세개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 라이선싱, 턴키 계약, BOT 방식. 세개다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죠? 계약 방식에 해당합니다. 계약 방식. 자, 그러면 ABC를 찾아내는 게첫 번째죠. 근데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 가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패스.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플랜트 수출 시 사용하냐. 생산 설비 관련된 거. 플랜트 수출할 때 활용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두 개는 예고요. 하나는 아니오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제시된 거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 바로 빠르게 찾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턴키 개혁이랑 BOT 방식은 둘다 어떤 거죠? 플랜트 수출할 때, 생산 설비, 수출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국제 라이선싱 아니죠. 그래서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찾으니까 C는 뭐다? 아, 얘는 국제 라이선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둘은 모르죠. 턴키인지 BOT인지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다음 힌트 볼게요.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나중에 양도하면서 이제 트랜스포 이전을 하는 거 무엇일까요? 얘는 BOT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BOT 방식인가를 물어봤을 때 얘라고 했죠.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죠? 아, 얘가 BOT 방식이구나. 그럼 A가 나머지 하나가 뭐죠? 턴키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A, B, C 다 찾았으니까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가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가에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니요. 예, 맞죠. 국제 라이선싱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그거에 대해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로열티 같은 거 받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 기억은 맞고요. A는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 소유권을 양도한다.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 우리가 아직 운영하기 전에 키를 돌렸을 때 소유권 양도하는 거는 얘는 턴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A는 턴키 맞죠? 그래서 A 턴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C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투자 방식 중에 그렇죠. 직접 투자. 그래서 아니죠. ABC는 해외 투자 방식 아니죠? 셋다 뭐죠? 계약 방식. 그래서 공통점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7번도 볼게요. 자, 7번은 다음 기사에 나타난 해외 투자 유형 또 해외 투자. 이번엔 세 가지 중에 해외 진출 전략 중 해외 투자가 있고 해외 투자 두 가지 있었죠?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게시물 먼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장. 그리고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 이어서 이번 준공을 통해 미국 세 번째 미국 내세 번째 완성차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생산 기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단순히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위한 최적의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지다. 현지 생산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것이다. 어쨌든 말이 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외에서 이 생산 기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 예전에 수능 실전 문제에서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그 진도를 나갈 때, 학습을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그 파트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능 실전 문제 이전에서 우리가 한번 풀었을 때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중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생산 기지를 하는 건 우리가 해외, 현지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쓰입니다. 생산 기지 설치하는 거.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되고요. 일단 간접 투자 아니고요. 자원 조달형 투자는 내가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져 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런 내용 없죠. 선진 기술, 얘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 역시 제시문은 없죠. 해외 생산 거점형 관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생산 기지 키워드 하나로 우리가 현지 시장 접근형 투자라는 거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가볍게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정말 많이 볼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물론 처음 딱 풀었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잘 배워놓으면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계속 술술술 풀수 있는 가장 익숙한 유형이 또될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A국의 무역 상황과 ABCD 국간 연도별 경제통합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건 A국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A국은 BCD 국간의 휴대폰 대당 수입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가격이 뭔가라고 봤더니 여기 밑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수입 단가 더하기 수입 관세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단가 더하기 수입 관세. 근데 수입 관세는 어떻게 구하냐? 수입 단가 곱하기 수입 관세율. 여기서 곱하란 얘기죠? 물론 퍼센트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입 단가와 수입 관세를 더해서 우리가 B, C, D 국 중에서 가장 최저가격 기준으로 수익국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수입 가격이 낮을까를 여러분이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선지로 접근해야 여러분이 빠르게 문제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경제통합 상황이 나왔어요. 우리 경제통합 상황 배웠죠? 다섯 개 단계 배웠죠? 특징 다 배웠고요. 2023년도에는 아무것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A국 기준으로 봤을 때 B국과 FTA를 맺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A국 기준으로 봤을 때 B국과 C국이

0: FTA 협정을 맺습니다. 그럼 먼저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수입 단가와 더하기 뭐라 그랬죠? 관세가 수입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C 디귿을 그대로 선생님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수입 단가는 85달러, 그리고 80달러, 디귿은 70달러. 선생님 달러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근데 관세를 구해야 돼요. 둘이 곱하면 85 곱하기 0.2 하면 17달러죠? 그리고 30% 곱하면 24달러, 0.3 곱하면 0.4 곱하면 28달러.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게 뭐다? 수입 가격이다. 그럼 더해볼게요. 중요한 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를 각각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아무것도 협정에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니까 102달러가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104달러네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98달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입 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셋 중에 어디가 가장 A국 입장에선 유리하죠? 여기 D국, 98달러인 D국에서 수입 당연히 하겠죠. 자, 근데 2024년도에는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FTA를 B국과 맺었거든요. B국과 FTA를 맺으면 관세가 어떻게 되죠? 관세가 사라집니다. 관세 철폐. 그래서 85달러가 오게 돼요. 전에는 102달러였는데 85달러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국을 보니까 얘는 그대로예요. 얘는 그대로 104. 얘는 98 유지가 되네요. 자, 근데 2024년도에 보니까 어때요? 최저국이 98이었는데 이제는 85달러인 어느 나라? 비국과 내가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갑니다. 2024년도에는. 2025년도도 볼게요. 관세 동맹을 맺어서 비국과 C국에 둘다 철폐가 돼요. 그럼 비국과 C국이 둘다 관세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85달러. 얘도 없어지기 때문에 80달러가 그대로 오죠. 80달러. 얘는 그대로 98달러. 2025년도엔 또 바뀌죠. 최저국이 어디죠? 수입가가 최저국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렇게 C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구했으면 여러분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 선지 풀수 있어요. 기역 바로 볼게요. 2023년 대비 2024년 관세 수입은 대당 US 17달러 감소했다.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수입 그게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98달러 수입을 했고, 디귿에서 관세 수입을 얼마 얻을 수 있었죠? 28달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TA를 맺으면서 관세가 없어졌어요. 이 관세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B국으로 수입하게 되었죠. 관세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수입 관세가 감소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게 틀렸죠. 17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8달러라고 돼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조금 다르죠. 교재에는 2024년 대비 2025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선지 풀이를 위해서 2023년 대비 2024년도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올해 기준에 교재에 좀 수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끝난 2, 3주 뒤에 정호표가 빨간색으로 다 발행이 될 거예요. 한번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 때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을 비교해 보니까요. 무역 전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역 전환 효과가 뭐였죠? 우리가 경제 통합 협정을 맺으면서 원래 비회원국이랑 수입을 했다가 거래를 했다가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거를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럼 2023년과 2024년도를 비교해 볼까요? 원래는 D국이었죠. 이때는 아무것도 협정을 맺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 B국과 FTA를 맺으면서 회원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입국이 바뀌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도 볼게요. 2025년 BC국과 D국에 내 공동 관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문제도 약간 여러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제 의도는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국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A국 입장에서 2025년에 BC국과 D국에 대해서 공동 관세율을 매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2025년 관세 동맹을 맺었죠? 관세 동맹은 뭐였죠?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율을 매기는 거였잖아요. 이 D국은 공동 관세율을 매기는 역외국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니은 디귿 이렇게 4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은 이제 A국 입찰 공고문이고요. 내용으로 바로 볼게요. 위 공고문에 대한 우리나라 A 기업이 A국에 진출할 경우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방식 잠깐 볼까요?
1: 내용을 보니까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2년간 해외 공사 수주 실적이 자산 총액 1조 이상의 기업이었다.

0: 그리고 사업 조건은 건설에 따른 공사의 설계와 시공까지 완료했고 일정 기간 운영 또 나오죠. 우리 아까 턴키랑 BOT 계속 비교해서 봤잖아요.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에 매각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BOT 방식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BOT 방식, 계약 방식 중에 하나죠. 해외 간접 투자 아니죠. 얘는 계약 방식이고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얘는 직접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계약 방식이에요. 특허권 노하우 등을 제공한 로열티 받는다. 국제 라이선싱이죠. 아니고 고속도로를 건설한 뒤 가동 시점에 소유권 넘겨준다. 건설한 뒤 가동 시점에 넘겨주는 건 턴키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건설 대금은 운영 수익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다시 10번도 볼게요. 자, 10번은요, 우리가 유통 문제랑 연계된 문제인데, 앞에 잠깐 제시문을 잠깐 다시 보면요, 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찰 공고. 입찰 공고. 판매자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우리 종류 중에, 매매 방식 중에 입찰 매입에 해당합니다. 입찰 매입은 판매자와 매입자가 있을 때, 판매자가 다수, 매입자가 한 명. 그래서 누가 왕이다? 매입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입찰 매입이었죠. 자, 구두나 손짓으로 가격 제시한다. 얘는 경매. 틀린 설명. 최고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된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 낮은 가격으로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 가격이죠. 가격을 결정하는, 정하는 방식 적상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적상법, 적합법은 경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물품을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공서가 보통 이제 이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입찰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 맞죠? 입찰 매입에 해당하는 설명.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수의 판매자들과 다수의 구매자들 동시에 경쟁하는 거,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에 맞춰지는 거, 경매의 방식. 아니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경쟁 매매에 대한 종류, 유통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선생님이 WTO랑 GATT 비교해서 같이 봤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설명이고, 기업과 니은을 찾아야 돼요. 그럼 기업과 니은을 찾아볼게요. 자, 기업.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도 하면 협정.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한 국제적인 무역 협정이다. 니은은요, 전 세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 시작된 의류과의 라운드 협상에서 합의하고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 기구이다. 이미 여러분 어떤 건지 찾으셨죠? 기역은 우리 협정. GATT, 그 다음에 니은은 WTO 기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내용을 같이 봤었죠. 표로, 정리된 표로. 문제지 답안지를 보니까 일단은 학생 답안이 나와 있고 이게 맞으면 1점, 뭐 틀리면 0점을 주겠죠. 그래서 맞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1번은 가는 모르고요. 니은은 WTO인데 니은은 상설 분쟁 해결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게 설명했네요. 그럼 몇 점일까요? 1점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은 WTO, 니은은 게트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는데, 또 맞게 설명했어요. 맞는 설명이죠? 맞는 답을 작성했기 때문에 얘도 1점 받았을 거예요. 잘려있지만. 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국제법인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을 한다. 국제법인이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는 건 뭐만? 이 WTO만. 얘는 협정이잖아요.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또 맞게 설명했네요. 맞게 답을 적었어요. X. 아닌데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맞았기 때문에 다 1점이네요. 1, 2, 3, 4. 다 맞는 답을 썼어요. 지금 선지로 가볼게요. 가에는 기역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가에는, 그럼 가에 이런 문제가 들어갔을 때, 오를 했을 때 1점이거든요? 기역, 게트는, 모든 농산물 아니죠. 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된 품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산품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나에 들어갈 점수는 1점이다. 나에 들어갈 점수. 1점. 맞죠? 맞는 설명. A 학생이 얻은 총 점수는 4점이다. 다 더했을 때 1, 2, 3, 4, 4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니은, 디귿 이렇게 4번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랑 협정이랑 비교했던 것까지 마무리하면서 11번까지 문제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좀 빠르게 풀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교재 기준 10강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해주고 싶었던 명언도 여러분에게 공유를 했고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 나중에 또 만나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노력들이 당장에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면 언젠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거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잘 정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또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실전모의고사 5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재가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절반을 끝내는 날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들 예습 잘하고 또 복습하면서 잘 정리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5회의 뒷부분입니다. 16번 문항부터 30번 문항, 그러니까 의사소통 표현 문항, 문화 문항, 문법 문항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6번 문항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랬고요. AB 대화입니다. 우리 대화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선택지로 가도록 할게요. A가 마마, 자, 엄마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Estás en casa? 엄마 집에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sí. 자, 이제 엄마가 이제 애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뭔가 이제 걱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 힘, 밀 리브로 데 마테마티카스 아이. 자, 여기서 아이는 이제 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에 수학책을, 자, 데하르 동사의 지금 이제 과거형이 되는 거고요. 요건 잠시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학책을 놓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me lo puedes traer a la escuela?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리브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수학책. 학교에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면서, creo que puedo llegar antes de las tres. 자, antes de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전에 란 뜻이었죠. 3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엄마 집에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번에 qué tal, 2번에 qué hay, 3번에 qué pasa, 4번 cómo te va, 5번에 cómo anda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다뭘 묻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 안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번만, qué pasa. 무슨 일이야? 라는 뜻이 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우리 대하르 동사,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대하르 동사가 사실은 수특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일단 몇 가지 뜻만 조금 보자면, 뭐 지금처럼 뭐 놓다, 뭐 남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려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뭐하게 두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데하르 데 동사 원형 구문이 있어요. 자, 요거 세 가지만 오늘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하르 동사가 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그때는 어떤 동사와 바꿔 쓸수 있을까요?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건 이제 기출도 됐었던 그런 어휘거든요. 뭘까요? 네, 이때는 prestar 동사와 바꿔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하게 두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만약에 작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아, 날좀 내버려둬,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함에 하면은, 날 내버려두라는 얘기예요. 자, 날좀 평화 속에 내버려둬, 내함에 빠스. 자, 하면은, 그런 표현이 됩니다. 날좀 내버려둬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볼수 있는 데하르 데 동사 원형 구문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세 개는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예. 자, 그리고
네, 이거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 우리 안때 시대는 뭐뭐 전에란 뜻이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뭐뭐 후에는 무슨,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뭐뭐 후에. 그렇죠. Después de 하면은 뭐뭐 후에란 뜻이고요. 안때 시대는 뭐뭐 전에란 뜻입니다. 그 표현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헤. 그래서 지금 과거형이 나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수특의 이제 마지막 강의 과거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해보면 스페인어의 과거는 보통 이제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만 잠깐 하고 갈게요. 현재 완료가 있겠고, 또 단순 과거가 있겠고, 또 이제 불완료 과거. 자, 요거를 이제 스페인어의 과거라고 보는데, 현재 완료는 뭐 만드는 법은 아시죠? 아베르 동사 현재형의 과거 분사 와서 현재 완료가 되고, 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면 이제 보통 우리가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고요. 자, 단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벌어졌던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벌어져서 종결된 그런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그럴 때는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불완료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써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일어났는데 대신에 이제 요거는 약간 지속성을 가집니다. 지속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뭔가 습관 같은 경우를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차이가 그겁니다. 단순 과거는 어느 순간에 발생, 종결된 동작이나 상태. 불완료 과거는 어떤 과거의 지속성을 가진 것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습관이나 상황이 되고, 또 불완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의 바른 표현.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불완료 과거를 썼었죠. 그래서 요 과거 표현 요세 가지는 물론 쓰는 사람, 화자의 마음대로, 화자의 마음이 일단 중심이 되겠죠. 그걸로 내가 현재 완료를 쓸지, 단순 과거를 쓸지, 불완료 과거를 쓸지, 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 과거형이 나왔길래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수능 스페인어에서는요,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7번 문항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합답형 문항이고요. A가 Me llevo estos dos libros라고 했습니다. 자 뭐예요? 이두 책들을 Me llevo 사가지고 가다라는 뜻이 되는

카드로요. 얼마예요? 자, A, B 모두 지불 방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ahora mismo는 지금 당장이란 뜻이고, 자, D, a sus órdenes 하면 이거는 명령대로 할게요. 분부대로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참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와 B로 이루어진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5회의 합답형 문항 하나 더 풀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병원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puedo pasar. 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soy la nueva enfermera. 자, enfermero, enfermera. 간호사란 뜻이죠. 아, 전 새로운 간호사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por supuesto, 물론이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해요?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브라보 하면 뭐 이건 만세 뭐 이런 뜻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2번에 깨바.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부정 표현입니다. 아이, 그래서 전만해요. 그럴 리가요. 뭐 이런 뜻이고요. 자, 3번에 아델란테. 자, 이게 이제 아주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아델란테 하실 수 있어요. 자, 뭐 그거 말고도 뭐 아델란테 뭐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하세요. 뭐 혹은 뭐 그렇게 하세요.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제가 이구알멘테만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델란테. 자, 4번 니 아블랄. 말도 안 돼. 말도 마. 라는 뜻이고요. 5번에 겔라스티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유감이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이 되게 쉬운 1점짜리 문항인데요.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문항에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서 갖고 오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치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형용사 네 가지만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에 있어서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죠? 명사 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명사 앞으로 올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예를 좀 들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뒤에서 꾸미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있으면서 좀 객관적인 어떤 특징, 상태 등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뒤에 위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앞쪽으로 빼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주관적이고 감정이 좀 들어간 경우 혹은 이제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명사 앞으로 뺄 때가 있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의 특성이나 특징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 종종 또 앞에 쓰이면서 강조를 할 때도 있고 또 주관적이나 감정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할 때가 있다 정도로 일단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대표적인 형용사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노에보 노에바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a casa nueva. 자, 이게 있죠. 자, 가사가 명사죠. 지금 누에바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na nueva casa.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casa nueva 하면은 이거는 새 집입니다. 새 집.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이 돼요. 완전 새 집. 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제 명사 앞으로 와서 una nueva casa.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집 자체가 새 집이 아니라 새로

이사 온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주관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비에호 비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un amigo viejo. 자, 이런 표현이 있고 un viejo amigo. 자, 이런 표현이 있다. 자, 그러면 뜻을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un amigo viejo 하면 이건 말 그대로 나이 든 친구입니다. 나이가 많은 친구를 얘기해요. 그런데 얘를 이제 앞으로 뺐어. 그러면 un viejo amigo가 되면서 이때는 오래된 친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뜻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뽀브레입니다. 그러면 una mujer pobre. 자, 요게 있고요. una pobre mujer.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mujer는 여자란 뜻이죠. 그래서 una mujer pobre 하면 이거 무슨 뜻이 될까요? 이거는 가난한 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una pobre mujer 하면 이건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가련한 여자라는 뜻이 돼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모자라 보이니까 위에를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또 뭐가 있냐면 grande가 있습니다. 그래서 un hombre grande 아니면 un gran hombre. 자, 요게 있어요. 자, 뜻이 어떻게 되냐면 un hombre grande 하면 hombre는 남자 뭐 혹은 인간이란 뜻이죠. 이거는 몸집이 큰 남자입니다. hombre grande 하면은 그런 뜻인데 만약에 얘를 앞으로 뺐어요. 자, 그럼 일단 대탈락하는 건 아시죠? 그란데는 그 남성 여성 명사 단수 명사 앞에서 대탈락하니까 그란 옴브레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위대한 남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그렇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형용사 이 네 가지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엄마 하면서 me puedes comprar un móvil. 저 핸드폰, 모빌은 핸드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거에 대한 엄마의 답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pero todos mis amigos tienen uno 라고 하죠. 근데 제 모든 친구, 제 친구 전부가 다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했더니 eres demasiado pequeño todavía 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demasiado pequeño죠. 자, 그래서 너는 todavía 아직 이란 뜻이죠. 너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 자, 핸드폰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pues el año que viene por favor 라고 하죠. el año que viene 하면은 내년 이란 뜻이에요. 다음 해. 그래서 el próximo año와 바꿔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내년에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보면은 엄마는 이제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친구들 다 했는데요? 아직도 너무 어려? 그럼 내년에요. 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반대 표현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Me parece genial. 예요. 자, 그럼 뭐예요? 매우 좋아 보여 라는 뜻이고요. 2번에 Estoy muy contenta 하면은 나는 매우 만족해 라는 뜻. 자, 3번 No, de ninguna manera 하면 뭐예요? 아니, 결코, 절대로. 자, de ninguna manera 하면은 결코, 절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como no, 물론이지. Tenemos que hacerlo. 우린 그것을 해야 해. 라는 뜻이고요. 5번에 A mí también me gusta comprar. 나도 사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이 들어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문맥을 이해해서 푸는 문항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요 데마시아도 잠깐만 볼게요. 데마시아도는 알고 계신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모두 하는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본문에서는 데마시아도 pequeño 라고 해서 여기서 데마시아도는 무슨 품사가 어떻게 되죠? 이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pequeño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고요. 물론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마시아도는 형용사의 용법도 있거든요. 형용사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로 한번 작문 하나만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리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hay demasiada gente 어디에? 거리에. En la calle. 자, 이렇게 작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ente는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진 여성 명사가 되고요. 데마시아다는 지금 형용사로서 명사 헨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형용사와 부사. 자, 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부사일 때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뭐, 동사를 꾸며주거나, 물론 뭐, 같은 부사를 꾸밀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뭘 말할까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을 건가요? 그렇죠.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부사로 쓰일 때는 형태 변화 없습니다. demasiado.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형용사로 쓰인다, 지금처럼 형용사로 쓰인다. 그러면은 형태 변화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19번 문항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me caio muy bien el primo de Luis 라고 하죠. 프리모, 가족 어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루이스의 뭐예요? 사촌이란 뜻이겠죠. 사촌이 매우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Es muy divertido y amable. 정말 재밌고 친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sí que lo es. 맞아, 그래.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자, 요 상황은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está listo. 요거 무슨 뜻이에요? ser listo. ser lista 하면은 똑똑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지금처럼 estar listo 혹은 estar lista 하면은 이거는 준비가 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어. 자, 2번 보겠습니다. todavía no llega.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어. 3번 le duele la cabeza. 그는 머리가 아파. 자, 그 다음에 me comunica con él. 나는 그와 통화해. 뭐 그런 뜻도 되고 뭐 얘기해도 되고 얘기해 라는 뜻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a todo el mundo le encanta. todo el mundo. 자, 요거는 여기서는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로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엄청 좋아해.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 상황에서는 5번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요거는 까에르 동사,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까에르 동사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뭐 해당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마음에 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까에르 엔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자, 요거는 이해하다. 혹은 뭐 알게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더불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20번 문항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의사소통 표현 마지막 문항입니다. 21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A가 disculpe. 자, disculpe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죠. 실례합니다. Me puedo poner un poco más de vino? 뭐예요? 비노는 포도주란 뜻이죠. 자, un poco de 불가산 명사. 그죠? 그래서 포도주를 좀 더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quí tiene. 아, 여기 있습니다. Necesita algo más? 뭐 더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no, gracias.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뭘 말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pues ahora mismo le traigo la cuenta. 자, cuenta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계산서란 뜻이죠. 아, 그러면 지금 계산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식당에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화 상황은 이해를 했으니까 자,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이암에 뭐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제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계산서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모이 안단도 하면은 걸어서. 안단도 하면은 걸어서 란 뜻이죠. 나는 걸어서 간다 란 뜻이고. 자, 이 안단도는 뭐와 바꿔 쓸 수 있죠? 맞아요. 앞비에와 바꿔 쓸 수 있었고. 자, te parece bien. 뭐, 좋아 보인다 란 뜻이고. 4번에 quiero otra cosa. 다른 걸 원한다 란 뜻이고요. 자, 5번에 lo he pasado perfecto. 아주 아주 잘 지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맞는 표현은 1번에 ya me voy. 이제 가려고요. 라는 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22번부터는 문화 문항인데요. 자, 어떤 문화 를 소개를 할까요? 실전 모의고사 5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이제 스페인 국기죠. 스페인 국기가 나와 있고. 자, 보겠습니다. En la historia de España. 자,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는 dos años son muy importantes. 자, 두 개의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1492년 그리고 1898년이 아주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1492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라나다를 conquista. 아, 이건 이제 함락이란 뜻이겠죠? 정복, 함락이란 뜻이겠죠?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스페인은 끝냈습니다. 자, 뭘 끝냈냐면 레콘키스타를 끝냈습니다. 레콘키스타는 국토 재정복 운동을 얘기합니다. 가톨릭 왕들이 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콘키스타를 끝냈습니다. 그라나다의 이제 알람브라 궁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 왕조의 마지막 근거지인데 이제 거기를 정복하면서 레콘키스타가 끝난 겁니다. 자, 그게 있었고 그리고 같은 해 1492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토발 콜론, 자 콜럼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토발 콜론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아메리카를 발견을 하면서 스페인은 거대한 이제 제국이 되는 거죠. 거대한 제국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Empezar a 동사 원형 하면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자 뭐를 가진 새로운 많은 땅들을 가진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란 얘기예요. Sin embargo. 자, sin embargo는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492년은 아주 좋은 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인에게 있어서는 1898년이 됐는데, 자, después de, 뭐뭐 후에 라는 뜻이었죠. 자, Estados Unidos는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전쟁 후에 1898년에는 미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스페인은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냐면 중요했었던 마지막 영토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식민지였는데 이거를 다 이제 잃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어떤 골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큰 충격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해는 보여줍니다.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힘을 가질 때 그리고 힘을 잃을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득과 실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페인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콘키스타로 푸에르토리코는 독립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없고요. 자, 나머지 맞을까요?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있었고 1898년 중요한 영토들 잃었죠. 그리고 1492년에 그라나다 정복, 레콘키스타 끝났고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3번입니다. 카를로스 사우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인물인데요. 자, 카를로스 사우라는 뭐예요? 매우 유명한 스페인 영화 감독입니다. 자, 그는 1932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2023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소브레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소브레는 뭐뭐에 대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스페인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음악과 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Especialmente 특히란 뜻이죠. 특히 뭐요? 플라멩코에 대해서. 플라멩코에 대한 영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영화 중 몇몇 작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까르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아 꾸에르보스. 이게 아마 한국말로는 이제 까마귀 기르기? 예, 이걸로 아마 번안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El Amor Brujo 해서 이것도 마법사를 사랑하라 네, 이렇게 번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화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우라 감독은 많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을 했죠. 영화에 있어서 그의 업적 때문에. 자, 그는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감독들 중 하나입니다. 해서 스페인 영화 감독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읽어봤습니다. 자,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죠. 자, 국제적인 상들 많이 받았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1932년에 첫 작품이 개봉되었다. 이때 태어났어요. 자, 플라멩코를 영화 소재로 다루었다라고 Especialmente el Flamenco라고 했고요. 외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아서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인물에 관한 문화 문항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El Parque Nacional del Teide입니다. Teide 국립공원에 관한 글입니다. 이제 자연 쪽으로 가네요. 알맞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자, 테이데 국립공원은, 자,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의 테네리페 섬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아주 예쁘고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볼칸, 화산이죠. 아, 테이데 화산이 있어요. 라, 마스. 되니까 최상급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테이데 화산이 있습니다. 자, 몇 미터냐면 3,718m입니다. 자, 또한 많은 바위들, 뭐, 그리고 뭐 꽃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대요.
자, 이 공원은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자, 뭐 하는데 이상적인 장소냐면, 샌데리스모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하이킹이라고 나와 있죠. 하이킹에 굉장히, 이상적인

장소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을 즐기기에도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Por eso. 자, por eso 하면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그곳을 cada año 매년 방문합니다. 떼이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이제 과학자 그리고 관광과 그다음에 아니 과학과 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셨고요.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네리페 섬에 있는 거 맞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맞습니다. 캠핑의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이킹의 이상적인 장소라고 했고요. 다양한 동물과 꽃들을 서식하는 것 맞고,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떼이데 산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5번입니다. 호세 마르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번엔 인물 문화입니다. 자, 호세 마르띠. 약간 생소한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 마르띠는 쿠바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물이죠. 자, 1853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895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내세요, 그의 이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의 이제 욕망이었다라, 욕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썼습니다. 많은 시들과 편지들과 연설 등을 썼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썼냐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말들은 많은 쿠바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또한 그는 용감한 리더이자 또 민중들의 위대한 친구였습니다. 자, hoy en día, 오늘날이란 뜻이죠. 자, 오늘날 쿠바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를 노는 그를 기억하고 또 대단히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 마르띠에 대해서 같이 봤네요.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에 태어나지 않았고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쿠바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것 맞죠? 민중을 위한 많은 소설을 썼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그럴싸하지만 아니고요. 자,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이제 문항 마지막 문항 26번 문항으로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자, 이건 뭘까요? 어떤 글일까요? 보니까 밑에 각주를 보니까 정부, 자유, 독립, 수립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 보니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역사 관련된 문항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9세기가 됩니다. 그죠? 자, 19세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죠? 약계절입니다. 뭐뭐 때문에 원인절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정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들만의 정부를 갖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리더들, 자 뭐뭐처럼 뭐뭐 같이란 뜻의 꼬모입니다. 그래서 시몬 볼리바르, 호세 데산 마르틴, 그리고 미겔 이달고 같은 중요한 리더들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 뭐 하는 데 도왔냐면, 리베르타, 자유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겔 이달고는 이제 신부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뭐,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 같은 경우는 남미 독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전쟁들은 181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나라

다른 해에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시작은 1810년이었는데 독립을 끝낸 시기는 다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자, gracias a. 자, 이거 무슨 뜻? 뭐뭐 덕분에 란 뜻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들 덕분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 그 밖에 뭐 다른 나라들은 독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가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810년 모든 독립전쟁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시작이 됐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같은 해에 독립하였다. 그런 거 없고요. 이제 끝나는 시점은 다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은 많은 부정부패를 야기했다.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요. 18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원했다.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고요. 독립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네, 요게 맞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문화, 다섯 문항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법 네 문항,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전 모의고사 5회의 문법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27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고요. 일단 그림을 보니까 지금 화장하고 있어요. 그죠? 눈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Qué estás haciendo, Irene?라고 하죠. 자, Irene 뭐 하는 중이야?라고 했더니 요게 들어가면 제기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Está pintando los ojo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화장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pintarse 화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제기 동사와 이제 제기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뭐 지금 요 짧은 시간에 쭉다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특 15강인가요? 이 제기동사와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제기동사의 원형은 이렇게 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쵸? 요세 부분이 이제 제기대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인칭과 수 그러니까 주어에 맞춰서 형태 변화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동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앞이에요. 제기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어땠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me decís, nos, os, se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에 맞춰서 형태 변화해서 동사 앞에 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제기대명사 만약에 목적대명사와 같습니다. 현재 분사나 동사 원형이랑 쓰일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어땠죠? 이럴 때는 뒤에 붙였을 수도 있었어요. 앞에 뺏었을 수도 있고 또 뒤에 바로 붙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더불어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자, 이 목적어로 지금처럼 목적어로 신체 일부 오호는 눈이니까 신체 일부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나 아니면 의복 같은 것이 목적어로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사 지금처럼 정관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소유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아주 간단한 네. 저겁니다. 정리입니다. 제가 이 정도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더 알아듣겠는데 하면 이제 수특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자, 이레네가 주어가 되니까 그렇죠. Se está pintando los ojos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8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녀는 debe ser francesa. 이게 이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mi marido va dejar, 그다음 뭐 fumar. 요건 바로 알겠다. 우리가 봤죠. dejar de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이었죠. 나의 남편은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도 대가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구문이에요? 요건 dejar de 동사원형 구문이고 얘는 deber de 동사원형 구문입니다. 요건 무슨 뜻이죠?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그죠? 요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혹은 뭐뭐일 것이다. 해서 뭘 나타낸다? 추측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녀는 프랑스 사람일 것이다. 프랑스 사람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몇 번? 네, 2번의 전치사 대가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9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onde está tu mamá? 라고 했어요. 너희 엄마 어디에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Está en el parque. 자, 엄마 어디 계세요? Parque. 공원에 계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Viendo a mis hermanos.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수특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지각동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냥 구문, 지각동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부로 알아두시죠, 뭐. 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자, 지금 이제 있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보통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동사 원형을 수반을 하죠. 그래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1번의 후가르 동사 원형 후가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내 형제들을 보면서 공원에 계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 30번 문항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뭐 이거 뭐 하나씩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A부터 보겠습니다. Emilia piensa igual que yo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에밀리아는 나와 같이 생각한다. 자,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서, 그죠? 딱히. 예. 바로, 이건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건 바로 알수 있죠, 사실. igual que yo 해서. 자, B 보겠습니다. Raúl tiene la misma edad con Pablo. 뭔가 그럴싸하지만 이건 이제 틀렸죠. 일단은 tener la misma edad 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동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aúl은 Pablo와 동갑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맞아요. 온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되죠? 깨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블로와 동갑이다. 그래서 B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C는 맞을까요? Ella gana tanto dinero que su esposo. 자, 그녀는 그녀의 남편만큼 많이 돈을 번다. 많은 돈을 번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깨가 아니라 남편처럼 남편같이 해서 꼬모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C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대로 고르면 1번 A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의 절반을 마무리했네요. 실전 모의고사 5회 마무리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6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재셔서 30문항 예습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0강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강, 20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마무리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까지 드디어 왔어요. 이제 끝입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또 남아있죠. 특강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완성까지도 여러분이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강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해결했고 자, 4번부터 보도록 하죠. 4번 다음은 노동조합의 종류와 그 특징조사 보고서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나 다라 이렇게 했네요. 노동조합의 종류 및 특징을 보니까 자 유형별 특징 내용 보니 산업 또는 기업의 구별 없이 동일 직업이야. 동일 직업이나 동일 직장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지위 확보를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가는 어떤 노동조합이야? 이거는 직장 노동조합이지. 동일 직업별이니까 직업별 노동조합이지. 직종이 아니라 직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 나와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 나와 있다. 또 산업별 기업별 노동조합이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자,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산업이야. 그지? 동일 산업.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와 있고 다라는 예시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가는 일반 노동조합이다. 아니죠. 일반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라는 거. 나는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맞지?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맞네? 정답은 2번이네.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3번 다는 공공기업 노동조합, 세모세모 주식회사 노동조합. 이거는 어떤 노동조합이야? 여기 들어가는 거지. 기업별 노동조합이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그 다음 4번 볼게요. 근로자는 다에 가입돼야 라에 가입된다? 아니야. 다에 가입돼야 라에 가입되는 건 아니죠. 기업별 노동조합만 가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에 그 기업이 그 한 산업의 노동조합에 같이 또 이제 지부로서 있기도 해죠. 그건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다에서라 다라 노동조합은 고용생 타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 왜 이걸 해? 아니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노동조합의 종류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기업별,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은 노동조합의 활동 사례이다.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노동조합의 책임이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있었지. 기본 책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행 책임이 있었지. 그 다음에 참모 책임이 있죠. 자,

기본 책임의 활동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이잖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집행 책임에는 단체 교섭 책임이 있었죠. 단체 교섭 활동. 이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임된 활동들을 보게 되면 단체 교섭 활동.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치 활동도 여기 집행 책임에 들어간다. 참모 책임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있었죠. 첫 번째가 교육 선전이야.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사 연구. 노동조합에서 조사 연구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사업. 사회 어떤 공헌 활동하는 사회사업. 요세 가지가 바로 참모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건 책임이고, 이건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자, 가 보도록 할게요. 가. 가. 공공노동조합은 항공사 노조로, 설립된 후 25년 동안 한 번도 단체 협약을 체결 없이 노조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단체 교섭을 실시한 지 10개월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 협약 내용에는 종전보다 임금 10% 향상, 노조 활동에 필요한 조합원 사무실 확보, 그다음 전임자 유급 활동 시간 보장, 삭감된 영업 수당을 등에 대한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야?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 거잖아. 그래서 근무 조건 개선 활동을 한 거야. 근무 조건에 대한 어떤 개선 활동들을 이제 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나는 한국 세무세목공단 노동조합은 창립 5주년을 맞아 관내 지역인 네모네모시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며 노사화합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어떤 사회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는 사회사업과 관련됐다라는 거알수 있죠. 사회사업은 어떤 책임이야? 요거는 참모 책임이라고 아까 방금 전에 배웠죠. 여기서. 그치? 참모 책임. 그 다음에 근무 조건의 어떤 개선은 기본 책임이잖아, 기본적인 책임. 알수 있죠. 자, 1. 가에는 노동조합의 기본 책임 활동이 나타나 있다? 기본 책임 활동이 나타나 있는 거지. 정답은 1번이네. 자, 가에는 노동조합의 참모 책임 중 교육 선전 활동, 아니지? 교육 선전 활동 아니다. 근무 조건 개선이 기본 책임에 해당한다라는 거. 3번. 나에는 집행 책임 중 경제 활동이 나타나 있다. 나에는 집행적인 경제활동? 아니지. 사회사업이니까 얘는 참모책임이라는 거. 나에는 노동조합의 참모적 책임 중 조사연구활동? 조사연구활동이 아닌 사회사업활동에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가난에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책임 중 공제적 책임활동? 아니죠. 공제적 책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노동조합들이 어떤 그 그들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공제해서 보통 뭐,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 교원공제가 있거든.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임 정도 그냥 한번 싹 훑어만 보시고,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사용자 단체 활동 사례이다. AB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AB가 어떤 단체인지 보죠. A 단체는 최근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 경총이네. 경총은 뭐의 약자냐면 한국 경영자 총 연합.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약자야. 총협회, 협회지, 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걸 줄여서 우리 경총이라고 해요. 불리는 이 단체는 15개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전국회장 간담회

간담회를 열고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1970년 노사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적 조직 사용자 단체이다. 자, 비단체는 공공시에서 지역 수출기업, 수출기업이 나왔네. 8곳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관세 장벽 대응, 물류 비용 상승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 점을 토로했다. 자, 이에 대해 비단체 회장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역이네. 그치? 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나 EU 대상 지원 활동 강화와 통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약속했다. 자, 무역과 관련된 거니까 뭐야? 한국 무역협회겠지? 그래서 정답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경제인이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한국경영자야. 그치? 경영자총리회. 그래서 3번이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실수할 뻔했네. 자, 다음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경제인과 관련된 사용자 단체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와 관련된 사용자 단체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는, 뭐, 특별하게 막 우리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특강의 문제,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 그 다음에 완성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 정도 수준에서만 내가 잘 소화하고 이해해 놔두면은, 될것 같아요.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수능 출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아니에요. 모의평가 때인가 한번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아니니까 완성하고 특강 문제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7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의 노사 관련 신문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주식회사 표시가 이 가로로 이렇게 주라고 표시돼요. 세모세모은행 노조가 최근 진행한 임금단체협약, 이걸 임금단체협약을 임단협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총파업 여부를 놓고 지난 14일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조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7,902명 중 7,274명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쟁의에 나서자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노동조합의 총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이제 찬성해야만이 가능해요. 이제 과반 이상 됐다는 거죠. 주식회사 이제 세모세모은행 노조 파업은 실제로 실행되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자, 이번에 임단협에서 노조 요구 사항은 성과급 300%에 1,000만 원 추가,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 제도 개선, 임금 피크제 개선 등이다. 여기서 세모세모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규모의 8%에 해당하는 성과급 1,000만 원을 추가 지급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앞서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벌려왔으며 지난달 26일 결렬돼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진행된 노동쟁의 조정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노동조합에서 쟁의 행위를 하려면은 뭐가 있었는데 조정 절차가 끝나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이후에는 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조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기억.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조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조정 후, 조정 절차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 니은.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동조합의 종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자,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별 노동조합 맞다라는 거야. 디귿.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의 노동조합의 노동 3건 중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였다. 단체 교섭했잖아, 지금. 그치?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 거 맞지?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교섭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 단체 교섭을 행사를, 교섭권을 행사한 거야, 노동 3건 중. 그치? 정답은 기영,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좀 쉽게 나왔지만은 요거를 갖다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
즉,

이거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그 다음에 왜 찬반 투표를 해야 되니까, 찬반 투표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과반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 조합원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라는 거, 그 부분도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답지로 구성됐으면은 난도가 확 올라가겠지.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조정 절차와 관련된 그 도식도, 절차도, 선생님이 꼭 중요하다, 고난도 모의 출제된다, 된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야. 근데 지금 특강에서 지금 나온 10문제 중에 그렇게 이제 수능에서 고난도 문화로 나왔던 방식대로 문제가 이제 형성된 건 없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만 완성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 문제 풀고 나서 제가 기출문제 기존에 냈던 작년에 모의평가들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줄 거예요. 그 문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고난도 문화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 해결해 봤고,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노사협력 대상 수상에 대한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노사협력 대상 수상. 공장은 1987년 이래 한 차례 붕괴 없이 선진 노사 문화를 조성하며 지난해 노사협력 대상을 수상했다. 자, 이 같은 성과는 열린 경영을 추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사가 함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그다음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자, 노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동주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로자는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하려고 힘쓰는 문화를 조성하였다. 동주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음 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난에 도달하자 이제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거겠죠. 기억,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를 지향하였다. 이거를 표방하진 않았다는 거지. 대립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였다. 공동의 목표 설정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지? 노사협의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니은 맞는 답이네. 디귿, 상호 소통과 이해하려는 역지사지 정신을 실천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근로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이렇게 역지사지의 정신을 한 거지. 디귿도 맞는 답이다. 리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여기 무슨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나눔 봉사 활동했다는 내용은 없어. 그치? 상호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했다가 바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핵심이지.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야. 자, 이처럼 8번 문제처럼 제시문만 잘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답을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즉어이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은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항상 수능에서도 두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도 충분히 이제 출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이제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비교점을 분석할 줄 아느냐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노사 관련 기구의 위헌 선출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 계획 인사 담당자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다. 몇년전 처음 출범한 회사 뭐뭐뭐뭐 위원들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회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도 근로자 위원 선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근로자 여기 핵심이 이거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회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으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라는 거. 이 기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했어요. 결국 이제 노사협의회랑 노동조합과의 차이점 우리가 좀알 필요 있는데, 자, 노사협의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어, 이거. 그치? 앞에 이론에서. 우리 법률적,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근거가 어딨냐? 근거 법률,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 나와 있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지. 이 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고, 그다음에 대표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회사 모든 근로자야, 노사협의회는. 회사 모든 근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노동조합은 뭐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설립사업장 보게 되면, 자, 노사협의회는 무조건 30인 이상이면 의무설치야.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이거.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가입, 그냥 만들 수 있어. 결성할 수 있어. 2인 이상이야. 2인 이상의 근로자들로 구성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지. 회사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서 보게 되면은,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제 개최를 해야 돼. 그치? 3개월마다 이제 개최를 해야 되고, 요거는, 연 1회 이상이야. 연 1회 이상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되겠지. 그 다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의 그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이제 반영,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반면에, 여기서 이제 단체 협약에 체결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체결되는 것들은 단체 협약의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결정된 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이걸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노사협의랑 노동조합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모평이나 그다음 본수능에 출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기억.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이건 어디다? 노동 조합이다라는 거. 노동 조합이다. 자, 그다음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노사협의회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뭐 해야 돼? 회의를 개최해야 돼. 숫자 3 기억하세요. 3개월마다. 노동조합은 연 1회 이제 정기총회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건 어디야? 노동조합이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알수 있지. 노사협의회가 아니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노사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뭐와 비교해서? 노동조합과 비교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 10번. 다음은 학생 간 SNS 대화 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최근에는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양자 협의를 도와주는 제도는 없을까 했어요. 학생 A가. 그 학생 B가 이제 있어. 노동 정책 및 경제 사회 정책 등을 협의를 위해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했고 지금은 뭐뭐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럼 뭐뭐뭐 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이거 뭐에 대한 거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죠. 가에 들어갈 거는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결국 근로자 대표, 뭐 그다음 정부 대표, 이 다 사람들이 다 그 각 사용자 대표 등이 다 포괄해가지고 모여있는 이제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그간 출제에는 큰 빈도는 없었지만 여러분 교재 144쪽에 아마 나와있을 거예요. 이거 나와있는데 그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좀 수정돼야 되냐면은 거기 보면은 기획재정부라고 나와있을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표시돼 있지. 거기 정부 대표에서 정부 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가 명칭이 변경됐어. 근데 교재에는 변경된 게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 변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뭘로 변경됐냐면은 재정경제부로 변경됐어. 이걸로 고쳐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거, 이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작년까지 이제 기획재정부였다가 이제 재정경제부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이제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명칭들이, 매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거 책이 출간된 이후에 바뀌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특강이 나오고 난 다음 우리가 다 이렇게 학습했는데, 다 3년 전인가? 일이야. 3년 전에. 완성까지도 다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도 다 보았는데 중간에 8월 달인가 이제 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부랴부랴, 게시판에다가 법령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 그럼 선생님, 이거 불안할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바뀐 부분들은 어느 걸로 공부해야 될까요? 기존 걸로 해야 될까요? 바뀐 걸로 공부해야 될까요? 바뀐 걸로 공부하는 게 원래 맞지. 그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출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해서 아마 문제상에서 제시문상에서도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문상에서 제시된 경우 거의 없고 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잘 출제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교재 앞에 부분 144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144쪽 보기에 알겠지만 2년이에요. 2년. 경제사회위원회는 2년이다라는 거. 2년에서 틀렸다라는 거. 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라는 거 아니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요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야.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뭐다? 대통령이다. 그다음에 디귿.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열린다. 그 말이죠. 맞아요. 맞고. 위원장, 상임위원,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정부 대표위원이 있다라는 거. 맞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한번 꼭 보세요. 144조 한 번만 딱 읽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좀 이 10번까지 풀면서 아쉬운 부분은 그 조정, 그다음 중재, 긴급

조정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길 바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앞으로 완성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고 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보면서 또 그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해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하는데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강 문제 선생님이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선생님께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테니까 공부하라는 그곳 고난도 문항으로 나온다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강 마지막 20강 문제였죠. 두 문제 못 풀었어요. 9번하고 10번 문제 못 풀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A부터 C가 답하는 직업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어떤 직업 윤리인지 우리 좀 보도록 하죠.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 차원의 윤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규범들은 우리가 근로윤리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런. 근로윤리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인간사회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게 준법이잖아, 준법. 준법에 대한 부분이야. 그치? 준법. 그 다음. 다양한 각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행위 기준의 특수 직업 윤리도 있습니다. 특수 직업 윤리야, 이거는. 자, 기억. 학생 A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는 공동체 윤리에 해당한다. 공동체 윤리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 B, 준법이 공동체 윤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이거 공동체 윤리는 요 준법이 여기에 공동체 윤리에 해당하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자, 니은. 학생 B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에는 준법이 포함되어 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준법이 포함되어 있지. 니은은 맞는 답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디귿. 학생 C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는 직업별 특성에 맞는 고유 행위 규범을 의미한다. 이게 특수 직업의 윤리에 대한 특징이지, 개념이지. 그래서 디귿 또 맞는 답이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네. 그치? 니을. 학생 A에서 C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에는 모두 자신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해 애쓰는 마음. 이건 봉사와 관련된 거잖아. 봉사와. 그치? 공동체 윤리 중에서도 이제 봉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봉사와 관련된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우리 10번 문제. 파이널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직업 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볼게요. 생성형 AI로 업무자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자료의 진위 확인과 정보 유출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좋은 조력자일 수 있지만 좋은 전문가는 아니므로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뭐에 대한 걸까? 정보, 동그라미 쳤잖아. 정보 유출 관련됐으니까. 결국 정보 윤리네. 그다음, 나. 산업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야기된 오존층 파괴. 이상기후 징후는 올해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 내내 햇볕이 강하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고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밝은 햇빛이 비치는 일이 일기 변화에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건 다 뭐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잖아. 그치? 환경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정보 윤리, 환경 윤리.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10번처럼 거의 수능에도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문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20강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만 잘 기억해 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20강까지 문제 다 해결해 봤어요. 자, 여기서 바로 끝내는 것보다 제가 앞에 19강에서 좀 중요한 고난도 문항들도 있고 20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출제됐길래 한번 봐보죠.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모의평가에 작년 6월 모의평가 9번 문제였는데 다음 사례에 나타난 직업사회 변화와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농업산업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무인 자율화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통신망의 확장과 통신기기의 보급 확대로 농가에서는 위치 인식, 작업 경로 생성 등 자율주행 및 작업 가능한 트랙터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이런 거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트랙터에 사람이 없어. 무인이 이제 움직여. 그런 것들 있죠. 결국에는 이 고령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 결국에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 4번 아니면 5번이네. 그치? 자, 여기에서 뭐다? 이런 것들은 뭐야? 통신망 확장, 통신 보급, 자율주행 작업에 관한 트랙터 운영. 결국 정보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결국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보세요. 9번 문제, 작년 9번 문제였어요. 6월 모의평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제시문만 잘 파악해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작년 모의평가, 이제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였어요. 20번 문제. 이건 좀 고난도 문항이었죠. 다음 노사분규 관련 기사 제목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A기업 관계 당사자의 쟁의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2025년 3월 4일 A기업 기업 노동조합과 니은 사용자 본격적으로 교섭 시작했대요. 24일 날 A기업의 노사 교섭이 결렬됐고, 노조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어. 자, 2015년 4월 2일 A기업은 사용자 금일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어. A기업 사용자가 이제 금일 이제 그날 이날 이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거예요. 자, 2025년 5월 10일 봤더니 A기업의 작업시설 봉쇄, 직장 폐쇄, 전격 단행. 요건 사용자 측이지. 사용자 측이 하는 거야. 사용자 측의 대항행위야, 대항행위. 자, 그 다음에 2015년 5월 30일, 파공 막을까? A기업 노사 중재 신청을 한 거야. 중재 신청.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이 5월 12일 자 기사 제목에 쟁행위를 하였다? 이건 사용자가 하는 거라니까? 사용자의 대항행위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행위야, 대항 행위. 그러니까 대항 행위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노동자의 어떤 그 단체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신청한 다음에 쟁의 행위를 해. 파업이라든가 이런 쟁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대항으로 할수 있는 행위가 바로 대표적인 사용자의 대항 행위가 바로 직장 폐쇄야, 직장 폐쇄.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조합이 한게 아니라 누구다? 사용자가 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는 거지. 2번. 기업의 노사 공동이익 증진을 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다. 기업은 노동조합 아니지.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노사 협의회에 대한 개념이지. 지금 노동조합이잖아. 아니야. 3번. 니은의 쟁의행위는 2025년 3월 24일과 2025년 4월 2일자 사이에 행해졌다.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뭐 이후에 해야 한다? 조정 절차 이후에 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조정 신청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치, 즉 4월 최소 못해도 4월 2일 이후에 조정 절차가 이후에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거야. 이 사이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불법이지. 자, 4번.

기업의 쟁의 행위에 참여한 것의 이유로, 기업,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니은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맞아. 당연히, 자, 노동조합과 관련해가지고 근로자가 참여하거나 혹은 뭐그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한다? 사용자가? 그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부당 노동 행위에 그몇 가지 우리 살펴봤잖아. 그 중에 하나였지. 정답은 4번이야. 5번. 디귿에 작성된 조정안이 기업과 니은에 의해 수락되었다? 자, 디귿 여기 봐요. 조정. 이게 수락되지 않으니까 중재 신청 간 거야. 조정이 안 되니까 중재 신청 간 거라고. 수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지? 응? 아니다라는 거. 그 정답이 4번이야. 어때? 그 우리 특강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지?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만 잘 기억해서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용어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계속. 자, 5번 볼게요. 자, 이거 5번은 뭐냐면 작년 9월 모의 평가야. 다음 글에 나타난 첨단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 플로리다주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한 동작으로 작동하는 수술 기구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제어하여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있는 환자의 암수술을 집도하였다 하는 거야. 앙골라의 수술실에서는 현지 의료진이 수술을 보조하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무슨 기술이야? 로봇이잖아. 여기 핵심이잖아.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한 동작으로 작동하는 수술 기구니까 로봇 기술이지. 그치? 어렵지 않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거. 20강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동쟁의 관련 수행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작년 9월 모의평가 6번 문제였어요. 주제는 노동쟁의 조정 사례야. 자, 4월 10일자 공공전자 노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대. 응? 자, 7월 24일 노사 간의 4차례 임금 협상에도 불구, 단체 교섭이 결렬됐대. 그 다음에, 8월 12일날 노동위원회 조정이 신청되어 즉시 회부됐대. 그 다음에 8월 21일날 조정안을 제시했대. 그래서 이게 잘안 되니까 단체 교섭이 결렬됐고, 그다음에 이제 8월 21일까지 조정안이 이제 제시 여기까지 쭉온 거야. 조정 제시한 거지 노동위원회. 자, 기억 볼게요. 공공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7월 30날에 예정된 행위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되게 어렵잖아, 그치? 자, 뭐 해야 돼? 조정안이 제시가 되고 난 다음,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정안이 어쨌든 간 조정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조정 절차 없이는, 뭐야?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7월 20, 30일은 요 전이잖아. 이때야 조정 신청돼서 즉시 회부됐고 조정안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이 이후에 가능한 거야. 8월 21일 이후에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7월 30일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나는 거야. 니은, 8월 10일 여기야. 공공전자의 노동조합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맞지? 조정은 일방이 신청 가능해. 그치? 일방 혹은 쌍방이 신청 가능해. 근데 중재 같은 경우는 쌍방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만 일방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 부분 기억하라는 거잘 기억해놨둬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디귿. 8월 21일 제시된 조정안은 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니야. 단체 협약과 이게 조정안이 둘다 수락했을 때야. 그치? 수락했을 때니까 요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의사와 상관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중재야, 중재. 중재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중재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 바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되고, 조정은 양쪽 다 수락을 해야 돼.

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그 6번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정, 중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제가 얘기했던 일수들, 며칠 이내, 그다음에 조정한 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쟁의가 15일 동안 안 된다는 거. 그 일수, 그다음에 긴급조정일 경우에 30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꼭 기억해. 긴급조정은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알겠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동하는 게 바로 긴급 이제 조정이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6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니까 요러한 식으로 제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왜 그 설명을 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겠지. 이렇게 노동조합이 일방이 조정 신청을 했다면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앞에서 설명했는지. 그래서 강조한 부분들 중심으로 잘 기억해 놔 또. 그러면은 분명히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선생님이 지금 몇 년간의 이 강의를 하면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내용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다 분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용 중간중간에 이건 중요하다라고 별표 치고 했던 부분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까지도 제가 설명했었지.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죠. 작년 9월 모의평가 시범 문제야. 이건 뭐 제시문만 읽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지. 다음 사례에 나타난 직업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기업의 CEO는 건물 외벽과 테라스에 식물을 심는 수직숲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 건물은 매년 약 25톤의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뭐에 대한 거야? 딱 봐도 뭐야? 환경이잖아. 4번 그냥 나오지. 환경이야. 그치? 자, 이렇게 쉽게, 20강에서는 이렇게 쉽게 제시문만 읽어도,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19강에서는, 어렵다.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 부분, 그 다음에 조정과 중재에 관한 절차들, 그 다음 긴급조정에 관한 절차들, 그 절차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19강, 20강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여하튼 30강까지 끝났습니다. 길었죠? 그 나름 또 행복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30강까지 와서 저를 봤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 뿌듯함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뿌듯함.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음 완성 때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저랑 같이 1등급을 꼭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설계에 제가 담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교사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까지? 30강까지 오는 그 동안 저도 행복했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 4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감수 분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시작 부분에서는 체세포 분열 공부를 좀 해보고 그것과 감수 분열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4단원의 문항은 풀 수 없다. 이렇게도 단언할 수 있거든요. 하나 정도 풀 수 있겠네요. 세포주기 관련된 문제 하나 정도 풀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체세포 분열도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주는 감수 분열이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공부할 때 감수 분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위주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생식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한번 힘주어서 비교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파트에서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단서 해석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도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정도 얹으면 쉬운 문제들은 좀 풀어낼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어려운 문제들, 좀 고난도 문제들은 앞으로 많은 문항 풀이 연습을 좀 하면서 경험치를 키워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수능 테스트 몇 문항을 같이 해결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수능 테스트를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를 절대 높이시면 안 되고 1배속으로 천천히 짚어가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계속 입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뭐 핸드폰과 같이 본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112페이지에 체세포 분열과 관련된 이 과학 돋보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학 돋보기에 있는 내용은 얘 자체로는 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얘만을 물어보는 그런 수능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 돋보기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할 때 일단 핵 분열이라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그래서 핵 분열은 쉽게 말하면 복제해둔 유전 물질을 잘 나눠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핵 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포질이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핵 분열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간기에 간기는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무슨 기?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G1, S, G2기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DNA 복제가 언제 일어난다? S기에 DNA 복제가

문제라는 주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분열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S기의 복제가 필요해요. 복제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눠 가져야 나중에 만들어지는 딸 세포가 온전한 유전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내가 친구랑 나눠 가질 때 50페이지씩 나눠 가지면 문제를 각각 반밖에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100페이지짜리 책한 권을 그냥 그대로 100페이지를 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서로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온전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간기에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복제된 거를 나눠 갖는 핵분열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는 세포지 분열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핵이 분열하는 과정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제 관찰을 해보면서, 얘가 이런 순서대로 이 염색체가 행동을 하는데, 그럼 요렇게 행동할 때는 전기라고 부릅시다. 요 정도 되면 중기라고 부릅시다.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핵분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키워볼게요. 그래서 핵분열에 해당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방금 전이랑 같은 그림인데,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이 틀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빈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 틀의 내용을 잘 채울 수만 있으면 제대로 공부가 된 겁니다. 자, 전기 밑에 1, 2, 3, 말기 밑에 똑같이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중기와 후기에는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특징이 들어갈 겁니다. 요 틀. 이게 나중에 감수 분열에서도 거의 같은 틀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전기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기 1, 2, 3. 자, 그러면 각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전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분열에 들어가는 중, 분열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 일단, 간기에는 핵막이라는 게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했죠. 간기, G1S, G2기. 거기에는 이 핵막 안에만 유전물질이 있는데, 우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핵으로 이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그 테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 나눠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열기에 딱 초입, 전기에 들어가면 핵막이 붕괴에 대해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붕괴된다는 게이 핵막도 세포막처럼 인지질 이중측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물질이 뿅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뭔가 이제 블록으로 조립된 어떤 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블록들이 이제 그 조립만 떨어지면 블록 하나하나는 남아있는데 벽이라는 구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공간에 인지질 그 덩어리들은 막 동동 떠다닐 텐데 우리가 보기에 어떤 핵이라는 어떤 그런 원형의 공간, 그거 자체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핵막이 붕괴돼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염색사로 풀려 있어서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염색체로 쭉쭉쭉 이렇게 컴팩트하게 응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이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끌어가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열기에만 볼수 있는 방추사라는 이렇게 실 모양의 구조물이 조금씩 뻗어져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는 것과 염색체라는 구조물이 관찰되는 것, 그 다음에 방추사라는 구조물이 관찰되는 것은 이 분열기에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간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염색체라는 응축된 형태랑 방추사라는 실모양의 구조물은 이 분열기 들어와야만 볼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원래 사람으로 그려본다면 사람은 EN일 때 46개의 염색체를 갖잖아요. 그걸 언제 다 그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냥 대표로 4개의 염색체, 그러니까 두 쌍의 염색체로만 표현해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는 무엇이냐? 중기는 그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것을 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배열이 될 건데, 여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쯤에 지금 방추사로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해가지고 가운데쯤 서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중기로 부르기로 그냥 결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중기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데 이 각각의 염색체들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여기저기 다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한 줄서기 합니다. 한 줄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하게 될 건데 중기니까 가운데 배열인데 한 줄서기.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각각이 서 있는 모습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이제 나눠 가질 예정입니다. 복제된 유전물질을 나눠 가질 건데요. 한줄 서기 하게 되면 뭐가 나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복제본의 관계에 있던 염색 분체가, 그죠? 염색 분체가 한 가닥씩, 이제 더 이상 동원체에서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복제본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그럼 얘가 이제 가운데 있다가, 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후기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줄 서기를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될 만한 게 염색 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예상해 보죠. 이쪽으로 양쪽으로 나눠 가져서 아예 나중에 이제 서로 다른 세포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거나 이거나 같은 정보고요. 얘랑 얘랑 같은 정보야. 그러면 같은 정보끼리 복제된 거 나눠 가졌으면 이쪽의 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랑 이쪽의 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두 개의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매치가 잘될 겁니다. 자, 그럼 말기는 뭘까요? 말기는 요거 끝나고 세포질 분열까지 다 마치면 이제 다시 간기거든요. 그러면 간기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의 완전 반대. 이제 다시 새로운 핵막 두 개로 만들어줌. 두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질 거니까. 새로운 핵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생명활동해야 되니까 염색사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추사는 역할이 끝났으니까 이제 해체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의 반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중기는 몇줄 서기? 한줄 서기 한다. 왜? 각각의 염색체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는 완전히 원래 시작점에 해당하는 모세포랑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입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감수분열인데요. 감수분열은 뭐 하는 애다?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특수목적의 그런 세포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한 60조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60조개 세포 중에서 거의 다는 세포분열을 한다? 그러면 체세포분열이에요. 생식 기관에서 거기서도 체세포 분열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식 기관에서 내가 지금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좀 해. 그거는 감수 분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특수 목적 생식 세포를 만드는 그런 분열이 감수 분열이고, 그래서 특징은 복제는 한 번만, S기에 한 번만 합니다. 그럼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죠? 근데 한번 복제해 놓고 연속 2회 분열해요. 이렇게 되면 결과로 만들어지는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염색체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는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원래 염색체 수를 그대로 그냥 회복하는 그런 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모세포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는 만들어지는 딸세포 두 개도 역시 똑같이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감수 분열은 뭐냐? 얘도 2N짜리의 일반적인 세포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합니다. 그래서 연속 2회를 분열을 다 하고 나면, 다 분열이 되고 나면, 그럼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속 두 번을 나눠 갖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얘네가 갖는 핵상과 염색체 수는 일단 짝꿍들을 다 잃게 되고요.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만들기 위한 분열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 요렇게 해서 절반만 만들어놔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절반짜리를 굳이 새로운 분열 방식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걸까? 우리는 정자랑 난자의 수정으로 자손이 만들어지는 유성생식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도 욕심 부리지 말고 너 절반만 내놔. 절반짜리 만들고 난자 쪽도 너도 절반만 내놔라, 종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놔서 얘네 둘이 합쳐지면 뭐가 돼? 2N이면서 원래의 엄마 아빠처럼 다시 46개의 염색체 갖는 애를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46개짜리 계속 합치다 보면 92개 뭐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계속 염색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반만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 만드는 분열 방식이 바로 이 감수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제하고 2회 연속 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라고 나눠서 부르고요. 감수 1분열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분의 1에서 핵상도 변해요. 핵상이 어떻게 변할까? 원래 EN이었는데 짝꿍을 잃고 N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염색체수도 사람 기준으로는 46개로 시작했으면 만들어지는 딸세포 2개는 23개의 염색체만 갖게 돼요. 절반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게 감수 1분열. 그래서 1분열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감수 2분열은 이미 다 변할 거 변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한번더 분열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감수 1분열의 변화를 잘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럼 1분열의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그림이 113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감수 분열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짠, 요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점한 가지만 뽑아본다면, 감수 1분열 전기에는 4번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 그거 외에는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 3.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4번만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는 전중 후 말기에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요 각각에서 일어난 일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준비를 시작한다. 이제 분열을 시작한 단계 전기.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 중기. 뭔가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끌려가면 후기. 그 다음에 그거 마무리해야 하는 게 말기. 이건 똑같거든요. 근데 세부 사항이 조금 다르다. 자, 일단 전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제 분열해서 나눠질 거니까 핵막, 걸리적거리는 그런 테두리는 없앤다. 핵막 사라지고.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예쁘게 잘 응축을 시킨다. 염색체로 응축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끌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방추사라는 구조물 만든다. 동일합니다.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것만 다르다. 마지막에. 얘가 사실은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가 염색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이 그림에도 표현이 돼 있죠. 자, 이가 염색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거기에서도 그림이 EN이면서 전체 4개의 염색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때 그림 기억나요? 뭐 조금 넘겨보면 그 그림이 나오겠지만, 4개의 염색체가 각각 자유분방하게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체세포 분열은 그랬지만, 감수 분열을 딱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들끼리 뭔가 운명을 느꼈는지 갑자기 옆구리가 찰싹 붙습니다. 이제 우리 영영 못 본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갑자기 애틋해져가지고 옆구리가 붙어요. 그걸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가 염색체라는 거는 상동 염색체끼리 옆구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한 덩어리의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염색 분체 두 개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어 있는 동안은 한 개의 염색체다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땐 그럼 얘도 한 개인가? 오해할 수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얘네들은 두 개로 친다. 염색체 두 개로 친다. 두 개의 값을 갖는 염색체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가 염색체 이렇게 그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옆구리가 붙는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형성이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왜냐면 지금 이것만 달라질 예정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근데 이거 하나 달라졌다고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가 염색체 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뭐,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상동 염색체 옆구리 붙으면 그거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가 염색체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전체는 4개인데 걔네들 둘둘씩 옆구리가 붙었다. 그러면 그 덩어리에 해당하는 이가 염색체는 이 그림상 2개인 거죠. 이 그림에서는 2개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전체 46개의 염색체로 시작할 텐데 걔네들 2개씩 옆구리가 붙으니까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온 이 종의 어떤 염색체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가 염색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원래 갖고 있던 염색체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기입니다. 중기는 중앙 배열되는 시기를 중기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한 줄서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랑 옆구리 붙었는데 한 줄서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줄서기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되죠. 두 줄서기.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율 중앙에 어쩔 수 없이 두 줄로 서게 돼. 자, 그러면 가운데서 나눠 가졌을 때 후기에 분리될 때 뭐가 분리될까? 아까처럼 염색 분체? 아니죠. 반씩 나눠 가지면 딱 붙었던 그 옆구리가 떨어지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야 반반 나눠지는 걸로 생각.

나타나서 두 개의 새로 이제 핵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지고, 그 다음에 방추사는 일단 땡기는 방향이 앞으로 달라질 거니까 일단 사라진다. 요건데, 요거는 종에 따라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체세포 분열이랑 그 구조 맞춰서 그냥 써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의 결과로 실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진다. 그러면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건데, 각각이 다 짝꿍 없는 상태. 그리고 염색체도 하나, 둘. 염색체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 얘딸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모든 것이 변했죠? 핵상도 변하고 염색체 수도 변했어. 그럼 이 상태의 각각의 세포가 각각이 두 번째 분열을 하는 상황이 감수 2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아까 그 세포 두 개가 세포질 분열까지 마치고 각각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이 또두 번째 분열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그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습니다. 전기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기 1, 2, 3. 이렇게. 그리고 사실 내용도 똑같아요. 자, 그럼 전기에 일어난 일은 뭐였지? 핵막 걸리적거리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 땡겨가야 되니까 손실되지 않게 예쁘게 잘 응축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끌어갈 방추사라는 구조물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기는 뭐 하는 거였어?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배열되는 것을 중기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있는 얘네들은 옆구리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아까 옆구리 붙었던 애들 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옆구리가 안 붙었습니다. 옆구리가 안 붙었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줄 서기 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도 한줄 서기예요. 그리고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그냥 한 줄로 각각 따로 섭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는 분리되기 시작한 후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반으로 나눠 가지면 누가 분리되게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분리될 게 복제본인 염색 분체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리돼서 만들어진 이쪽 딸 세포와 이쪽 딸 세포는 정보가 같겠어, 다르겠어? 복제된 거 나눠 가졌으니까 이 둘은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이 둘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복제본인 염색 분체 나눠 가진 딸 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딸 세포가 마지막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기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핵막이 하나씩 나타날 거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질 거고, 방추사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없어질 거고. 그래서 전기 1, 2, 3의 반대가 말기 1, 2, 3이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수 2분열은 애초에 시작할 때가 각각의 세포가 N으로서 두 개의 염색체 갖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다 나눠졌다고 쳐. 나눠져서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 짝꿍 같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없었는데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냥 N이에요. N으로 시작했고, 여전히 N이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각각이 두 개의 염색체 갖는. 그런 상태로 끝나게 된다. 그럼 감수 2분열 동안은 모세포에서부터 만들어진 딸 세포의 핵상도 안 변했고 염색체 수도 안 변했죠. 그래서 더 이상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환은 감수 1분열에서 이미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써 있는 요 내용이 뭐랑 정확히 같냐면요. 체세포 분열 과정의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밑에 써 있는 이 내용은 완전 똑같고요. 뭐만 다르냐? 체세포 분열은 이거는 EN 상태로 분열이 진행된다. 그런데 감수 2분열은 일단 시작할 때 이미 N 상태로 된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인 상태로, 염색체 수도 절반인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걸로 그림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감수 분열이란 귀찮은 짓을 도대체 왜 한다 그랬어? 왜? 생식세포 만들어서 정자, 난자의 수정으로 이렇게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냐고. 예를 들면 대장균 같은 애들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는 어떻게 하면? 그냥 분열해. 체세포 분열해.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해서 완전히 동일한 두 세포가 됐다?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자손을 낳은 거죠. 생식을 한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세포 생물인 경우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했다. 그건 우리가 무성생식이라고 하죠. 꼭 단세포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꽂았더니 뿌리가 나오면서 나중에 나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생식세포 안 만들고 일어나는 그런 무성생식의 방법인데 얘네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막 꾸미고 막 소개팅하고 뭐막 이런 과정 없이 얘는 그냥 수를 늘려야 돼? 분열? 끝! 너무너무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찮게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감수분열해서 내가 갖고 있던 세포 중에서도 특수한 세포인 뭐 난자라는 세포 또는 이제 정자라는 세포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얘네 둘끼리도 또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아주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무성생식으로 생식을 하면 무조건 딸 세포들은 모 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잖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찌 됐든 유전 정보가 섞인다. 새로운 조합이 나온다. 그래서 유성생식 방법을 썼을 때 이게 이제 유성생식 방법인 건데 무성생식에 비해서 장점은 얘는 이제 에너지가 덜 들고 뭐좀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유전적 다양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인데 유전적 다양성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미 5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같은 종에서 다양한 표현형,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좋다 그랬어. 왜?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그 다양한 것 중에 누군가는, 어떤 개체인가는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갖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한 많이 가져놓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왜 나타나느냐? 감수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과 분리 때문에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요거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따가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럴 수도 있고,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서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수정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봅시다. 감수 분열할 때, 아까 두 줄서기 한다고 했잖아요. 두 줄서기. 옆구리 붙은 이가 염색체끼리 두 줄서기 하는데, 요렇게 서느냐?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서느냐? 요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방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씩만 담아줘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손이 생기는 건데 이 어떤 조합으로 수정되느냐에 의해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지만 그 감수 분열 과정에서 어떻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같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2N짜리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체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동 염색체의 한쪽에는 라지 A, 한쪽에는 스몰 A라는 정보가 이형 접합으로 있었고 이 다른 염색체에도 라지 B와 스몰 B로 이형 접합으로 서로 다른 같은 형질을 결정하긴 하는데 그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를 지금 구성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가 염색체로 옆구리가 붙었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됐어. 근데 이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줄을 설 수도 있고 무작위적으로 랜덤 배치다 보니까 얘는 라지 스몰 A 그대로인데 밑에 B가 라지 B 스몰 B가 반대로 올 수도 있다. 오른쪽 왼쪽 바꿔서 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눠질 거 아니에요. 1분열 해가지고 1분열에서 나눠졌을 때 이쪽 딸 세포는 라지 A 라지 B, 이쪽은 스몰 A 스몰 B. 여기에는 이렇게 가주면 라지 A 스몰 B. 얘는 스몰 A, 라지 B. 어때요? 유전자형이 다 달라졌죠. 만들어주는 딸 세포의 유전자 조합이 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분열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눠 가지면 그건 복제본 나눠 갖는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딸 세포는 유전 정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A, 라지 B 가진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 A, 스몰 B 가진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한 번의 감수 분열로. 근데 그 오른쪽 왼쪽 선은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에 의해서 얘가 자리가 바뀌면 그러면 라지 A 스몰 B도 만들어지고 스몰 A 라지 B라는 저쪽에서는 없던 그런 새로운 그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거는 두 종류의 염색체만 있을 때도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생세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염색체 종류가 몇 종류지? 23종류입니다. 사람은 23종류를 가져요. 이거 말고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3번째까지 다 있는 거야. 걔네들이 오른쪽, 왼쪽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 2의 23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지수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쪽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던 간기, 핵 있죠 지금. 그런 모세포가 내가 이제 분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체세포 분열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일단 S기에 DNA 복제할 거고 복제는 일단 일어나야 분열기로 들어가죠. 복제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기의 그림만 그려놓은 건데 중기에서는 서로가 뭐 옆구리 붙거나 하지 않죠.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래서 그냥 가운데 한 줄 서기 하게 됩니다. 한 줄 서기 하니까 나눠 가지면 복제본인 것들 그냥 사이좋게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 두 개의 딸세포 만들어질 텐데 그 둘의 딸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자, 근데 이게 감수 분열입니다. 감수 분열도 DNA 복제 한 번, S기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들어가면 갑자기 애틋해져가지고 옆구리가 붙죠. 입가 염색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줄 서기. 그러면 반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N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열한다? 그럼 이제는 얘처럼 이제 더 이상 나눠질 게 복제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분체 분리.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되고 1분열에서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4개의 딸세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N이면서 그 다음에 염색체 수도 절반인 그런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두 번째 분열에서는 옆구리가 안 붙었으니까 한 줄 서기 할 거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각각을 이렇게 표로 구분해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체세포 분열, 오른쪽이 감수 분열인데 둘 다 공통점은 간기 S기에 한 번 DNA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핵분열의 횟수는 얘는 한번 복제해서 체세포 분열 한번 분열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분리되는 건 염색분체다. 그 다음에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속 핵분열하죠. 근데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는 그런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라는 거를 만드는 사건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감수 분열에서도 1분열에서만. 2분열에서도 없어. 감수 1분열에서만 이가 염색체라는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주기 문제 내면서 체세포 분열 그림 그려놓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느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느냐 하는 일부러 틀린 보기를 매번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요 그래프는 각각의 분열에서 시기별로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건 체세포 분열인데 일단 우리가 간기 동안에 DNA 상대량이 변하는 사건은 S기에 DNA 복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뭐 2랑 4로 해도 괜찮아요. 비율만 두 배로 맞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1과 2로 표현했는데 처음에 갖고 있던 양 이만큼이었어. 근데 나 이제부터 복제해야지 하고 복제를 시작하면 점차 조금씩 붙여나가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배가 돼서 딱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G2기인 거예요. 그러면 G2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는 여기서 응축하죠? 가운데 배열되죠? 양쪽으로 나눠갔죠? 그렇더라도 그냥 이 세포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지지고 복고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개의 핵으로 딱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두 개의 핵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1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나 이제 복제해야지 하면 이렇게 두 배로 복제되는 S기 거치고 그 이후에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만 유전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고 있다가 말기에 두 개의 핵으로 분리가 되면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 감수 2분열의 독특한 점은 뭐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한 번 더 연달아 분열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중간에는 다시 복제하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그림에서 핵상과

염색 채수가 변하는 사건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없고요.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 끝날 때딱 여기. 여기에서 EN이었던 게 N으로 바뀌는 변화. 염색 채수의 반감. 그 다음에 지금 뭐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모든 것의 변화가 1분열이 끝날 때 일어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유전 정보와 염색체의 문제풀이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앞으로 이런 그림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요거를 감수 분열의 4단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첫 번째 칸은 보통 복제 전의 G원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칸으로 뭔가 화살표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나눠지는 그림 같진 않죠. 분열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DNA 복제, S기에 일어나는 DNA 복제를 의미하고 복제된 이후의 세포 중에서 보통은 중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중기라면 첫 번째 분열의 중기니까 이게 감수 1분열 중기가 보통 그 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수 1분열 중기를 나중에 좀 짧게 쓸 때는 중기 1. 2분열 중기는 중기 2,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기 1이다. 그럼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을 연달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층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4단 그림이 나왔을 때, 일단은 이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끊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분열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열하기 전에는 위에 있는 두 칸은 다 EN 상태였던 것이고, 첫 번째 분열, 감수 1분열 하고 나면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두 칸은 다, 두 줄은 다 N 상태의 세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가운데를 한번 끊어주면서 EN과 N으로 나눠주는 작업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박스로 묶어줍니다.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제 박스라고 불러요. 복제 박스. 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닥이었던 게 똑같은 거한 가닥 옆에 붙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염색 분체의 두 가닥으로 구성되는 염색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염색 분체가 언제 분리되냐면 마지막 2분열에서.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염색 분체가 복제된 상태로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복제 박스는 각각의 염색체가 다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황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네 줄이 다 상황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줄은 EN인데 복제가 안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EN인데 복제가 된 상태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N이면서 복제가 됐어. 네 번째 줄은 N이면서 복제가 안 됐어. 그래서 네 줄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주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건데, 자, 홀수. 예를 들면 어떤 세포가 있어요. 보통 저기 있는 세포 4개랑 이 표에 있는 세포 4개 뭐 이렇게 매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표에 기역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는 라지 A라는 어떤 유전자가 한개 들어있다. 이런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개는 홀수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복제가 돼 있다면 그 홀수의 곱하기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홀수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의 숫자를 갖는다라는 거는 복제 구간 빼고 첫 번째 줄이거나 마지막 줄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DNA 상대량이 홀수다? 그러면 마지막 줄이거나 첫 번째 줄이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DNA 상대량이 1과 2가 함께 존재해. 예를 들면 기역이라는 세포에 라지 A는 한 개인데 라지 B라는 유전자는 두개 있대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똑같은 세포에 한개 있는 유전자도 있고 두개 있는 유전자도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첫 번째 줄의 G원기 세포입니다. 1과 2가 같이 있다. 그냥 G원기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왜? 1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줄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줄은 어떤 유전자가 한개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그러니까 만약 두 개를 갖고 있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와 한 개가 같이 있는 거는 첫 번째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어떤 그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중기라는 언급이 나오면, 그럼 차세포 분열 중기일 수도 있고,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이렇게 있겠죠. 모든 중기는 다 복제 상태입니다. 곱하기 2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종류의 대리미전자 DNA 상대량이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니은이라는 세포는 뭐 라지비가 4개래. 4개래. 요렇게. 요런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딱한 가지입니다. 일단 그 세포는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두 번째 줄의 세포여야만 하고요. 유전자가 라지비로 동형 접합이어야만 해요. 그게 복제가 돼 있으니까 총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유전자가 4개다? 그거는 두 번째 줄이면서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체의 여러 세포 유전자 구성을 조합하면은 EN일 때 유전자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스몰A라는 유전자를 니은은 두 개를 가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다 같은 개체의 세포다. 그럼 요 기역과 니은에 가지고 있는 종류를 다 조합을 해줍니다. 기역에 라지A 있네. 그 다음에 라지B 있죠? 근데 같은 개체의 니은인 세포에 스몰A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가다 보면은 원래 유전자형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합하면 된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대리미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가 더 상위의 세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눠갔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만 가능해. 종류를 덜 갖는 것만 가능해. 그러니까 더 많은 종류로 갖고 있다? 헤어지기 전.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의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종류를 순서를 섞어 놓고 맞추게 하는 그런 문제에서 더 종류가 많아? 그러면 더 상위에 있는 세포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대리미전자를 동시에 가지면 EN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귿이라는 세포가 또 있는데 라지A랑 스몰A를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대.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리미전자를 동시에 한 개씩 갖고 있다? 그거는 상동염색체가 같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EN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핵상 많이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존재하는 유전자가 없어. 이런 거죠. 만약에 리을이라는 세포가 또 있어. 같은 개체의 세포인데 거기는 라지A는 없고 스몰A만 있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래는 있어야 되는 유전자가 없어요? 이거는 N이어야만 합니다. 감수분열하면서 헤어져서 못 받은 경우만 가능해. 그러니까 N, 저 밑에 있는 줄에 세포여야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요. 그 유전자는 세포 핵상에 관계없이 한개 이상 무조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단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다음 거랑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2점 11번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2점 11번.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이두 개를 같이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두개한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있는 유전자, 예를 들면 뭐 라지A, 스몰A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라지인지 스몰인지는 상관없이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서는 A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지든 스몰이든 상관없어. A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세포, 미음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라지 A도 스몰 A도 둘다 없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라지 A로 하나 있거나 스몰 A로 하나 있거나 둘다 있거나 뭐 적어도 한개 이상 있어야지 둘다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남자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어디 있으면 성염색체에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염색체에 있어서 Y염색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 유전자가 없고 X형색체에만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읍이라는 세포가 있을 때 만약에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Y라는 이 염색체에는 라지A도 없고 스몰A도 없잖아요.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인데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 종류를 전혀 안 갖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이런 걸 발견하면 아, 남자구나. 이거 성염색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수문항 체크를 좀 하고, 여기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연계 예감 문항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우리는 쉬운 문제부터 같이 한번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저기는 ABCD가 그려져 있고요. ABC는 각각 염색체,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D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채울 수 있겠죠? 일단, 요 전체 덩어리. D가 염색체일 거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감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기본 단위. 요거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했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 모양의 구조가 DNA일 거고, 그 다음에 B에 동글동글이 요게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간기에 복제된다. DNA 복제되죠. 언제? 간기 중에서도 S기. 근데 간기로 퉁쳐도 괜찮습니다. 간기에 복제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느냐?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같은 핵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뭐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는데 일단 핵산의 기본 단위 명칭이 뉴클레오타이드고요. B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니에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 개의 D는 다수의 C. 하나의 염색체에는 다수의 C. 그쵸. 뉴클레오 좀 그림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기억 디귿 오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과 동그라미 A, B를 연결을 하면, 채워 넣으면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은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 A와 B는 각각 그셋 중에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일단 DNA. 하나의 DNA에 수많은 동그라미 A가 있대요. 일단 넘어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 모양으로 응축된다. 응축된 거. 염색체죠. 기억 염색체. 그 다음에 니은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특정 부위, 그건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그러면 하나의 DNA에 수많은 뭐가 있는 거야? 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A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디귿은 한 개체가 가진 모든 B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니까 유전체일 텐데, 거기에서 한 개체가 가진 모든 B, 요거는 아까 유전자는 지금 나왔고요. 유전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염색체. 모든 염색체에 저장되는 유전자 정보 전체. 뭐, 그게 유전체의 정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B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니은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옳고. 그 다음에 님. 동그라미 기억의 구성 물질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요게 지금 염색체잖아요.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이랑 DNA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있다. 요거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핵형이 정상인 사람은 23쌍의 동그라미 B, 23쌍의 염색체. 맞나요? 그쵸. 23쌍이니까 총 46개. 각 쌍에 두 개씩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그림은 사람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에요. 지금 한번 분열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염색체만 그림으로 나타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 피라고 했으니까 그림으로는 한 개만 나타냈지만 사실은 EN이면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A, B, C, D는 각각 뭐 동원체, 염색분체, 염색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와 B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한, C가 염색체인데,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복제 관계의 염색 분체고요. 그 다음에 D는 그 염색 분체가 연결되어 있는 동원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A와 B의 대립 유전자 구성은 같다. 얘랑 얘는 완전 복제본이니까. 그쵸? 유전자 구성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복제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체세포 분열 중기에 방추사가 D에 부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포 분열 중이잖아요. 그쵸? 그럼 방추사가 옆구리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한줄서기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중기고요. 부착되기 시작하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그전 단계, 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보기인데 조금 이제 깊이 좀 지엽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어떤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중기에는 붙어 있는 상태고 그게 시작되는 거는 전기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디귿. 피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C의 수는 23개이냐? 체세포 분열 중기면 이거 EN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는 문제 3번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번부터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드디어 30번째 만남의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19강, 20강에 나와 있는 2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수능 실전 문제 19강 페이지 펴시면 1번에 매우 쉬워 보이는 발음 문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음 발음 예를 묻고 있어요. 예는 강세가 있을 때, 없을 때 발음이 당연히 달라지는데, 있을 때는 예, 없을 때는 이 발음으로 납니다. 자, 보기에 있는 거는 나제유스,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발음이 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위스나, 강세가 없네요. 이 발음. 2번, 리몬트, 얘도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3번, 지에르칼러, 강세가 있으니까 예 발음. 4번, 스펙타클. 강세가 없습니다. 5번, 비리보치. 얘도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워보고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먼저 보시면, 위스나는 계절에서 봄에 해당하는 거죠. 여름은 뭐예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리에터. 가을은 오신. 겨울은 지마. 그리고 얘는 여성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은 우리가 언제 많이 접했냐면, 있지 동사에서 온 안아 형태인 idiot, 걔랑 결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idiot film, idiot concert, examen, remote. 그 중에 하나였죠? 수리 중이라고 표현할 때, idiot, remote라고 표현하니까요. 자, 3번은 zerkala, 거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spectacle 하면은 연극 되겠습니다. 5번, 비리부츠 가면은 통역과 번역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동사로 비리바지치 혹은 비리비스치 번역하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번역 통역은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의 이동이니까 그거를 표현하려면 전치사 쓰 생격 나 대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하려면 까리스키 이지기, 까리스카바 이지카 하고 생격이 되고요. 나 대격이니까 러시아어로 나 로스키 이직 이렇게 대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야나지유스, 나는 기대한다. 슈토 온 프리조트, 그가 올 거라고. 그리고 이게 나제이츠 동사인데, 뭐뭐를 기대하다 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을 쓰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제슈다, 희망이거든요. 희망 기대. 걔도 똑같이 뒤에 이거를 수반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사가 아니라 갑자기 시험에 이게 나오면, 이거 다음에는 어떤 게 오지? 고민하지 마시고 동일한 거 이렇게 땡땡 같이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추 취타즈, 나는 읽고 싶다. 그럼 읽을 수 있는 대상, 목적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텐데, A번 보시면 모로쉬, 이거는 습이죠.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습이고요. B 라만, 장편 소설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C 라스카스, 얘도 단편 소설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프라피시유, 프라피시아가 직업인데 그거의 대격 형태인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BC가 있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가강에 관련된 문화 문항 풀어볼 텐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볼까요? 볼가강은 유럽에서 제일 긴 강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볼가강 배울 때 그렇다고 이렇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2번,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왠지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볼가강에 관한 많은 노래가 있다. 과거에 중요한 교역로였다. 9세기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류했다. 자, 어떤 내용이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가강은 뭐뭐 중에 하나이다. 뭐 중에 하나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하나이다. 자, 하나일 때는 아진도 있고 아드나도 있을 텐데, 왜 아드나가 선택되었냐면, 이게 강이잖아요. 뭐 중에 하나인지. 강 중에 하나인데, 강은 아르꾼란 여성명사니까 아진이 아닌 아드나가 온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긴 강이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다. 그럼 요거는 내용 일치되네요. 러시아 역사에서 그 강은 이그랄라, 오친, 마슈뉴롤 하면 역할이란 말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강이. 볼가 강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주 노래를 부른다. 여기 보니까 강에 관한 많은 노래가 있다. 요거가 이거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른 시기에, 뭐에 이른 시기? 러시아 역사에서 이른 시기에 볼가강은 가장 중요한 상업의 길이니까 교역로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미 8세기에 볼가 강변에 모여서 만났다, 교류했다. 누가? 사람들, 어디에서 온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8세기에. 근데 여기는 9세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항. Anakavo bahosh dvoi sin. 닮다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닮은이라는 형용사가 뭐예요, 여러분? 장엄이. 바호쉬. 얘를 단어미로 만들려면 얘를 지워야 되죠? 그래서 주어가 남성일 때는 바호쉬까지 끝나고요. 여성일 때는 바호쉬아. 복수일 때는 바호쉬 되고, 여기에서 끝 아니고요. 뒤에 뭐가 붙냐면, 나 플러스 대격이 와서 여기를 닮다. 나는 엄마를 닮았어. 내가 여자야. 야 바호쉬아. 나. 마, 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까보, 빠호시, 드보이신. 드보이신은 온이죠. 온이니까 빠호시가 됐어요. 만약에 드바이시스트라면 빠호시가 됐을 텐데, 누구를 닮았어? 했을 때, 누구를 닮다가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크또의 대격인 까보가 와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냥 까보 오면 틀려요. 나까보. 왜냐면 원래 세트가 나까지니까.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너의 아들은 누구를 닮았니? 그는 삐리리. 누구를 닮았다고 해야 될 텐데. 1번. idiot. 가고 있다. fascine. 수영장으로. 수영장은 브랑자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직장에 있을 것이다. 3번. pakupain. 나린께. 시장에서 산다라는 말이고요. 4번. pahoshnasvaivatsa. 누구를 닮았어요? 자신의 아빠, 아버지를 닮은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뭐예요? 스보이, 아츠츠인데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각각의 대격, 스바이보, 아짜가 와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노션, 강한 의미죠. 그는 반드시 해야 한다. 뭐를? 삐치, 마셔야 한다. 약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지금 수능 특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계속 언제 할까 하다가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할게요. 여러분, 서로서로라는 말을 러시아어로 어떻게 할까요? 친구 있죠? 친구라는 단어가 뭐예요? 누로크. 자, 걔를 이어볼게요. 누로크. 누로크. 이렇게 우선. 변하지 않는 원형 상태를 두고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냐면, 그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다가 류비치죠. 류비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다니까 뒤에가 대격이 오죠. 이 앞에 오는 동사가 원하는 격을 여러분 두번

번째 친구, 두 번째 누룩에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대격, 생격과 동일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니, 뉴빗, 누룩, 누루가. 그들은 서로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동사를 바꿔볼게요. 바마가 얘는 역격을 지배하는 거죠.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다. 얘가 역격이니까 그대로 두고 뒤에를 역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누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바즈드라비치 축하하다. 축하 대상은 대격이니까 역시 누룩 누루가 이렇게 해야겠죠? 대격이므로. 그러면 질문. 앞에 오는 동사가 그냥 어떤 격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격을 원하면 그 전치사는 어디에 넣을까요? 여기에 넣을까요? 이 사이에 넣을까요? 맨 뒤에 넣을까요? 사이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볼 때, 바호쉬. 닮았어요. 서로서로 닮은 거야. 그러면 누룩 쓰고, 뒤에 드룩을 쓰는데, 얘는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사이에 나를 넣어주고, 대격이니까 누루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바스나코미츠사도 있어요. 아, 여기 해볼게요. 아니, 바호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바스나코미츠사. 서로 알고 지내다. 서로서로 알고 지내다인데 얘는 스 플러스 족격을 원하는 나이니까 요것을 이 뒤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누룩 써주시고요. 그냥 처음은 건들지 않으니까 전치사 쓰 넣어주시고요. 이 누룩에 해당하는 거에 족격 옴을 붙이면 되겠죠. 요렇게 서로서로라는 것이 어떻게 앞에 동사를 만나면서 달라지는지 원칙은 동사가 원하는 격을 두 번째 이 누룩에 적용시켜주고 앞에 오는 아이가 전치사까지 끼고 오는 아이면 그 전치사는 여기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에타모이 드록.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이보사봇 이반. 그의 이름은 이반이다. 우니보. 그에게는 리니에 볼러스.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있다. 온더브리, 그는 착하고 입시올이 명랑하다, 쾌활하다. 올뉴비취타지, 그는 읽는 걸 좋아하는데 뭘?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마에따무, 그래서 무노고스나잇 많이 알고 있어요. 스님, 그와 함께 있으면 시그다, 항상 인치리에스나 재미있다, 흥미롭다. 내 친구 이름은 이반 맞나요? 오케이, 그는 머리가 길고요. 착하고 쾌활하고요. 등산 좋아한다? 없어요. 그와는 늘 재밌다. 마지막 문장. 자, 등산하다. 빠드니 마츠사 부고리. 산이 바뀐 거고요. 변한 거고요. 이건 오르다. 산에 오르다. 등산하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스카시트 파셜리사 말씀해 주세요. 우바시스지 당신에게 있나요? 블루스키 블라우스들이 있나요? 라스미아를 하면 치수죠. 그리고 뒤에 치수가 나와요. 이건 40이고 이건 여섯 번째 의니까 46호가 되겠죠? 46호 사이즈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예스지 있습니다. 바카시트 파셜리사 바카시트 보여주세요 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ESG 미엘리에 있으니 색깔이네요. 하얀색 하고요. 파란색이 있습니다. 비리리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바카슈찌 무니에 바샬루이스타 미엘루유 하얀색 보여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밤 까꾸유 당신에게 어떤 블라우스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에따 무니에 이지옷. 이 동사. 아까 선생님이 영화나 콘서트 혹은 뭐 수업, 시험, 수리 이런 명사들이랑 만나서 그거 중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의복과도 결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따 블루스카 이지옷 지비에 혹은 밤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직역으로 이 블라우스가 너에게 가고 있다. 당신에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울린다. 어떤 의상이, 어떤 옷이 누구에게 어울린다고 쓸때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울린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은 의견을 물어보는 말이죠. 각 위 누마이지? 슈또 위 누마이지? 아촘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3번, 4번, 카카에 테블로스카 이건 어떤 블라우스인가요? 모시노 파스마트리에지? 해도 될까요? 파스마트리에지? 봐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구 야 왕파모치 라는 말인데요. 바꿔볼게요. 야마구. 나는 할수 있다죠. 빠모치. help.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완료상. 불완료성은 빠마가지. 역격을 지배하니까 왕이 왔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에요. 덴베가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모시나 파스마트리에지. 봐도 될까요? 뭐를? 조르네 뚜플리. 구두. 검은색 구두를 좀볼수 있을까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셨고, 드리짜 지지모이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30이고 이건 7번째니까 37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이즈 말하는 거죠. 1번. At the wash is the cast. 이게 당신의 주문입니까? 이게 당신이 주문하신 겁니까? 라는 말이고요. 2번. Motion is the cast. 예약할 수 있을까요? 주문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말입니다. 3번. We have cheese is the cast. 당신은 주문하고 싶나요? 예약하고 싶나요? 4번, At the Mesa Svoboda. 이 자리는 자유로운가요? 즉, 이 자리는 비어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빈 자리인가요? 정답 5번밖에 없네요. Gacoeira Smier. 어떤 치수가 vam 당신에게 노션 필요한가요? 라스미에르가 남성 명사라서 여기 노션이 왔습니다. 저번에 했죠? 필요하다는 것할 때, 필요한 것이 명사일 때 남녀중복이 있으므로 남성일 때 노션, 여성일 때 노시나, 복수일 때 노시나, 중성일 때 노시나, 복수일 때 노시니가 와서 남성일 때는 노션이 오는 게 맞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사이즈가 필요하죠? 갖고 에라스미에르 밤 노션.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인물로 알맞은 것은 보면 키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안경을 썼나 안 썼나 차이가 있고 치마 입었는지 바지 입었는지 그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지에트바에 도치. 너의 딸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외모 묘사를.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여기에 있어. 딸이 여기에 있어. 아나. 한 다음에 부 플러스 전치격이 왔어요. 이건 뭐냐면, 무릎기가 바지인데, 무릎기는 원래 복수만 있죠? 단수가 없어요. 바지는 항상 복수명사. 그러니까 전치격도 복수 전치격밖에 없겠죠? 바지의 복수 전치격 형태예요. 앞에 뭘 넣을 수 있냐면 아나 호짓 으 플러스 전치격 이므로 요 단어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바지를 입고 다닌다. 그녀는 위소카바로스타 키가 크다. 로스트가 키예요. 높은 키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녀에게는 짧은 머리카락이 있고 그녀는 안경을 쓴다. 자, 그럼 바지 입은 친구 골라볼게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키가 커요. 얘가 키가 좀더 크네요. 머리가 짧아요. 얘는 머리가 기니까 얘겠네요. 그리고 안경도 쓰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전치사 문제인데요. 처음. 위에 있는 문장이 너무 쉬워가지고 공통이니까 답 금방 찾으셨을 것 같은데 야 예슈 자 얘는 예지치 타고 다니다 부정태 동사죠 그래서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하고 뭐뭐를 타고라는 그 교통수단과 잘 어울리겠죠 이게 타고 가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하고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대로죠 나는 학교에 다녀 버스 타고 나 플러스 전치격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는 나입니다. 그럼 여기도 나가 들어가겠는데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나, 그녀가 브리알라, 도착했어요. 그녀가 왔어요. 역시 이동동선이니까 꾸다. 마스크부, 모스크바로 왔어요. 나 니젤류, 나 플러스 대격일 때, 뭐뭐 예정으로 라는 말 있죠. 그래서 나 니젤류 하면 일주일 예정으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는 정답. 4번입니다. 10번. 역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19강이 전치사 문법 배웠기 때문에 전치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네를 데려와서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자, 꾸다. 뭐예요? 어디로죠? 방향을 묻는 거. 반대되는 거 뭐죠? 앗꾸다. 어디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꾸다로 물어봤을 때 어떤 전치사와 어떤 격이 와야 되는지 세 개를 쓸게요. 먼저, 부 플러스 대격. 나 플러스 대격. 사람 쪽으로 하려면 크 플러스 역격. 그리고 앗꾸다. 어디로부터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할수 있는 대답도 역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브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이스를 쓰고요.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스.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아트를 쓰면 되고, 여기는 이제 격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하나예요. 생격. 다 생격만 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는 왔습니다. 라보다. 직장이라는 말인데, 아로 끝난 명사가 의가 됐다는 것은 생격이 왔다는 거예요. 생격 집에 전치사가 왔다는 건데, 일터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직장이란 라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부랑 짝꿍일까요? 나랑 짝꿍일까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라보제, 일터로 직장으로 나라보도, 나를 썼죠?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쓰어볼게요. 빠스나 꼬미싸 하면은 알고 지내다. 스 플러스 족격이죠.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인데, 얘는 이제 명령법으로 빠스나 꼼치스. 알고 지내세요. 스 플러스 족격이니까 스 플러스 족격. 내 친구와 알고 지내세요. 자, 11번 역시 전치사 문제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 정답은요. 여러분, 빠예요. 빠. 빠의 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빠는요. 역격을 지배하는 상황이 훨씬 많으니까 역격을 지배할 때 어떤 의미를 쓰이는지 볼게요. 첫 번째, 뭐뭐를 따라. 즉, 표면 이동. 모스크바를 따라 여행했다. 공원을 따라 산책한다. 그러면은 도시를 따라라고 표현하려면 빠 플러스 역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따라. 얘는 준거 기준을 말합니다. 목소리가 골러스인데요. 파 플러스 역격으로 하면 목소리에 따라 내가 그를 알아봤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아니면 파라스 피사뉴 하면 시간표에 따라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락, 통신수단. 라디오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파라지오. 전화로 파칠리포누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과목을 구분할 때 시험인데 러시아어 시험 하려면 examen, 바, 로스카무, 이지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관계 범주, 친구인데 학교 친구예요. 여자 친구인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빠드루가, 바슈콜리.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구체적인 날짜로 뭐뭐부터 뭐뭐까지 하려면 스 생격 빠 대격을 쓰면 돼요. 뭐 3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런 거할때 스생 빠대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랑은 요거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빠의 여러 가지 용법을 정리할 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의미로 빠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Lucia, musico. 나는 라디오를 음악을 듣고 있다. 라디오로 통신수단 빠 플러스 역격인데, 라디오는 격변하지 않은 거 그대로. 누리스티, 관광객들이 가고 있다. 거리를 따라. 표면 이동.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2번입니다. 자,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전치사가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장마다. A. 아나이지옷. 그녀가 걸어가고 있다. 어디로? 꾸다를 지배하잖아요, 이동동사는. 근데 그 꾸다에서 브를 쓸지 나를 쓸지는 뒤에 오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 르낙, 시장이라는 것은 부가 아니고요. 나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얘는 X. B번, 야, 뷰, 차이. 뷰, 마시다, 동사, 삐치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나는 차를 마신다, VS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없이, without의 의미가 있어서 그때 반대되는 것은 스 플러스 족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뭐뭐와 함께니까. 뭐 커피인데 뭐 우유가 빠진 커피, 우유가 들어간 커피 할때 이것과 이것을 이제 각각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몇분 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시간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be와 see야, see it 모두 다 동일한 전치사가 들어와 있네요. 자, B번. 나는 차를 마시고 있다. 레몬인데 생격이에요. 얘는 항상 생격을 지배하니까 생격이 와서 레몬이 없는 레몬이 빠진 차를 마시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C번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몇분 전에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6시 8분 전이다. 지금은 6시 8분 전이다. 근데 VS는 생격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이 8이 그대로 왔잖아요. 원래 생긴 형태로. 이 미약계절 끝나는 숫자는 미약계절 끝나는 여성명사처럼 격변을 해주면 되니까 여성명사 생격이 이라서 이렇게 뒤에 어미를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X, B는 맞고요. 자, D번 꼬슈카 고양이가 시짓 자 동사 원형이 뭐냐면 시짓 플러스 그지에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지에가 왔나 볼까요? spot 플러스 족교 가면 어디 어디 아래에라는 말이죠. 집안 아래에 앉아 있다 해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spot 플러스 대격은 어떤 의미예요? 요게 또 시험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아래로라는 말이고요. 아래로 어디 아래로?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뭐뭐에 맞춰. 그래서 음악에 맞춰 하려면 spot music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강 페이지 신나게 넘겨주시고요. 자, 1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발음 묻고 있는데요.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읽어볼게요. mush, 어말 무성음아, junie 그대로 발음 나고요. zedushka, jod 그대로 발음 나고요. bahosha 원래 발음, babushku, 그 다음 shkolnik, hudoshnik, loshku. 노쉬.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해석 가겠습니다. 1번. 무쉬. 남편이 구빌 주니에 발도 아내에게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누구누구에게 역격 뭐뭐를 대격. 두 번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트롤리버스를.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생격이 오니까 생격 어미가 붙었습니다. 담다 또 나왔습니다. 그녀가 닮았어요. 누구를? 자신의 할머니를. 나 플러스 대격인데 원래 스바야 마부슈카인데 대격 어미 왔죠. 4번. 학생이 원한다. 되는 것. 뭐뭐가 되다. 장래희망 표현하는 이 동사는 뒤에 족격이 오는 족격 대표 동사죠. 그래서 후도우슈니. 까지 주격인데 주격어미 오미 붙었습니다. 화가가 되길 원한다. 5번 비리다이츠 파샤오이스다 전해주세요. 뭐를? 로슈구 숟가락과 칼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글자 맞추기의 새로 줄에 들어갈 낱말은 되었어요. 첫 번째는 마르카예요. 우표 에르 들어갑니다. 마르카 우표. 두 번째는 얼굴이네요. 리쪽 들어갈 것은 이입니다. 얼굴. 세 번째는 자리, 장소라는 말로 미에스타. 자, 그러면 새로 칸에 새로 등장한 아이는 리스예요. 리스. 쌀이죠?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풀면서 한번 설명했던 건데, 그때는 이 아이가 답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동사 원형 써보도록 할게요. 있지 동사,
그다음에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이 동사가 자가용을 하고 대격을 만나면 운전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가용이 등장해서 2번일 확률이 높죠? 넣어볼까요? 그녀는 운전을 잘한다. 또 넣어볼까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는 산책했다. 바 플러스 역격의 용법 중에 표면 이동. 도시를 따라 산책했어. diligent. 하루 종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뭐예요? vision. 하루 종일 산책했어. 야골로젠 까크볼크. 볼크는 늑대입니다. 골로젠은 갈로드니, 배고픈이라는 말의 남성 단어명 형태고요. 만약 주어가 여성이면 갈로드 나오면 돼요. 이거는 정말 배가 고플 때 쓰는 말이에요. 나는 늑대처럼 배가 고파. 정말 배가 고파.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땀 구스나가 또빗. 거기는 요리를 잘해. 맛있게 잘해. 요리해. 아이따 달리고 여기서 멀어? 니엣? 아니? 니오친? 그렇게 멀진 않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말 배고픈 A에게. 1번. 야 프라스투 질시야. 나는 감기에 걸렸다. X. 이아스 나유 아드노 카페. 나는 카페. 하나의 카페를 알고 있어. 거기 요리 맛있게 해.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의에 차이 빠셜리스타. 나에게 차를 좀 주세요라는 말이고요. 4번. 이하 주스가자치 밀리엣. 나는 표를 예매하고 싶다. 표를 예약하고 싶다. 5번. 다이치 빠셜리스타 살라드. 샐러드를 좀 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 이제 문화 문항이고요. 문화 문항은 지역 문화, 언어 문화, 예술 문화, 생활 문화, 다양한 문화들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역 문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러시아의 주요 도시 이름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이고요. 이르코츠크 하면은, 오제르바이칼, 바이카로스랑 관련 있는 도시죠. 가까워서. 그 다음, 블라지바스토크. 그 다음, 4번, 에카체린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도시이자 뾰뚜르 1세가 건설한 도시, 그리고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 도시는 말쇼이 크고 그라시브이 아름다운 고라 도시입니다. 땀미에스지 그 도시에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노브예 슈로케 프라스펙티 새롭고 넓은 대로들이 있고요. 세브리멘네 위소키 스타니아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시비에 플로시지 아름다운 광장들이 있습니다. 시내에 도시의 중심이니까 시내에 뭐가 있냐면 크레물이 나고요. 그라스나 플로시지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니달리과 수다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말쇼이 티아트르 볼쇼이 극장이 있어요. 슈라 어제 거기에서 나는 뭘 봤냐면 스파르타크라는 발레를 보았습니다. 볼쇼이 극장에서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죠, 여러분. 고유명사 크렘린, 붉은 광장, 그다음에 볼쇼이 극장.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스크바 여러분 볼쇼이 극장이 있다면 상트에는 뭐가 있죠? 마린스키 티아트르, 마린스키 극장이 있습니다. 6번, 민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에다, 이 사람은 모이 가레스키 드루크 민호, 나의 한국 친구 민호입니다. 온 스튜디언트, 그는 대학생입니다. 시츄아스 온 우치사, 그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느바고다 나잣, 2년 전에 그의 아버지는 Not sure 하면 나 있지. 찾다 라는 말의 남성 과거 형태예요. 찾았어요. 직장을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모든 가족이 비리야치 이사했어요. 어디로? 러시아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온 브일프가리 그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는 러시아어를 몰랐어요.
러시아를 몰랐는데, 근데 지금 그는 매우

러시아어로 잘 말한답니다. 자, 대학생 맞고요. 아버지는 모스크바에서 일하고요. 가족이 러시아로 이사를 왔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러시아를 몰랐다. 네, 러시아를 몰랐다. 근데 아직 러시아가 소투르다. 지금 이미 러시아로 말을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문법 문항입니다. 20강의 동사 격지배와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항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밑줄을 그어볼게요. 동사. 이 동사가 어떤 격을 지배하는지 알고 있는 그 유무를 파악하는 문항인데 A에서는 마야자 동사. 두려워하다. 와야짜 플러스 성격. 뭘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성격을 표현하는데 사바까 하면은 아르꼬나 명사인데 아르꼬나 명사의 복성격과가 탈락하니까 사바. 동그라미 맞는 문장이고요. B번. 스토이치 동사. 가치가 있다. 뭐할 가치가 있는지 그 뭐에 해당하는 뒤에 명사를 성격으로 처리합니다. 무늬마니에가 관심, 집중이잖아요. 예로 끝난 명사의 성격 야. 이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동그라미. 오류 없어요. 그 다음에 슐라치 동사는 기원 대상은 역격이고요. 기원 내용은 성격이죠. 샤스지에가 행복이라는 말인데 예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은 유가 아니라 뭐죠? 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얘는 X. D번 에트라만 이 장편 소설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 consist. of 요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러시아어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동사 변화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is 플러스 성격이에요. 전치사도 빠졌죠. 그래서 얘를 다 지우고 고쳐 보면 먼저 suicide is 3 성격 써야 돼요. 성격 두려워 써야 되고 2, 3, 4가 앞에 오는 전치사 때문에 성격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원래 2, 3, 4 다음에는 뒤에는 단성격이 오지만 성격으로 2, 3, 4가 바뀐 상태에서는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성격이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있죠. 그래서 trust 하면은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성을 알아셔야 되는데 여성 명사고요.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복수 성격 형태가 예의가 오죠. 써볼게요. 복수 성격 형태. 자, 근데 강세가 뒤로 가서 취스 J가 됩니다. 그때 발음이 이렇게 E가 되겠죠? 요렇게 고쳐야지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옳은 거는 뭐예요? A, B.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동일한 발문이고요. A는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 요거. Village. Village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갖다 해서 역격을 지배하는 아이예요. 오늘 역격이 이모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그런데 VH 다음에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바 위에다 승리, 아니면 류보프 사랑, 아니면 신 이런 게 오면 부 플러스 대격이 와서 대격, 얘는 그대로, 왜냐면 여성 명사니까, 얘도 대격,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구별 잘 하시고요. B번 밑줄은 여기, 미샤지, 누구누구에게 방해가 되다. 그래서 역격이 오는데, 찌비아는 역격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찌비에 되겠습니다. 야, 찌비 니미샤요. 제가 혹시 방해가 되진 않나요? 라는 말이고요. 자, C번. 가또위자 크 플러스 역격, 뭐뭐를 준비하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D번, 빠마기제. 도와주세요. 돕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이잖아요. 근데 얘는 역격이 아니죠? 야의 역격은 뭐예요? 문예. 그래서 얘도 X, A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보실게요. A가 요거예요. 나지자 나 플러스 대격 요것을 기대하다 라는 말인데 보니까 전치사가 없네요.

X. 그는 성공을 기대한다 라는 말이에요. B번, sprasit. 얘가 완료상이고요. 불완료상은 sprasivat. 질문하다라는 의미야, 질문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엄마에게 질문하다, 선생님께 질문하다 해서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가 올것 같잖아요. 우리가 배운 그 프레임에 따르면. 근데 얘는 그거에 별도로 따로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격이 아니라 질문하다는 대격을 원하니까. 대격이 와야 되는데, 스나꼬무의 대격이 왔어요. 스나꼬무버. 그는 지인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얘는 오. 10번, 빠프라시제. 이모, 굽히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이 질문하다처럼 이거, 자, 프라시지. 요 앞에 빠가 붙으면 완료상. 요거는 부탁하다, 요청하다입니다. 위에 건을 질문하다, 얘는 부탁하다, 요청하다. 근데 좀 닮았죠?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이 아이도 누구에게 부탁하다 해서 역격이 올것 같지만 아니고 질문하다와 동일하게 뒤에 대격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무가 아니라 이보를 써야 되겠죠. 이무는 역격이고 얘가 대격이니까 그래서 얘도 X 되겠습니다. D번은 요거예요. 블레가드리지. 고마워하다. 우리는 감사해 하고 있다. 감사 대상 플러스 대격이게요. 감사 대상은 대격. 그래서 스바이 우치질이 각각의 대격 형태. 스바이 우치질이. 그래서 오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게 뭐죠? B하고 D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10번이네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아, 밑줄은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A는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인지레사바자. 뭐뭐에 흥미를 갖다, 다음에 족격. 족격 하나 볼까요? 야인지를 수 있어. 나는 흥미가 있어요. 이스토리아. 야로 끝난 여성 명사의 족격은 뭐죠? 예이죠. 어떻게 바뀌어요? 야, 이, 예, 유, 예이, 예.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어미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 X. B번. 사비에타바츠. 이렇게 하면은 역격이 와요. 누구누구에게 권하다.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붙었어. 사비에타바츠 하면은 상호의 의미가 있어서 상의하다라는 말이 돼요. 상의야. 서로 권하는 걸 주고받으니까 상의하다. 그는 상의했다. 그러면 누구와 상의하다가 되는 거죠. 스 플러스 족격. 근데 크 플러스 역격이 왔으니까 이 부분도 X. 스를 바꿔주고 여기는 우치질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 C는 블라지 지동사.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능통하다. 두 번째는 소유하다. 뭐 예쁜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러시아에 능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족격이 왔죠? 러시아에 능통하다. 로스키미지코. 오. 그다음 D번. 슈타 지동사. 얘는 대격을 족격으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다. 우리는 그녀를 노브라야 준슈나가 족격이 됐죠? 착한 여성으로 간주한다.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C, 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는요, 기타라, 악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그라즈, 나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그라즈, 나, 기타리에. 그래서 X. B번, 유니츠, 나 플러스 전치격. 남자가 장가가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Brat, 남자 형제가 결혼했다. 말이 나와. 그래서 주니자 나플러스 전치격 맞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C번, 미추타치 하면 아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대해서 꿈꾸다. 파이에스트가 여행인데 전치격 됐고요. 여행은 어디로 하니까 꾸다가 올수 있어요. 푸시울, 서울로의 여행에 관해 그는 꿈꿨다. 그래서 얘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가했다. 연주회장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여러분. 깐제르타 하면은 나랑 결합한다고 10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 보여, 짜임새가.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틀리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가 여기까지 걸려요. 이게 브로 플러스 전치격.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할때 반드시 동사 다음에 부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X, B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리에나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 동사, 주다치 동사. 얘는 생격을 데려와요. 근데 구체적인 것을 기다릴 때, 예를 들어서 5번 버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구체성이 있으면 대격이 오는데, 그외 이런 경우에, 그냥 버스인 경우에는 생격이 와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생격어미, 아가 붙어서 A는 동그라미. B번. 온 빠마가의, 빠마가 주동사,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이죠. 역격 왔나 볼까요? 원래는 주격이 스보이드록이죠. 자신의 남자친구. 그래서 각각 역격, 역격돼서 이것도 완벽한 문장. C번, 온 차스타, 그가 자주 볼수 있자. 동사 원형 뭐예요? 볼, 자, 와, 싸. 플러스 주격, 이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바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변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여기 보면 중간에 우가 보이죠? 근데 사전이 그대로 있어요. 족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의 족격 뭐죠? 슬라바리움 이렇게 바꿔야 돼서 얘는 X. D번 이아리블유 나는 좋아해요. 까따짜 나 플러스 전치격이에요. 그래서 얘가 스케이트잖아요. 스케이트 타는 거를 좋아한다. 스케이트 탄다라고 말할 때는 까따짜 나 플러스 복수 전치격 깐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하려면 나 리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류 X. 그러면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네, 오늘은 그 동사 격집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동사 격집의 수능 문제보다는 여기에는 수능 문제, 실전 문제가 훨씬 더좀 수월해 보이네요. 와, 드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알파벳 시작할 때 언제 저기까지 건너가나 조금 까마득했는데 끝이 드디어 끝에 도달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치르기 전에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으셔야 돼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근데 첫 번째 큰 산을 아주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넘었습니다. 산이 좀 가파르거나 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완주한 여러분한테 스스로 토닥토닥 수고했어, 잘했어, 대단하다. 이렇게 남들이 어려워하는 러시아어를 끝까지 완주하다니. 항상 자기를 다그치는 것보다 토닥이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걸어갈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수능 완성으로 다시 만나러 올 텐데, 그때까지 차근차근 한장한장 넘겨가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또 공부를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능 완성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시비다냐.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로써 10번째 만남이 됐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9강, 교재 9강이죠. 공장 자동화와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면 우리 공업일반이 5개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단원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힘을 내서 마지막 개념 공장 자동화 로봇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공장 자동화 이거는 이제 보통 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 친구들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랑 자, 그다음 유연 생산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도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

뜨고, 자, CIM,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배운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그 다음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 이런 것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장 자동화란 무엇이냐? 공장 자동화를 뭐 묻는 문항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이 공장 자동화를 위한 그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공장 자동화는요. 자, 여기 보세요. CNC 공작기계. CAD, CAM 시스템, 산업용 로봇, 그리고 물류 이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장 전체를 무인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구체적인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랑 오늘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를 보면 간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재 있죠? 자, 간이 자동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 단순 반복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초급 자동화 기술이야. 단순 반복 작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효과는 인력도 감소되고 불량률도 아무래도 감소가 됐겠죠. 자, 그런데 2단계가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그게 바로 FM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의 유연성을 향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똑같은 거를 대량으로 뽑아내기 시작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현대인들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요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 기술에다가 네트워크 기술, 그다음 공정의 전반 자동화를 통해서 유연하게 생산한다. 유연 생산 시스템 2단계예요. 자, 그러다가 세 번째 보시면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이 2단계 기술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CAD, CAM, 그다음 여기 CAE에 이런 컴퓨터 기술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여기 효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기획 AS 이런 것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MS가 그냥 유연함이 큰 특징이라고 하면 CIM은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끝판왕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거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FMS 유연 생산 시스템 FMS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FMS는 아,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F 그냥 하나만 외워. 그냥 플렉스 아, 유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뭐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양만큼 유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요거 그대로 나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산하는 시스템, 이걸 묻는 게. 그래서 FMS냐, 요거 묻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FMS가 유연하게, 다양하게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FMM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보면, 일단 여러 대의 NC 기계를 NC가 뭐냐면 Numerical Control이야. 그래서 수치를 제어하는 이 기계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도 있고요. 자동 물류 시스템도 있고 자동 창고, 자동 시스템 보전 또 이거를 다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능들이 있다. 요소들 이거는 우리 EBS 플러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 하고 다양하게 요로 공부할 게 아니라 사실 요것만 나온다. FMS, 유연 생산 시스템, 요렇고 뜻.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몇번 풀으면 우리 친구들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자, 컴퓨터로 모든 거를 생산한다. CIM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CIM. 그래서 볼게요. 이 용어들이 나오거나 또는 요렇게도 나와.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표현이라고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에 얘도 한번 적어놓으세요. 암기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보면 돼. 설계하고 접수하고 판매 등 공장 전체의 업무를 공장 전체 공장에 있는 전체의 업무를 통합해서 정보 시스템으로 일체화한 시스템. 이게 CIM이다. 아시겠죠? 우리 생산정보 시스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다 외웠어요? MES, 제조실행 시스템 배웠고, ERP, 전사적 자원관리. 요거 했었어요? CRM, SCM, 뭐 이런 것도 했잖아. 얘는 CIM,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장 전체

업무를 정보 시스템으로 일체화했다. 그러면 기출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무엇이냐? 요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설계라고 했잖아. 공학적인 설계, 구매, 주문 처리, 생산 계획 및 통제 등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통합 관리한다. 그래서 보통 요 용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그럼 이건 뭐냐? CI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시문에 나오고 무엇을 활용했다 했는데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요거 그냥 요거가 나온다. 알겠죠? 요 약자.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 번씩 다 배운 거야. 첫 번째, 컨베이어 시스템이야.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흐름 작업에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는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으로도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우리 알죠? 이거 컨베이어 어디서부터 나왔지? 1강에서부터 우리 배운 거야. 산업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근대 산업사회에서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걸 이제 전기 기반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왔다. 이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수치 제어 공작 기계야.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자 수치를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CNC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들이 뭐냐?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로 맞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작물의 가공을 자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머시닝 센터와 CNC 선반 등이 있다. 이거를 수치 제어 공작 기계라 한다.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수치 제어 공작 기계에는 머시닝 센터와 CNC 선반이 있다. 맞는지 틀린지.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를 제어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CNC 선반, CNC 선반부터 얘기할게요. 자, 선반은 선생님이랑 한번 봤어요. 선반은 어떤 거냐면 그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우리 교재 5강에 있습니다. 선반은 예를 들어 공구는 고정되어 있고 재료가 이동하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CNC가 들어간 거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를 제어하는 거죠. 손으로 직접 수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수치를 제어하는 선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머시닝 센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만능 다기능 로봇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구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공구가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드릴, 우리는 드릴하는 것도 있고 밀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공구들이 같이 있어서 자동 그 공구 교환 장치라는 게 머시닝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여러 개 자동으로 공구를 바꿔가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머시닝 센터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무인 반송차라는 게 있어. 무인 반송차 그림은 우리 친구들 교재 없지만 자 이런 것들 쉽게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GV라 한다. AGV 요거 그대로 무인 반송차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무인 운반차라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자동 창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 말 그대로 얘는요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서 창고의 물건을 꺼냈다가 운반했다가 이 저장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 창고 시스템이라 합니다. 시험 문제 AGV 자동 창고 시스템 자주 나와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있어요. CAD는 뭐냐면, 자, 이 CAD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예요. 그래서 CAD,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기나 전자과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OR CAD로 디자인하죠. 회로를 디자인한다. 그 다음 뭐 다른 과 친구들, 기계과나 건축과 친구들 오토캐드 쓰기도 하잖아요. 자, 이게 CAD야. 자 그럼 여기는 캠은 뭐냐면 캠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조하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만드는 기술이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그다음 세 번째 CAE 이거는 뭐냐면 자 CAD로 내가 디자인을 했어.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테스트, 시뮬레이션. 한번 우리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그 시스템이 CAE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리기고 얘가 만들기고 얘가 테스트하는 그런 컴퓨터 기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 모든 것들을 활용한 제방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산업용 로봇이 뭐야? 자꾸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인간의 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죠? 이제 많이 봤을 거야. 자, 예전에는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 공업에 자동차 공장이나 있는데 요즘은 또뭐 식품 쪽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커피도 제조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컴퓨터 여기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의 정의는 무엇이냐?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크게 어렵잖아. 보세요. 미리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죠?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반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 다음 조립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역할, 요것들도 나옵니다. 이거를 수행하는, 그래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기계 장치를 말함. 요즘 이런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까지 도입이 됐잖아, 또. 그러니까 자꾸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주로 사람의 일을 대신함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단순 반복 작업 굳이 사람이 안 하고, 얘한테 미리 설계해 놓는 거야. 입력을 해 놓고, 요것만 똑같이 해. 산업의 로봇이. 그럼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 위험한 일을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위험한 일을 굳이 사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지. 자, 산업용 로봇,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운반, 가공, 조립. 요게 세 개. 운반, 가공, 조립. 어느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첫 번째, 운반 작업 볼게요. 운반. 무거운 거 드는 거야. 제품의 운반, 하역 작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자, 이런 적재 하역 등을 담당하는 거야. 굉장히 무거운 거를 사람이 할수 없는 걸이 로봇이 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가공 작업이야, 가공. 가공 작업에 보통 납땜 만드는 거. 자, 납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 자, 이런 용접 등의 용접 분야. 그리고 연마 작업. 레이저 가공, 스프레이,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위험한 가공 분야에도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조립 작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 조립 같은 거 있잖아. 단순 반복 작업. 요런 것들의 조립 작업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운반, 가공, 조립 작업을, 아, 산업용 로봇이 요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의 분류법이 있어요. 분류법. 우리 지금까지는 분류법이요. 선생님, 요거 다음에 하는 기능별 분류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기능별. 그러니까 기능별로 얘가 시퀀스인지, 얘니까 학습 제어인지, 뭐, 이런 플레이백 로봇인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얘는 뭐냐면 좌표 형태별 분류야. 이따가는 기능별 분류를 할 거야. 좌표 형태별 분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봐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좌표에 따라서입니다. 직각 좌표형이야. 그래서 동작하는 방향과 범위가 모두 직선 형태의 로봇이다. X, Y, Z 3축이야. 자, 직선 형태, 직선. 그죠? 직선. 그래서 3축이 다 직선이다. 직각 좌표야. 3축이 다 직선. 이거를 우리는 각 좌표형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막 이런 거에 많이 쓰고 있다. 일반적인 거 직각 좌표형. 직각 세 축이 다 직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원통 좌표형 로봇이 있습니다. 원통 좌표형이야. 원통은요. 얘는 동작하는 범위와 형태가 원통 좌표 형식인데 직선 축 하나. 그죠? 아까 직선이 세 개였잖아. 근데 얘네 직선이 하나야. 아, 직선이 두 개.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자, 두 개죠. 자, 그리고 회전축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직선 하나 대신 회전축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각 좌표형 로봇에 비해서는 조금 더큰 작업 범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거다. 직선 두 개, 회전 하나.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원통 좌표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극좌표형이야. 극좌표. 점점. 아까 직선축 한, 직선축 세 개, 직선축 두 개, 이번에 직선축 하나. 직선축이 하나야.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있죠? 자, 그리고

1년 주기 2개다. 2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그 전에 배웠던 원통이랑 직각보다는 가공 범위가 조금 더 넓겠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직선축과 두 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된 로봇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하 운동이 우수하고 작업 영역도 넓고 경사진 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쓴다. 용접, 도장, 도색 작업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얘는요. 얘는 다 회전이야. 여섯 개 축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자, 여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야.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여섯 개죠. 여섯 개가, 뭐야? 회전. 여섯 개의 회전 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절, 인간의 관절처럼 행동한다라고 해서 수직 관절형이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공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복잡한 작업도 되고 고속 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직 관절형 로봇이라 한다. 이거를 우리는 산업용 로봇의 좌표, 지금 좌표 형태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기능별 분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능별 분류. 첫 번째 볼게요.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순서와 위치, 조건. 자, 이런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동작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로봇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걸 우리가 순서, 순차,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퀀스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업인문의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정직하다. 뭔가 응용해서 나오잖아. 요 정의 그대로 나와. 요 있는 용어 그대로. 자, 그래서 아, 순차적으로 진행할 로봇이다. 얘는 시퀀스 로봇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 여기는 순서 위치 조건, 순서 위치 조건은 있잖아. 이건 똑같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요것만 외운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만, 얘는 이 정보를 가르치고 나서 필요하면, 자, 재생할 수 있는 로봇. 이 말이 나와. 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럼 얘는 뭐다? 얘는 플레이백이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얘를 플레이백한다. 재생할 수 있는 로봇. 플레이백 로봇. 아시겠죠? 근데 요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돼. 순서 위치 조건, 순서 위치 조건만 외우고 이렇게 로봇 하면 이건지 헷갈려. 그쵸?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순서 위치 조건은 맞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얘는 필요하면 재생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킨다. 이거를 뭐라면, 얘는 적응하는 거야. 적응 제어 로봇. 최근 들어서 요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요두 개가 나오다가 최근 요것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가는 거야. 네 번째는 나온 적 없는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학습을 제하는 건 뭐냐면, 경험을 학습에 반영해서 이를 바탕으로 제어 기능을 발휘한 로봇이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요 의미들이 살짝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 그래서 요이 문장들을 조금 더 응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기능별 분류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네 가지. 아시겠죠?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요것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요렇게 생긴 거야. 이게 머리, 몸통, 팔, 다리. 자, 요런 로봇들 많이 봤죠?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 이 로봇을 우리는 휴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식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건 알고 있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 사이보그야. 자, 사이보그는 뭐냐면, 기계장치랑 인간을 결합한 거야. 결합한 거. 그래서 보통 의료용이나 의족, 의수, 이런 생체기능 대행 로봇으로 사이보그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오감 기능을 갖춰서 스스로 외부 환경을 자각하고 인식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 들어간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야. 3D 프린터. 공장 자동에는 그렇게 개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3D 프린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공 방식에 따라서 3D 프린터가 적층형이냐, 절삭형이냐, 요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가공 방식에 따라서. 근데 요즘 공업 일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까지 외워야 될것 같아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3차원 입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출력 장치입니다. 요즘엔 옛날만 해도요. 예를 들어 일반 프린터를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거의 다 있죠. 그냥 요즘 또 사실 필요 없어. 그 앞에 나가면 출력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뭐 상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3D 프린터 를 집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상용화됐고 가격도 많이 다운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3D 프린터를 가공 방식에 따라서 무엇이냐. 그래서 보통 우리 3D 프린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미리 설계를 좀 해보고 나서 얘의 시제품을 한번 제작해 볼때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업이들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적층형이 있고 두 번째 절삭형이 있어요. 적층형은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것들을 겹겹이 여기서부터 겹겹이 쌓아가며 입체 형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 일반적인 3D 프린터 방식의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요. 자, 요렇게도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적층형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용융 적층 모델링 방식, FDM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DM을 적층형이라 한다. 요거 두 개. 안 나오는데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한번 또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절삭형은 뭐냐면 절삭하는 거야. 절삭. 우리 절삭이라는 용어는 알잖아. 절삭은 큰 입체 덩어리. 자, 이거를 집어넣고 깎아내는 거야. 원하는 형상으로 깎아내는 거야. 그래서 볼까요? 커다란 덩어리를 조각하듯이 깎아내서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얘는 이 적층형에 비해서 어때요? 조형물을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손실이 많겠지. 재료의 손실이 많고 채색 작업을 따로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컵처럼 안쪽이 파인 부분은 제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재료의 낭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 두 가지. 적층형이냐, 절삭형이냐. 적층형은 FDM 방식이라도 하고 또는 용융 적층 모델링 방식이라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EBS 플러스에 있는 3D 프린팅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첫 번째가 이제 모델링 하는 거야. 이 3D 모델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3D 스캐너, 이런 거를 위해서 3D 도면을 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그래. 모델링.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팅입니다. 3D 도면을 이용해서 적층형을 하든 절삭형을 하든 한 이런 것들 우리가 프린팅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피니싱이라는 게 있어요. 산출된 제작물의 표면을 연마하거나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뭐 부분 제작물을 조립하는 등의 후반 작업을 우리는 피니싱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D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을 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필라멘트를 한다. 이것도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필라멘트를 한다. 자, 그래서 FDM 방식,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두 가지 가공 방식 중에 적층형이냐, 가공형이냐, 두 가지 중에 FDM 방식, 적층형 방식입니다. 적층형 방식의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아니, PLA 플라스틱이랑 ABS 플라스틱이 주로 사용되며, 그죠?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PLA 플라스틱, ABS 플라스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산업용 3D 프린터에는 뭐 이런 거, 티타늄, 알루미늄, 나일론, 세라믹, 금, 은 이런 재료도 사용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요것도 많이 한다.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이 집에서 아니면 학교 실습실에서 쓰는 것들은 보통 요것들 많이 사용해요. 근데 보통 PLA. 왜? 자, PLA 플라스틱 볼까요? 얘는요.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를 이용한 플라스틱입니다.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요, 폐기할 때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인 거죠. 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단점도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ABS는 뭐냐면, ABS 수지를 이용한 플라스틱으로, 자, 요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뇌 충격성. 그러니까 뇌가 뭐야? 견딜 뇌였잖아. 우리 많이 배웠죠. 뇌구제 이런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뇌구성. 그러니까 뇌 충격성, 뇌 약품성, 어떤 화학 물질에도 잘 견디고 뇌 후성. 예를 들어서

장기간 노출했을 때도 잘 견디고 이런 것들이 뛰어나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차 가공성이 뛰어나고 근데 요 PLA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쉽게 수축되는 성질이 있다. 쉽게 수축돼요.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이 PLA, ABS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기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 기업이 적용한 산업용 로봇의 활용과 스마트 기술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업 현장에서 용접 인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그다음 작업 비용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자 A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서 용접 작업에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서 용접 작업, 이 용접에 활용을 했대요. 용접에. 자, 그다음 기존 산업용 로봇에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서 이거 뭐야?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술 여기까지. 이게 바로 AI죠. 인공지능. 이거를 접목해서 재료의 특성, 온도, 용접 위치 등을 분석하고 스스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찾아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니까 이렇게 최신 기술로 정말 편리하게, 정말 대단한, 요즘에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죠. 계속. 자, 그다음 이러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서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관된 품질 유지와 안정적인 생산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어디 활용이냐? 우리 활용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세 가지. 가공이냐, 운반이냐, 조립이냐. 세 가지. 그세 가지 중에서 용접 자공은 보통 가공 작업에 활용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은 신제품 제작 보고서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문의 손잡이야. 얘를 설계하고 가공하는 공정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업. 여기 볼게요. 스케치 및 3D 모델링하고 검토한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후처리하는 것까지. 그랬을 때 우리 기업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3D 모델링 작업에, 이 작업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가 디자인,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볼까요? CAD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가공 실행 공정에 사용된 기계는 가공 실행, 여기는 머시닝 센터야. 자, 얘는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에 해당한다. 맞죠?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아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이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후처리 공정의 재료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위해 자, 후처리가 연마 있죠? 도장. 재료의 일부를 깎아내거나 닦아내는 가공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실무 맞춤형 경력직 연수 일정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력직 연수를 어디서 하냐면, 땡땡 연수원에서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과 훈련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우리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는데, 첫 번째가 OJT가 있고요. 그 다음, OJT가 있어. OJT는 온더잡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상급자와 함께 예를 들어서 상급자한테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거야, 현장에서. 근데 OJT는 뭐냐면 따로 어딘가 가서 집체 교육하는 거야. 자, 이거는 연수원에서 집체 교육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OJT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제 기억. 1일차 교육 내용은 1일차가 여기 있어요. FDM 방식의 원리와 구조 이해야. 자, 이거는 절삭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가 아니라 뭐죠? 적층이다. 선생님 아까 이거 강조했죠? 적층형은 FDM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1일차 교육 내용은 1일차 교육 내용이야. 기초 설계부터 고급 설계까지 3D 모델링 기초 설계, 고급 설계. 그죠? 자, 3D 모델링 프로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3D 도면을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어때요? 맞는 무게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3.1차 교육 내용에는 다양한 수질을 실 형태로 가공한 재료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다양한 수질을 실 형태로 가공한, 그 플라스틱을 실 형태로 가공한 걸 우리 뭐라고 했죠? 필라멘트라고 했죠? 필라멘트 특성 나오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자, 아, 리을 하나 더 있네요. 자, 리을 하나. 여기 경력사관에 대한 직무 교육 및 훈련 방식은 OJT 아니고 선생님 아까 했죠? OFJT다. 집체 교육으로 연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죠.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공장 자동화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인데 생산 제품이 산업용 로봇이야. 그리고 얘는 좌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표 형태.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직선이 나와 있고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나와 있네. 회전이 두 개. 직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장 자동화 사례를 봤더니 특정 산업군을 타깃으로 맞춤형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수요 변화에 대비해서 자동 제어 기계로 구성된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연성이 높은 FMS. 유연한 말이 나오면 FMS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땡땡 기업은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어때요? 맞는 무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생산 제품 산업용 로봇이야. 근데 얘를 좌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극좌표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극좌표형이 맞죠? 맞는 무게. 자, 직선이 세개 있는 거. 이건 직각좌표고요. 자, 직선이 두 개다가 회전이 하나면 원통좌표였어. 근데 이번에는 직선이 하나고 회전이 두 개니까 극좌표형이 맞죠. 그다음 디귿 볼게요. 땡땡 기업의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업종이 뭐였어요? 어쨌든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지. 자, 클라크는 제조업을 1차가 아니라 2차로 분류했죠. 클라크의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연 상태로 얻는 것, 채취하는 것들을 1차로 분류했어요. 만드는 건 2차로 분류. 그쵸? 자, 그 다음, 리을. 생산 제품은 육축 기능을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육축 기능을 보유한 이거는 뭐였지? 관절 형태처럼 한다. 그래서 얘를 수직 관절형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델린 보기 켁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자, 그 다음. 7번과 8번. 스티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제품 분석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자, 기업 형태는 벤처 기업이야. 이 서빙 로봇,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친구들. 자, 서빙 로봇.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음료와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고객 응대 경험을 학습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반복되는 경로와 주문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경로로 자동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함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빙 로봇에 들어가는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을 봤더니 특허도 받고 실용진흥권도 받았다. 그리고 인증했더니 ISO 이렇게 그다음 ANSI 표준까지 획득했구나 이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정부로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 거는 뭐 때문에 할수 있냐면 벤처기업. 선생님이랑 기업을 공부하면 이거 알수 있어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볼게요. 2021년에 환경 경영 체제에 대한 국제 표준화 규격 인증을 받았다. 자, 우리 이거가 뭔지 볼까요? 국제 표준화 이거 ISO였어. 근데 이번에 환경이야. 그럼 얘는 14,000 시리즈지. 근데 한번 볼까? 2021년에는 ISO 9001 시리즈야. 9001은 뭐야? 9000 시리즈. 9000 시리즈는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품질이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볼까요? 제품의 활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요거 보니까 이거는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호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을 한건 취득하였다. 상호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이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 중에서 상호와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은 상표권이라 합니다. 상표권. 그죠? 이걸 상표권이라 해요. 우린 상표권이라 하는데. 자, 상표권. 자, 상표권인데 상표권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는 상표권이 전혀 있지 않아. 특허, 특허, 실용신안만 있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23년에 취득한 표준의 국가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산업 로봇의 종류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표준이 안시 표준을 획득했어. 이거 국가 표준이잖아요. 어느 나라 거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죠. 자, 미국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로봇을 보면 학습해서 최적의 경로를 학습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학습해서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한 학습 제어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미국 및 학습 제어 로봇 해당돼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은 A 기업의 생산 관리 및 자동화 사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읽어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 전자부품 제조 공정에서 육축 회전 기능을 가진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서 고속으로 미세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기 또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학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구매하고, 계획하는 등 생산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거, 이거. 컴퓨터 생산 시스템. 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에 해당이 되죠. 또한 국내에서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자동화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도 획득하였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CCC 인증. 우리가 수출 인증 네 가지. 중국에 수출하려면 CCC, 미국은 UL, 유럽은 CE, 일본은 PSE 이렇게라고 했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한 인증은 CE다. 이거는 유럽이니까 틀린 보기. 니은 생산 관리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전자부품 제조 공정에 사용된 로봇은 수직 관절형이다. 육축. 뭘 보면 알수 있죠? 육축. 여기 육축 회전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티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예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자동화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빌리티 프레임을 제작하는 땡땡 기업은 제품 설계 과정에서 한국 산업 표준의 전달 표준을 적용해서 프레임을 설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표준에서 배웠어. 한국 산업 표준의 전달 표준이야.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가 세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 제품 표준이냐, 두 번째 전달 표준이냐, 세 번째 방법 표준이냐, 요거를 묻는 거를 우리, 이거 선생님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미만 알면 알수 있어요. 예를, 그래서 이 중에서 전달 표준을 프레임에 설계했대요. 그 얘기는 전달이란 거는 용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단위 등을 규정한 거야. 근데 그거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답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프레임 설계에 적용된 표준의 예로 청정 여과 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이 있다. 어때요, 이거? 방법 표준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달 표준이 아닙니다. 얘는 틀린 답지. 자, 그다음 볼게요. 프레임의 제작은 재료를 겹겹이 쌓아 입체 형상으로 가공하는 3D 프린팅 방식을 적용한다. 겹겹이 쌓았다. 얘는 무슨 형식? 가공 방식이 적층형 가공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 볼까요? 프레임 제작에는 절삭형 프린팅, 3D 프린팅 가공 방식 적용한다? 틀린 보기죠. 절삭형이 아니라 적층형이다. 적층형. 그 다음, 또 여기 볼게요. 제작된 프레임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동했다. 이거 뭐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죠. 컨베이어 시스템.
가요. 그런데 컨베이어 시스템은 제작된 프레임 이동에는 무인 반송차를 이용한다가 아니라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무인 반송차가 아니죠. 자, 그다음 전 단계의 가공 공정에서 다음 단계의 도장 공정으로 밀어넣는 방식, 밀다, 푸시 생산 방식이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프레임은 풀 공급 방식으로 도장 공정에 공급된다라고 되어 있죠. 풀이 아니죠. 풀은 당겨 쓰는, 그때그때 당겨 쓰는 거야. 적시 생산 시스템의 개념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도장 작업에는

그래서 18번은 1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볼게요. 청소기 제작 자동화 설비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통해 쓰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청소기를 가공하고 이송하고 보관하고 출하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단순 반복적인 조립 작업에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송 과정에서 보면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이야.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다. 스스로. 그러니까 무인 반송차, 무인 운반차 A, G, V에 대한 설명이 맞죠. 니은이 이거. 니은. A, G, V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컴퓨터에 의해서 제품의 보관 입출고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그게 바로 자동 창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볼까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 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운반 장치. 이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품이 청소기였어. 가전제품이야. 얘는 오래 견디다. 오래 구 견디. 내 구제. 근데 얘는 비내구제. 아니, 비가 아니죠. 비내구제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음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공장의 생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의 증설 결과 보고서에 생산 공정을 볼게요.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여러 번 반복을 또 하면 금방 또 해결이 가능합니다. 생산 공정,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을 구축했다. 자, 이거 뭐야?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볼까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품질 관리를 봤더니,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단계, 순환하는 거. 계속 이걸 통해서 불량률을 개선한다. 이거. 선생님이 이거 했었죠? P, D, C, A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P, D, C, A. 네 가지 단계 누가 했어? 데밍. 데밍. 데밍의 PDCA 사이클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거죠. 데밍 사이클을 활용해서 불량률을 개선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 공정에 시퀀스 로봇을 도입했다. 산업용 로봇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시퀀스 로봇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입된 로봇은 이 정의가 맞는지 봐야 돼요. 미리 설정된 순서, 조건 등의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요거 중요한 거.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로봇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는 디귿의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자, 그다음 우리 선생님이랑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이다. 가와 라 단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나, 다, 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를 볼게요. 가는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얼굴에 맞는 안경테를 설계하고 있어. 설계.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거야.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야. 볼까요? 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CAD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나에서는 자, 나 볼까요?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적층형이야. 두 가지 중에서 적층형을 쓰고 있는 거야. 왜 뭐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 근데 나에서는 재료 덩어리를 깎아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3D 프린트 방식이다. 이건 뭐야? 이건 절삭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절삭형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얘는 적층형인데. 자, 그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무인 디귿.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서 표면을 연마하고 도장한다. 여기 있는 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 디귿 정의 그대로야. 인간의 유사한 형태,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현장 작업자의 노동을 보완하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 그죠? 자, 이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라본 볼까요? 무인 운반차를 활용해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어. 볼게요.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고 자동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제품 운반에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자동화와 3D 프린팅 이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친구들 보시면, 나왔던 문제들이

0: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두 번째 단원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공업 일반은 이제 선생님이랑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뭔가 단원 간에 통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원 내에서도 통합도 했습니다. 요소들이 너무 많죠. 다 통합해서 나오죠. 공장 자동화로 해서 공장 자동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앞에 있는 것까지 해결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개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를 푸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실전 문제는요, 선생님 강의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먼저 우리 친구들이 풀어본 뒤에 선생님 문제를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를 좀 그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공업이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교재 9강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동안에 못 풀어봤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꼭 들어와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과목을 맡은 남인혜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79년생입니다. 제가 79년도에 충청남도에 있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놀 때도 장난감이 종이였고 원고지였고 세상에서 단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을 가훈으로 삼는 그런 시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국어라는 교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책의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내 글로 써보는 그런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문자도 된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도 읽기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읽고 현상을 읽고요. 사람도 읽고 어떤 분위기도 읽어요. 그런 아주 많은 읽기가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이런 읽기에 근본적으로 내가 언제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청소년 시절

혹은 더 어렸을 때 국어라는 교과목을 배운 거죠. 물론 국어라는 교과목에는 읽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듣기도 조금 있고요. 쓰기도 조금 있고요. 말하기도 있고 토론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누군가 들어요. 이거는 청각을 읽는 거예요. 내 친구가 토론하는 걸 같이 토론합니다. 그 사람의 의미를 읽어야 내가 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읽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찾아 떠나는 첫 번째 과정은 읽기의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기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중요했는가? 그 다음에 꿀팁으로 어떻게 하면 읽기를 좀 잘할 수가 있는가? 요모조모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가르치겠다, 여기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 계기는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제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감이 생기는데 다들 다 이렇게 두껍고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을 하나씩 끼고 다닌대요. 그리고 수업에서 그런 책을 선생님이 같이 보자 그러고 애들도 같이 본대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이건 한국어로 된 텍스트란 말이에요. 읽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대요. 분명히 소리 내서 읽을 줄 아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더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든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갖고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나는 넘어가면서도 공허하단 말이죠. 이거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내가 모른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국어를 잘하는 태생적인 환경에서 운명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어떤 어린이로 자라서 청소년이 돼갖고 계속 그 전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책을 읽는데 머리에서 줄줄 새요. 읽는데 줄줄 샌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읽는 것 같아요. 나만 어떤 빈섬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그거 원래 그러는 거야. 국어의 텍스트는 내가 지금 90점짜리 읽을 수 있으니까 90점짜리 텍스트만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영어만 읽기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독해의 문제집 보면 상, 중, 하, 복합도, 뭐 수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그게 왜 없을까요?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어려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제가 좀 웃기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종의 설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먹으면 쌉니다. 먹으면 싸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온음료를 많이 먹이고 근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먹으면 싸는데 먹이지 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안 먹이면 큰일 나죠. 먹이세요. 싸는데요? 그래도 계속 먹여야 될까요? 예, 먹이세요. 먹다 보면 장에 뭔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띵원이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런 경험 할 겁니다. 읽었는데 흡수가 안 돼요. 그냥 새어나와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새어나와요. 이런 경우 모르겠으니 안 읽을 거예요? 아니죠. 설사가 되어 내 나를 밖으로 흘러나가더라도 읽으면 뭔가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 남는 것이 일부가 나의 영양소가 돼요. 그 영양소 가지고 점점점 튼튼한 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안 읽히는 책이라고 해서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못 읽어서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다. 이것이 절망이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국어로 된 텍스트가 왜 나한테는 어려웠는가, 그리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나한테는 왜 힘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어 교과목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수능의 어떤 국어 영역 지문을 볼 때는 거기에 언어에 관련된 지식만 나오지는 않아요. 과학에 관련된 지식문도 나오고요. 수학에 관련된 지식문도 한글로 나오고요. 법학이라든지 예술, 미학 관련된 지문, 경제 지문.

문장까지 다 한글로 나옵니다. 우리는 국어 교과서 안에는 어떤 문학 같은 것이 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학도 국어로 써 있어요. 수학도 약간 경우는 조금 약하지만 경제도 사회 과목도 역사 과목도 다 알고 보면 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는 거기에 아주 많은 과목들이 따라옵니다. 국어로 쓰인 텍스트 전부가 국어 교과목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럭셔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총균세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자의 탄생이란 지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구술 문화가 중심이 됐을 때는요. 내가 모든 걸 암기하고 있는 한 현자예요. 현자의 지식을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걔한테 암기를 시킵니다. 이 아이한테 얘가 자라서 현자의 그 두뇌, USB 같은 두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한 인간적인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생겼어요? 이제 책에다 씁니다. 종이에다 써요? 양피지에다 써요? 그거를 누적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쌓여서 전승이 되는 그게 훨씬 더 양이 늘어날 수가 있죠.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본, 문화적인 자본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와 언어는 단지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 읽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재미가 나는 게 모든 지식, 문명, 역사, 기록, 표현, 문학 이런 게 다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언어를 점점점 많이 읽어갈수록 지식도 늘고요. 문명에 대한 이해도 늘고요. 표현이라든지 문학 이런 경험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배운다는 건 여러분 잘못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좀 아주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해석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쉬울 리 없죠. 게다가 금방 완성될 리도 없어요. 저는 지금 국어를 전공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어 공부는 아직도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 보면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아직도 알아야 될 텍스트가 있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어의 거대함을 아는 것이 국어 공부의 첫 방법이다. 국어 공부는 평생 공부인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청소년기의 국어 교과목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든 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사실 뭔가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텍스트를 길고 오래 읽는 거를 점점점 안 하고 있어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국어라고 하는 텍스트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독서라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독서에 대해서 최설명을 잘 했다고 알려져 있는 책이 애들러라는 분이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독서는 도움을 받지 않는 발견과 마찬가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충고, 조언, 누구로부터 뭔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배움의 독서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독서를 좀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요. 독서는요, 일방적으로 저자의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방형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방형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서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에서 묻혀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이 책을 쓴 저자하고 토킹 어바웃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책 읽을 때 얼마나 책 읽습니까?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이 책 똑같은 책 읽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자는 1년 내내 이 책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3년, 10년 동안 이 책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공부한 모든 공력이 담겨 있고 자기의 사상과 핵심과 마음과 영혼을 담았어요. 이 사람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꺼내놓은 결론만 가지고 읽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아,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사실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사실은 누군가 만나서 토킹 어바웃 하는 거 기본 전제를 꼭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카페에서 저 같은 아줌마들은 브런치를 합니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시끄럽게 떠돌아요. 떠들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회식을 하면요. 밤에 늦게 택시 타고 올 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책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그 찜찜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책을 봐요. 책을 볼 때는 가만가만하게 이 저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소설을 보면 잔잔한 세계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 문명사 학술서를 보면 내가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잔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고요해지면서 브런치에서의 어떤 찜찜한 그런 대화,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서 너무 시끄럽게 했던 대화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내가 너무 의미 없고 헛된 대화에 지쳤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책에 실린 단 한 명의 저자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남는다. 이런 대화는 나한테 좀 남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제가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하는 건 읽기라는 인풋이 없으면 우리의 표현력, 이해력이 점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로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이 AI라는 애도 아주 고차원적인 좋은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텍스트를 많이 넣어줘야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좋은 답변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또 먹고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럼 또 책을 좀 덜 읽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점점점 뭔가 회로가 늦어지고 있구나. 둔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글쓰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한 권을 읽었으니 내가 한 권만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천만의 공덕, 만만의 공덕이에요. 100권을 읽어야 한 권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아웃풋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회로는 AI랑 달라서 처음에 많이 때려 넣었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한번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많이 부어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아 내가 여기 회로가 좀 잘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텍스트인데요 조금 살아있는 거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밥 먹듯이 책을 사서 모으신 분이었어요. 월급 통장을 가져오시면 이 월급 통장을 우선 열어서 그 저희 동네 서점이 큰 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 세 개에다가 외상값을 갚으셔요. 외상값을 갚고 그 다음에 그날 또 외상을 또 달고 와요. 지난달에 외상값을 갚으시고 새로운 외상을 달고 책을 이만큼 갖고 오세요. 그 책이 어디 있었겠어요? 책방에 이제 큰 골방이라고 옛날 그 작은 방에 많이 쌓아놨는데 저는 이제 놀 데가 없어갖고 거기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린 책과 나이 든 책이 있어요. 새로 반짝반짝 태어난 잉크 냄새가 진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바스라져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접으면요 뚝뚝 부러져요. 책이 종이를 이렇게 한번 접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처럼 뚝 부러집니다. 그렇게 부서지는 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책이라는 것이 마치 어린 책, 좀 더 청소년 책, 아주 늙은 책, 책이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자화된 어떤 텍스트 그런 정보의 집약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 같다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 같은 책을 10살 때 읽고 30살 때 읽고 지금 읽으니까 책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초등학교 필독서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꽃들에게 희망을 읽을 때 10살 난 아들이 있는데 웃겨해요. 애벌레가 나왔어. 애벌레가 꿈틀꿈틀대네. 애벌레 못생겼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거기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요. 산을 이루면서 서로와 서로를 밟고서 다른 애벌레들의 몸을 밟고 기둥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물어봐요. 너왜 올라가? 몰라. 쟤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저 꼭대기 위에 뭔가가 있대. 굉장히 좋은 게 있나 봐. 올라가요.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검정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우리 올라가지 말까? 그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살자고 내려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검정 애벌레가 나는 그래도 저 끝이 너무 궁금해. 올라가 봐야겠어.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가면서 힘센 애벌레가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줘요.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지 마, 얘들아.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다른 애벌레들이 거짓말 하지 마. 또 굉장히 좋은 거 봤지.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감추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난 올라갈 거야. 올라갑니다. 저는 그 부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자, 10살 때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경쟁에 지쳐서 막 50장 자소서를 냈는데 다 떨어져서 읽는 취준생이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50대 명퇴한 사람이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의미가 달라요. 50대 명퇴자가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은요, 이거는 눈물 폭포가 나는 그런, 나도 저런 애벌레였지 라고 하면 눈물 폭포가 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그 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죠. 이런 게 고전 명작이에요. 자, 이태준의 무소록에 산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수필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송하 문동자 소나무 밑에서 동자에게 물었어요. 손님이 동자한테 왔어요. 야, 너희 스승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자가 얘기를 해요. 언사 채 약커 스승님께서는 약초를 캐러 가셨습니다. 지재차 산중, 산중에 계시는 것이 맞는데, 운심부지처. 구름이 짙어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태준이 서당에서 어렸을 때 읽었답니다. 서당에서는 어렸을 때 아무 뜻도 모르고 읽었다. 외웠겠죠. 근데 차차 알아질수록 좋은 시경이다, 좋은 아저씨구나라는 얘기가 그 수필집에 나와요. 이 19절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이태준이 변한 겁니다. 처음 읽었을 땐 몰랐어요. 읽고 나고 내가 변한 다음에 내가 더 잘한 다음에 읽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런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달팽이가요? 당근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주황색 똥이 나왔대요. 어떤 달팽이가요? 상추를 먹었더니 초록색 똥이 나왔답니다. 그럼 아이한테는 당근, 상추, 초록색, 주황색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게 사람이 책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읽은 책이 내 우주다. 정현종 시인의 아주 유명한 19절 있죠. 방문객이라고 하는 19절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거를 조금 패러디를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책이 찾아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저자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 텍스트를 가져와서 내 안에 일부가 되게 스며들게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고 내 자신의 어떤 구절을 찾는 것이 바로 독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게 레벨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이 똑같은 레벨의 책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난해한 책,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레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다 씹어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중요한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큰 줄기를 잡아서 전체를 이해하고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약하면서 읽는 겁니다. 요약하면서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가장 좋은 방법은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는 요약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진짜 좋은 요약은 아주 긴 거를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요약한 그 내용을 쥐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 문, 다음 챕터를 열고 들어가세요. 방금 전 챕터가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도 다 끝나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요약을 하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요약을 하는 것들이 줄줄이 비엔나가 돼서 그거를 붙잡고 가면 책이라는 난해한 텍스트의 미로를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와 모든 이해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이 나온다. 메모장에 반드시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타이핑을 칠 때 걔가 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요. 이해가 덜 됐던 게 타이핑을 치면 나한테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행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여행 다니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사진이 다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이에요. 사진을 저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 가방 이렇게 널브러진 거 사진 찍고 애들 출발하는 표정 사진 찍고 가서 애들 뭐 물장구 치는 거 사진 찍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같이 가족끼리 사진 찍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쭉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진 처음부터 그 쭈루룩 보면 그 여행이 다시 복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밑줄을 그어놓으셨다가 혹은 그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타이핑을 치시면 사진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행을 복기하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라는 것은 때로 사후적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하세요.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책이 있어요. 그럼 사랑의 기술이 뭐야? 이 기술은 스킬이 아니고 아트입니다. 왜 사랑의 기술을 아트라고 표현했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책도 나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뚫고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슷한 책들을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로 내가 만약 문해력이라든지 읽고 독해하는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권의 책을 최대한 여러 번 읽으세요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독서라는 것은 일종의 땅파기 같은 일종의 마음의 훈련, 육체의 훈련, 정신의 훈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예요. 땅을 팝니다. 3미터짜리 구덩이를 두 개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6미터짜리 구덩이를 하나 파는 게 쉬울까요? 제가 포크레인 기사라면 당연히 후자 6미터짜리 구덩이 하나 파는 걸 더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왜? 파다 보면 밑에 반드시 큰 덩어리에 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위에 있는 돌들보다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높이려면 여러 번 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이득은 뭐냐? 내가 읽고 싶은 이 약간 난해한 책은요. 단어가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개념어라든지 용어들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읽다 보면 그 단어들도 익숙해지고 단어가 복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얘를 탈탈탈 다 털어먹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갔을 때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한 권의 책을 한번 물리가 트일 때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드립니다.

책 고를 때 저는 이제 전 개인적인 팁인데 이 책이 나한테 조금 어려운 책인지 이만큼 어려운 책인지 고르는 팁은 이 책이 비닐에 둘둘 쌓여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면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입니다.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서 한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덮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폈는데 아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이 책을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책도 우리는 책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초입자를 위한 책도 있고 전문가를 위한 책도 있고 학술서적도 있고 아니면 대중서적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거든요. 소설, 시, 이론서, 실용서, 에세이 이렇게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서점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책이 세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신경 써야 할 특징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읽으시면 조금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소설은요. 그 작가가 낳은 자식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작가가 누구냐가 소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가가 18세기 사람인지 지금 우리랑 동시대 사람인지 훨씬 이전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그러니까 작가의 필모라고 그러죠. 작가의 이력이라고 그러죠. 작가의 이력을 확인하시고 소설을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는요. 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잊었어. 나는 네가 미워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애매한 것을 보고 애매하니까 난 이해를 못하니까 닫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시는 이미지, 언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드시면 그 구절에다 밑줄을 그시는 거지 내가 이 시인을 다 읽겠어 이 시를 내가 다 이해하겠어 이런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에세이는요. 에세이를 보시면 일화 중심입니다. 여러분 목차를 딱 보시면 일화. 언제 어디서 생각났던 일. 과거에 무슨 있었던 일. 지하철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했던 어떤 물건. 내가 맛있게 먹은 그 음식. 이런 내가 여행했던 이야기. 이렇게 일화 중심으로 일화가 10개 이상 쭉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병렬적입니다. 일화가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소설처럼 첫 번째 일화가 두 번째 일화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에피소드처럼 따로따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흩어진 이야기들을 한 권으로 읽었는데 내가 그걸 왜 읽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세이에서 읽으셔야 될 건 에세이 쓴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셨는지 어떠한 모토로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을 대하는 작가의 자세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화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하나 두 개 일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세와 이 일화를 in my pocket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중서는요 전문적인 지식이라도 좀 더 읽기 편하게 소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시는 거. 여기서 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주식 어플 깔고 주식 시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는 법까지는 알고 있어. 매수 매도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점하고 저런 점은 몰랐네. 통장을 어떻게 하는 줄은 몰랐네. 이런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만 빼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서는 일종의 참고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서는 양이 많고 나는 그중에서 내한테 필요한 거를 일부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읽고 처음부터까지 다 정독하셔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학술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시라기보다는 학술서입니다. 시는 여러분들이 사실 안 읽고 사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술서라든지 어떤 지식 분야 책은 나의 업무 때문에 안 읽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학술서는요 키워드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학술서를 쓸 때는 그 학술서 쓴 저자가 어떤 마음이냐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

0: 이 키워드를 나는 밀어야겠어라고는 대표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메뉴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학술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어디 있냐군요? 키워드는요, 대개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없어요? 부제를 보세요. 부제 없는 것 같아요? 목차를 보세요. 목차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읽어 나가시면서 찾으세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럼 눈을 번쩍. 키워드의 설명이 나와서 눈을 번쩍. 키워드 주변 얘기가 나와서 그럼 눈을 번쩍.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이 키워드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학술서 다못 읽으셔도 여러분은 얻을 거를 얻으신 거예요. 동화하고 어린이 책을 읽을 때는요, 거기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를 향하고 있는지, 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 그 손가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백의 세계, 순수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하고 나하고 우정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작가가 서로 아주 다른 세계관을 형성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가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의 방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작가가 만들어온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을 읽어오시면 여러분 그 동화에 대해서 흠뻑 빠져 읽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어 교과서를 다시 찾는 과정 그첫 타임으로 이 국어 교과서가 왜 어렵고 싫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그 상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어라는 것이 사실은 문명, 세계, 과학, 철학, 역사, 아주 다양한 과목에 걸쳐져 있는 광범위한 그런 친구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And 거기다 덧붙여서 읽기라는 것이 텍스트를 그냥 습득해서 이해하고 소리에서 읽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해석이며 읽기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시, 소설, 철학서, 사회학서, 역사서, 에세이 이런 것들의 장점이라든지 읽을 독서의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시의 기쁨이라는 주제인데요. 시 어렵지 않습니다. 시가 우리한테 어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0: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놨어요. 근데 그 준비가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은 해봤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모르겠어. 즉 노후 불안은 미래의 나에 대한 공포인 거죠. 경제 불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에 대한 불안도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내 월급은 이제 피크를 찍었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녀 등록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예 결혼도 한대요. 방도 아직 얻어줘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입원을 하시네. 간병비가 자꾸 들어가고요. 이제 어디 요양시설로 모시려고 슬슬 준비하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분담을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돈과 관련돼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 비교 불안이 또 생깁니다. 이때쯤 되면요. 대부분 그냥 천천히 정년 준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조용히 명함 내밀면서 높은 자리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 번 친구가 또 하나씩 가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닌데 졸업하자마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부터 매달 월급 받으면서 그 요새 그 비싸졌다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을 그 저금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샀대요. 얼마 동안? 무려 30년 동안.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SNS를 켜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찍는 내 또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아,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걸려요.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목은 안 들어보셨어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바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땅을 너무 좋아하고 땅이 많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하루 동안 걸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악마가 제안한 거지.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쭉 처음에는 걸었어요. 내가 걸어서 하루 동안 돌아오면 그 땅이 내 땅 되면 나는 최고지 뭐.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도 좋고 땅이 좋은 땅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해가 지기 시작을 했네. 다시 뛰기 시작을 했죠. 얼마냐면 그 시간까지 돌아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니까. 막 뛰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차지한 땅은 얼마였을까요? 딱 6피트, 한 2미터가 좀 안 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죠. 이 사람한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재산이 얼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많아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의 함정이죠.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는 사람한테 늘 물어보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과 경제와 나의 자존감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생각만 하다 보면 돈만 많으면 나의 자존감이 넓어질 것 같죠. 사실은 일정 정도의 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존감이 유지가 되니까. 문제는 필요한 것 플러스 알파를 계속 요구하고 그거에 집착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게 돈과 자존감을 분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둘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부 불화가 있어서 상담을 왔던 남성분인데 이분은 부인이 자기가 버는 돈이 좀 줄어들어서 자기를 싫어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 물론 그 영향도 좀 있지. 이왕이면 많이 벌어다 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사랑을 들주고 무뚝뚝하고 얘기를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기본인데 이 남성분은 나의 자존감이 내가 벌어 들어오는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성공이 그냥 좋은 사람인 걸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두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분이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존경하지 않나요? 돈만 많다고 존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만 많으면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통장 잔액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죠. 물론 통장 잔액이라는 게 넉넉하면 좋아요. 그거 저도 알아. 저도 그래요. 근데 비교 기준은 좀 바꿔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1년 전에 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졌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작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재정 불안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돈이 없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왜냐하면 재정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 그 자체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한 건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은 그냥 감정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자고 말했잖아요.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시장 이런 거는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통제 가능한 게 있죠. 오늘 내가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나 어제 너무 과소비했는가? 그걸 판단하고 저축 습관을 만드는 거. 그건 통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가지고 사는 걸까요? 저도 요새 그게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와 돈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생활인이니까 경제와 떨어뜨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연 얼마를 가져야 행복한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자산의 양보다 기대치와의 간격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이에요. 가졌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100억이라고 칩시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가진 게 1억인데 주변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주 뿌듯하겠죠. 내가 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경제와 관련된 감정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충분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한가? 만약에 그 질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많으면 좋지만 충분한 것 같아 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지금 충분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만 벌고 그만 저금하라는,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야죠.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고 돈이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해야 돼요. 그건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져도 충분한

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중에 아귀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배 안에 허기가 가시지 않는 지옥이 있대요. 그 지옥에 빠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는 늘 가난하고 나는 늘 배가 고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충분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선 이걸 중도라고 부르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상태. 마지막으로요, 이 재정 불안이 너무 커지면요, 관계가 망쳐요. 그 관계를 망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불안해지면요, 통제 욕구가 생기죠. 내가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이만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족의 소비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녀의 진료에도 경제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거죠. 너 뭐 공부할 거니? 어이구,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냐? 너 그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돈이 되는데 아이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멀게 만드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심각한 위축이 될 겁니다. 모임에 나가지도 않게 될 거고요. 친구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뭐 결혼식 부주나 장례식 부주를 안 하려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고립은요, 우울증을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뭐지? 나의 풍성한 머리카락, 나의 아주 풍부한 인격, 나의 하회같이 너그러운 나의 배우자.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차, 특히 자녀가 나한테 막 아부하고 내 말 잘 듣는 건 돈으로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목록이 길어질수록 비교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의 경력과 커리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논문도 쓰고 교수로서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제가 승진도 하고 그런 경력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거를 흔히들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를 내 직업의 대의명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대의명분과 경력은 다 잊어버리고 돈에 대한 걸로만 나의 직업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직업 생활은 한없이 힘들고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집 안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과 중년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용돈으로 5,000원을 받아요. 친구는 용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Do you get an allowance? 너 용돈 받니? 친구의 대답은 일주일에 한 번. 클릭.
1: Do you get an allowance?
2: Yes, once a week.
1: How much do you get?
2: I get 5,000 won.
1: You get more than m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 대화의 주제는 우리 친구들도 좀 이렇게 귀 기울일 만한 용돈 주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3개가 있네요. 받다, 얻다, 용돈 받는 거. 그리고 주, 일주일, 이주일 할 때 그 주, 그리고 많이, 양을 나타내는 많이. 요 3개의 빈칸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남자아이가 do you, 받니 물어봐요. 받다, 얻다, 내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이 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바로 그렇지, get, get. 받다라든지 얻다는 사실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영어에서.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 또 편한 사이에서 대화 나눌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도 get. 일 거예요. 선물을 받던지 주었든지 누가 나한테 줬던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던지 내 수중에 나한테 들어오는 건 전부 다 get로 표현할 수 있어요. Do you get 뭘 받냐고요? An allowance.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죠? Allowance. 요 말은요 용돈이에요. 용돈. 한 달에 얼마 또는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이것을 allowance라고 해요. 용돈을 받다는 get an allowan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Do you get an allowance? 너 용돈 받니? 물어봤더니 yes. 받는데요. Once a 일주일. 그렇지. Week. Week가 바로 월화수목금토일 그 한 주를 week라고 해요. Week 앞에 있는 어가 one, 하나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횟수를 나타내는 말. 그러면 once, 한 번 받는데 언제? A week,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는데요. 그랬더니 how 얼마나 많이 받는지 궁금한 거예요, 친구가. 이 양으로서 많은 걸 표현하는 말이 그렇지, much예요. How much는 우리 친구들 가격 물어볼 때도 들을 수 있죠. How much is it?처럼요. 개수가 많을 때는 many, 양이 많을 때는 much로 표현해요. 우리 돈, money도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how much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do you get? 너는 받니? 용돈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자의 대답, I get 5,000 won. 얼마? 5,000원 받는데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5,000원. 적당해요? 많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You get more than me. 너 나보다 많이 받는구나. You get more. More이 더 많은이잖아요. 비교하려면 than, 누구보다? Me. 너 나보다 많이 받네. 좋겠다.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 리듬 살려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Do you get an allowance? 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렇지. 받다 동작 중요하죠. 무엇을 받는지 용돈 중요해요. Do you get an allowanc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친구들도 Do you get an allowance? 이렇게 여자의 대답도요. Yes, once a week예요. 응,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Yes 강조해 주고요. 또 한 번 중요하죠. 얼마당 한 번인지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그러면 yes, once a week. Yes, once a week.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how much do you get? 어디 강조할까요? 얼마나 많이 궁금하죠? 받는 거 궁금하죠? How much do you get? 이렇게 리듬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도 How much do you get? Awesome. 그러면 그 밑에 문장 나는 5,000원 받아는 어디? 그렇지. 받는 거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게 중요해요. 얼만지도 중요해요. 5,000원도 강조해야 되겠죠. I get 5,000 won. I get 5,000 won. 좋아요. 마지막 문장. 너 나보다 많이 받는구나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받는다. 더 많이 여기가 중요하겠죠. You get more than me. 친구들도 you get more than me. 너가 나보다 많이 받네. 이렇게 딱딱딱 다 강조하고 싶으면 you get more than me.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가장 기본인 리듬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연습한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친구 누르고 scene 11, 11번째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 잘 듣고 똑같이 해보는 거.
3: Do you get an allowance?
0: Do you get an allowance?
4: Yes, once a week.
0: Yes, once a week.
3: How much do you get?
0: How much do you get?
4: I get 5,000 won.
0: I get 5,000 won.
3: You get more than me.
0: You get more than me. Alright. 친구들도 잘했나요?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 하나 뽑아서 함께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도전할 문장은 once a 하고 기간이에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once a week 했잖아요. once는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a 다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한 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루에 한번 말할 수 있겠네요. 하루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day. day 넣어서 once a day. once a day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한번. 1개월을 말하는 말이 month잖아요. 그러면 once a month. once a month.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도전. 1년에 한 번. 1년을 뜻하는 말? year. Happy New Year 할 때 그 year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once a year. Once a year. Awesom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의 주제는 용돈이었죠. 친구들은 how much do you get?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오늘 배운 표현들 생각하면서 나의 용돈에 관해서 영어로 짧게 표현해봐요. 그리고 대화 연습에서 클릭하지 못한 나머지 대답도 혼자 연습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 물리학 2 약점 공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약점을 강점으로 업그레이드 해볼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돌림이 배웠다 그렇죠?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정역학적 평형, 동역학적 평형을 배웠는데 자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은 또 다른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로 2차원상 XY 평면상에서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번 판단해 볼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황인데 우리 이 상황은 그 또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 중 하나죠. 자, 이걸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2차원상의 돌림인 문제 풀 때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과정 하나만 딱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은 힘에서 이 작용선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작용선. 물론 우리 작용선이라는 개념은 수능 특강의 실전 개념 특강에서 이미 한 번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적용하고 넘어갈 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건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막대가 있어. 이 막대가 있는데 막대에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힘이 일정한 각을 이루며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타의 각을 이루는 거죠. 여기가 회전축인데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막대에 힘이 작용할 건데 힘이 막대에 어떻게 수직이 아니고 일정한 각을 이루며 작용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때는 우리가 일정한 각이 있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X방향 돌림이 Y방향 돌림인 평면으로 쪼개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계산 양도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계산하다가 실수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냐면 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 힘의 작용점이죠. 작용점에서 연장선을 그어봐. 이 작용점에서의 연장선을 보고 우리는 작용선이라고 부릅니다. 작용선을 그어서 이 힘이 힘과 수직인 팔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이 힘과 수직인 팔의 길이를 설정해가지고 요 힘 곱하기 이 수직인 팔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토크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길이를 편의상 R이라고 둔다면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일 거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R sin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결국은 힘의 크기 F는 얼마? 돌림힘 크기 토크 토크는 얼마냐? 자, 여기서 F 곱하기 R sin 세타가 되겠죠. F R sin 세타. 이렇게 우리가 작용선이라는 개념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힘이 작용하는 점을 기준으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게 작용선이라 부르고 이 작용선과 수직인 팔의 길이를 구해서 그거를 곱하라.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토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해되죠? 그렇게 되면은 2차원상의 돌림을 구할 때 아주 수월해집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거 마시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한 번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게 바로 회전축을 설정하는 요령입니다. 회전축.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뒤에서 기출문제 풀때 한번 들어가 볼 거긴 한데 편의상 가보게 편의상. 자, 요 길이를 편의상 4라고 줘서 4. 자, 여기에 F1의 힘이 작용하고, 자,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시점에 F2의 힘이 작용하고, 예, F1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F3의 힘이 작용하고, 여기에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F1과 F2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F3는 좀 귀찮잖아, 그치? 이때 회전축을 내가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아주 심플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F3의 작용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물체의 질량 중심을 지날 수가 있어. 그리고 물체의 질량 중심, 즉 중력에 또 연장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즉 중력의 작용선과 F3의 작용선을 딱 교차하는 지점, 여기를 잡게 되면, 즉 작용선이 질량 회전축을 지나게 되면, 작용선이 회전축을 지나게 되면 바로 이 힘이 만드는 토크는 우리가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회전축이기 때문에 이 힘은 어떻게 된다? 토크를 만들 수가 없죠.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이 중력 또한 토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이 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힘의 크기, 즉 토크 비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들을 제거하려면 그 힘이 힘의 작용선을 그어가지고 그 작용선이 통과하는 지점을 어떻게? 회전축으로 설정하라. 이해되시죠? 그거만 딱 포인트만 잘 짚으면 되겠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기출문제 한번더 풀어볼 거고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문제로 가서. 자, 이겁니다. 요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그림과 같이. 막대 AB가 실 AB에 연결되어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질량 4m 물체가 A 위에 놓여 정지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는 수평을 이루고 있고, 길이가 6L인 B는, 오케이, 6L은 B죠? 오케이, 얘는 B에 매달려 A와 30도의 각을 이루고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A와 B의 질량은 6M, 4M이고요. 그리고 small a죠? A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TA, TB다. 즉, 요 장력이 TA, 요 장력, 요거죠? 얘가 얼마? TB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 TA분의 TB가 얼마냐? 요거를 지금 계산해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일단은 TA는 지금 이 모든 개가 여기 실에 딱 매달려 있죠. 따라서 TA는 개 전체의 중력과 크기가 똑같아. 요걸 통해서 계산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개 전체의 중력은 4m 더하기 6m 더하기 4m. 얼마죠? 14mg. 따라서 TA는 14mg가 되겠구나. 바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지, 그치?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자, TB를 찾아야 되는데 TB는 잘 보시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즉이 막대와 수직인 힘이 아니고 일정한 각을 이루는 힘이죠. 그렇게 된다면 요 실과 즉이 힘과 수직인 팔의 길이를 찾으셔야 돼. 오케이? 수직인 팔의 길이. 요게 수직인 팔의 길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 중력이 있어, 중력. 요 중력이 4mg인데 요 중력이 이루는 이 중력의 작용선과 또 수직인 팔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수직인 팔의 길이가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4mg 곱하기 요거, TB 곱하기 요거, 요것이 지금 토크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길이 비를 볼까요? 길이 비를 보니까 얘가 지금 1대, 총 6L이기 때문에 1대 3L이다. 그죠? 3L. 그럼 이 길이 마찬가지야. 1대 3이 되겠지. 맞습니까? 비율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TB는 지금 B는 어떻게? 시계방향 돌림이면 만들고, 얘를 회전축으로 봤을 때 4mg는 반시계방향 돌림이면 만들어. 맞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TD 곱하기, 자, 이 힘의 수직인 팔의 길이 B를 1이라 둔다면, 자, 4mg까지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따라서 TB 곱하기 1은 4mg 곱하기 얼마가 된다? 3이다. 오케이. 끝났네, 끝났어. 따라서 TB는 얼마다? 12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TA분의 TB는 14분의 얼마? 얘가 14죠. 14분의 12. 따라서 얼마입니까? 7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따라서 중요한 거 뭐냐면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막대 같은 여기에 일정한 각을 이루며 작용해.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 아닐 때는 힘의 수직인 요 팔의 길이를 찾으면 끝나요. 이해되죠? 이게 우리 2차원상, 평면상의 돌림이 나왔을 때 푸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제 잘 풀었고, 자, 이 문제 또 적용 한번 해야 되겠죠? 자, 또 재밌는 기출문제 하나 가져왔어요. 너무 재밌는 기출문제인데, 한번 또 풀면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거야. 이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지듯 보이죠? 근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회전축이 있고, 막대기가 있고, 원반에 딱 들어가 있는데, 정지돼 있습니다. 그치? 이 상황인데, 요거를 또 쌤하고 한번 돌림이 평형. 평면상에서 토크 평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D인 막대와, 오케이, 10D인 막대. 요거 10D야, 그쵸? 너무 10D, 그쵸? 그쵸? 막대와. 벽 사이에 반지름이 3D이고, 얘가 3D입니다. 3D. 그리고 중심이 O인 원판이 놓여 정지해 있습니다. 오케이. 역학적 평형 상태. 돌림인 평형. 이룹니다. 그쵸? 시계방향 토크와 반시계방향 투과가 똑같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이때 실은 막대의 질량 중심과 수평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막대의 질량 중심은 이 OD 위치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수평면과 평행을 이루며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막대와 벽이 접촉한 지점은 막대와 이 벽이 접촉한 지점 여기죠. 고정된 회전축이고요. 막대 원판의 질량은 각각 M하고 3M이다. 오케이. 막대 질량은 M, 원판의 질량은 3M. 이 상황이다. 그렇죠? 좋아. 이때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요 실. 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 T가 얼마냐? 지금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에서 요 문제 상황에서 토크를 만드는 모든 힘을 다 찾아봐야 돼. 자, 첫 번째.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될 토크를 만드는 요 T죠. 장력 T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장력 T 말고 이 막대의 중력이 있어요. 중력 얼마죠? 중력 mg가 있습니다. 요것도 토크를 만들어. 자, 세 번째. 자, 막대와 원판이 접촉해 있고 이 원판이 막대한테 이렇게 수직한 막대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만들 텐데 이 수직항력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n 수직항력과 막대의 중력 mg와 실 장력 t 요세 힘들이 지금 돌림 힘을 만들고 있는데 그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조금 전에 배웠지만 힘과 수직인 팔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요해를 찾고자 하는데 오케이. 막대 질량은 알겠어. mg 중력은 알겠어. 원판이 막대한테 가는 이 수직 항력부터 뭔가 찾아야 될것 같아. 맞습니까? 자, 봅시다. 뭐 너무 중요한 건데.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보시면 지금 막대는 지금 수직항력 n이 작용하는데 이 n이 작용하는 원인은 뭐냐면 벽이 원판을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있다, 그렇죠? 이 수직항력과 원판의 중력 3mg의 합력이 바로 이 원판이 막대를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이 수직항력은 n이라 둡시다. 요거는 벽이 원판을 밀어주는 힘. 요거죠. 이 힘. 크게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이거와. 그리고 이 원판의 중력 얼마? 3mg. 요거의 합이 되겠습니다. 3mg. 그리고 이 힘. 벽이 원판을 밀어주는 요 힘. 요거 합이 지금 EnN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 3mg를 통해서 요 N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기하적인 성질을 조금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OD야. 자, 편의상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둔다면, 얘가 5D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다? 5D, 얘는 3D, 얘는 얼마? 4D가 되겠죠. 얘는 3D입니다. 실의 길이는 3D가 되겠네. 좋아. 따라서 여기서 5D분의 3D가 사인 세타죠.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얼마다? 5분의 3인 거를 찾았습니다. 그쵸?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 5분의 4가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각도를 찾아야 돼. 자, 얘가 세타가 되게 되면 여기 얘가 세타가 되게 얘가 세타죠. 그렇죠? 그럼 얘는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가 세타가 되겠지. 맞습니까? 다 끝났죠.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요 n분의 3mg가 사인 세타인데 따라서 이 수직항력 n은 얼마가 돼야 된다? omg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찾았네. 조금만 찾으면 나머지는 돌림인 평형 쓰면 끝나요. 아시겠죠? 자, 이제 평형식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시계방향 돌림인부터 봅시다. 자, 시계방향 돌림인은 누가 시계방향 돌림인 만드냐면 일단은 요 수직항력 n, omg가 시계방향 토크를 만들고요. 그다음 막대의 중력 mg가 시계방향 돌림인 만들고, 그다음 이걸 막아 세우는 돌림인 바로 실이 잡아당겨주면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이죠. 반대로 말했습니다. 다시 반시계방향 돌림인.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실수하면 약점이 된다는 걸 못.

소 보여주는 모범적인 셈이다. 그렇죠? 반시계 방향 갑니다. 반시계 방향 돌림임은 요 N이 만들어주는 수직 항력에 의한 돌림임, MG가 만들어주는 중력에 의한 돌림임, 요걸 막아세는 시계 방향 돌림임이 바로 누구냐면 요거 실이 만드는 돌림임이죠. 요걸 두개 찾으시면 돼요. 자, 갑니다. 반시계 방향 돌림임은 첫 번째 OMG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수직한 거리 얼마? 9D. 오케이, 9D. 플러스 그리고 이 중력 MG가 만드는 돌림임인데 MG와 수직한 팔의 길이는 요거죠. 3D죠, 3D. 요거 요거요. 따라서 얼마? 3MGD. 요것이 바로 반시계 방향 토크. 자, 시계 방향 토크 갑니다. 시계 방향 토크는 장력 T가 만드는 건데 이 장력 T가 지금 회전축과 이루는 수직 거리는 얼마다? 4D가 되겠지. 따라서 얼마? 4TD가 되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 두 개가 똑같으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봅시다. 59 자, 59, 45. 따라서 3 더하면 얼마다? 48mgd. 따라서 48mgd는 얼마죠? 4td. 그럼 d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t를 구하는 거, 장력 t를 구해요. 4분의 48이야. 따라서 얼마? 12mg다. 이렇게 구해주면은 깔끔하게 풀어진다. 그치? 해서 결국은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의 수직한 거리,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수직한 거리, 팔의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이다. 그것이 2차원 돌림이 문제 풀때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문제 하나 풀었고, 이것만 보면, 너무 서운하지. 또 풀어야지. 그래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쉽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제는, 방금 봤던 것처럼 수직한 팔의 길이 찾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포인트. 너무 중요한.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너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회전축을 잘 잡으라. 회전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이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 회전축을 잘 잡으면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변수를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수능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시꺼운 문제죠? 자, 갑니다. 그림과 나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L이고,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4L이고, 정사각형인 동일한 물체가 실 ABC에 각각 매달려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습니다. A는 연직선상에 있고요, B와 C는 수평면과 나란합니다. B와 C는 지금 수평면과 이렇게 나란한 상황이다. 상황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이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한번 같이 쫙쫙쫙 봅시다. 첫 번째, 기억.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냐? 라고 물어봤지. 자, 봅시다. 지금 B하고 C는 지금 이 물체한테 양쪽으로 작용하죠. 수평면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A가 작용하는 힘은 요 힘, 요 물체의 중력이 있을 것인데, 요 물체의 중력이 있겠죠. 중력. 자, B와 C는 얘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 못하게 딱 잡아주는 평형을 이루는 거고, 이 중력을 막는 게 바로 A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체의 중력을 막는 게 A다. 따라서 A는 물체를 위로 잡아당겨주는 중력을 상쇄시켜주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똑같죠.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지금 현재 A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좋아.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에서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죠. 나에서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냐라고 물어봤지. 자, 이때 우리가 너무 중요한 센스를 하나 발휘하셔야 돼. 자, 지금 니은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 A와 B에 관련된 거거든. A와 B에 대해서 너네가 힘을 비교해 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대상은 A, B뿐 아니라 C도 있고, 이 물체의 중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두 개를 고려를 해야 돼.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A, B를 찾으면 참 좋겠는데, C, D를 없애고 싶으면, C와 이 물체의 중력을 고려하기 싫으면, 이 둘에 의한 돌림 힘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회전축을 잡으면 돼. 어떻게 회전축을 잡을 거냐? 바로, 이 힘들이 작용하는 작용점에서 연장선을 그어. 바로 작용선을 긋습니다. 자, C가 만드는, C가 접해 있는 요 힘의 작용선을 그어봐. 이렇게 슉 가겠죠. 이게 작용선입니다. 자, 그리고 요 물체의 질량 중심이 있겠죠. 이 질량 중심은 지금 어떻게 된다?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만들어지겠지? 요 중력, 요거에 작용선을 그어봐. 슉. 작용선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를 이제 우리가 회전축, 얘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C가 만드는 돌림힘과 이 물체의 중력이 만드는 돌림힘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 왜? 이 작용선과 회전축이 일치하죠. 이 중력의 작용선과 회전축이 일치하죠. 작용선 위에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C가 아무리 당겨도 돌림이 못 만들지. 그렇죠? 얘가 회전축이니까. 중력이 아무리 당겨도 얘가 회전축이니까 토크를 못 만들지.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힘, 그 힘의 연장선인 작용선 위에 회전축을 잡아버려. 그럼 이 힘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A, B만 고려하면 돼. 아시겠죠? 그럼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요 회전축으로부터 A 힘까지 떨어진 거리, 수직거리 1, 편의상 1이라 둡시다. L인데 L을 1이라 두고, 자, E 회전축으로부터 B까지 떨어진 수직거리가 얼마다? 3이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얘를 회전축으로 본다면 A는 시계방향으로 돌림힘 만들죠. B는 어떻게? 잡아당기는 쪽이니까 반시계방향으로 돌림힘 만들겠지. 따라서 시계방향 돌림힘 얼마? A 곱하기 여기서부터 수직 떨어진 거리, 떨어진 수직 거리가 얼마다? 1. 요거는 B가 당기는 힘 얼마? B 곱하기 수직 거리. 회전축으로부터 수직 거리 얼마? 3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수직 거리 명심하셔야 돼요. 3. 따라서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3배 맞죠? A는 3B니까. 오케이?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깔끔해. 이렇게 회전축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바뀔 수가 있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거 하니까는 회전축 잡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D급 갑니다. D급.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C가 이제 물체에 작용하겠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냐? 라고 물어봤어. 자,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논할 거기 때문에 A와 B는 또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 그럼 A와 B를 없애는 방향으로 회전축을 설정하면 돼. 어떻게 할 거냐. 자, 가에서 봅시다. 가에서 우리가 요 지점을, 즉 A의 작용선이 연장선, B의 작용선 쭉 걷을 때 여기가 또 교차점이죠.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C하고 이 물체의 중력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이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C가 만드는 돌림이면 수직거리가 1이다. 그렇죠? 자, 얘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반시계방향 토크입니다. C 곱하기 1은 자, 이 중력 mg가 있겠죠. mg가 만드는 토크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1만큼 떨어져 있겠죠. mg 곱하기 얼마? 1. 얘는 시계 돌림임, 얘는 반시계방향 토크. 따라서 mg 곱하기 1. 따라서 c가 만드는 힘은 mg가 되겠네. 오케이? 가이슨 mg입니다. 자, 나로 갑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자, 잡아버리면 이 질량 중심이 만드는 쭉 중력이 만드는 돌림이 얼마가 있다? 얘가 지금 여기를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시계 방향 토크죠. 자, mg. 오케이.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1. 따라서 얼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mg 곱하기 1은 C는 달라, 이제. C는 요 회전축으로부터 수직거리가 얼마냐면 3입니다. 3. 3 곱하기 C. 요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C는 3분의 mg. C는 mg. 오케이. 따라서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죠. 이렇게 구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약하자면 여기서는 지금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냐에 따라서 내가 꼭 고려해야 되는 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내가 제거할 수 있겠지. 해서 회전축을 잡는 문제는 2차원 상에서 돌림 구하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원하지 않은 힘들, 변수는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 풀면서 한번 우리 회전축에 대한 이야기 했고, 해서 돌림임, 2차원 돌림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힘과 수직한 팔의 길이를 구하라. 두 번째가 회전축을 잘 설정하라.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너무너무너무 또 중요한 돌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실이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막대 실이 매달려 있는데 그냥 수직하게 매달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인지 몰라도 이렇게 일정한 각을 이루며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미치겠죠. 아니야. 근데 할 만해. 재밌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이 제일 타개하시면 앞으로 우리 이어지는 어려운 어떤 돌림인 평형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가볼 건데 일단 이 문제 한번 읽고 풀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상황은 이래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8L이고, 전체 길이가 8L이랍니다. 8L이고,
질량이 M인

막대 AB가 실에 매달려 수평을 이루며 정지했습니다. 이쁘게 정지했어요. 이때 B의 왼쪽 끝으로부터, B가 있는데 왼쪽 끝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질량 2m 물체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 2m 물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Y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질량이 4m 물체가 실피에 연결되어 있다. 아, 이 4m 물체가 실피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조건. 요거 딱 하이라이트 치시고, 자, P가 끊어졌을 때에도 AB는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답니다. 오! P가 사라졌는데도 이게 지금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P가 있는 위치,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이란 말이겠죠. 질량 중심. 자, 질량 중심점이기 때문에 얘 질량 중심 위에 있는 물체는 제거해도 평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질량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평이 깨질 수밖에 없어.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순간 토크가 사라질 거고, 그럼 또 반대 방향 토크 때문에 확 깨질 수 있는데, 얘가 없어져도 평형이 유지된다고 한다는 것은 저기 4m 물체 위치가 질량 중심점 위치다. 꼭 명심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아, 이때 얘가 이렇게 정보가 주어졌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y 값이 얼마냐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질량 중심인 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실을 잠깐 접어두고, 요게 전체의 질량을 하나로 딱 모았을 때, 그 모았을 때 질량이 딱 어디에 있냐면, 자, 이걸로 그을게요. 그 모았을 때 질량이 딱요 라인, 요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딱 지금 질량 중심의 X축. 딱 여기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질량이 지금 중력을 받아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위로 방향, 윗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힘이 바로 막대 A 왼쪽에 있는 요 실과 오른쪽에 있는 요 실이 지금 합력이 플러스 Y로 질량 중심을 버텨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 A와 막대 B가 딱 매달려 있는 요 지점, 요 작용점으로부터 우리는 또 선을 그어봅시다. 저 작용점으로부터 연장선, 다른 말로는 작용선이라 부르죠. 작용선을 그었을 때이 작용선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딱 질량 중심점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쭉, 와, 너무 잘 그렸다, 그쵸? 딱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는 순간, 요 실의 연장선인 작용선과 이 작용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질량 중심점 위치에 있어야지만은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떻게? 요 둘의 합력이 요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이 아랫방향이 되어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이 삐딱하게 연결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연결된 실이 나오는 순간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질량 중심을 찾으라. 이거가 중요하고 이게 바로 스텝 1입니다. 작용선을 그어서 작용선의 교점을 찾읍시다. 자,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작용선의 교점이 바로 질량 중심점이다. 그래서 작용선의 교점으로 질량 중심 찾기. 이게 바로 스텝 2. 나머지는 이제 힘의 분배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중요한 정보를 갑니다. 너무 중요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질량 중심이네? 질량 중심점의 위치를 잘 보려고 하니까, 자, 이 Y 방향의 힘을 봅시다. Y 방향의 힘을 보는 순간 모든 게다 해결돼. 자, 보시면, 지금 이 인각이 30도, 30도, 60도. 자, 그러면 요 기하적인 성질을 활용해 봅시다. 이 삼각형 하나를 딱 그려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거리대. 이 거리는 탄젠트 30, 탄젠트 60이니까 얼마가 된다? 1대 3이죠. 저 거리비가 지금 1대 3이 되네. 요 거리비가 1대 3이기 때문에 잘 떨어지셔야 돼요. 1대 3이야. 1대 3이기 때문에 요 막대 A 왼쪽에 있는 실과 오른쪽에 있는 실. 요 실의 Y축 방향 힘의 비가 얼마가 되냐면 이 떨어진 거리가 1대 3이네. 그러면 이 막대 왼쪽 끝으로부터 질량 중심점까지 여기서 거리비도 얼마가 된다? 1대 3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1대 3, 질량 중심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탄젠트 값 1대 3을
막대 왼쪽 끝으로부터 오른쪽 끝으로부터 또 1대 3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딱 질량 중심점이라는 걸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막대가 이 천장과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막대가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이따가 문제 풀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1대 3이 있기 때문에 이 막대 A가 이 왼쪽에 달린 실이 작용하는 Y방향 힘을 구하게 되면 얘는 3F가 되겠고 얘는 얼마가 된다? F가 될수 있겠죠. 물론 쓰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보여드리는 거고. 따라서 이 실의 기하학적 정보, 요 도형의 기하학적 정보에 따라서 1대 3이니 질량 중심점까지도 1대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막대 길이가 81이거든. 8L을 1대 3으로 쪼개면 얼마가 된다? 2L. 얘는 얼마가 된다? 6L이겠죠. 따라서 질량 중심점까지 위치는 막대 A로부터 2L만큼 떨어진 거리. 그럼 얘는 지금 잘 봐요, 여러분. L만큼 왔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L만큼 당겨온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L이고 여기도 얼마가 된다? L이기 때문에 L만큼 딱 당겨왔기 때문에 이 Y 값은 얼마가 되냐면 3L이겠죠. 따라서 Y는 3L로 우리가 아주 빠르게 바로 구해집니다. 오케이? 아, Y는 3L이구나. 자, 체크하시고 두 번째 X 값을 찾아봅시다. X 값. 다 끝났어요. 자, 요 M 위치는 얘가 2L이니까 지금 얼마에 위치해 있냐면 딱 2L의 위치에 여기 딱 막대 A의 질량 중심점이 있어. 여기죠. 2L 위치. 자, 이 M의 질량 중심은 요 질량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위치에 있다? L만큼 떨어져 있겠죠. 왜냐면 얘가 3L이니까. 자, 그러면 M과 M을 또 하나로 합쳐. 그럼 얼마가 되죠? 2M이 되겠죠. 요 2M은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정중앙에 있겠죠?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럼 요 질량 중심으로부터 막대 두 개의 질량 중심, 공통 질량 중심까지 거리는 2분의 3L입니다. 2분의 3L. 이해되죠? 그럼 M과 M 합 2M. 2M이 요 질량 중심으로부터 2분의 3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막아주는 질량이 바로 2M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요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될까? 똑같은 2M이기 때문에 2분의 3L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3L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3L이네. X도 얼마다? 2분의 3L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좋아. 따라서 X는 얼마다? 2분의 3L이다. 따라서 결국은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L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개의 실이 나오게 되면, 작용선을 그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시고, 각도가 주어져 있다면, 탄젠트 정보를 활용해서 길이비 1대 3. 질량 중심점까지 거리 막대 왼쪽 끝으로부터 1, 오른쪽 끝으로부터 3. 이때 이 천장에서 길이비가 막대에서 질량 중심점까지 길이비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가 천장과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일정한 각을 이루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에서. 해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질량 중심 여기 있구나. 해서 찾아서 힘의 분배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다. 아주 심플한 문제죠. 너무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막대가 만약에 수평이 아니고, 일정한 각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거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 바로 작년 수능 완성에 있는 닮은 꼴 문제로 유형익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한 여러 번 풀어보세요. 정말 좋은 문제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4L인 막대 A가, 오, 막대의 길이가 4L이라네. A가 실 PQ에 연결되어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이때 물체 B가 A의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P가 연직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은 세타이고, 아, 연직 방향에 대해 이루는 각이 세타고, Q는 천장과 60도의 각을 이루며, 오, Q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천장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요. A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 30도의 각을 이루며 정지해 있습니다. 지금 수평 방향에 대해서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 이 부분 잘 체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요. 이때 A와 B의 질량은 각각 M으로 똑같습니다. 요 M이 지금 주어져 있다. 오케이? 좋아요. 이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 요 각의 탄젠트 값. 자, 요 각의 탄젠트 값. 이 탄젠트 세타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같이 가볼게요. 너무 중요한데. 자,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실의 연장선을 그어봐. 작용선을 그어봅시다. 연장선인 작용선을 그어보세요. 쭉 그었어. 이렇게 쭉 그었어. 그었어. 여기도 그을 수 있겠죠. 쑥 그었어. 이렇게 슉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이 바로 우리는 작용선의 교점이 되겠고 이게 바로 뭐와 맞는다? 이 막대 M과 이 물체 M의 질량 중심, 요 질량 중심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나면서 뭐가 된다? 우리는 작용 중심이라 볼 수도 있고 여기가 바로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 막대를 가만히 보면 막대는 우리가 이미 질량 중심이 얼만 줄 알아? 어딘 줄 알아? 왜냐면 막대의 길이가 4L이네? 4L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비는 요 천장에서 묶인 요 길이비를 활용하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정말 위험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자, 편의상 P에 작용하는 힘을 TP라 두고요, Q에 작용하는 힘을 TQ라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요 TP의 X 방향 힘 얼마지? TP 사인 세타. TP 사인 세타 구해야 되고, Y 방향이 얼마죠? TP 코사인 세타죠. 오케이. TP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를 구해서 TP 코사인 세타분의 TP 사인 세타를 구하면 끝납니다. 맞죠?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문제 풀때 훈련했다. 그쵸? 자, 지금 현재 이 TQ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막대와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네. 그러면 얘의 작용선을 쭉 그었을 때요 작용선과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때 회전축이 수직인, 즉 팔의 길이가 수직인 걸 찾아야 돼. 수직인 거 이렇게 그었을 때딱 수직이 될수 있겠다. 수직. 좋아.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총 60도네. 그럼 30도네. 얘도 지금 이루는 각이 얼마냐면 30도네. 30도. 자, 얘가 지금 4L이기 때문에 요 팔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L이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아, Q가 만드는 여기를 회전축을 잡았을 때이 Q가 만드는 위로 자기가 당기는 즉 시계방향 토크는 얼마가 되냐면 TQ 곱하기 2L입니다. 시계방향 토크 얼마? TQ 곱하기 2L. 요구하고 이게 반시계방향 토크죠? Q가 만드는 건 반시계방향 토크고 시계방향 토크는 누가 만드냐면 이제 이 막대의 무게중심이 만들 겁니다. 그렇죠? 막대의 질량중심. 자, M 더하기 M이니까 총 질량이 얼마다? 2M이죠. 2mg. 요 중력이 토크를 만들 건데 이때도 뭘 찾아야 되냐? 수직인 팔의 길이를 찾아야지. 요것이 지금 수직이죠. 이거 수직. 요 연장선과 이거 수직입니다. 자, 그럼 이게 2분의 5L인데, 지금 얘가 30도니까 얘도 30도죠. 30도. 그럼 2분의 5L의 코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5L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2mg입니다. 따라서 얼마? 2mg 곱하기 2분의 5L 곱하기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이다. 따라서 우리가 TQ 구해진다. 자, TQ는 얼마냐면, 2 하나 약분하고, L 없어질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없어지게 되면은, 4분의, 5루트 3mg가 TQ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TQ네. 판단됩니까? 좋아요. 자, TQ를 찾았으니, TQ의 X방향 성분을 구하자. TQ의 X방향 성분은 TQ 코사인 60.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다? 8분의 5루트 3. 8분의 5루트 3mg가 되겠고, 그쵸? 그리고, 얘의 사인 y 방향 힘 y 방향 힘을 찾기 위해서는 요거에 사인 60을 곱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죠? 8분의 15mg. 오케이, 따라서 얼마다? y 방향 힘은 8분의 15mg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두힘 Q의 X 방향 힘과 Y 방향 힘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TP 사인 세타 바로 나오지? 자, 갑니다. TP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요 X 방향 힘과 Q의 X 방향 힘이 같아야 되겠죠. 8분의 5루트 3. 8분의 5루트 3mg가 되겠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TP 코사인 세타는 요 Q에서 Y 방향 힘인데, 이 Y 방향 힘과 요 힘의 합이 얼마냐면 2mg입니다. 그쵸. 따라서 요 TP 코사인 세타는 2mg에서 요 힘을 빼야 돼. 따라서 얼마? 2mg 마이너스 8분의 15mg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입니까? 8분의 mg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끝나요. 오케이? 따라서 오케이. TP 사인 세타는 8분의 얼마? 8분의 5루트 3mg. 그리고 TP 코사인 세타가 얼마지? 사인 세타가 8분의 5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mg다. 오케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보이지? 자, Y 방향 힘 B가 1대 15입니다. 왜? 그럼 이 거리비가 15대 1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힘의 비가 얼마다? 1대 15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해서 요 질량 중심 거리 가지고 Y 방향 힘 구하면은 실수하기 정말 좋습니다. 해서 길어졌을 때 그러면 안 되고 만약 막대가 천장과 수평하다면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때는 질량 중심 거리비가 바로 이걸 가지고 Y 방향 힘 찾으면 되는데 근데 길어져 있다면은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비율이 아니고 어떻게? 실제로 이 각도 정보, 이 도형의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Y 방향 힘을 찾아줘야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국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뭘 구한다? 탄젠트 세타기 때문에
TP 코센서타분의 TP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탄젠트 세타.

갑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TP 코센 세타분의 TP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5 루트 3이 되겠죠. 5 루트 3. 자, 얘로 나누면 되겠지. 해서 5 루트 3이 답이 나오게 되고 너무 좋은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중요한 것, 여러 가지 포인트가 너무 다 있어요, 여기에. 이 문제 하나 풀줄 알면 여러분 진짜 돌림은 잘하는 겁니다. 즉,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고 힘이 지금 막대와 기울어져 있으니 어떻게 한다? 5. 요 힘을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수직인 팔의 길이를 구해서 돌림인 평형 딱 쓴다. 요거 한 개가 되게 중요했고, 이걸 통해서 TQ를 구한 다음에 X방향, Y방향 구하면 끝나죠.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 코센 세타 구해가지고 탄젠트 세타 구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한 번만 점검합니다. 막대가 천장과 수평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막대의 질량 중심한다고 해서 Y방향 힘 바로 비율 구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TQ를 구해서 구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꼭꼭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루트 3, 5번으로 구했고,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또 기출문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 하나 풀고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상당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0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별표 치시고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라지 M인 막대와, 라지 M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질량이 스몰 M인 구슬이 맞닿은 채로 수평한 천장에 연결된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다. 이때, 막대와 구슬이 맞닿은 지점은 막대의 중심점이랍니다. 이렇게 중심점이 있죠. 이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무 중요하다. 물어보는 거잘 봐야 돼. 스몰 M분의 라지 M. 즉, 구슬의 질량분의 막대의 질량의 비율, 요것이 얼마게라고 지금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 무슨 센스냐? 지금 물어보는 정보가 뭐냐면, 스몰 M분의 라지 M, 즉, 질량에 대한 걸 물어봤거든? 질량에 대한 걸 물어봤어. 즉, 얘와 얘의 중력, 또는 얘의 중력과 얘의 중력이 만드는 토크를 활용하면 되지, 요 장력은 굳이 우리가 중간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쟤를 하지 않는 다음에 얘만 찾으면 되게 계산이 편할 것 같잖아. 물론 우리가 정석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얘 비율을 찾으려면 장력도 찾아서 토크 평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보고 싶냐, 여러분? 같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요 장력을 한번 소거시켜서 장력을 없앤 다음에 요 질량만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자, 이제 연장선을 그어 볼게요. 자, 요 장력의 작용점으로부터 생기는 연장선, 작용선이라 부르죠. 이 작용선이 있고, 자, 요 실도 작용선이 있겠지. 작용선을 그어. 약간 그냥 삐뚤하게 그을게요. 이 작용선이 있겠죠. 이 작용선이 만나는 점, 여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아,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부채 것처럼 보이지만, 자, 눈속입니다. 직선이야, 직선. 직선. 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외워. 아, 이게 직선이구나. 마음이 착한 친구들은 직선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 딱.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어떤 마법이 보이냐? 자, 요 작용선과 이 작용선이 만나는데, 작용선이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장력에 의한 돌림힘을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 되게 편하죠. 오케이. 요 장력에 의한 돌림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의, 이 물체들의 중력에 의한 토크만 구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봐요. 일단은 이 라지엠이죠. 라지엠에 의한 중력 mg가 있겠죠. 요구에 의한, 자, 요구에 의한 토크가 있을 것이고, 얘가 회전축이기 때문에 이 회전축으로 이 중력 mg는 시계방향 토크를 만들 거고, 두 번째, 구슬이 만드는 수직항력이 있어. 구슬이 만드는 수직항력 n이 있는데, 이 수직항력은 얘를 회전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반시계방향 토크를 만들겠죠. 요 토크만 비교하면 끝납니다. 그럼 다 끝, 게임 끝. 오케이? 자, 그럼 n을 찾아야 돼, 여러분. 한번 봅시다. n을 찾기 위해서 여기 장력 T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중력 mg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수직항력 n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수직항력은 이 실과 나란한 상황인데, 얘가 30도를 이루기 때문에, 얘도 지금 30을 이룰 거기 때문에 중력을 슉 그었을 때 얘가 30을 이루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30이기 때문에 얘도 30이겠지. 아, n과 이 장력의 크기가 똑같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mg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올리고, 얘도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요 장력과 이 수직 강력 N, 요 합력이, 요거 합력이 지금 뭐가 된다? 요 중력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mg.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얘와 똑같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 수직 강력, 요 중력이 있고 지금 얘와 얘의 합력이 딱 버텨주고 있는 구조인데, 그러면 요 mg의 절반, 2분의 mg죠, 2분의 mg. 요거, 요거. 2분의 mg. 따라서 지금 얘가 30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n은 얼마가 되냐? 자, 이게 얘가 2분의 mg이기 때문에 여기 n에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개 2분의 mg다, 그쵸? 따라서 n을 구하게 되면 n 값은 얼마냐면은 3분의 루트 3 mg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오케이? 3분의 루트 3 mg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이제 회전축을 잘 설정했으면 여기가 회전축이고요. 이 전체 길이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라고 둡시다. 2. 2라고 둔 상태에서 돌림이 평형 값이다. 자, 시계방향 돌림이면 라지 mg가 만들죠. 얼마? mg 곱하기. 자, mg 곱하기. 시계방향 토크는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자, 거리가 얼마냐면, 자, 여기서부터 수직한 거리를 구해야 돼. 자, 이 길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요 각도가 30도다,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따라서 얼마? 라지 mg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지금 시계방향 돌림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반시계방향 돌림이면 갑시다. 반시계방향 돌림이면 요거죠, 요거, 요거. 수직한 게 n. 3분의 루트 3 mg. 이게 반시계방향 돌림임이고, 여기에 수직한 팔의 길이는 바로 1이다, 1. 그렇죠? 왜냐면 전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얘가 1이죠. 수직한 팔의 길이. 요 n과 수직한 팔의 길이는 l, 라지 mg와 수직한 팔의 길이는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요거가 되겠지. 따라서 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토크죠. 얘는 시계방향 돌림임이고, 반시계방향 돌림임은 3분의 루트 3mg 곱하기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m분의 라지 m은, 자, 여기서 루트 3 사라지겠죠. 따라서 m분의 라지 m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3분의 2니까는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 되게 중요한 것. 자, 여기서 여러분 곡선이 아니고 작용선을 그었는데 공간상 이렇게 휘어지게 그렸습니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이 장력의 토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질량만 비교할 수 있다. 그쵸? 해서 이 막대의 중력이 만드는 시계방향 토크. mg, 라지 mg 곱하기 요 수직인 팔의 길이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시계방향 토크고 얘가 반시계방향 토크. 수직한 경 n을 구해가지고 이 n의 수직한 팔의 길이가 요거죠. 요거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찾으면 아주 간단히 끝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도 결국은 없애고 싶은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전축을 요 작용선과 나란한 곳에 회전축을 잡았다라고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풀었고요. 해서 2차원 돌림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잘 생각해야 될 것, 회전축 힘과 수직인 팔의 길이를 구하라. 그리고 회전축을 잘 설정하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무라이즈 퀴즈 한번 풀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왕 퀴즈 나갑니다. 힘이 막대와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작용할 때 돌림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성까지의 무슨 거리에 곱각하냐? 이거죠. 수직인 거리입니까? 평행인 거리입니까? 일정한 각을 이루는 거리입니까? 우리 계속 강의 듣는 친구들은 바로 알겠죠? 이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하고 또 소통하면서 또 재밌는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에 수능 완성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과서 대단원, 2단원, 인류의 삶과 수산원이죠. 수산업 단원의 핵심 개념 정리 및 기출 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꼭 한 문항씩 나오고 있죠. 해양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에너지 자원의 종류는 조석 에너지는 우리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청정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력 발전. 그래서 조력 발전은 반드시 댐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내는 게 조력 발전이 되겠고요. 조류 에너지는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바닷물의 수평 흐름이죠. 수평 흐름,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평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 발전해 내는 게 조류 에너지고, 조류 에너지를 이용한 게 조류 발전이죠. 조류 발전입니다. 자,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게 파력 발전이죠. 그래서 파도에 의한 수면의 상하 운동을 이용해 동력을 얻어내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발전이 온도차 발전입니다. 그래서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주로 13도씨 이상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곳에 해수 온도차 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 발전하는 청정 에너지를 얘기한다. 자, 염분차 발전이라는 것은 담수와 해수 사이의 염분차에 의해서 삼투압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이라고 얘기하죠. 기수역의 염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게 염분차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우리 각각의 저서 생물과 유용동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서 생물은 해저 바닥이나 안에 사는 생물을 얘기하는데,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저서 식물, 해조류죠. 그래서 해조류는 몸 색깔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녹조류는 청각팔의 매생이, 갈조류는 모자완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참김, 방사무늬김, 우뭇가사리를 홍조류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유용동물은 우리가 물고기류 두 종류, 포유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물고기류는 원구류, 입이 둥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구류 또는 턱이 없다라고 해서 무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먹장어나 칠성장어가 원구류에 해당하고요. 자, 뼈가 부드러운 뼈로 구성된 연골오류와 딱딱한 뼈로 구성된 견골오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골오류는 백상아리나 홍어, 그다음에 견골오류는 갈치, 고등어, 참돔 등이 견골오류에 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두 종류는 팔이 10개인 거와 팔이 8개인 걸로 구분이 되는데, 10개인 걸 시반유, 8개인 걸 파란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반유는 갑오징어, 오징어, 꼴뚜기가 해당되고, 파란유는 문어와 낙지가 파란유에 해당됩니다. 자, 포유류는 고래류, 기강류, 해유류로 구분이 되는데, 주로 포유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물고기류와 같이 섞어서, 예를 들면은 견골오류를 물어보는데 포유류의 특징을 답지에 제시한다거나, 포유류를 제시문으로 제시하면 유용동물의 특징을 답지로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포유류는 허파로 숨을 쉰다라거나, 젖으로 새끼를 기린다거나, 또는 체온이 변하지 않은 종원동물이라거나, 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갑각류는 새우개, 가재 등이 갑각류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어업 부분의 내용인데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집어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어류의 가정은 어근 탐색 집어, 어획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집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직구집, 차단유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고, 예로도 많은 어업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집은 자극원 쪽으로 모이는 거, 구집은 자극원 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차단 유도는 길목을 차단해서 그물 안쪽으로

유도화해서 어획의 성립을 높이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어획은 마지막에 잡아 올리는 과정을 우리가 어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주요 어구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이용하는 게 낚기어법이죠. 줄 하나를 이용하는 걸 외줄낚기, 그 다음에 배를 끌면서 대상 생물을 잡는 것을 끌낚기라고 하는데, 끌낚기는 주로 포획성이 강하거나 또는 먹이에 대해서 먹이를 쫓아가면서 잡아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 생물을 끌낚기로 잡고요. 자, 주로 다랑어나 다랑어를 잡는 방법 중에 연승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연승은 모리줄과 아랫줄로 구성된 긴 줄을 쭉 투승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줄을 걷어들여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대상 생물을 낚시로 잡는 방법이 주낙 연승이고요. 주낙 연승은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에 따라서 표층에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저층에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오징어 체납기처럼 선주낙. 그래서 오징어 체납기는 선주낙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물을 이용하는 어구어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그물은 대상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것을 우리가 걸그물이라고 하고 자망이라고도 얘기하죠. 대상 생물을 둘러쳐서 잡는 것, 두리꺼물, 둘러친다고 해서 두리꺼물이라고 얘기하고 두리걸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두리걸그물은 걸그물이죠. 걸그물의 종류 중에 둘러친 다음에 우리 구집에서 얘기했죠. 모여있는 물고기 가운데에서 참대로 위협하게 되면 모여있는 물고기가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둘러치는 그물 쪽으로 가게 돼서 꽂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러친 다음에 꽂히게 해서 잡는다 해서 두리걸그물이라고 얘기하고 선망과 자망을 합쳤다고 해서 선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 생물을 그물에 얽히게 해서 잡는 걸 얽개 그물이라고 얘기하죠. 자, 함정어법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정어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인함정, 유도함정, 강제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함정, 그물이죠. 어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유인해서 들어가게 한다. 대표적인 게 통발이죠. 통발 안에 먹이를 설치한 다음에,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구가 넓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출구는 좁게 만들어 놓으면 못 빠져나오죠. 못 빠져나옵니다. 깔때기 모양이라서.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잡는 걸 통발, 유인함정류라고 얘기하고요. 자, 유도함정류 정치망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길그물입니다. 길그물 차단 유도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비탈그물을 통해서 이게 허통과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통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를 보면 입구가 굉장히 넓죠. 근데 빠져나오는 여기는 굉장히 또 작습니다. 그래서 원통 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미로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구어법을 유도함정어법이라고 얘기하죠. 정치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서해안의 빠른 물살에 의해서 유역 능력이 약한 오류들이 강제로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강제 함정류고요. 대표적인 게 안강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리꺼물 우리 선망이라고 얘기하죠. 둘러쳐서 잡는 겁니다. 어근을 둘러쳐서 잡는 거. 주로 두리꺼물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고기들이 대상 생물이 모여서 군집 생활을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두 척이 둘러치면 쌍둘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척의 배는 그물을 잡고 있고 한 척의 배가 이렇게 둘러치면 외둘이 선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망은 그물을 둘러쳐서 잡는 어구어법이라는 거. 자, 끌그물은 그물을 일정 시간 끄는 거죠. 그래서 두 척의 그물이 그물을 끌면 쌍끌이 기선저임망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척의 배가 끄는 것을 우리가 오토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토트롤 같은 경우는 전개판을 가지고 있죠. 전개판. 그물을 전개시키는 판이라고 해서 전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대식 기계화된 어학어법 중에 하나가

오토트롤 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끌그 물을 우리가 애망 어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오거법 정리했고요. 우리 양식에 대해서 유형동물의 양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식은 둑 안에서 대상 식물을 키우는 걸 정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유수식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물 위에 수로에서 대상 생물을 키운다. 그래서 정수식의 키포인트는 물이 줄어든 만큼 보충한 거고, 유수식의 키포인트는 물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산간골짜기, 용천수, 그다음에 송어 등 내수성 어류를 양성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가두리 양성 방법의 키포인트는 가두어서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용전산소 공급과 대산에 높은 물 배출이 용이하다. 그 물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활동성이 강한 오류를 양성한다. 순환 여과식은 한번 사용한 물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액수를 여과제에 걸러 계속 사용한다.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고 시설비가 대신에 많이 소요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로 운반, 살아있는 어류죠.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는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충하고, 오물을 제거해야지만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운반할 수 있다. 자, 사료 개수라는 것은 양식 동물에게 공급한 사료의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을 얘기하죠. 그래서 양식 동물의 무게, 1단위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사료의 무게를 얘기하죠. 건조량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료 개수 구하는 공식, 사료 효율 구하는 공식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은 가열 살균법, 조온 저장법, 건조 및 탈수에 의한 방법, 삼투압에 의한 방법, 산첨가에 의한 방법, 훈전 처리에 의한 방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내용을 우리 정리를 했었고, 기출문항도 풀어봤습니다. 자, 수산식품의 가공 중에 우리 가공품을 보면은요, 건제품은 우리가 말리는 거죠. 말린다. 그래서 어패를 해줄 위해 수분을 적게 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생육과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저장하는 게 건제품이고요. 자, 훈제품은 목재를 불완전연소시켜서 발생되는 연기의 어패를 쐬어서 건조시키는 게 훈제품이다. 훈제품의 키포인트는 보존성보다는 풍미의 목적을 둔다라는 게 훈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염장품은 삼투압에 의해서 식염의 탈수 작용으로 원료 중에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서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게 염장품이고, 자, 어떻게 염장하느냐에 따라서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으로 이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젓갈은 어패류의 근육 및 내장에 식염을 가한 거죠. 식염을 가해서 부패를 억제하면서 분해 숙성시켜서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한 우리 고유의 전통 수산 발효 식품이다. 전통 수산 발효 식품 젓갈 액젓식혜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우리 어묵 연제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육에 소량의 소금을 넣고서 고기가리한 육을 가열해서 탄력 있게 계라시킨 제품을 어묵이라고 얘기를 한다. 품질 결정 요인은 탄력에 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수산식품, 가공식품까지 정리를 했고요. 기출문항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계 자원, 해양 광물이라든지 수산 생물과 관련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상황에서 A군이 완성한 도감에 속한 해양 생물들의 공통점은, 자, 가오리와 상어는 연골오류입니다. 연골오류. 즉, 연골오류에 대한 특징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턱이 없다. 이거는 무왕류, 원구류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허파로 호흡한다. 허파로 호흡하는 것은 포유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뼈가 연골로 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체온이 서식수온에 따라 변화하는 변온동물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ㄷ과 ㄹ이 맞는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저서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우리 앞쪽에서 우리 저서 식물

색깔은 녹조류, 갈조류, 색깔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를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초록색이며 녹조류죠, 녹조류. 녹조류, 뿌리와 줄기입에 분화는 되지 않았다. 전연안에 분포하며 감촉은 부드럽고 형태는 사슴뿔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청각입니다, 청각. 녹조류의 하나인 청각이죠. 자, 저서식물 중에 녹조류, 청각에 대한 설명으로 꽃이 핀다. 꽃이 피는 건 우리가 현화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조류에 대한 내용이죠. 현화식물과 해조류는 틀린 거죠. 관따발이 있다. 이것도 현화식물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광합성을 한다. 해조류에 대한 특징이고. 이 청각은 녹조류에 속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음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자, 수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사진만 보더라도 망간 단계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바닷속의 검은 황금 망간 단계, 망간 단계. 망간 단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해양 광물 자원이죠. 자, 챌린저에 의해서 대서양에서 최초로 발견되고 대개 지름 5에서 15cm의 감자처럼 생긴 외형을 가진 금속 산화물이다. 나이테 모양이 있다. 나이테 모양이 있죠. 40여 종의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러한 망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기조절적인 자원이다. 자기조절적인 자원은 생물 자원입니다. 생물 자원. 틀린 내용이고요. 주로 심해저에 분포한다. 심해저 바닥에 분포한다. 맞고요. 화력 발전의 주연료로 사용한다. 이거는 석탄에 대한 내용이죠.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망간이기 때문에 망간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력 시험 문항인데, 자, 유용동물 중에, 제시물을 유용동물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보기 위해서 찾는 문항이죠. 자, 그림을 보면 대형 다랑어입니다. 자, 땡땡시에 개최된 EX포를 기념하기 위해 태평양의 준악, 아까 연승이었죠. 준악으로 오획한 무게 300kg의 거대한 물고기를 해체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다랑어의 해체 작업이 이벤트로, 진행했다라는 거죠. 고급 횟감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골어류는 몸 길이가 최대 3m, 유선형의 체형, 빠르게 유영, 아가미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끊임없이 유영해야만 호흡을 할수 있다. 그래서 다랑어의 특징에 대해 제시되어 있고요. 턱이 없는 거는 무왕류죠. 무왕류. 원구류입니다. 네, 틀린 내용이고요. 딱딱한 뼈를 가진다. 경골오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젖을 먹어 새끼를 기르는 것은 포유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경골오류, 다랑어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겨울철 동해안을 대표하는 냉수성 어류 중 하나인 도루묵은, 비리지 않고 부드러운 고기 맛과 톡톡 씹히는 알이 별미이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로 우리나라에게 익숙하다. 자, 이 유형동물은 턱을 가지며 턱이 있고 매우 단단한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이다. 이 동물은 수산자원 회복사업 이후 어획량을 늘리기도 한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도루묵이죠. 도루묵. 도루묵은 턱이 있고 경골오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윗글에 나타난 유용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식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한다. 변온동물이다. 유용동물이기 때문에 변온동물이다. 1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나온다. 이건 포유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외투광 속의 물을 분사하여 이용한다. 이거는 두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틴과 단백질로 결합된 외골격을 가진다. 이건 갑각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플리 수도는 조에아의 위상을 보완한다. 이것도 갑각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형동물 중에 도루묵, 경골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죠.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형 문항이고요. 자, 2단원에 우리 제일 마지막 단원 수산업 정보 분야도 같이 세트형으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자, 윗글에 가에 나타난 수산업 정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정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나와 있는 것은 연도별

여행량이죠. 연도별 여행량은 통계 정보입니다. 통계 정보.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통계 정보를 찾는 문항이죠. 자, 업종별 수산물 생산량 통계 정보이죠. 해역별 조속예보 자료, 이거는 관측 정보입니다. 관측 정보고요. 행정구역별 어업인수 통계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 시 통계 정보고,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표시한 수산물 이력, 이거는 소비자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과 디귿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자, 이번 문항부터는 해양 에너지 자원에 대한 문항이네요. 자, 해양 에너지 발전에 관한 조사 보고서이다. 우리 앞쪽 전 시간에 우리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어떤 해양 플랜트냐를 물어보는 문항 풀었고요. 그중에 한 문항인데, 자, 이 해양 플랜트는 해상 풍력 발전이죠.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고 조속 회전 운동 에너지는 중속기의 기여를 통해 발전용 고속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다. 자, 위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땡 건설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력 발전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시어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것도 조력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력 발전에 비해 대기 오염 발생이 적다. 자,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택지는 디귿 하나밖에 없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발표하는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의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표층수로 액체 상태에, 표층수로, 따뜻한 표층수로 액체 상태의 작동체를 액체에서 기체로 만든 걸 우리가 기하라고 얘기를 하죠. 기하기에서 기하시키고, 기하된 작동체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심층수로 다시 기체 상태의 작동체를 다시 액화시킨다. 액체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층수의 따뜻한 물과 심층수의 차가운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거, 온도차 발전이죠. 그래서 자, 1. 발전량은 조류 세기에 비례한다. 이건 조류 발전이죠. 틀린 내용이고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수역에 설치한다. 염분차 발전입니다. 수심에 따른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한다.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한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나라 울돌목의 시험 발전소가 있다. 조류 발전이죠. 형식에 따라 가동 물체형, 진동 수중, 월파형, 파력 발전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은 3번이죠. 수심에 따른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다. 자, 다음 문항부터는 우리 어구어법 문항이네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전통 어구어법과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살은 대나무 갈대 등으로 엮은 발을 둘러치거나 돌을 쌓아서, 자, 밀물 때 연안으로 밀려든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통 어구어법이다. 함정어법이죠. 이 어구어법은 16에서 17세기 이후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수심이 얕고 많이 잘 발달되어 설치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상업 발달로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해안에는 주벅 또는 주목망, 남해안에는 장살 등 변형된 어살 형태로 나타나는 조선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하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자, 빠른 물살에 의해서 한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강제함정어법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제시문이. 자, 자루금을 끌어서 대구를 잡는다. 이거는 끌금을어법이죠. 트롤어법 또는 끌금을어법입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원뿔형 그물을 덮어 씌워서 은어를 잡는다. 덕그물에 해당되는 거죠. 긴 네모꼬리 그물을 둘러쳐서 다랑어를 잡는다. 두리꾸물어법, 선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릿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오징어를 잡는다. 오징어는 오징어, 체납깁, 선준하게 대한 내용입니다. 조류에 의해 조기가 떠밀려 그물에 들어가게 하여 잡는다. 안강망이죠. 안강망은 강제함정어법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강제함정어법.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어구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금어기가 해제되고 좀처럼 잡히지 않던 오징어 여행량이 최근에 상

활기를 띠었다. 자, 오징어 잡이는 밤에 집어등을 켜고 낮에 깊은 바다에 머무던 오징어를 수면 가까이에 모이기 위해서 선준악으로 채워넣는다. 체납기죠. 오징어 체납기를 제시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오징어 체납기는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한다. 가짜 미끼를 사용합니다.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다. 집어의 방법은 유지배에 해당한다. 집어등을 켜고 집어등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니까 유지배에 해당하죠. 맞는 거고요. 생물의 식이 본능을 자극하여 조업한다. 자, 오징어가 먹이를 먹으려는 본능. 그래서 불빛에 의해서 그 낚시가 먹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는 본능을 이용한 거다. 맞는 거고요. 함정을 설치한 후 강한조류를 이용하여 조업한다. 이거는 안강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오징어 체납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선택지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입니다. 다음은 오로실습 과정이다. 실습 절차에서 알수 있는 집어 방법이 적용된 어업의 사례로 옳은 것은 어떻게 집어했느냐? 자, 체납기 어업법 마찬가지로 오징어 체납기의 실습 절차가 쭉 나와 있고요. 자, 출항 전에 점검하고 어조항 이동, 어군 탐지하고 어군의 존재 의무를 확인하고 풍향, 풍속, 위향, 유속을 고려해서 물속에 펼치는 물돛을 수중에 투입하고 집어등을 켜고 자동 조획기를 이용해서 오징어를 잡는다. 집어등이니까 유집에 해당되는 거죠. 보기 선택지에서 유집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극원 쪽으로 모이는 것, 통발에 미끼를 넣는다. 자, 미끼가 자극원이죠. 그래서 모이는 거니까 유집에 해당한다. 문어잡이에서 단지를 이용한다. 문어가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하는 거죠.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습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유집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치방에서 길그물을 설치한다. 차단 유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트롤어업에서 후리줄을 이용한다. 이거는 구집. 후리줄이 계속해서 해저를 때리면 그 자극에 의해서 놀란 물고기가 도피하게 되고 뒤쪽에 오는 그물로 빨려 들어가기 해서 잡는 거니까 구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유집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기역 니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력 시험인데요. 안강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안강망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고, 안강망은 일본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을 쓰자라는 거죠. 자, 바닷말 나들이라고 해서 땡땡은 안강망입니다. 그래서 안강이라는 것은 아귀의 일본어야. 그래서 앙코우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식 표현이 안강망은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안강망의 어원은 어구의 모양이 마치 움직이지 않고 입만 크게 벌려 고기를 잡아먹는 아귀의 모습과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안강망에 조업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고정자루꾼물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안강망을 고정자루꾼물로 바꿔 사용합시다. 강제함정어법에 해당하는 거죠. 유인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틀린 내용이고요. 어구는 머리줄과 아랫줄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연승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형능력이 약한 어류를 대상으로 한다. 강제함정어구는 빠른 조류에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3번이 안강망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나라 동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법이다. 서해에서 사용하고 구물코의 크기를 대상어종의 아가미 둘레알 지식이다. 이거는 자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안강망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3번.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 자, 저렇게 모여 있는 다랑어를 어떻게 잡나요? 자, 다랑어를 잡는 어구 어법이고 헬리콥터도 보이고요. 둘러쳐서 잡는 거니까 다랑어 선망에 대한 내용이죠. 다랑어 선망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항이죠. 끌그물 어법으로 분류된다. 두리꺼물 어법으로 분류되죠. 정개판을 사용하여 그물에 입구를 펼친다. 이거는 트롤 어법이죠. 애망의 일종인 트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네트 존대를 이용해 그물의 침강 상태를 파악한다. 선망에서 그물의 침강 상태를 알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기기는 네트 존대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무리를 지어 회유하는 어종을 어획 대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다랑어 선망의 선망 어업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글쓴이가 모기를 피한 방법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 집어 사례로 가장 직전한 것은 집어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어촌 마을을 방문했는데 후리꾼을 체험을 했다. 근데 모기에 물리면 피부가 볼라 며칠씩 고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를 뿌려줬다? 모기 기피제를 뿌려준 덕분에 모기에 물리지 않았다. 모기 기피제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근데 모기는
목이 기피제로 모이는 게 아니고 기피제니까 자궁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구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농어준학업에서 미끼를 사용한다. 미끼는 모이는 거니까 유집이죠. 유집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문어단지업에서 단지를 이용하는 것도 유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숭어선자망업에서 참대를 위험하는 것은 구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꽁치봉수망업에서 집어 등은 유집에 해당됩니다. 유집. 방어정치망업에서 길기물은 차단 유도에 해당된다. 그래서 구집에 해당되는 것은 선자망에서 참대로 조업하는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문항까지가 어법 문항이었고요. 다음 문항부터는 우리 기기와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원리를 이용하는 기기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자, 자동차가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삐하고 경금을 울려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다. 여기에 사용된 센서는 송신부에서 발사된 음파가 수신부로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 음파를 사용하는 기기는 어떤 거냐를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죠. 자, 음파를 사용하는 거, 초음파, 네트 레코더와 어근 탐지기죠. 네트 레코더는 트롤 어업에서 어구의 전개 상태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네트 레코드고, 어근 탐지기는 어근의 존재 유무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음파를 사용하는 거고요. 트롤 인치는 트롤 어구에 끌줄과 후리줄 그물을 감아 들이는 장치고요. V형 양망기는 선망에서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사용되는 장치가 V형 양망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어구 전개 실습 과정이다. 절차 3에서 사용한 기구로 오른 것은, 자, 선망이네요. 선망 어선의 그물 길이 1500m, 높이 100m를 준비한다. 어근의 위치를 찾은 후 투망한다. 그물의 발줄, 뜸줄은 그물 위쪽, 발줄은 그물 아래쪽입니다. 그물 아래쪽 줄에 설치된 3개의 발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용해서 그물이 얼마만큼 가라앉았느냐, 둘러친 그물이 얼마만큼 침강했느냐, 그 깊이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물의 침강 상태를 파악한다. 뭐냐? 네트 존대죠. 네트 존대. 1번이 정답이고요. 네트 레코더는 트롤, 네트 존대는 선망.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생물 양성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병원 생물의 종류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식 생물 질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저수온기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되었으며 본격적인 수온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자, 봄이 되어 수온이 상승하면 생물의 활동성은 높아지고 사료 섭취량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저수온기 동안 소화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양식 생물이 수온 상승기에 사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장애와 함께 세균성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균성 질병. 그래서 제시문은 세균성 질병과 관련된 거죠. 이 질병은 병원성 세균이 생물의 체내에 침입해 다양한 감염 증세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세균성 질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지에서 세균성 질병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뱀장어의 백점병은 백점충에 의한 거니까 기생충병이죠. 잉어의 장포자충도 기생충병입니다. 요두 개는 기생충병에 해당되는 거고요. 넙치 에드워드병이 세균성 질병이고요. 세균성 질병이고, 농어의 림포시스티스병,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성. 그래서 세균성 질병은 2번, 넙치 에드워드병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자, 화로 운반 실습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습 보고서의 일부이다. 자, 과정 1을 수행하는 것. 과정 1은 운반 전 3일 동안 조피볼락 치어에게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자, 기억, 활어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억밖에 없네요. 활어의 호흡 활동을 증가시키기

줄이기 위한 것이다. 수존의 영양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금식시키는 것, 즉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1번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고.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자, 다음 사례에서 청년 기업이 구축한 양식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양식장은 한번 사용한 물을 여과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자, 그래서 기억, 적조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죠. 폐쇄적 양식장이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폐쇄적 양식장으로 분류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산의 풍미, 그물코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이거는 해산, 가두리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과 관련된 것은 3번, 니은, 디귿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사료 개수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사료 A 공급 수조와 사료 B 공급 수조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사료 A, 사료 B의 사료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사료 A의 사료 개수는, 자, 증용량분이니까, 100에서 100, 마이너스 50에서 사료 공급량 100을 하면 2가 되고요. 사료율은 50%가 됩니다. 사료 개수는 90에서 50을 빼는 거죠. 90에서 50을 빼도 똑같이 사료 공급량 100을 하게 되면 사료 개수는 2.5가 되고요. 사료 효율은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40%가 되죠. 자, 사료 A의 사료 개수는 1.5이다. 2죠. 틀린 내용이 됐고요. 사료 A의 사료율은 40%이다. 50%가 되고요. 사료 B의 사료 개수는 2.0이다. 2.5죠. 사료 B의 공급 수조의 증용량은 50kg이다. 40kg입니다. 90에서 50을 빼는 거니까. 사료 A는 사료 B보다 사료율이 높다. 사료 A 50, 사료 B는 사료율이 40이기 때문에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수산생물 양성 방법인데 2026학년도 대학수학용 시험 문항이네요.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시설물 수산생물 가두어서 양성하는 거 해상 가두리죠. 해상 가두리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적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방적 양식장이죠. 받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사육수의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죠. 개방적 양식, 자연에 열려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사 노폐물은 그물 통해 배출된다. 맞는 얘기고요. 태풍의 피해가 적은 내만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 적지에 대해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문항이네요. 자, 다음 실험을 통해 확인된 어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쭉 유관 검사, 현미경 검사, 진단 키트 검사까지 해보니까 1위도 바이러스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이다. 그러면 1위도 바이러스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 자, 전염성이 있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죠. 비기생성 질병에 속한다. 기생성 질병에 속하는 겁니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질병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에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6월, 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물이 계속 흘러오죠. 흐르는 수조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 유수식 양성입니다. 유수식 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걸 찾는 거죠. 기억 유수식 양성 방법이다. 맞고요. 종자를 풀어줬다가 성장 후 다시 잡는 거, 방류 제포식. 틀린 내용이죠.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다. 물이 풍부한 곳에 사용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유수식 양성 방법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다음 상황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기존 사료는 그냥 생사료를 줬고요. 새로운 사료는 펠릿 상태의 배합 사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이 배합 사료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인데요. 자, 기존 사료에 비해 사료의 유실률이 높다. 생사료가 유실률이 높죠. 기존 사료에 비해 상온에서 보관 기능이 배합 사료는 생사료보다 보관 기능이 길다. 자, 고형 사료 형태를 유지해서 점착제가 첨가된다. 잘 분리되지 않게 하나로 잘 뭉쳐질 수 있게 점착제를 배합 사료는 사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합 사료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디귿 2번이네요.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부터는 수산물 가공 분야의 문항인데요. 자, 다음은 해안마을 스탬프 투어 전단지에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전단지에 나타난 기념품의 가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념품은 고등어의 소금을 직접 뿌려 염장하는 강고등어입니다. 강고등어. 염장법을 사용한 강고등어다. 자, 염장법은 삼투작용을 이용한다. 소금을 뿌린 거니까 맞는 얘기죠. 식품 조직에 빈결정이 형성된다. 빈결정이 형성되는 것은 냉각 저장 방법이죠. 틀린 내용이고요. 어체의 수분 활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죠. 소금을 뿌리면 어체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삼투작용을 이용한다. 자, 1번 기억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식품 저장 원리가 적용된 수산식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로체험학습을 방문한 수산물 가공 공장의 참치 통조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다. 참치 통조림, 가열 살균 방법이죠. 집에서 자주 먹는 참치 통조림은 고압에서 가열하여 살균한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고압에서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여 미생물 살균 처리하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저장성과 안전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가열 살균법에 대한 식품 저장 원리는 가열 살균법이고요. 자, 세척 후 해풍에 말린 오징어 건제품이죠. 틀린 내용이고. 명태알을 소금에 절인 명란젓. 명란젓은 젓갈이죠. 젓갈과 관련된 내용이고. 구운 후 레토르트로 처리한 고등어. 레토르트가 가열 살균 장치를 레토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토르트 가열 살균 장치로 처리한 고등어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열 살균 방법을 사용한 거죠.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킨 훈연한 연어 훈제품이고요. 소금 곡률 첨가해 발효시킨 가자미식혜. 젓갈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 수산 발효식품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다음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식품의 가공 원리가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리굴젓에 대한 내용이고, 전통 방식이고 25년 동안 꾸준히 명인으로 지정받았다. 그래서 어리굴젓을 만든 방법이 제시문으로 나와 있고요. 이 어리굴젓은 젓갈이죠. 젓갈. 수산 발효식품입니다. 수산 발효식품. 삶은 후 냉풍에 말린 멸치 건제품이고요. 연기를 쐬어 건조시킨 훈제된 훈연품이고요. 삶은 후 가열 살균 장치로 처리한 고등어 가열 살균품이죠. 자, 냉동 공기풀로 해동 성형 가열하여 계라시킨 어묵 연제품입니다. 가자미 어육에 소금 곡류 등을 첨가해 삭힌 가자미식혜 수산 발효식품이죠. 그래서 5번이 젓갈과 같은 발효식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자, 다음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원리가 적용된 수산 가공식품으로 적절한 것은, 자, 반투막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전 시간 경과 후 초음보다 비크 안의 수위는 낮아지고 튜브 안의 수위는 높아졌다. 그래서 이 안쪽에 튜브 안으로 반투막을 통해서 해수의 염분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삼투압과 관련된 내용이죠. 삼투압. 자, 삼투압의 방법이 사용된 거. 한청과 황태는 동검품이죠. 동검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삼투압은 강고등어, 염장을 하게 되면 삼투압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염장 미역도 삼투압이 발생하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삼투압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수산업 정보 분야의 문항인데요. 수산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통계표를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24년 수산물 생산량은 해면 양식이 가장 많다. 해면 양식이 가장 많죠. 맞는 겁니다.

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자, 수출 금액이 가장 적은 품종은 두 종류에 속한다. 두 종류는 시밭류와 파란류가 두 종류에 속하죠. 오징어와 문어를 얘기하는데요. 수출 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오징어인데, 오징어는 두 종류에 속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2023년 대비 2024년에 김의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출량은 3545에서 3389로 감소하였으나, 수출 금액은 792.5에서 797.03으로 증가했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바르게 분석한 거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6학년도 대학 수학여행 시험 문항인데 마찬가지로 제시된 수산물 정보를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자, 2023년 생산량이 가장 적은 것은 홍조류에 속한다. 자, 2023년이 이거죠. 24년이고 생산량이 가장 적은 것은 김이죠. 김이 미역, 다시마에 비해서 생산량이 가장 적습니다. 김은 홍조류에 속하죠. 그래서 홍조류에 속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4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미역이다. 24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57점이고요. 55점이 54점이니까 미역의 생산량이 가장 많네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3년 대비 24년에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김이다. 김이 아니고 감소한 것은 다시마입니다. 틀린 내용이겠고요.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은 미역이 다시마보다 많다. 평균 생산량은 미역이 다시마보다 더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정보를 제대로 분석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우리 대단원, 이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기출 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단원, 3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기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일상도 직장도 대화의 연속이죠. 결국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일도 잘 진행이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한마디의 대화가 평생 내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한마디의 대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는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요즘 내 스스로와의 대화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나의 대화를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대화 공포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 공포증 유발자들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숙취를 유발하는 유형은요, 대화 폭식증 환자의 유형입니다. 사실 저는 전 직장에서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같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 60분 중에 55분을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5분 정도를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점심시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없으신가요? 대화를 지배하고 본인이 모든 대화를 그냥 다 막아버리는 그런 식의 대화 폭식증 환자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 대화의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가장 좋게 평가하면서 나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는 대화의 황금 비율은 3대 7이라고 해요.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 정도 이야기를 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실컷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 나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면서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모든 대화에 있어서 내가 30% 정도만 대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다면 50%는 내가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화 공포증 유발자의 유형은요. 마치 대화를 커터칼로 싹둑싹둑 끊어내는 듯한 그런 커터칼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아니, 아 됐고, 모르겠고, 아 관심 없고,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내뱉으면 결국 상대방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겁내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내 대화에는 내가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공포증 유발자의 세 번째 패턴은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유형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만큼은 옳고 그르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서로 만족을 하고 서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모든 대화에 있어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 상대방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으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똑똑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똑똑해요. 근데 뭔가 그 사람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확 신뢰하기는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일을 맡기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간섭하는 유형입니다. 맡기는 척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그런 유형들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들은요, 매일 감정을 자극하고 억누르고 감정 싸움을 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지시하고 마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면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으로 갑질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이런 부분이죠. 야, 나는 늦어도 되는데 너는 안 되지. 이런 유형이에요. 자기가 정한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무능력자로 치부해버리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쪼우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이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함께 배를 타고 갈 사람은 아니구나. 결국 이 사람은 결과가 좋으면 자기 덕분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남 탓을 하겠구나. 결국 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관계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화도 본인 위주로 폭식하고요. 시간도 나에게 맞춰라. 내가 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를 못 맞추면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에고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관계는 결국은 끝이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100% 다 맞춰주지 않으면, 즉, 내가 그 사람의 완전한 그림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헤지펀드계의 대부죠.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993년 겨울 어느 날, 밥과 지젤 그리고 댄은 내가 직원들과 회사의 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를 저녁에 초대했다. 이들은 먼저 나에게 메모를 보여줬는데, 이 메모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대표에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중역들이 저녁을 초대해서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쪽지를 두 개를 준 것이죠. 첫 번째 쪽지는 이렇습니다. 레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이는 똑똑하고 혁신적이다. 시장과 자금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레이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요구한다. 레이는 팀워크, 단체 소유권 구축,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훌륭한 보상 제공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뭐죠? 당신 똑똑한 건 인정한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진짜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살짝 칭찬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레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이는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쓸모없거나 창피하거나 압도당하거나 왜소하거나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한다. 레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의 말과 행동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직원들의 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근무 의욕도 저하시킨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들으면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사실 꽤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팩트를 퍼붓는데 그게 마치 상대방은 폭행당했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대화가 바로 상어식 대화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상어처럼 상대를 코너에 몰아두고 비교하고 핀잔하고 공격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인 승리감을 맛보는 그런 대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결코 계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 조금 다른 형태로 고래식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래식 대화는 연결의 대화고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어울려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하고 경청하는 와중에 필요할 때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 이 고래식 대화는 단단한 자존감과 절제된 애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와 정서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떠신가요?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대화는 고래식 대화인가요? 상어식 대화인가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고래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아무도 고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일상도 직장도 대화의 연속이죠. 결국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일도 잘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대화는 안녕하신가요? 서초동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새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꾼 대화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3년 9월 어느 날이었고요.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한 2, 3주 정도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던 장인 장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죠. 몬트리올에서 같이 살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한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지구 반대편에서 축하를 해주셨지만 내심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요. 신혼집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30년 된 빌라에 12평 남짓한 작은 방 2개짜리를 전세로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10년 넘게 원룸을 전전해 살아온 우리 둘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신혼집이었지만 막상 장인 장모님께서 캐나다에서 오신다고 하니 사실 그때부터 저도 아내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희는 주말 내내 집을 열심히 쓸고 닦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도록 가구 배치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장모님 그리고 수염을 멋지게 기른 장인어른께서 저희 신혼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잠시 신혼집을 둘러보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건넨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그 한마디가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늘 상대를 사려깊게 배려하는 장모님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었던 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뼈 때리는 말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장모님께서 사위야, 신혼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니 속상하게 라고 말하셨다면 아마 그 순간이 제게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신혼집이 초라하다라는 말 대신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고 표현하셨고 덕분에 아내와 제게 그날은 장모님께 죄송하고도 고마운 그런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법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는 엄마와 매일 격렬하게 싸웁니다. 엄마의 모든 대화를 거부했고 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면 해가 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가 시킨 학습지는 친구들에게 답안지를 얻어서 답을 기계적으로 뺏겼을 뿐이죠. 아이가 6학년 때 진학을 해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16점을 받아왔죠. 공부도 잘하고 반장을 도맡았던 이 아이의 추락에 엄마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첫 아이의 이유 모를 방황에 조바심이 나서 아이를 더 엄마는 야단쳤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와의 관계만 틀어질 뿐 아이는 꿈쩍하지 않았죠. 그때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따로 부릅니다. 이 아이는 보나 안 보나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듣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가 죽어서 갔는데 앉자마자 선생님께서 따뜻한 차를 내주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고 수업 때도 눈이 가장 반짝거리면서 발표하는 사람이 너야 라면서 아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칭찬을 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선생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차가운 나무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참기 힘들 정도로 꺼이꺼이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아이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과 칭찬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렇게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불러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선생님의 진심어린 손길이 아이를 바꾸었고 6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방황을 끝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25년 전에 저이고 그 선생님이 저희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고 그 엄마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극심한 사춘기를 겪는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몰래 찾아가서 나 대신 아이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 때로 우리는 지독하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이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그 시퍼런 멍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마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만이 충족시켜 줄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거죠. 세 번째는요, 인정해주는 사람만 또 인정해줍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또 무시합니다. 결국 인정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업무와 비즈니스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훌륭한 습관을 한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먼저 인정해 줄지를 고민하는 이 습관 한 개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일을 비즈니스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결과는요, 철저하게 좋은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서로가 인정해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이죠. 근데 그 인정의 시작을 좋은 대화로 할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사실 저는 애기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갈 때마다 유독 노키즈존에 저희는 민감합니다. 특히 8세 미만 출입 금지,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 제한,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5인 이상 단체 손님 출입 제한. 이러면 저희 가족은 마치 저격당한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죠? 딱 우리는 5명인데 여기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5인 이상 안 된대요, 그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랑 제주도를 갔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후기가 너무 좋은 그런 프랑스에서 요리를 유학하고 온 주인 부부가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노키즈존 아닌가 봤는데 노키즈존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가도 되나? 라고 해서 찾아가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키즈 카페도 아니랍니다. 이 말에 저는 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품격이 느껴졌고요. 그 말에 있는 그런 은은한 그런 배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노키즈존을 해도 충분할 만한 인기 카페인데, 굳이 내가 노키즈존을 하지는 않을 테니, 당신들도 좀잘 애기들을 돌봐달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말투에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도 우리의 신뢰를 지켜주세요. 라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협상을 조금 더 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그리고 고민들을 물어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습관은 바로 복귀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출퇴근 시간 5분 정도를 할애해서 내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고 떠올려 보고 다시 대화 조각들을 해체시켜 보고 그러면서 애기들이 레고 조각을 다시 만들듯이 요리조리 쌓아 올려보는 그런 방식으로 내 대화를 매일 한번 복기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한 상황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21강부터 25강까지 5강에 걸쳐서 수능 대비 우리 파이널 개념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널 개념 정리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면서 자, 그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들은 절대로 머릿속에서 여러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BS 교재가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 문항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쪽집게는 아니지만 쪽집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문항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개념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문항들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강하고 2강의 내용,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1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발달의 특성과 관련해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발달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세 영역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고요. 인간 발달의 쟁점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발달의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원리는 여러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선생님 지금 원문자 1, 2, 3, 4, 5 쓴 것처럼 답지로 그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의 발달의 원리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달의 원리 뭘까요?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순서가 있었나요? 머리에서부터 발로 가는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몸의 중심에서부터 몸의 바깥쪽으로 발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뭉뚝하게 움직이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분화 발달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 단계 및 영역별 발달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발달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달은 이루어지겠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지 않은 발달의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옆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같은 달, 뭐 같은 날 태어났는데 발달의 자,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달라요. 옆집 아이 나타났는데 우리 집 아이 왜 안 나타났나요? 자, 발달의 개인차 때문입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의 상호 관련성. 이건 뭐죠, 여러분? 요 다음에 배울 발달의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한 영역의 발달이 빨라지게 되면 이 영역의 발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의 발달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영역의 발달도 끌어올리게 되죠. 그죠? 자, 반대로 이 영역의 발달이 지체돼요. 자,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덩달아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발달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지체되는 그런 특성.

성이 나타나요. 자, 왜 그렇다? 서로 영역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발달의 상호 관련성입니다. 자, 마지막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원리는 자, 먼저 분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세분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세분화된 다음에 다시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기능을 하는 통합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발달은 분화하고 이렇게 분화해서 정교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시 통합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또 다른 발달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의 원리는 특히나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발달의 특성과 관련해서 물어본 그런 개념이니까요. 반드시 5개 꼼꼼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발달의 영역 살펴볼까요? 인간 발달의 영역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자, 신체 발달 영역이 있어요. 신체 발달은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인지 발달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은 사고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고 기억하고 지능과 관련되어 있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언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은 사회,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회, 이 영역에 해당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하는 것도 이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서와 관련된 부분도 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성격, 욕구, 동기,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사회 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세 개의 영역은 어떻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발달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발달에 관한 주요 쟁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자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묻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주요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교육과정 변경 이전에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던 중요한 출제 개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패스!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기억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 발달에는 주요 쟁점들이 있어 왔어요. 네 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발달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쟁점이었죠. 그죠? 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싸워왔을 거예요. 유전이 더 중요해, 환경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아니야, 발달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런 단계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져라고 하는 비연속성의 쟁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결정적 시기의 쟁점인데요. 자, 쟁점이라고 하면서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 결정적 시기는 없다. 그냥 쭉 쌓이면서 발달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자,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예로는 우리가 이론에서 다뤘던 로렌츠의 각인 이론, 이런 것들이 결정적 시기에 항상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용이 되니까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해 두는 것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로렌츠의 각인 되는 시기처럼 발달에 있어서 딱 정해진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결정적 시기의 입장인 거고요. 아니야, 그 시기 지난 다음에도 발달할 수 있어라고 보는 것은 결정적 시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다음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입니다. 인생의 초반기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후반기 경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초기 경험 못지않게 후기 경험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초기 경험을 강조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후기 경험을 강조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경험에 결핍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기에 그런 결핍들을 얼마든지 보상하고 그리고 채우고 후기에 그런 것들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달의 주요 쟁점 네 가지까지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개념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1강에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봐야 할 문항, 어떤 문항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세 개의 개념과 관련된 좀잘 만들어진 문항을 한번 선생님 꼽아봤습니다. 자, 2번 문항 함께 볼게요. 1강의 2번 문항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와 관련된 문항이었거든요. 자,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선생님 교사 A와 교사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윤이가 블록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또래보다 확실히 뛰어나다. 그런데 자유놀이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말 거는 건 아직 어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윤이는 공간 지각 능력은 굉장히 좋아. 그런데 말을 거는 건 아직 어려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민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민수 같은 경우에는 언어 표현은 훨씬 활발한데, 블록이나 퍼즐 조각 같은 조작 활동은 금방 흥미를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나이대에 지금 같은 반에 속해 있는 민수와 태윤이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뭘까요? 아, 태윤이하고 민수하고 같은 계열, 같은 이런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구나. 뭐 물론 능력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발달의 그 평균치에 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도달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인차라고 한다라는 거죠.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봐보세요. 2, 3, 4, 5번. 자, 2, 3, 4, 5번 뭐죠? 우리 발달의 원리들이었죠.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발달의 5가지의 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원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 4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3번, 4번 세트 문항입니다. 세트 문항을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부터 확인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문제, 어떤 내용을 묻고 있나요? 인간 발달의 쟁점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자, 인간 발달의 영역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쟁점과 영역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가와 나,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자, 교사 A는 민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도록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을 합니다.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민지의 문제 해결력과 언어 표현을

표현력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교사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도록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교사 A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믿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교사 B는 지수가 때가 되면 저절로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충분히 기어다니도록 기다려줍니다. 자, 교사 B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저절로 걸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시간이 되면 나타날 거다라고 믿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전의 입장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에는 여러분 뭐가 나오고 있나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거 뭐죠?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고요. 이런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통해서 뭐가 길러진다? 문제 해결력과 언어 표현력이 길러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영역이죠? 인지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에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인지 발달 영역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3번 볼까요? 윗글에 가와 나에 반영된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자, 가에는 환경이 나타났고요. 나에는 유전이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는 인간 발달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나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자, 발달이 내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유전의 입장입니다. 자, 가는 성숙을 강조하고 자, 나는 학습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둘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나요? 아니죠. 가는 환경, 나는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에서 여러분은 이런 표현들에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유전은 내적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전은 성숙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들도 꼭 챙겨서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볼까요? 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두 영역.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인지 발달 영역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된 사례를 골라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문항이 인간 발달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자, 답지도 그리고 여러분 익숙하게 이런 것들을 봐두게 되면 수능장에서 이와 유사한 답지가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이 분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긴장을 하면 손에 땀이 나요. 그리고 몸이 떨립니다.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고요. 손에 땀이 난다, 몸이 떨린다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거는 신체 발달 영역인 거죠. 그렇죠? 자, 아닙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다. 걸음마를 한다. 계단을 오른다. 라고 하는 거 모두 다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동.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 뭐죠? 신체 발달 영역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종이접기 놀이는 지능 발달을 촉진한다. 어때요? 손가락을 사용하는 종이접기 놀이 신체 발달 영역이고요. 지능 발달, 인지 발달 영역입니다. 자,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한 아동은 인지 발달이죠. 친구의 감정을 잘 공감한다. 사회정서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5번이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답지죠. 자, 우리 인간 발달의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이론은 정신분석적 관점입니다. 그쵸? 자,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서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련해서 사실 선생님이 이것만 빼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들도 꼼꼼하게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론에 있어서는 모두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 이론은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는 하지만 정리 이외의 나머지 내용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잊지 마셔야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서 이거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서는 성격 구성 요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리성적 단계, 5단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서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 거.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자, 원초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런 거죠.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예요. 자, 언제부터 존재하냐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있어요. 출생시부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자아는 언제부터 발달을 하나요? 자아는 출생 후에 이제 출생하고 나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자아 같은 경우에는 초자아와 원초아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 원리에 지배되는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초자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나요? 남근기 동안에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자, 이 초자아는 도덕의 원칙 그리고 양심의 원리를 따르는 도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살펴보시면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체 부위로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입에 집중되어 있는 구강기입니다. 자, 구강기에 고착 현상 나타날 수 있는데 고착 현상으로는 과식, 과음, 흡연, 수다 와 같이 입과 관련된 그런 고착 현상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항문기입니다.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배변 훈련과 관련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됐을 때 고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항문기 고착 현상으로는 이렇게 결벽증, 인색한 수전노, 인색함 또는 그 반대로 낭비벽이 심하거나 지저분한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또는과 관련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남근기입니다. 남근기는 남아의 경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의 경우에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이런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회적인 그런 규칙들, 규율들 배우게 되고 도덕성을 함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잠복기입니다. 자, 잠복기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 이때 뭐 배우냐? 사회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생식기인데요. 생식기에는 성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가족 외부의 이성에게로 이런 리비도가 향하게 되니까 이걸 사회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기다라고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및 과업이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와 더불어서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5단계까지는 시기가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둘이 비교하는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걸

자, 나머지부터는 성인기에 해당하죠. 성인기에 해당하는데요. 자, 성인 초기, 성년기입니다. 친밀성 대 고립감이고요. 성인 중기, 중년기입니다. 생산성 대 침체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의 발달 과업과 위기가 제시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우리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된 문항 두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상황에서 가부터 달을 프로이트의 성격 구성 요소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현수는 5kg 정도를 감량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생일날 부모님께서 현수가 가장 좋아하던 케이크를 사주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니까 오늘 한 조각만 먹고 내일 운동을 한 시간 더 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 한 조각 먹자라고 하는 것은 원초화의 이런 요구를 듣는 거고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더 힘들지만 한 시간을 더 하자라고 하는 건 나에게 혹독한 다이어트를 계속해야 돼라고 하는 이렇게 초자아의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가에는 뭐가 나타나는 걸까요? 자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재하는 역할, 자의 역할입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한달 동안 3kg을 감량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잖아. 계속 절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절제해야 돼. 계속해서 해야 돼. 라고 하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의지를 다지는 자, 나에는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좀 도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초자아의 의지가 보입니다. 자, 다 볼까요? 다에는 케이크 너무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먹자라고 달려드는 거죠. 자, 다에는 아무 고민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주저함도 없어요. 나 저거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자, 달려들자라고 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원초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요런 방향으로 드러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 판단할 때 중재를 하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것도 주고 그다음에 절제해야 하는 것도 함께 표현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자아의 모습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모습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초자아입니다. 절제 없이 그냥 즐기고자 하는 모습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원초아라고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가에 나타난 요소는 본능과 초자아 사이를 중재합니다. 나에 나타난 요소는 초자아입니다. 다에 나타난 요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나요? 이건 자아이고요. 다는 원초아입니다. 자, 가는 쾌락 원리 아니에요. 이건 현실 원리. 나는 현실 원리 아니요. 도덕, 양심의 원리를 따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귀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로이트의 심리 성격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항을 하나 풀어볼게요. 자, 단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 발달 단계를 그냥 프로이트의 심리 성격 발달 단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리비도가 활동을 멈추고 숨어 있는 듯해서 성적 욕구가 억압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시기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활동을 멈추고 숨어 있는 듯해요. 이 시기 언제죠? 잠복기입니다. 자, 이 잠복기에는 에릭슨의 단계로는 어떤 특성들이 나타날까요? 근면성과 그리고 열등감의 근면성의 발달 과업과 열등감의 위기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주도성 대 죄의식의 단계이다 아니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사회성을 기르는 단계이다. 자, 이게 뭐예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사회성을 기르는 거. 이게 이제

근면성이 해당하는 거죠. 자,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는 단계이다. 어떤가요? 이거 아니죠. 신체 변화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요. 조금 더 사회에서의 역할 책임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열등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요거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께 풀어봤습니다. 프로이트와 에릭슨 비교해서 함께 기억해둬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강의 내용인데요. 2강의 내용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4명을 기억을 해두셔야지 됩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만든 파블로프 기억을 해두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한 왓슨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처럼 너무 수동적이지 않고 자신이 자극을 받은 거에 대한 그 결과로서 행동을 선택해서 행동의 증가나 감소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아도 보고도 배운다, 모방한다라고 하는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부터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러분, 조건화 전에는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 자극인데요. 자, 이것이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과 함께 연합돼서 제시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 자, 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차례 반복이 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되면서 조건화 되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먹이가 없이 종소리만 울려도 자,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죠. 그죠? 자, 이때 종소리는 여러분 그냥 아무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 자극이 아니라 어때요? 조건적 자극입니다. 무조건적 자극 아니고요. 조건적 자극이에요. 종소리가 울리면 밥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조건적 자극이고요. 그래서 걔는 아, 밥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조건 반응입니다.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왓슨의 이야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왓슨은 이와 같은 파블로프가 개에게 실험한 실험을 꼬마 엘버트에게 실험을 실시를 했죠. 그렇죠? 꼬마 엘버트에게 흰 쥐를 공포 반응이 나타나게끔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만들었고요. 행동주의 이론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특수한 나만의 세계를 주면 그 중에 어떤 아무 아이나 선택해서 재능, 기호, 기질, 능력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무언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어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인간 발달의 쟁점에서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워딩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100%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왓슨은 행동주의를 처음 만든 미국의 심리학자이고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그 밑바탕에 하고 있다. 밑바탕에 그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 형성이 깔려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이렇죠. 그죠? 우리가 그냥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동을 했는데, 자,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벌이 뒤따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 내가 자극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득인데? 라고 해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에이, 이거 너무 싫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피해서 행동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화라고 했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강화 중에는 정적 강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부적 강화가 있는데요. 정적 강화는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좋아하게 해주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칭찬, 음식, 돈과 같은 보상으로 이전 행동을 계속하게 하거나 다시 나타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그러면 부적 강화는 뭔가요?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자,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을 싹 없애줘 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쾌적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자,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제거해 주는 등의 보상으로 이것도 보상이에요. 그죠? 나에게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제거해 주는 등의 보상으로 이전 행동을 계속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벌을 보겠습니다. 벌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불이익이 주어져서, 아, 이 행동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행동을 감소시키게 만드는 것을 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속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속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뭐 강화도 나타나지 않고 벌도 주어지지 않고 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속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주요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강화와 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뉜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동주의 이론 중에서 마지막 이론인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그냥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자극을 받았을 때에만 반응 나타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저런 것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따라하는 그런 학습의 과정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찰, 모방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과 모방 강조됩니다. 그리고 대리적 강화의 개념 등이 나타납니다. 대리적 강화는 뭐예요? 내가 직접 강화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강화받는 것을 보고 배운다. 대리적 강화입니다. 자, 그리고
관찰학습에 필요한 관찰학습의 과정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해서 관찰학습과 관련된 네 가지의 요소도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찰학습을 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먼저 주의 깊게 그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한 것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는 운동 재생을 통해서 열심히 따라하다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과 이 운동 재생한 것과 일치시키게 되면 완전하게 배운 그런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 재생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내 동기가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학습에는 이런 동기 유발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 네,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관찰학습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동주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이것 역시 2강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어떤 인간 발달 이론이 관련 있지? 라고 하는 걸 찾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이론은 긍정적인 행동과 학습 습관을 강화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교사와 동료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협력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이를 모방하여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인 행동도 가능합니다. 재활용 에너지 전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같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유명인을 미디어에서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를 모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설명을 그래서 고르면 됩니다. 자, 인간은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인지 과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거 인지 발달 이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도 인간이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인지 과정을 통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인지 발달 이론과 구분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 단계에는 개인이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다고 보았다. 이건 에릭슨이고요.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사회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안정애착이 세상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 것은 볼비의 애착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을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가부터 다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가나 다 우리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가 깜빡이는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경적 소리가 났어요. 놀랐어요. 나은이는 깜빡이는 신호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깜빡이는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큰 경적 소리가 함께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은이는 이 깜빡이는 신호 건널 때큰 경적 소리,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불쾌한 경험이 계속될까 봐 그다음부터는 안 건넌 거죠.
그렇죠? 자, 벌이 주어졌고 행동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축구 경기 중 반칙을 해서 레드 카드를 받고 출전 정지를 당했어요. 뭐죠? 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칙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다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성공했더니 팀장님이 칭찬 그리고 성과금 주셨습니다. 아싸!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자, 강화가 주어졌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어진 정적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열심히 했다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요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네요. 가는 벌을 적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나는 정적 강화 아니고요. 다가 정적 강화죠. 가와 다가 동일한 강화인가요? 가와 다가 동일하네요. 가부터 다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행동 조절을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도 우리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표에 가부터 다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태호는 오랫동안 지수를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지수와 사귀게 되면서 만날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뭘까요? 무조건 자극이고요. 그렇죠? 지수만 보면 행복감을 느껴요. 무조건 반응입니다. 그죠? 이게 가. 나 보겠습니다. 태호는 지수와 만나기 전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랑 만날 때마다 노출이 됐어요. 계속해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노래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 지수와 이 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연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연합되는 조건화가 나에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지수가 없어요? 지수가 없는데도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가 들려왔습니다. 자, 너의 의미가 들려왔더니 이제 지수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트했던 지수가 떠오르면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의 너의 의미는 뭐예요? 조건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감은 조건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죠. 가에서 짝사랑하는 지수는 태호에게 무조건 자극입니다. 자, 나는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에서 지수와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맞고요. 그다음에 자, 다에서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는 무조건 자극인가요? 아니요, 조건 자극입니다. 행복한 감정도 조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디귿으로 볼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 화학 반응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 넘어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계수에 대한 의미를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 반응 횟수를 알려주기도 했고, 부피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첨가 반응에서는 반응 계수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전체 기체의 밀도를 바로 첫 번째 화학 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면서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한계 반응물 찾고, 그리고 그 한계 반응물을 토대로 우리는 딱 반응 완결점은 A와 B가 모두 소모되었을 때 질량 미, 몰비가 아니어도 그때 A에 대한 질량, 그때 B에 대한 몰, 그리고 C에 대한 질량, 이런 이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생성물의 양으로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 생성물의 양을 힌트로 한번 기준을 잡고 가보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할 건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 반응물이 사실 이 A와 B가 있었을 때, A에서 양이 적은 애, B에서 양이 적은 애가 서로 다르다면 한계 반응물 찾기가 쉬웠었는데, 오늘은 다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이야기해 보면서, 이제 용액의 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생성물의 양을 가지고 힌트를 얻을 때입니다. 어떻게 얻을 거냐 봤더니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합니다. 자, 근데 전체 기체의 양이 있어요. 당연히 A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B가 과량이거나 아니 뭐 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C의 양, 이 비율이 1이래요. 그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전체 기체의 양과 C의 양이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건 뭐예요? A도 B도 없고 C만 있어. 다시 말해서 반응이 모두 완결된 시점. A와 B가 없이 C 생성물만 있는 거야 라는 힌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양으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로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봤더니 전체 기체의 양과 D, 바로 생성물의 양의 비를 주고 있고요. 우리한테 전체 기체 부피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표는 2몰에 A가 들어있는 실인데 B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A가 2몰이 있었다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주었고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B가 충분하다면 C는 1몰 생성될 거고 D는 바로 3몰이 생성될 겁니다. 그때 B라는 것은요, 2몰만큼 A가 반응한다면 3몰만큼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제 2분의 1을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D의 양이 1보다는 2라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2몰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 양은 3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C가 바로 그러면 1몰만큼 있고, 여기에서 얘가 2몰이면 C는 지금 2몰만큼이네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상해 보였나 봐요. 2. 근데 우린 지금 2몰만큼 생성됐다는 기준이니까 얘가 지금 1몰만큼 있고, 그러면 D는 2몰만큼 생성이 될 거야. 나머지 그럼 1은 누구 건데? 라는 거죠. 자, 누구 건데? 당연히 그럼 누구 거예요? 지금 B를 넣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자, 그럼 누구 거예요? A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아, A가 1몰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2몰만큼 D가 생성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A는 2몰이 있기 때문에, C는 2몰, D는 3몰이 생성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해서 1 써놨었죠? 2몰입니다. 2몰과 3몰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사실은 끝까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 D가 3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애예요. 그럼 다시 A라는 게 1몰 남아있지만 이거를 한번더 사용하여서 C는 2몰, D는 3몰, 총 6몰을 만드는 시점이 바로 EW일 때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2분의 1에서요, 얘가 지금 2몰이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 얘가 3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애니까, 아, B라는 애가 EW까지 가면 A, B 모두 다 소모되어서 C와 D만 남아있는 상황이구나. 다시 말해서 반응하기 전에 바로 1몰의 A가 줄어들었지, 처음에 A는 2몰 있었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한테 기억.
넣어준 비의 질량이 WG일 때 생성된 씨에 대한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된 씨에 대한 양은 이거였죠. 그래서 1몰이 맞습니다. 니은. X는 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6분의 4, 3분의 2 맞습니다. 디귿, 이제 V1과 V2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우리 편하게 이몰로 갈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

결정한 이걸 가지고 가줘야 되니까 한번더 반응이 일어났을 때더 이상 A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라는 건 사, 고정.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4배 됐으니까 밑에 분모는 8이 돼줘야겠죠? 4배에서 4 곱하기 2는 8. 그럼 이때 지금 D라는 거 4, C라는 거 2, 나머지 2는 누구 거예요? 과량으로 존재하는 B 거입니다. 그래서 B가 이만큼 존재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바로 3W대 시점이에요. 근데 부피가 궁금한 거야. 그럼 부피라는 건 우리가 전체 기체 양, 여기에서 4라고 한 거와 여기서 8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체 기체의 부피,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V1과 V2에 대한 관계는 1대2이기 때문에 바로 V1의 2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V2는요, V1의 2배를 한 값과 같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래프가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은 전체 기체 양분의 D의 양이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그때 얘네가 같은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번은 A가 과량, 한 번은 B가 과량인 거죠. 상계 반응물이 달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네가 똑같은 비율이 나오는 시점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표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프로도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표로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반응 완결된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소 어려운데요. 똑같이 생성물의 양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C의 양분의 전체 기체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C의 양을 2몰로 가정을 한다면 얘가 6이 돼주면 바로 3에 대한 비율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볼 거는 바로 한계 반응물 찾기예요. 한계 반응물은 양이 적은 애. 양이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표는 실린더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입니다.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계 반응물 얘가 지금 여기선 얘야? 그럼 반대는 얘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은요, 8분의 45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때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이 X값과 B와 C에 대한 분자량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계 반응을 찾으려고 봤더니,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야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계 반응물인데, 여기에서 4에서 5로요. 얘네가 4분의 5배가 됐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5배를 시켜볼게요. 그럼 4분의 5배를 시켰더니 4분의 5.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2분의 15가 됩니다. 2분의 15가 됐어요. 그럼 여기 시점으로 4분의 5배했고, 얘도 똑같이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가 지금 4분의 5에서 5부위, 그리고 여기 2분의 15죠. 그러면 얘가 똑같이 한계 반응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4대 6일 때 우리가 여기서 4분의 5를 해서 5대 2분의 15로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가 한계 반응물이 돼줘야 돼요.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커요? 지금 25가 더 커요. 우리는 얘보다 더 작아지길 바랬어요. 한계 반응물이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더 커. 그래서 나의 가정은 틀렸구나. 그럼 한계 반응물 누구다? 바로 1에선 B, 2에선 5V구나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내가 여기서 C의 양을 2라고 가정을 했어요. 2몰 생성도에. 그러면 여기에서 2몰의 C와 D 2몰과 나머지 A라는 게 이만큼 남아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C가 2몰 생성될 때 B라는 건 3몰이 반응 참여해야 돼. A라는 건 2몰. 근데 지금 2몰 남아있네? 얘는 지금 3몰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가 A가 바로 17W인데 이때가 2몰이구나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고요. 그러면 5부일 때 얘가 지금 5몰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원에서는요, 바로 A가 2몰만큼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2몰에서 5몰로 2분의 5배가 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B라는 거는 6g에서 2분의 5배

그러니까 15g이 반응에 참여했고 10g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40W예요. 그럼 W다라고 하는 건 몇이에요? 4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4분의 1을 찾아냈으니까 이 A와 B와 D에 대한 질량비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써봅니다. A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17W가 2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7에다가 곱하기 W는 4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2이고요. 여긴 5예요. 그래서 2분의 5배를 해주고요. 그때 B라는 거는 얼만큼 참여했냐? 15만큼 참여했고 C라는 거 모르고 D라는 거는 8분의 4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이라는 걸 우리가 약분해 줍니다. 8 약분, 약분, 여긴 8 곱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3으로 우리가 약분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서 5로 약분하자. 그러면 여기 5, 여기 3, 여기는 9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7 대3 곱하기 8, 24 대 C는 모르고 D라는 건 9다. 그럼 2를 더해준 게이 2의 값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9를 빼주면 여기 8에서 더해주면 아, C는 32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C가 32야. 우리는 B와 C에 대한 분자량비를 찾을 거니까요. B다라고 하는 건 24. 그러면 C다라고 하는 건 32. 그때 얘는 몰비가 3대 2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역수치에서 분자량 표현했고요. X 값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A를요. 5로 기준 잡았어요. 5만큼 얘 반응 참여했어. 5생성, 5생성. 그렇기 때문에 이 C에 대한 양 5고요. 전체 기체 양이면 5, 5, 10. 하지만 누가 남아있어? 여기에서 A가, B가 남아있죠? 바로 10g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6g에 3이라고 했으니까 2g에 1, 그럼 10g에 5죠? 그래서 5 더해주면 얘네 비율은 3. 그래서 X는 몇이다?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4, 여기서 3, 그럼 또 여기에서 약분되네. 자, 그러면 2분의 2도 되네요. 그럼 2. 2, 3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가주시면 되겠죠. 답은 4번. 됐나요? 다시 한번더 정리합니다. A와 B에 대해서 부피와 질량으로 주어졌고요. 한개 반응물이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서 얘가 만약에 4V만큼 반응해? 그럼 여기 4분의 5배 했어? 4분의 5배 했는데 얘가 지금 더 많이 존재하는데? 또 그러면 2에서 A가 한개 반응물이야. 성립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얘가 한개 반응물, 얘가 한개 반응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찾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이제 얘가 2몰이야. 이걸로 2몰 가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설정, 그걸로 설정. 새로 다시 설정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설정으로 가줬다. 그래서 오늘은 생성물의 양을 가지고서는 설정하는 거 연습해 봤고요. 한번더 한계 반응을 찾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요두 가지 꼭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화학 반응식 끝났습니다. 이제 용액의 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용액의 농도에서는요, 퍼센트 농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능에 출제된 적 없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서로 환산하는 게 수능 완성에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같이 봐보는 거첫 번째로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우리는 이 용액의 농도를 편안하게 문제를 주지 않고 혼합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희석하기도 하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수용액을 선택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A와 B를 선택해서요, 이제 섞을 거예요. 근데 B가 뭐였는지 알아?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유형들을 다 살펴보면서 나의 약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일단 몰 농도에 대한 개념 배워보고요. 몰 농도 퍼센트 농도로 바꿔볼게요.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몰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럼 부피인데요. 우리가 리터로 나타냈을 때 몰로 가지고요. 보통 우리 밀리리터로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실험할 때 리터다라고 하는 거 이만큼이나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요? 그래서 250, 10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밀리리터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때 밀리몰로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몰로 가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단위 한번 더 확인 꼭 하시고요. 몰 농도가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자 할 때는요. 비몰 농도다. 그러면 우리가 1리터니까요. 비몰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준 것이 바로 뭐다? 용질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때 얘네들이 D그램이라고 했어요. 밀도가. 그러면 이게 지금 1000ml죠? 그럼 1000ml에다가
D그램을 곱해주면은 1000D그램이 되고, 곱하기 마지막 100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D 분해. 여기에서 비몰 농도 곱하기 화학식량이 바로 비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몰 농도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 바꿨다. 10D분의 BM이 된다. 자, 요거 써놨으니까 우리 한번 반대로 퍼센트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 봐보도록 할게요. 자, 퍼센트 농도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용액의 질량분이에요. 바로 용질의 질량, 그램이고요. 용매와 용질의 더한 값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용매, 용질을 분리해서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이 여러분들이 더해진 게 용액이다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 마지막 곱하기 100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건 100g에서 A g 있다라는 거니까 A g에다가 이 mA를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뭐가 된다? 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몰직량, 화학식량이 바로 밑에 분모에 가 있고요. 여기 위에 지금 퍼센트 농도 A g 했을 때 A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100g이니까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100g에서 밀도를 해줬는데 얘네가 결국 10 그리고 밀도 T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퍼센트 농도를 여기에서 몰 농도로 바꾼다? 그러면 m분의 10at가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문제 적용할 때 혹시나 까먹을까 제가 오른쪽에 써놨으니까요. 보면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와 그리고 몰 농도 왔다 갔다 하기 연습 시작합니다. 자, 수능 완성으로 가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능 완성에선 퍼센트 농도, 몰 농도 용액의 양이 주어진 상황이고요. 가원에 들어있는 A의 질량 같고요. A 화학식량 40이고요. X는 4보다 작다라 되어 있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A 양이 0.1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100g일 때 4%니까 당연히 4g에 대한 용질의 양, 용질의 질량. 근데 여기서 화학식량 40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10분의 1이니까요. 0.1몰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얘네들 지금 용질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용질의 양도 같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0.1몰에다가 얘네가 지금 100ml니까 0.1L. 그래서 몰 농도는 1이다라는 게 나와서 Y는 1이 맞아요. D급. T도에서 나의 밀도를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걸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얘가 지금 몰 농도가 1이에요. 그럼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1을 넣어주게 되면 1 곱하기, 이 화학식량 40. 그럼 10 곱하기, 내가 밀도를 몰라요. D. 자, 그런데 얘가 지금 4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얘가 D분의 4죠? 그럼 얘가 지금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D를 넘겨주게 되면 D는 1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밀도는 1g per ml보다 크다. 답은 기억력 지금 모두 맞으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편안하게 구하고자 이 공식을 활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얘가 사실은 4g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0ml야. 그럼 우리한테 만약에 d g per ml가 주어진다면 얘가 100 d g이 되겠지? 곱하기 100을 해주면 d분의 4가 되겠다. 얘가 지금 4보다 작아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바꿔본 거 활용하는 시간 가져본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바꿔봐도 D라는 관계가 나올 수 있다.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26학년도에 실제로 퍼센트 농도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그리고 이몰 농도를 이걸 활용해서 바꿔서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발문 갑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고요. X는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나트륨 중 하나고요. 하단에 NaOH에 대한 화학식량이 4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가설 25도에서 같은 용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가 수산화 나트륨은 다른 하나도 수산화 나트륨. 만약에 다른 하나가 염화 나트륨이면 다른 하나도 염화 나트륨이어야 되고요. 자, 두 가지 수행에 5몰 농도 100g과 5% 100g인데 아직 이거 쓰지 마세요. 뭐로 바꿔야 되는지 몰라. 자, 용질의 양은 같다. 용질의 질량 같다. 가.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조사를 하고요. 25도에서 5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밀도를 조사하고, 5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구합니다. 자, 그리고 5% X. X? 당연히 여기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용질이니까 X는 무엇이다?
수산화 나트륨이다라는 거 찾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한테 탐구 결과가요. 25대에서 5 몰농도의 수소나 나트륨 밀도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A와 B,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 구해라라는 뜻인데, 5%에서 100g이라고 아까 주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5% 100g, 5 몰농도 100g. 그래서 5 몰농도도 100g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00g에 5%니까, 아, 얘는 지금 5g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5 몰농도도 한번 바꿔볼까요? 5 몰농도죠? 그럼 5 곱하기, 여기에서 화학식량이 4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때 얘네들한테 10 곱하기 밀도인데 1.2. 그럼 얘가 그냥 12.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 3으로 할수 있겠다. 4도 되겠네요. 그럼 4, 여기 10. 그럼 3분의 50. 그럼 A 값이 3분의 50, B는 지금 5. 이거 그럼 약분해주면 10대 3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건 수소나 나트륨, A 대 B는 10대 3. 그래서 A와 B가 다르니까 가설은 옳지 않는다라고 가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변환하는 거를 통해서 시간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퍼센트 농도, 몰 농도로 바꾸는 거 한번 더 해보시고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 바꾸는 거 연습해서요.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없을까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진짜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희석과 취합. 혼합은 뒤에서 제가 한번 더할 겁니다. 희석과 취하거나 혼합을 했을 때 용액의 농도 관점으로 가면 좋을지, 용질의 양의 관점으로 가면 좋을지 고민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물음표.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의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양으로 가는 게 맞을까? 농도로 가는 게 맞을까? 빠르게 선택한 친구가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볼까요? 희석과 취함에 대한 연습인데요. 희석이다라고 하는 건 200ml가 300ml 됐어? 전체고요. 그 전에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3분의 2배 해주면 1몰 농도가 됐다. 2몰 농도가 됐다. 1이 아니라 2. 다시 한번 더. 희석이기 때문에 양은 변하면 안 된다. 여기서 600ml, 여기에서 600ml 동일하다. 취하는 건 농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양은 변할 거예요. 얘가 200ml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50만큼,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니까요. 100ml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하고 희석한데 농도로 갈지 양으로 갈지. 사실은 양으로 가는 게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희석만 있다면. 취약인만 있다면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27학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도로 갈지 희석으로 갈지 한번 더 빠르게, 그러니까 농도로 갈지 아니 양으로 갈지, 희석이 아니라 농도로 갈지 양으로 갈지 빠르게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발문 갑니다. 티도에서 26, 2.6 몰농도 A 수용 200ml 만드는 과정 나타냈는데요. 티도에서 1 몰농도 밀도는 D g 퍼 밀리리터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한 A 고체는 모두 용해되었고 W 한번 구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바로 0.3몰을 추가했는데 우리 지금 밀리리터죠. 밀리몰로 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를 300밀리몰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부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이건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우린 용질의 양으로 갈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얘가 또 추가를 했어요. 얼만큼? 2 몰농도 곱하기 70은 140밀리몰만큼. 그래서 나는 용질의 관점으로 갔더니 얘가 결국에는 520밀리몰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립이 안 되죠? 440과 520, 80이 없어졌죠? 그럼 바로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80밀리몰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는 것 같이 내가 한번더 용질을 녹여줄 거고 물도 섞을 거기 때문에 농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농도로 바뀌는 거를 다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질의 양 80과 300과 140을 더해주면 520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더 수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몰 농도에서요. 우리가 부피를 곱해야지 80이 돼요. 근데 W g이죠? 그럼 D분의 1을 해주면 D분의 W 밀리리터다. 이것이 몇이다? 80 밀리몰이다. W는 몇이다? 80D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다? 4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도보다는 양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 추가했고 동시에 고체도 넣었기 때문에 농도 변화 보는 것은 다소 어려웠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선택해 보는 거 해볼까요? 자, 지금 A 고체 녹이고,

물을 넣고 취하기도 합니다. 농도로 가면 좋을지, 용질의 양으로 가면 좋을지, 용질의 양이라는 건 몰이 좋을지 질량으로 좋을지도 판단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중요한 것보다 농도로 갈지 양으로 갈지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A 수행 만드는 실험에서 W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T도 A, 모유 농도 A 수용액 밀도가 D g 퍼 밀리리터 주어졌는데요. 가에서 D도에서 A 고체 10g을요 모두 물에 녹여 A 수용액 100ml를 만들었습니다. 저 뭐로 간다고 했죠? 용질의 양으로 간다 했거든요? 그럼 그냥 10g으로 일단 써둘게요. 근데 용질의 양, 몰이 아니라 뭐로 가는 것 같아요? 화단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아요. 화학식량 없어요. 질량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얘 10g. 근데 맞는 거에서 50ml만큼만 가져온대요. 세상에나 100 중에 50이니까 취했다 얼만큼? 2분의 1만큼. 그럼 다시 5g에다가요, 물을 넣어서요, 얘 250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취했습니다. 얼만큼? W g 만큼. 근데 그램과 밀리리터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위예요. 그럼 바꿔줘야지. 그래서 A 모유 농도, 이때 밀도가 D. 그러면 250ml인데 2D g 퍼 밀리리터를 곱해주는 순간 우리는 250 D g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250 D g에서요, 얘네를 W만큼만 취해주고, 여기에서 18g을 더 녹여줬더니, 질량, 질량이니까 상관없죠. 이 A 모유 농도 A 수용 500ml를 만들었대요. 세상에나, 이거는 밀리몰로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눈치 빠른 친구 빠르게 보세요. A 모유 농도 250, 여기 2A 모유 농도 500ml. 그러면 모유 농도가 몇배 됐어요? 2배 됐고요. 부피 몇배 됐어요? 2배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용질의 양몇배 됐어요? 4배 됐어요. 이 시점에서 지금 4배 된 거네. 그럼 이 시점에서 양이 몇이었냐면 얘네가 10에서 2분의 1만 됐으니까 5g이었는데 여기서 4배 됐어? 나중에 20g 됐다는 뜻이니까 얘는 몇 g이어야 돼요? 얘가 18이야? 얘가 바로 2g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거 정리합니다. W다라고 하는 건 이거 약분 50 넘겨주면 100D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용질의 양으로 갔고요. 심지어 양에서 몰도 아니라 질량으로 갔습니다. 자, 질량으로 갈때이 A 몰 농도 그리고 부피가 있었고 이 A 몰 농도 부피가 있었는데 몇 배만큼 증가였는가 해서 이 질량을 설정해 줬구나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농도로 갈 건지 양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된 친구들은요, 이제 요거 한번 결정해 보겠어요. 25학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항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농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농도로 많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물을 넣고 이거 혼합했어. 그리고 여기서 혼합하고 물을 넣고 너무 힘들어 취하기도 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양으로 가자. 자, 그럼 발문 갑니다. 다음 용액의 몰 농도에 대한 학생 A와 B의 실험인데요. A분의 K 구해보도록 할 거고 양으로 갈 겁니다. A 몰 농도 100ml니까 100 A 밀리몰. 여기에 물을 넣어서 중요하지 않아. 근데 200ml 수용액, 200ml 수용액 그대로 가져갔고요. 0.2 몰 농도 50이니까 더하기 10ml를 해줬더니 원이 됐다. 자, 그럼 이때 부피는요, 바로 250이죠? 250일 때 얘네들에 대한 비율은 100A 더하기 1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학생 B는요, A 몰 농도 200ml에다 200A 밀리몰에다가 0.2에서 50이가 10ml를 더해주며, 여기서 이제 250인데 그대로 250. 안 취했네요. 그냥 물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 추가해서 500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 비율은 200A 더하기 10이 됐구나. 이 비율 8대 7로 갈 거예요. 그러면 K도 사라져요. 그리고 부피는 어차피 2배 관계죠? 그럼 여기서 0도 사라질 수 있겠다. 와우.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 두개 곱해줄게요. 그러면 140A 더하기 여기에서 14는 여기에서 160 더하기 A 8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20A는 여기에서 6이 나오니까 A는 10분의 3, 0.3이 나오게 됩니다. K값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30,
그럼 여기 더해주면 40?

그러면 K다라고 하는 건 40에다가 곱하기 지금 250 곱하기 8분의 1을 해준 값이네요. 그럼 이거 이제 약분해보자. 얘 5네네요. 그럼 얘는 50분의 1이 된다. 곱하라는 건 50분의 1에다가요, 10분의 3 역수죠? 3분의 1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랬더니 15분의 1이 나옵니다. 15분의 1이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농도로 가기에는 A 몰 농도에다가 나중에 0.1을 혼합해야 돼요. 혼합이라는 건 평균값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기엔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의 관점으로 가는 것이 더 수월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서 여기에서 10의 -3제곱을 계속 갖고 다니기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밀리몰로 양쪽을 통일시켜주면 더욱 수월할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희석과 그리고 여기에서 용질의 양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니까 여기서 용질의 고체를 넣어주고 혼합을 시켜도 용질의 양 관점으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난이도 높여봐서요. 혼합으로 갔을 때 우리 이제 농도 관점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용액의 희석과 혼합으로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수용액 보시면요. 하나는 2몰 농도, 하나는 1몰 농도입니다. 근데 가에다가요. A를 지금 섞었는데요. A라는 건 누구냐면, 나 아니면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100ml, 그리고 가 100ml를 섞어서 200ml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A가 만약에 여기에서 물이었다면 B는 자동으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는 나, 물 중에 하나고 B도 그 중에 하나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용질의 양 관점으로 갈수 있도록 힌트는 여기 넣어놨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는 어떤 용액을 먼저 섞었는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5몰 농도죠? 그럼 얘가 100ml에서 200ml가 되었을 때 희석을 한다면 2분의 1배가 돼서 얘가 1몰 농도가 될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크니 작니를 봐주세요.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물에 어떤 용질이 섞여 있는 거야? 다만 이몰 농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얘보단 농도가 작은 애겠네? A는 누구다? 나다라는 결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얘는 누가 돼요? B는? 아, 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몰 농도와 1몰 농도가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2 더하기 1 나누기 2 해주면 1.5몰 농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용질의 양 여기 200, 여기 100ml다. 여기가 바로 그러면 300ml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터다, 밀리몰로 해줘야겠죠? 밀리몰이다, 여기 300ml이다. 나중에 여기 양도야 변함없이 300ml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린 이제 몰 농도로 갈 겁니다. 희석을 시켰을 때 기준으로 크다? 그럼 무조건 용질 섞여 있다. 자, 다시 한번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희석이다라고 하는 건 혼합 용액의 부피. 얘가 원래 100ml였는데, 물 100ml를 추가해서 200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200이 바로 혼합 후. 그 전은 100. 2분의 1배 됐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요. 크다? 그럼 얘네들은 뭐다? 아, 물이 아니라 어떠한 용액을 섞어준 거야. 그러니까 용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봤을 때 아까 이몰 농도였는데 얘가 1.5로 감소했죠? 그럼 감소했네? 얘보다 작은 애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얘가 증가했어. 3몰 농도 됐어? 얘보다 큰 애가 들어왔다. 라는 것까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거는요, 물뿐만 아니라 어떤 애는요, 4X 몰 농도고 어떤 애 X 몰 농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판단하려면 여기선 증가했고 여기선 감소했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용액이 들어간지 한번 판단해 보러 가볼까요? 자, 첫 번째로 판단할 건 26학년도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는요, 몰 농도가 감소한 것도 중요한 그래프지만요, 0.04에서 시작했지만 시작점이 0.16으로 되어 있다. 그래프 해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발문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용액의 몰 농도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기 기역과 뒤에는 물이랑 그리고 X 몰 농도, 4X 몰 농도, 수용액으로 되어 있다. 일단 물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나서 X라는 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X 구하라고 했네요. 시작합니다.

지금 기억보다 더 작은, 몰 농도가 작은 애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4X에다가 X, 4X에다가 물도 있네, X에다가 물도 되나? 라고 생각하니까 물 먼저 없애볼게요. 그러면 0.16에서 0.12로요, 얘네가 몇배된 거예요? 4분의 3배. 그 원래 0.16이 90ml라고 했으니까 30해주면 얘가 120이 되겠죠. 그럼 120이라는 건 90에다가 30을 첨가해줬네요. 그럼 바로 20점이에요. 그럼 얘가 0.12보다 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희석한 거보다 크면 물은 아니다. 얘물 아니야. 모두 다물안 돼요. 모두 다 물이 안 되니까 여기에선 농도 크네. 4X 몰 농도 넣어줬고 나중에 X 몰 농도 넣어줘서 감소한 거구나. 이제 판단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다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넣었던 기억이 누군데? 라는 걸 이제 가봐야겠죠? 그래서 기억 찾으러 갑니다. 자, 우리한테요, 원래는 0.04였고요. 나중에 증가를 해서 0.16이 됐고요. 그때 얘가 바로 4X 몰 농도란 수용액입니다. 얘네가 몇대 몇으로 들어갔냐면 얘가 60이고 30이니까 바로 2대 1에 대한 비율로 들어갔어요. 더 많이 넣어준 애들이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지금 1, 여기에 바로 2가 됩니다. 근데 실제 차이 값이요. 0.12가 되고요. 두배 해주면 얘가 0.24가 돼주죠. 그럼 0.16에서 0.24 더해주면 바로 0.4가 되니까 x는 몇이다? 0.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 0.1 너무 수월하게 찾았고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일단은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다음 하나 더 고르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희석을 했을 때그 기준으로 커졌는지 확인해라라고 했고요. 또한 이 농도가 만약에 무언가를 넣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봐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0.04에서 얘가 0.16으로 무조건 증가했기 때문에 물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0.16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도 고려해야 되지만 희석을 했다라면 4분의 3배일 텐데 여기에서 4분의 3배. 바로 우리가 이 30을 넣어줬을 때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준 거였죠. 자, 근데 만들어준 거였는데 얘가 지금 희석한 것보다 더 크다. 그럼 당연히 물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모두 다 소거하니까 큰 애에서 작은 애로 가줘야 된다. 4XX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합 용액에 대해서 몰 농도를 결정하는 건 바로 내분점 활용해서 평균값 결정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작았다가 큰 애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증가한 걸로 눈치를 채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선 그려주고 1대2다. 바로 여기에서 얘가 이만큼, 1만큼의 비율이니까 거리상 가까워야 된다. 0.12다. 근데 여기서 2에 대한 비율이니까 2배에서 0.24가 돼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0.4가 되니까 x는 몇이야? 0.1 몰 농도야 라고 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다소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제 혼합 용액이 나왔을 때 제가 내분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잘 보이는 애들, 숫자가 가려져 있지 않으면 내분점이 엄청 수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숫자가 만약에 가려져 있어요. A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문자가 아니면은 뭐 X, Y로 조금 많은 애들이 이제 혼합이 되게 되면은 2대 1인데 전체가 3 중에 얘가 2에 해당하는 애, 그럼 전체가 3 중에 1에 해당하는 애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혼합 용액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그래프 해석할 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하시고, 혼합하였을 때 부피가 1대1이라면 그냥 더해서 반 나눠주면 되지만, 2대1이라면 3 중에 2만큼, 3 중에 1만큼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 26학년도고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그래프 먼저 해석하고 들어가 봅니다. 그림은 T도에서 0.1 몰 농도 A 수용이 20ml고요. 그다음 X 몰 농도 A 20ml, 그다음 Y 몰 농도 A 20ml를 넣어줬는데 이게 왜 익숙하지 않냐면 우리한테 처음에 20, 이 0.1 몰 농도를 여기 넣어줬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X 몰 농도 A 수용이 20ml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40이 됐다라는 건 X 몰 농도가 20ml 들어갔을 때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이 있어서 그래요. 이 중간이 뭐냐면 아직 X를 이제 20ml 넣었는데 천천히 이렇게 넣으면서 그 과정을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X 모이농도 바로 10ml가 들어갔을 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 모이농도 A씨 20ml 순서대로 넣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60이 됐다라는 건 Y 모이농도가 20ml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수 용액의 부피에 따른 용액의 모이농도를 나타내고 이 X와 이 Y를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면 20이었고 20이었기 때문에 X와 0.1을 더해줘서 반으로 나눠주면 5A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는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X라는 미지수 그리고 여기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4A와 5A를 같이 써주는 게더 수월합니다. 0.1에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0.1보다 더큰 몰농도가 들어왔을 건데 우리가 내분점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내분점 대신에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여기 시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2대 1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2대 1로 들어갔으니까 0.1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3 중에서 바로 얼만큼 해당? 이만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를 넣어줬을 때는 3 중에서 1만큼 해당하는 게 바로 4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A를 소거하고 5대 4로 나타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분점으로 활용했으면 0.1에다가 여기 X에다가 얘네들이 4A인데 이 표현을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분점뿐만 아니라 식 쓰는 것도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 정리해줬더니 얘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x는 여기에서 2x 더하기 0.2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다시 표현하면 x 여기 3 곱해주면요. 이3 넘길 거예요. 그럼 6과 0.6이니까요. x는 0.4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x는 0.4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0.4를 구하라고도 했지만 y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4를 넣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얘가 0.4 몰농도예요. 그럼 0.1 해주면 이게 바로 2분의 0.5죠? 다시 말해서 5 곱하기 2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시점은 20분의 1에 대한 시점이고 여기 시점은 바로 20분의 1에 대한 시점이 아니라 5에 대한 시점이고 얘는 4에 대한 시점으로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왜 감소했는가를 생각해 봐도 괜찮아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선 요거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얘가 원래 20분의 5였는데, 얘가 몇이 됐냐면, 바로 20분의 4가 됐어요. 그럼 감소했기 때문에, 아, y는 이 어딘가에 있겠구나. 그럼 얘네들의 비율은 몇대 몇이냐면, 20분의 5였을 때는요, 중요한 건 20ml와 20ml 섞어서 이제 혼합된 용액에 대한 부피는 40이 됐어요. 그 40으로 가주셔야 되고, Y 몰농도는 20을 넣어주었다라고 가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 몇 대면? 2대1에 대한 부피비. 그러면 얘가 더 많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길이가 짧고, 얘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럼 이 길이가 바로 20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얘가 길이가 20분의 1이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2배 해주니까 몇이어야 돼요? 20분의 2가 된다. 그럼 20분의 2만큼 줄어드니까 20분의 4에서 20분의 2 빼준다? 20분의 2가 됩니다. 그럼 20분의 2가 바로 y에 대한 시점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1, 0.1이 돼서 바로 0.5가 되겠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5라서 답은 2분의 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은 x랑 y를 순차적으로 섞었는데, 딱 20ml, 20ml의 시점뿐만 아니라 중간 시점 필요했어요. 왜냐면 a랑 x, y 세 개에 대한 미지수를 찾아내기 위해선 식이 세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네들 비례식 5대 4를 활용을 해줬고요. 딱 이때 40ml 때 부피가 1대 1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몰농도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값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1대 1이 아니었고 2대 1이었다. 3 중에 2에 해당한 거, 3 중에 1에 해당하는 건데 식으로 써준 이유는 우리가 이 내분점을 활용하기에 너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풀이가 더 유리할지. 그래서 X값을 결정을 해줬고요. 다만 이제 사실 여기에서도 얘네가 지금 2대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선택한 건 뭐였냐면 일부러 내분점 한번 활용해서 혼합 용액에서 몰농도 결정하는 것도 해보고

0: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설정할 때 중요한 건 농도 큰애 오른쪽, 작은 애 왼쪽. 그러면 감소한지 증가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감소했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처음 시점 여기 10분의 5, 그리고 Y라는 건 작아지는 시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평균 농도를 결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소한지 증가한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우리한테 다르게 주었을 때는요, 혼합과 취합, 뭐이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섞고, 아니면 좀 빼가기도 하고, 용지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지금은 우리한테 X랑 Y 몰 농도가 다르다라고 줬지만, 만약에 기억님 디귿, 아까처럼 선택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증가 감소를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휘석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요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실질적으로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으나, 우리한테 한번 평가원에 나온 적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한번,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 한번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요, 얘가 비몰 농도일 때 이거 한번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 해서 설정을 했었죠. 화학식량 몇이고 얘네가 1리터야라는 식으로. 자, 이번에 A%입니다. 이거 몰 농도로 바꿔봐라고 해서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더 유도해 보시고 그래도 한번 기억하고 수험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희석과 취합과 혼합입니다. 희석과 취합에서요, 우리한테 만약 용액의 종류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희석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얘보다 지금 커졌니? 어떤 용액, 물이 아니라 어떤 용질이 있는 걸 섞었구나라는 것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안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물어봤던 거, 농도로 결정할래요? 양으로 결정할래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농도로 갈 건지 용질의 양으로 계속 더해가고 빼가고 이게 나은지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액의 농도 끝이 났고요. 화학 반응식도 끝이 났네요. 철저히 복습하시고 2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1단원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자, 이번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기압과 날씨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주제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주제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2번 기압과 날씨에서 출제되는 주제라고 하면 온대저기압,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기상위성, 요 세 개의 주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중에서 한 문항은 반드시 나오고요. 두 문항까지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기압과 날씨를 주제로 나온 문항이 오답률 46.1%.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틀릴 만큼 사실 요 기압과 날씨 주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료를 얼마큼 잘 볼 수가 있느냐, 자료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틀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대저기압과 날씨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일기도를 주죠. 일기도를 주고 일기도 내

내에서 전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일기도 내에서 전선 면을 파악하거나라고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풍과 날씨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고 위험 반응, 안전 반응에 대한 문항을 안전 반응에 대한 물음을 구성한 문항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기상 위성 영상은 단독으로 문항이 나오진 않고요. 악기상과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온대저기압 아니면 태풍과 같이 묶어서 같이 주어지는 자료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기상 위성 영상에서는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좀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리 필수 개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볼게요. 자, 먼저 온대저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은요,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다. 핵심이죠. 온대저기압의 핵심은 전선을 동반한다. 아셨죠?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전선들이 발달했다가 소멸되고 어떠한 전선으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편서풍에 의해서 이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의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면서 구조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날씨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선의 영향 때문에.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따뜻한 공기 북쪽으로, 찬 공기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파동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따뜻한 공기의 상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공기가 부족해지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이렇게 나뉘는, 자, 정체전선에서 시작을 했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갖게 되었죠. 자, 계속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나 저기압 중심부에선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러한 시점이라고 하면 공기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폐색전선이 점점 많아집니다. 전부 다 폐색전선으로 바뀌면 그때는 더 이상 따뜻한 공기의 상승이 발생할 수 없어요.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의 상승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럼 정리하면, 아,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정체전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에서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나타난다. 이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폐색전선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소멸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전선과 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체크해 줘야 된다. 아셨죠?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온대저기압의 일반적 구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0번 이상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기압 중심을 두고요. 여기에다가, 북반구 중위도를 가정해서 그리면 한랭전선이 남서쪽으로,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남동쪽으로,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달하죠. 됐죠? 자, 이쪽 찬 공기가 이쪽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영향을 주고요. 이쪽은 찬 공기가 영향을 주고요. 북쪽은 당연히 찬 공기가 영향을 주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쪽 지역은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이쪽은 남서풍 계열의 바람, 이쪽은 북서풍 계열의 바람. 됐죠? 바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평면에 우리가 온대저기압 중심과 전선을 표현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등압선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압 중심이 기압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렇죠?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기압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등압선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약간 일그러진 타원형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그려질 수 있다. 아셨죠?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고요. 멀어짐에 따라 기압이 높아집니다. 멀어짐에 따라 기압이 높아지고요. 멀어짐에 따라 기압이 높아진다. 아셨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그린다라고 하면 무엇을 그려내면 좋냐면 전선 면까지 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갑니다. 온난전선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요 기울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전선면을 따라 상승하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비교적 얇은 층운형 구름을 넓게 형성해 낼수 있다. 그러면
요 구름이 형성되는 요 전선면 부근에서 약한 비가 꽤나 넓은 지역에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온난 전선의 앞부분. 맞죠?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자, 전선면의 기울기가 지표 부근에서 굉장히 급해지죠. 그럼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가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요 두꺼운 구름에 의한 강한 비가 전선의 뒷부분에 이렇게 좁은 지역에 내릴 수가 있다. 요 위로 올라가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다시 굉장히 완만해지기 때문에 여긴 구름이 거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좁은 영역에서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강한 비를 내릴 수 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관측자가 여기에 있어요. 상공에 전선면이 없네요. 관측자가 여기에 있어요. 상공에 전선면이 있네요. 관측자가 여기, 전선에 가까운 부분에 요 뒷면에 있어요. 그럼 상공에 전선면이 있죠. 맞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편사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면서요.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온난전선의 앞에 놓일 때 어떠한 날씨 변화가? 얘가 이동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놓일 때 날씨 변화가? 얘가 이동을 해서 한랭전선 뒤에 놓일 때 날씨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관측자가 여기 있다면요?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긴 전선면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선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떠한 이 전선에서 나타나는 어떤 날씨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없죠. 이 사람이라고 하면 저기압이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계속 찬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저기압 중심과 꽤나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기압이 많이 낮아질 것이고 꽤나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다. 아셨죠? 꼭 그려보셔야 된다. 됐죠? 자, 요 온대저기압 일반적 구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기압의 중심은 여기고요. 맞죠?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북반구라고 하면 남서쪽으로 한랭전선, 남동쪽으로 온난전선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 전선면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람을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대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등압선까지 표현을 하면 참 좋겠다. 등압선은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참 좋겠다. 아셨죠? 이렇게 등압선까지. 됐나요? 그래서 전선 부근에서 보면 온난전선의 전면, 전선이 진행해 가고 있는 이 앞면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약한 비가 계속 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찬 공기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주. 여기 두 전선 사이는 상공에 전선면이 없네요. 날씨가 맑고 구름 잘안 만들어지고 비안 내리고요. 그렇죠? 온도도 높겠죠.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 영향을 받으니까. 한랭의 뒷부분. 전선면이 좁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기울기가 커요. 그 얘기는 공기가 수직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여기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좁은 영역에 굉장히 강한 비를 내릴 수가 있다. 찬 공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맞죠? 그거 생각하시고. 어떠한 전선면이라고 하더라도 전선면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자, 북반구 온대저기압 중심의 남서쪽의 한랭전선, 남동쪽의 온난전선이 발달하며 전선 부근에서 날씨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참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전선 부근의 단면을 전선 면이 표현되어 있는 이 단면을 좀잘 기억해 주면 좋겠죠. 여기에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 저기압 중심 그려주고 여기에 한랭전선, 여기에 온난전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X, 얘를 Y라고 한다면 이쪽이 X, 이쪽이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야? 온난 전선면이 상공에 발달하고 있으니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한랭전선 뒤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전선면의 발달, 그 다음에 구름의 발달, 전선면의 발달, 그 다음에 구름의 발달. 아셨죠? 여기는 대체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 여기는 대체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 여기는 대체로 북서풍 계열의 바람. 여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긴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아셨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저기압 중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 사람의 관측 기압이 제일 낮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현재는 온난전선 앞에서 약한 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요, 지금 요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요, 빠져나가면 요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풍향이 남서풍 계열로 바뀔 것이고, 날씨가 맑을 것이고, 기온이 올라가겠죠? 기압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쭉 빠져나가면 나중에 이 위치로 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기온이 내려갈 겁니다. 소나기 같은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기압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기압 중심과 멀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맥락상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풍향 변화가 어떻니? 그 다음에 두꺼운 구름 만들어지니? 얇은 구름 만들어지니? 비가 어떠한 형태의 비가 내릴 수 있니? 구름이 있으면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없으면 날씨가 맑고. 기온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 내려가고요.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셨죠?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 태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조, 그 다음에 위험 반응, 안전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자, 태풍은 강한 저기압입니다. 여기가 기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모여들죠. 모여듦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원심력이 너무 커지죠. 그러다 보면 여기 태풍의 눈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 눈벽 부근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압 차에 의한 힘과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심력이 같은 크기가 돼요. 그러면 기압 차에 의해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원심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잘. 그럼 여기에 공기가 잘안 쌓이겠죠. 공기가 잘안 쌓인다는 얘기는 기압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공기가 계속 몰려든다는 거죠. 그런 몰려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른 회전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빠른 회전이 나타나면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기상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공기가 수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태풍은 정말 강한 태풍이 되는 것이고요. 이 태풍의 눈은 공기가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에 상승한 공기가 이 태풍의 눈 주변부터는 약한 하강 기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 아셨죠?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여기서 상승할 수 없으니 주변에 상승한 공기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여 여기는 가시영상에서 봤을 때 구름이 잘 발달할 수 없다는 거죠. 하강 기류니까. 아셨죠? 구름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 상승 기류가 강한 곳에서. 특히나 태풍의 눈벽 부근은 상승 기류도 굉장히 강하고요. 회전 속도도 굉장히 빠른 곳. 풍속도 굉장히 큰 곳. 아셨죠? 그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디에서 풍속이 최대가 된다? 눈벽 부근에서 풍속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요 안까지 들어갑니다. 아예 쏙 들어갔어요. 태풍의 눈까지. 그러면 여긴 공기가 잘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이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풍속이 다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풍의 눈 어떻게 발달하니?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예요. 풍속이 약해요. 하지만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에요. 강수구역은 태풍의 눈 주변에 있는 눈벽에서 최대가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 기류가 강한 곳에 강수구역이 형성이 된다. 아셨죠? 강수구역이 형성되는 곳은 상승 기류가 강한 곳이고, 하강 기류가 있는 영역은 구름이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잘안 내릴 수 있다. 이 중간중간에도 하강 기류가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구름이 잘안 만들어지고 비가 잘안 내린다. 아셨죠?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태풍의 이동, 그 다음에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풍은 강한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강한 저기압이 접근을 한다, 관측자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관측 기압이 낮아진다는 의미고요. 자, 강한 저기압이 나에게 오는데, 나에게 오는 과정에서 눈벽 부근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면, 눈벽은 풍속이 가장 센 곳이잖아요. 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눈벽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관측 풍속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접근을 합니다. 그럼 관측소의 기압은 계속 내려간다. 그 다음에 태풍의 눈벽과 가까워질수록 관측소의 풍속은 세진다. 아셨죠? 그러다가 만약에 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풍속이 다시 굉장히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고, 강한 저기압 상태에서 오히려 날씨는 좀 맑은 그런 상태가 될수 있다. 아셨죠? 그런데
태풍이 접근을 하는데 눈을 들어가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관측 기압 낮아지고요. 관측 풍속은 계속 커지다가 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 다시 지나가면 기압이 높아지고 풍속이 내려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아셨죠? 자, 위험 반응, 안전 반응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북상하는 태풍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태풍의 중심이 있고요. 자, 태풍의 회전 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북상하고 있는 태풍에서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관측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자체 회전 방향, 바람이 자체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이 방향, 이곳과 이동하는 방향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의 운동을 따져보면 회전하는 공기의 운동과 이동하는 공기의 운동이 더해지기 때문에 풍속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위험 반원입니다. 위험 반원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셨죠?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험 반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태풍 중심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동한다고 칠게요. 그럼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다가 이런 식으로 불다가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는 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바람이 바뀐다고 하면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O, V, C. 아셨죠? 위험 반원에 놓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풍속에 의한 피해가 클 것이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이쪽은요, 자체 회전 방향과 그 다음에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풍속에 의한 피해가 이쪽보다 좀 적겠죠. 자,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에 위치하면요, 풍속에 의한 피해가 좀 적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안전 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풍향 변화는, 자, 태풍이 여기 있습니다. 중심이 불어 들어가야 되겠죠, 바람이. 여기 있어요. 불어 들어가고요. 불어 들어갑니다. 그럼 풍향 변화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겠네. 얘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그래서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놓입니다. 안전반원,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요소죠. 아셨죠? 그래서 위험 반원과 안전반원에서의 풍향 변화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위험 반원, 안전반원 말씀드렸고요. 이제 태풍의 진행 경로 보면요. 자, 태풍은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5도에서 25도, 요 정도 위도상의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북상에서 올라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진행 경로가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진행 경로가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북서진, 북동진, 이렇게 진행 경로가 바뀌는 요 지점을 우리가 전향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요 전향점은 위도 30도에서 20도 요 범위 내에서 전향점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요렇게 전향점이 지난 태풍은 보통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시기에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얼만큼 세냐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세면 셀수록 태풍의 진행 경로가 중국 쪽으로 밀리고요. 얘 세력이 약하면 이쪽으로도 잘올 수가 있고요. 아셨죠? 그래서 전향점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요렇게 진행하는 경로 가운데 왼쪽에 놓입니다. 그럼 안전반원,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 오른쪽에 놓입니다. 관측소가. 그러면 위험 반원,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아셨죠? 요거를 체크해 줘야 된다. 됐죠? 요렇게 해서 태풍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필수 개념. 기상, 위성,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 있는데, 가시 영상은 가시 광선의 반사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시 광선의 반사. 이 가시광선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태양이요. 태양이 만들어서 보내는 가시광선을 구름이 얼만큼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구름이 두꺼우면 반사가 커요. 구름이 두꺼우면 반사가 커요. 반사가 크면 클수록 밝게 나타난다. 아셨죠? 그래서 밝게 보여요. 가시영상에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죠. 적운형 구름이 있는 거니까. 아셨죠? 가시영상은 햇빛이 없는 밤에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적외 영상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의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그런데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세기가 센 거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방출세기가 세요. 아셨죠? 그런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자, 보겠습니다. 지표면 여기 있죠? 어떤 구름은 이렇게 있고요. 어떤 구름은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거든.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하거든.
아셨죠? 적외선 방출세위가 약하면 위성에서 봤을 땐 적외선 세위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흰색으로.

밝은색으로. 자, 낮은 구름은 온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온도가 높으면 강한 적외선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럼 적외 영상에서 봤을 땐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자, 적외선 세기가 강할수록 어둡게, 약할수록 밝게 나타나는데, 구름 최상부 높이가 높을수록, 구름 최상부 높이가 높을수록, 최상부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다고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적외선 세기가 약해요? 그러면 밝게 나타난다. 아셨죠? 적외 영상의 특징은 밤에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요 그림이 사실 많이 나오죠. 이 그림의 원리가. 가시 영상에서는 두꺼운 구름이 가시광 반사가 커서 밝게 보인다. 그 다음에 가시 영상의 얇은 구름이 가시광 반사가 적어서 어둡게 보인다. 자, 적외 영상에서는 높은 구름이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 세기가 약해서 밝게 보인다. 낮은 구름이 온도가 높아서 적외선 세기가 세서 어둡게 보인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럼 어떤 구름이 있습니다. 자, 두꺼운 구름인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높은 구름, 두꺼운 구름이에요. 자, 요 구름을 가시 영상에서 본다고 하면 햇빛 반사가 굉장히 크겠죠. 그럼 요 구름은 가시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밝은 색으로 보일 거예요. 두꺼운 구름이니까. 그렇죠? 적외 영상에서 이 구름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적외 영상에서 봤을 때 이 구름은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이 만약에 합쳐 있다라고 한다면 적외 영상은 무조건 어디를 보냐? 최상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요 최상부를 본다고요. 무조건 요 최상부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최상부의 높이가 높은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최상부가 방출하는 최상부의 이 온도에 의해서 방출되는 적외선 세기가 여기 찍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 적외선 세기가 약해요.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 세기가 약해요. 그럼 어떻게 보인다? 밝은 색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적나눈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 가시 영상에서도 밝게, 적외 영상에서도 밝게.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필수 개념은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전 문항풀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3월 학력평가 보면 18번 문항이고요.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서로 다른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와 B의 경로를.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서로 다른 태풍의 이동 경로예요. 그리고 나는 A와 B 중 어느 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관측소 P와 Q에서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 변화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P와 Q에서 관측을 한 건데 태풍은 A와 B 중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료에서 볼 것은 뭐냐면 자, 태풍이 접근을 한다면 관측 기압은 내려간다고요. 태풍이 접근을 한다면 관측 기압은 내려간다고요. 태풍이 멀어집니다. 기압은 높아진다고요. 지금 P나 Q나 모두 다 지금 보면 태풍의 중심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태풍의 중심이 이 관측소를 통과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볼 것은 아, 접근하면 기압이 내려가고 멀어지면 기압이 높아질 거야. 그러면 접근, 후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접근, 후퇴가 되겠죠. 근데 봤더니 요 관측소에서는 T3 부근에서 기압이 최소네? 그러면 가장 가까이, 맞죠? 요 관측소에서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T4나 T5 그 사이에서 여기서 관측 기압이 최소네? 그러면 요 시점이 태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맞나요? 그러면 아, 보면 이 태풍의 진행 경로상 봤을 때 얘가 먼저, 얘가 나중에 관측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P와 Q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태풍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Q 먼저 지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P 부근을 지나가겠죠. 이 부근을 지나간다면 이 부근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아, 관측 기록은 얘가 더 먼저네. 얘가 Q네. 그럼 얘가 P네. 이렇게 일단 골라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도 보겠습니다. 풍향 변화 보는 겁니다. 지금 풍향 변화 보면 어떤 상태냐면 자, 대략적으로 풍향 변화를 보면 풍향 변화가 지금 동풍, 남동풍 이쪽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남서풍으로 바뀌고 그랬다가 서풍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 풍향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향 변화가 지금 무슨 상태냐면 북, 남, 동, 서라고 한다면 동, 남동, 서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풍향 변화가 지금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 위, 시. Q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 위험 반응일 때

시계 방향의 풍향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럼 태풍의 진행 경로는 요거네. 비겠네요. 아셨죠? 그럼 B라고 하고 얘가 Q라고 했으니 얘는 B가 지나갈 때 P잖아요. 그럼 풍향 변화가 이동 경로의 왼쪽에 놓이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보니까 풍향 변화를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왼안반 맞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P에서 관측한 자료야? 동그라미 기억은 Q에서 관측한 자료야? 넌 틀렸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나는 B를 관측한 자료야? 지금 나는 요 태풍 B가 지나갈 때 P와 Q에서 관측한 거야? 맞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태풍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는 T3가 T5보다 멀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태풍 중심이 이렇게 이동해 갈때 가장 가까이에 놓일 때 가장 가까이에 놓일 때, 이 시점이 언제죠? T3라는 거죠, T3. 그러니까 T3가 가장 가까이에 놓일 때, 관측 기압이 가장 작을 때. 그리고 나서 T4로 갑니다. 관측 기압이 커지고 있죠? 강한 저기압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Q와 태풍 중심의 거리는 T3가 더 가깝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너 틀렸구나.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됐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자, 5월 학력 평가 8번 문항이고요. 자, 요 문항도 굉장히 좀 좋은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공 9시 지상 일기도를 그러니까 관측 시간이 공 9시야. 됐죠? 그다음에 나는 이날 공 9시부터 24시간 동안 P 지점에서 관측한 풍향, 기온, 기압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측을 했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볼 것은 태풍이 아니죠. 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가까워진다? 무조건 요 녀석은 관측 기압이 내려가야 돼요. 관측 기압이 내려가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만약에 저기압이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럼 관측 기압이 높아지겠지. 그럼 요 자료에서 내려갔다가 높아지는 거.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자료가 누구야? 누구죠? 요 선이네요. 요 선이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관측 기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얘가 관측 기압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요것과 요것 중에 하나가 기온과 풍향이 될 텐데. 맞죠? 기온과 풍향이 될 텐데. 보자는 거죠. 현재 요 지역은요. 이 온난전선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 공기. 맞죠?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가 기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나중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찬 공기. 그럼 기온은 현재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내려갈 거야. 맞죠? 만약에 니은 경로로 간다고 하면요.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보세요. 요 점이 만약에 기온이라고 하면 기온이 계속 높아지기만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렇다고 하면 요 선. 선 볼게요. 지금 낮았다가 높아졌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어. 아, 그렇네. 너가 기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풍향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일반적으로 풍향은 굉장히 불운속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전선 통과 시에 불운속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볼게요.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자, 북, 남, 동, 서죠. 자, 남동풍이 불었네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네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동남서북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남동, 남서, 북서로 바뀐다고 하는 건, 온난전선 앞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한랭전선 뒤에, 이러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넌 전선을 다 통과했구나.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는 기역이야.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요 시기는 온난전선 앞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쵸? 온난전선 앞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남서풍이 불고 있잖아. 그러다가 지금 이 시기 즈음 되면, 요 시기 즈음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있고요. 북서풍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여기는 한랭전선 뒤로.
위치가 바뀌는 그런 꼴.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는 기역이다. 맞고요. P의 기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1일 때의 기압은요, 요건데요. T2일 때의 기압은요, 요건데요.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그러면 넌 맞네. 됐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요 T2일 때는 요 사이에 놓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을 여기다 그려준다고 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굉장히 저기압 중심과 가깝겠지. 그렇다고 하면 T2일 때 기압이 굉장히 낮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자, T3일 때 PA상공에는 온난전선면이 있다? 온난전선면이 놓이려면 현 시점에서 온난전선면이 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T3로 갑니다. T3로 가면 여기는 전선면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북서풍이 불고 있는 상태예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랭전선 뒤에 놓이기 때문에 온난전선면이 있다?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전선면이 위치한다고 하면 한랭전선면이 위치할 수는 있다. 아셨죠? 기역, 니은, 이렇게 문항풀이가 가능하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학력평가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6월 모의평가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달한 온대저기압 부근의 지상 기압 분포와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대저기압 중심 이 부근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지금 기역과 니은이 하나가 등 온선, 하나가 등 앞선. 됐죠? 이 지역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를 풀려면 온대저기압의 일반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 주변이라 했기 때문에 북반구 온대저기압의 구조를 그려보자는 거죠. 저기압 중심을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쪽에다가 한랭전선, 그리고 이쪽에다가 온난전선을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놓고 할 것은, 아, 여기는 지금 찬 공기 영향을 받고 있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는 찬 공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됐죠? 여기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됐나요? 이런 상태에서 온난전선면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한랭전선면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죠? 등온선과 등압선을 구분해낼 수 있니? 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을 것이고,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기압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등압선은 어떻게 표시가 된다? 아, 등압선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일그러진 타원형으로 표시가 될 거야. 일그러진 타원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일그러진 타원형으로 표시가 될 거야. 그림이 조금 어색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등압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여기가 기압이 제일 낮고요. 멀어짐에 따라 기압이 커져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위치한 곳이라고 했으니 자, 묻고 있는 건 뭡니까? 이쪽을 본 거. 아니면 이쪽을 본 거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 볼 때. 근데 보니까 보면요. 이 중심부 저기압 중심부가 이쪽에 놓일 겁니다. 여기에 어딘가에 저기압 중심이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니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등압선이 이렇게 퍼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등압선이 된다는 거죠. 얘가 등압선 이런 식으로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습.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 실선이 등압선이 된다. 됐나요? 등압선. 그러면 이 점선이 등온선이 되겠죠. 그럼 등온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아,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으니 지금 이 분포 영역을 봤을 때 여기 얘가 아니라 얘를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으니 이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 대략적으로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됐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보자고요. 여기다 선을 쫙 그려주는 거죠? 선을 딱 그려주고, 이쪽은 찬 공기고 이쪽은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여긴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됐죠? 여기 더해서, 얘가 등온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요. 저위도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 밑에 있는 등온선일수록 온도가 높은 거. 그러면 비교해 보면 이쪽에 있는 요 등온선과 이쪽에 있는 요 등온선을 비교해 보면 아, 온도가 높은 녀석,
온도가 낮은 녀석 바로바로 바로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비교해 줬고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T다라고 하면 요 녀석은 T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온도가 더 높으니까. 요 등온선은 T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다, 내려올수록 온도가 높다. 됐죠? 그럼 아, 한랭전선 부근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요 A는 한랭전선 뒷부분에 위치한 녀석, B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지금 어딘가에 있겠지만 온난전선 사이에 놓여 있는 녀석. 요걸 요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요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느냐가 굉장한 포인트. 아셨죠? 그럼 여기서 요 자료에다가 바람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B 영역에선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겠죠. 이런 식으로 남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선 바람이 어떻게 불 겁니까? 이런 식으로 불겠죠. 이런 식으로. 북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등온선이다. 니은, 이 점선이죠? 등온선이다. 맞고요. B 지점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B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아셨죠? 만약에요, 여기가 어떠한 전선이 놓여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등합선까지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 등합선을 가지고도 바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요 등합선과 요 등합선인데 이쪽이 기압이 낮은 등합선, 이쪽이 기압이 높은 등합선이죠. 등합선을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가로지른 선을 그려줘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람은 불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반구라고 하면 요 방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남서풍 또는 남풍 계열의 바람, 이렇게 해서 니은이 아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기압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자, 기압은요, 자료 해석이죠. 요 등합선과 요 등합선을 따지면 지금 요 등합선이 요 녀석보다 더 기압이 높은 등합선이죠? 그두 등합선 사이에 A가 놓여 있고요. B는 그 등합선보다도 더 바깥에 있기 때문에 B는 A보다 기압이 더 높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압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낮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너도 틀렸구나.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해서 우리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항, 중요한 문항 풀어봤고요. 온대저 기압 구조와 날씨 문제는 요 자료를, 요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셨죠? 자, 이렇게 풀어봤더니 어떤 부분이 실전 팁이 되느냐? 자, 실전 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대저 기압의 구조를 온전하게 그려낼 수가 있니? 이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저기압 중심 놓고 여러분들도 10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바람을. 그리고 나서 찬 공기예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예요. 여기는 찬 공기예요.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것은 등압선을 그려보자. 등압선을 그려보자. 등압선을 그려보자. 등압선을 그려보자. 등압선을 그려보자. 등압선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 약간 일그러진 원형 또는 일그러진 타원형의 느낌으로 등합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기압은 커지는 거. 아셨죠? 여기에 하나 더 전선면까지 그려보자. 전선면을 그리라고 하면 온난전선면은 완만하게 그려줘야 된다. 완만하게.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얇은 구름을 꽤나 넓은 영역에 이렇게 형성합니다. 자, 여기에 한랭전선면을 그려주자. 한랭전선면은 전선 부근에서 전선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져야 돼요.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 부근에서 굉장히 수직적인 상승을 한다. 두꺼운 구름을 좁은 영역에 만들어낸다. 그 좁은 영역에 굉장히 강한 비를 내릴 수 있다. 한랭전선의 뒷부분. 아셨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려내는 연습을 10번 하셔야 된다. 아셨죠? 실전 팁입니다. 이걸 그려낼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풍에 대해서는, 자, 북상하는 태풍에 대한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을 구분하는 거 역시나 그려줄 수 있어야죠. 태풍이 중심이 진행을 이렇게 북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위험 반원이고요.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입니다. OEC. 자, 왼쪽에 위치합니다. 안전 반원이고요.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외난반. 아셨죠? 요거를 꼭 그려주시고, 하나 더. 태풍이 접근을 합니다. 태풍이 접근을 하면 안전 반원이든 위험 반원이든 똑같습니다. 태풍 접근시. 태풍 접근시 1번, 관측 기압은 어떻게 된다? 관측 기압은 내려간다. 두 번째, 풍속은 어떻게 된다? 관측 풍속은 높아진다. 이렇게. 자, 풍속이 높아진다. 풍속이 커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등합선 간격이 더 조밀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된다.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상 위성 영상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 가면 좋습니다. 가시 영상에서는, 자, 우리가 어두운 것만 정리할게요. 가시 영상에서는 어떠한 구름이 분포할 때 어둡게 보이냐면, 얇은 구름이 분포할 때 어둡게 보여요. 가시 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이 분포할 때 반사도가 적어서 어둡게 보인다. 가시, 얇어. 아셨죠? 그 다음에 적외 영상에서는 최상부 높이가 낮은 구름이 분포할 때, 최상부 높이가 낮은 구름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그 최상부 높이, 그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높다.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낮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뜨겁다. 고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적외 영상에서는 최상부 높이가 낮은 구름일수록 상대적으로 뜨거운 고온의 구름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적외선 세기가 세요. 그러면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적외 영상은 적외, 낮, 뜨어. 아셨죠? 요걸 우리가 좀 암기를 해보자. 자, 적용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구이를 먹는 거죠. 생선구이를 먹는데 생선구이 먹다 보니까 가시가 나왔어. 가시 얇어. 가시 얇어. 얇은 가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외, 낮떠. 가시 얇어. 적외, 낮떠. 이렇게. 적외, 낫뜨어. 아셨죠? 이러한 어떤 암기 팁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풀이 할때 일단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수 있다. 아셨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실전 팁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지적 용티 시점 자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월 학력평가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봤냐면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될것 같은, 요 부분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진행 경로에다가 지금 볼게요. A의 진행 경로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여기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A를 넣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북진을 하다가 북서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북진과 북서진으로 바뀌는 요 영역에 요 지점을 A로 놓고 요 A를 전향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일단 판단해 보자. 아셨죠? 그래서 1번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서 이 태풍이 통과할 때라고 하는 건이 문항의 원래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태풍은 누구였죠? P와 Q를 통과한 태풍은 원래 B였잖아요, B. 그렇죠? 그럼 B의 태풍이 통과할 때 태풍 중심 기압은 어떻게 변했니? 그 중심 기압이 변했다고 하는 판단 근거는 무엇이니? 자, 판단 근거가 요 자료를 통해서 있어야 되고요. 자, 단순하게 진입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태풍, 비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통과할 때 관측 풍속은 P를 통과할 때와 Q를 통과할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니? 이제 이거 자료 해석인 거죠. 아셨죠? 이거 비교하는 거. 됐나요? 자, 3월 학력평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해설을 꼭 써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약점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체크해 드릴 수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월 학력평가 문제에서는 무엇을 선생님이 체크를 했냐면, 여기다가 좀 이제 간단한데요. 이쪽 부분에다가, 자,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Q를 넣겠습니다. Q. 아셨죠? 지금 원래 이 문항은 저기압 중심이 기역이나 니은 경로를 통해서 이동해 갈때 P에서 관측한 결과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관측을 하나 더 도왔어. 자, Q. 기역과 니은 누군가를 통과할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 Q에서는 과연 그럼 날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Q 지점에서의 풍향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근거는 뭐야? 그 다음에 특정 시기에 Q에서의 기압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까? 대소비를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특정 시기에 P와 Q 지역에 자리 잡은 기단은 따뜻한 공기야, 찬 공기야? 이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근거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월 학력평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6월 모의평가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봤냐면 두 개를 체크를 했는데 자, 여기 A와 같은 선상에서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D를 체크하겠습니다. D. 또 다른 하나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C 지점을 하나 놓겠습니다. 이쪽에다 놓을까요? 이쪽에다가 C 지점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문항은 A 지점과 B 지점의 특성을 비교하는 게 본래 문항이었죠. 그래서 전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전선을 기준으로 앞, 뒤에 A와 B

A원 B와 C를 한번 비교해 볼수 있니? 등원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온대저기압의 일반적인 구조에서 공기의 배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에서는 어떠한 바람이 불까요? 요 바람 판단하는 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평가 문항까지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가지고 왔죠. 자,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상 위성 영상 문제가 없어서 기상 위성 영상 문제도 하나 더 가지고 가봤습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체크할 거냐면 기역이 여기 있죠. 기역을요, 요런 식으로 선을 구간을 나눠볼게요. 지금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자, 이쪽에다가 무엇을 놓을 거냐면 A를 놓을 거고요. 이쪽에다가 무엇을 놓을 거냐면 B를 놓겠습니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가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똑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A와 B의 풍속을 비교해 볼수 있니? 요거 하나.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디귿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같은 위치, 대략적으로 같은 위치를 놓고, 여기를 점을 찍고요. 여기를, 요 영역을 리을로 해볼게요. 요 영역을 리을로 해보겠습니다. 같은 영역이에요. 이렇게 리을 영역을 표시했을 때, 요기 리을 영역에 어떤 특징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수 있니? 자, 볼게요. 자, 리을에서는 어떠한 바람이 불까? 자, 요 시기에 아셨죠?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니은과 리을을 비교했을 때 어떨까? 아셨죠? 그 다음에 태풍의 최대 풍속은 원래 자료입니다. 요때와 요때를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셀까?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면 여러분들 실력 정말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아셨죠? 자, 궁금한 내용이나 답안, 풀이는 꼭 수강 후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2017 약정공략 세계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지도의 역시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 유럽은 사실 나라가 너무 많고요. 또 지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은 나라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위치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지도 살펴보고요. 위성사진 본 다음에 지도의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 보고 그리고 각 국가별 키워드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약정공략 세 번째 강의가 1, 2강 올라가고 나서 꽤나 오랜 텀이 있었는데요. 기다려준 친구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좀 알찬 내용으로 수업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나라들의 위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나라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북부 유럽의 노스페이스 너무 기온이 낮다 보니까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돼. 노스페이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스프. 자, 그 외 나라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지도 자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선을 좀 그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뒤에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어디 있니? 직선 좋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영국의 동쪽 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경선 뭐죠? 요 경선은

초자우선 영도선입니다. 영도선. 그래서 본초자우선이 영국 지나간다는 거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에스파냐도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부아프리카 할때이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에 여기에 이제 본초자우선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죠. 모로코 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누워있는데 본초자우선을 베고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본초자우선을 베고 누워있다. 그래서 모로코와 알제리 여기에 본초자우선 지나가는데 유럽에도 프랑스와 에스파냐에 본초자우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랑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서반구에 위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스파냐의 수도인 마드리드도 요 중간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에스파냐의 수도인 마드리드도 서반구에 있습니다. 본초자우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동경 30도선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 핀란드가 있습니다. 핀란드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 그리고 있나요?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선이 동경 30도선입니다. 동경 30도. 핀란드 바로 동쪽으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흑해 서쪽 지역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핀란드 동쪽, 흑해 서쪽. 동경 30도선. 그리고 유럽은 워낙에 나라가 많으니까 경선 하나만 좀더 기억해 두면. 경선 하나만. 자, 여기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아, 진짜 못 그리네요. 자,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냥.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이게 폴랐다, 그쵸? 그렇진 않네요. 자, 여기. 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을 대고 잘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그렸지만 작업 없어요. 동경 15도선. 그래서 유럽에 워낙에 나라가 많기 때문에 본초자우선과 동경 30도선과 함께 동경 15도선. 동경 15도선은 독일과 폴란드 사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경 다시요. 북위 30도선이 요쯤 지나가거든요. 이집트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동경 30도선. 다시요. 북위 30도선, 북위 30도. 다음, 북위 60도선이 영국 위로, 그리고 핀란드 아래쪽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북위 60도선. 그래서 핀란드가 이제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핀란드 동쪽으로는 동경 30도선, 그리고 핀란드 아래로는 북위 30도선이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북위 60도선. 얘가 북위 30도선 이렇게 되는 거죠. 북위 60도, 북위 30도.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두면은 역시나 나라가 많다 보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북위 45도선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위 45도선이 스위스 아래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초자우선 영국 지나 프랑스와 에스파냐도 지나간다. 다음은 동경 30도 핀란드 동쪽 흑해 서쪽으로.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동경 15도 지나가고 이집트 위로 북위 30도선, 영국 위로 핀란드 아래로 북위 60도선, 그리고 스위스 아래로 북위 45도선이 지나갑니다. 요 위선과 경선의 위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치 관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면적부터 좀 보죠. 면적. 면적. 어, 직선이 그대로 남아있네. 면적. 자, 면적이 유럽에서 가장 넓은 나라. 물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가장 넓습니다. 러시아. 다음 두 번째.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 넓은 나라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지도 보면서 어느 나라냐?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다음 세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네 번째가 에스파냐가 됩니다. 에스파냐. 자, 그런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넓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유럽에서 면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에스파냐 순인데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넓다. 다음, 국가들 간의 위치 관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자, 독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독일과 붙어 있는 나라들. 자, 그냥 지도 바로 보시면 돼요. 베네룩스 3국이다 독일과 붙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덴마크와, 동쪽으로는 폴란드, 체코 접하고요. 남쪽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까지 접합니다. 아,
독일과 접하는 나라들 잘 봐주시고요. 독일과 접하는 나라들. 다음. 자, 프랑스도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와 접하는 나라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남서쪽으로 에스파냐와 접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남동쪽으로 이탈리아 접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우리 주요 국가들만 살펴보는 거예요. 동쪽에는 스위스 접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독일과도 맞닿아 있고요. 베네룩스 3국 중에는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니고요. 다음 스위스도 보죠. 스위스. 스위스와 접하고 있는 나라들. 스위스는 북쪽으로는 독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맞닿아 있죠. 동쪽은 오스트리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공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공용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공용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프랑스어거든요. 프랑스어. 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자,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제가 월드컵에서 벨기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벨기에 경기 보면 되게 재밌어. 벨기에 팀들이, 선수들이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스루패스를 그렇게 잘해요. 스루패스. 그래서, 벨기에 선수들이 스루패스를 잘합니다. 벨기에 스루패스. 자,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공통적으로 독일어랑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다음, 독일어 쓰는 또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요 나라,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대표적인 나라만 좀 꼽아보면. 자, 그리고 이 독일어와 프랑스 말고 이탈리아어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공용어로. 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어 쓰는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어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자, 그래서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사실 요거는 지도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거고. 자, 벨기에 같은 경우에 벨기에 정말 많이 나오죠, 벨기에. 자, 북부 지방은 네덜란드어 씁니다. 네덜란드어. 남부 지방은 프랑스어 씁니다. 왜? 남쪽으로 프랑스 접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그리고 동쪽에 독일과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도 쓰죠. 그래서 북부 지방에 네덜란드어 쓰는 플랑드르, 남부 지방에 프랑스어 쓰는 왈롱 지방, 동쪽에 독일어도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됐죠? 다음. 독일어 쓰는 나라들. 자, 벨기에 접하고 있네. 스위스도 독일과 접하고 있고요. 룩셈부르크도 독일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접하고 있죠. 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독일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어 쓰는 나라들 독일과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위치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언어도 좀잘 기억하기가 편합니다. 다음. 스위스. 자, 이것도 잠깐 볼게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나라들, 주요 국가들을 좀 기억해 보면은, 저희 아들과 스위스에 갔었었는데, 알프스 산맥을 보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가 물가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저렴한 음식을 먹자. 저희 아들이 되게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메뉴 중에 오이 스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오이 스프? 오이로 만든 스프야? 정말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문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딱 맛을 보더니, 아빠, 이거 못 먹겠어. 이건 독이 된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스프를 독이든 오이스프로 부르기로 했어요. 독이든 오이스프. 자,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독이든 오이스프가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독이든 오이스프. 그리고 여기에서 스를 빼면은 독 오이프가 스위스와 접하고 있는 나라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그렇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어차피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빼면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가 스위스에서 쓰이는 언어들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거기에다가 로만슈어까지 총네 가지 공용을 쓰고 있죠. 그래서 독일어 오이스프,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주요 국가들인데 거기서 스위스 당연히 빼겠지? 스위스와 접하고 있는 나라들 독 오이프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쓰니까 오스트리아 빼면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어, 그리고 로만슈어까지 스위스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기했듯이 위치 관계를 잘 봐두시면 언어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위성사진 볼게요. 위성사진. 자, 위성사진에서는 당연히 여기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독오이스프 말고 뭐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잘안 나오니까 주요 국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해발고도 굉장히 높은 곳이고 이베리아 반도의 북부 지역도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년설 보이죠? 만년설. 위도가 높고 고도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빙하와 만년설이 요 스칸디나비아 산맥과 아이슬란드 쪽에 분포한다. 위성사진 보면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평평한 평원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평원 지역들이, 평원이 널리 분포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우리 빈페이지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명. 자,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볼게요. 여기는 발트해라는 곳입니다. 발트해, 발트해, 발트해. 그리고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다음, 여기 네모나게 생긴 여기는 북해입니다. 북해, 북해. 그리고 여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바다,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하죠. 여기는 도버 해협이에요. 도버 해협. 다음, 요 친구는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여기 에스파냐와 모로코 사이의 좁은 바다. 여기는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지브롤터 해협. 그리고 모로코의 일부에 세우타라고 하는 에스파냐 영토가 있는데 최근에 모로코 사람들이 세우타 쪽으로 엄청나게 막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아깝다 보니까 에스파냐 쪽으로 북부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기도 하고요. 지중해는 모르는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이탈리아와 이쪽이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여기는 아드리아해입니다. 아드리아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드리아해. 다음 여기 바다예요. 에게 바다 이거밖에 안 돼. 에게해입니다. 아유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에게해. 이게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에 위치하고 있죠? 튀르키예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해협이 보스포루스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배가 항행할 수 있는 해협 중에서는 가장 좁은 해협이에요. 보스포루스 해협까지. 그리고 지워볼게요. 여기 흑해 있죠? 흑해 위쪽에 넓은 흑토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세계적인 밀과 옥수수 생산 국가이자 수출국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지명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여기도 하나 마저 하죠. 여기는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건데 러시아가 점령해 놓은 곳이죠. 다음 지형을 좀 살펴보면 지형. 자,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 고기 숲곡산이죠. 스칸디나비아 산맥. 다음, 여기 피레네 산맥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신기 숲곡산지입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알프스 산맥, 독일은 오이스프라고 얘기했었죠? 독, 오, 이, 아, 이, 이스, 프거든요. 스위스가 물론 중심 국가이긴 하지만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로베니아까지도 펼쳐져 있긴 하지만 주요 국가들, 요런 나라들의 알프스 산맥이 뻗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렇게. 알프스 산맥 역시나 신기 숲곡산지. 자, 그리고 여기 복잡한 해안선 나타납니다. 여기 무슨 해안? 피오르 해안이죠. 피오르 해안. 그리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의 북서쪽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해안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V자국이 침수되어 만들어진 리아스 해안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게 요것밖에 안 돼라고 얘기했던 에게 쪽도 리아스 해안입니다. 리아스 해안. 그리고 여기 아이슬란드 쪽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지나갑니다. 지형적으로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두개 지도 있죠? 두개 지도에다가 골고루 잘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기후 보겠습니다. 기후.
자, 기후는 사실 유럽은 워낙에 온대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온대기후가 중심인데요. 먼저 지중해 주변에 CS,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프랑스의 남부 지역까지 CS 나타나니까 대략적으로 요 라인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독일 폴란드 있죠. 독일 폴란드까지가 온대기후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온대기후. 대략적으로 분포 그리는 거예요. 요쪽은 그러면 서한해양성 기후겠구나. 동쪽은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자, 그리고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편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지형성 강수가 발생을 합니다. 연강수량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어쨌든 바람에 의해, 다시요, 산맥에 의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단되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산맥 동쪽은 역시나 냉대기후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워볼게요. 여긴 또 난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CFB가 나타나게 되죠. 높은 고도까지 나타납니다. 높은 위도까지 CFB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쪽은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의해 바람이 차단되어서 냉대기후 나타나지만 또 아래쪽은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 때는 또 CFB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기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뭐 점찍어 나오겠죠. 뭐 로마라던가 뭐 파리, 뭐 런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럽에 최근에 첨단 산업 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곳들. 자, 요쯤에 프랑스의 남동부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다음. 이탈리아의 북동부 즈음에 이쪽에 제3 이탈리아라고 있죠. 제3 이탈리아. 자, 얘네들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해서 같이 묶여져 나오는데, 사실 제3 이탈리아는 다른 첨단 산업 지역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패션 산업 발달한 곳이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중소기업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유연적 전문화. 유연적 전문화. 또,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제3 이탈리아의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고부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그래서, 다른 첨단 산업 발달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 제3 이탈리아입니다. 제3 이탈리아. 다음, 이쪽에, 케임브리지 대학 중심으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케임브릿지라고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 여기 오슬로 사이언스 시티, 그리고 이쪽에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어디 안에 쪽이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이런 곳들 자리가 조금 좁아서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이쪽에 북쪽에 실리콘 글렌 있죠. 실리콘 글렌 스코틀랜드 쪽에, 그리고 아일랜드의 실리콘 도크도 있습니다. 실리콘 도크. 특히나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EU 회원국 중에 영어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지워보고요. 다음. 자, 많은 나라들이 가입해 있지만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U 미가입국이 있죠. 대표적으로 EU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도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나라 뭐 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제 친구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나이 또래 이제 아저씨 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뿔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가 너무 몸매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형이 막딱 각이 잡히고 막 울퉁불퉁하면서도 탄탄한 체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쩜 그렇게 체형 관리 잘했니? 그랬더니 나 요즘에 폴댄스로 체형 관리해. 폴댄스로 체형 관리해. 자, 요 폴댄스로 체형 관리에는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폴댄스로 채용 관리에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요 나라들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 얼마 전에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가입을 합니다. 유로존에 가입했다는 것은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리아가 빠졌습니다. 폴댄스로 채용 관리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지도에서 정리해 드릴 내용들은 다 정리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 뒤로 가서 우리 국가별 특색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자, 일단 인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구 1위 국가. 세계 최대 영토국인 러시아죠. 러시아. 1등 러시아. 인구 1등 러시아. 꼭 기억해 두자. 천연가스 생산량 1위는 미국이지만 매장량 1위는 러시아입니다. 생산량은 2위이고요. 러시아. 자,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다음, 유럽 최대 제조업 강국. 자동차 기계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루루, 자르, 작센. 이런 전통공업 지역이 발달했던 곳. 인구 8천만에 독일이죠. 네모 쳐드리는 나라들의 인구는 꼭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옥토페스트라고 하는 맥주 축제 열리고요. 그리고 권역 내에서, 유럽 내에서 GDP가 1위입니다. GDP 1위. 다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전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고인 체르노빌 발전소 폭파 사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도 봤는데,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바람에 의해 독일과 스웨덴 쪽으로 낙진이 날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도 독일에서 뭐 몇십 워트가 관측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때, 아, 원자력은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추게 되면서 원전을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 겨울철에 좀 추워요. 또 내륙에 위치하다 보니까. 근데 난방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많은 천연가스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다음, 북해 유전 있고요. 런던이 있는 영국이죠. 영국, 영국. 그리고 2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독일 다음에 GDP 권역 내 규모 2위권입니다. 요 순위는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독일과 영국이 많은 편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프랑스죠. 프랑스. 아까 살펴봤었던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많은 영토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영토들을 보유하면서 굉장히 넓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G라고 얘기하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 자기 나라의 바다는 아니지만, 그 바다에 대해서 경제권을 갖는 수역입니다. 한국 지리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다루는 수역인데, 이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가장 넓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해외 영토 덕분에 넓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나라. 프랑스입니다. 또 여러 나라 식민지배에서 전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남북 간의 지역 격차가 나타난 나라면서 올리브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나라. 제3 이탈리아, 당연히 이탈리아가 되겠죠. 이탈리아.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파다니아 지역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 1위의 초고령 국가인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에서는 남부유럽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남부유럽 하면은 뭐 특히나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파스타, 피자 이런 음식 떠오르기 쉽지만 다이어트 식단 중에 지중해 식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올리브 먹고 샐러드 먹고 이런 식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건강한 식단들이 많아서 이 남부유럽에 위치하는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의 평균 수명이 길고 이로 인해 노년층의 인구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한25%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꽤나 높은 나라. 그리고 이탈리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파스타, 피자 말고 또 어떤 음식 있죠? 막 만테카레 막 하는 거.

리조또 있죠. 리조또. 리조또라는 전통 음식이 있다? 아, 쌀도 생산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쌀 생산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리조또에 이탈리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쌀로 만든 음식 중에 유럽에서 유명한 거뭐 있을까요? 제가 에스파냐 갔을 때그 쌀로 만든 볶음밥 먹었는데, 빠야라고 합니다. 빠야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기다고 먹었는데 약간 냉동식품 맛이 나는 그런 빠야였습니다. 이게 약간 에스파냐 본토에서 먹는 빠야라면 정말 맛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 식당이 근데 별점이 되게 낮았던 식당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맛이 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맛이 없던 빠야를 먹고 다시는 내가 빠야를 먹지 않겠다. 빠야의 에스파냐. 라는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맛없었는데. 그다음 러시아도 쌀을 꽤나 생산을 합니다. 러시아까지. 자, 그래서 이탈리아 다음에 여기는 에스파냐. 에스파냐. 요 7천만에 영국과 프랑스까지는 인구도 좀 기억해 둡시다. 에스파냐. 올리브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지만 식량 작물은 부족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식량 작물을 중국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도 위도가 낮은 지역이고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나 곡물 재배하기 아주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전국토에 정말 제가 그때 렌트해서 차를 타고도 다녔었는데 정말 운전이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풍경 감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온통 보이는 거라고는 올리브나무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리브 생산 1위이지만 식량 작물 생산은 또 굉장히 적은 나라. 그래서 식량 작물 수입은 되게 많다. 올리브 생산 1위면서 쌀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카탈로냐와 바스크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카탈로냐, 바스크. 자, 다음.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리고 동유럽 최대 인구의 나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자,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서유럽 쪽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으로 유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갔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옆 나라니까. 그리고 영국으로도 많이 갑니다. 이 영국에 폴란드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이 EU 탈퇴를 고민해보게 만들었던 계기가 또 엄청나게 많은 폴란드 이주자들의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어쨌든 동유럽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서유럽의 제조업, 다시 얘기해서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서유럽에서 동유럽 쪽에 많이 하청을 주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로화 미사용 국가입니다. 폴댄스로 체형 관리에 거기서 폴을 담당하고 있죠. 다음, 흑토 곡창지대가 분포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런데 영국과의 전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갔느냐?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과 영국으로 가고 폴란드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다음, 유로화 미사용의 루마니아 드라큘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유럽 최대의 무역항인 로테르담이 있는 나라,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워낙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최대 무역항으로도 중요하지만, 석유화학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석유화학 공업. 다음, 네덜란드 하면 꽃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화훼 농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리 온실을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리 온실. 그리고 폴더라고 부르는 습지를 개간해서 땅을 만들었죠.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은 땅입니다. 다음. 왈로니아와 프랑드르 간의 언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벨기에. 벨기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남쪽으로는 프랑스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네덜란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지역 간의 언어 차이와 경제적인 격차가 같이 엮이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쪽 지역은 또 독일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모두 사용을 합니다. 벨기에.
다음 요거 꼭

가기. EU와 나토 본부가 브뤼셀에 있습니다. EU와 나토 본부가 브뤼셀에 있다. EU, 나토 모두. 다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얘기했을 때뭐 방글라데시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르완다, 필리핀, 일본 이런 나라 얘기했었는데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인구 밀도가 꽤나 높은 나라들입니다. 인구 밀도 높다. 다음, 중부 유럽의 내륙국입니다. 프라하로 유명한 체코. 일반적으로 남부유럽,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중부유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서, 남북 나눴을 때는 동유럽에 속하는 곳이에요. 유로화 이사용. 다음,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있는 곳입니다. 철광석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빙하우도 많은 나라죠.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그리고 유로화 이사용하는 나라. 스웨덴 같은 경우에 화력 발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원자력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계 지역에 스칸디나비아 산맥 있죠. 그리고 여기도 위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과거에 빙하의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빙하 지형 토대로 수력 발전 많이 할수 있겠죠. 수력 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그리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밑에 어디 나와 있을 텐데요. 밑에 어디 있었더라? 자, 노벨상 시상식이 평화상만 여기 노르웨이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다 스웨덴에서 개최가 됩니다. 노벨상 시상식 개최국. 다음, 코르크 생산 전 세계 1위면서 포트와인으로 유명한 나라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포르투갈은 유럽의 최서단 호카 곳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최서단 호카 곳, 가장 서쪽 끝머리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장식된 아줄레주 타일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산지가 많아서 수력 발전합니다. 편서풍 영향을 그대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도 하고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니까 여름철에 건조해서 태양광 발전도 합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가 되는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다음 고대 문명의 발상지 해운업 강국인 그리스.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아니라 선박을 운행하는 해운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랑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리아스 해안이 우리나라처럼 수심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니어서 항구 발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업 강국이고요. 그다음 파르테논 신전도 아주아주 유명하겠죠. 다음 마자르족이 살고 있는 헝가리. 이 마자르족은 우랄 산맥 쪽에서 넘어온 유목민들이거든요. 다른 유럽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우랄어족을 사용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인도 유럽어족을 사용하는데 얘는 우랄어족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알프스 스키 관광 유명하면서 다뉴브강이 지나가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다음 네개 공용어. 자, 아까 얘기했었었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업과 시계 제약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1인당 GDP가 최상위권 그만큼 물가도 엄청 비쌉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지리적인 위치상 굉장히 유럽의 정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도 편들지 않겠어!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이고요. 참고로 오스트리아도 스위스 동쪽에 붙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받은 나라입니다. 이유에 비가입되어 있는 나라죠. 스위스, 스위스. 좋습니다. 스위스. 자, 다음. 불가리아. 불가리아. 최근에 유로존 가입하였다. 아까 얘기했었죠?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풍력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그래서 풍력 터빈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면서 낙농업이 유명한 나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그리고 유로화 이사용 국가 폴덴의 덴을 맡고 있죠. 다음 올루 테크노폴리스가 있는 핀란드. 핀란드는 냉대기후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서 수많은 타이가 침엽수림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민

농업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빙하오도 굉장히 많은 나라.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수오미라고 부르는데요. 섬이 많은, 그러니까 호수가 많은 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오미. 다음, 북해유전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 수력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피오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EU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그리고 노르웨이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꼭 기억해 둡시다. 600만 정도 됩니다. 600만. 다음, 켈트족이 거주하면서 게일어 사용하는 아일랜드.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 도크에 최근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는 아이슬란드. 그래서 판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 많이 합니다. 빙하 지역 발달해서 수력 발전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EU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인구가 40만밖에 되지 않아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데다가 이 국토의 대부분이 빙하 덮여 있거나 황무지이거나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또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도 하죠. 인구가 40만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각 국가의 키워드 정리해 봤고요. 이제 뒤로도 넘어가서 마지막 스텝 3, 유럽 관련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총 20문항 정도. 자, 알프스 산맥과 접하고 있지 않은 국가. 자, 요 퀴즈는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이 아닌 나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정답은 벨기에로 너무 쉬워요. 나 문제 잘 맞췄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나라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나라이구나. 자, 북해와 접하지 않은 국가. 북해는 유럽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북해. 네덜란드 북해와 접합니다. 덴마크도 접하죠. 영국의 동쪽이 북해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죠. 접하지 않은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다음, 지브롤터 협 북쪽에 위치한 국가. 자, 지브롤터 협은 모로코와 에스파냐 사이의 좁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가 지브롤터 협 북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죠. 다음, 유럽에서 영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프랑스, 에스파냐 순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넓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5번, 쉥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자, 쉥겐 협약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협약을 쉥겐 협약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른쪽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EU에 가입한 나라도 있고, EU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쉥겐에 가입한 나라도 있고, 쉥겐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겠죠. 자, EU 회원국이면서 쉥겐에도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되게 많다. 자, EU에 가입되어 있지만 쉥겐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 공동 여행 협정이라는 걸 맺고 있어서 영국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쉥겐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잘안 나오지만. 다음.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쉥겐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U 비가입국들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텐슈타인도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쉥겐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U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쉥겐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둘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쉥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여기에서는 이제 영국이 되겠죠. 영국. 다음 6번. 네르게 위치하여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 폴란드 북쪽으로 발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북해와 접하고 있고요. 크로아티아 서쪽으로 아드리아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네르 국가죠. 다음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국가. 독일 바로 위에 덴마크 있습니다. 독일 베네룩스 3국가 모두 국가 경계 맞대고 있다 그랬죠. 네덜란드 서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폴란드 그 밑에 체코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스위스와 접하고 있지만
스위스에 가로막혀서 이탈리아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죠. 다음, 이베리아 반도에 에스파냐 있고요. 포르투갈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안도라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발칸 반도에 속합니다. 그럼 아드리아해 접하고 있는 국가. 자, 이탈리아의 동쪽,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서쪽. 거기가 바로 아드리아해거든요. 그래서 아드리아해 접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다음, 유럽 대륙의 최서단인 호카곳이 위치하는 국가. 아까 얘기했었네.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다음, 스위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 자, 아까 얘기했었죠. 독일은 오이스프. 요게 알프스 산맥에 지나가는 주요 국가들. 자, 거기에서 당연히 스위스 빼야 되겠죠? 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가 스위스와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빠지고요. 프랑스도 빠지고. 그리고 이탈리아 빠지면 벨기에는 스위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두 나라 다 독일어 쓰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리고 로만슈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12번, 발트해와 접하지 않는 국가. 발트해는 유럽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북쪽에. 자, 스웨덴, 발트해와 접하고 있고요. 다음, 폴란드도 북쪽으로 발트해와 접합니다. 러시아도 접하지만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노르웨이는 발트해가 아닌 북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일부가 북극권에 속하는 국가. 북극권은 대략적으로 북위 66.5도보다 더 고위도 지역, 백야현상과 극야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가장 고위도에 위치하는 핀란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대서양과 지중해 모두에 접하는 국가 두 곳. 자, 이거 잠깐 지도 다시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대서양이 되죠. 지중해와 대서양이 모두 접하는 국가는 일단 에스파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있죠. 프랑스. 프랑스는 지중해, 대서양, 그리고 북해와도 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대서양이 모두 접하는 두 나라는 에스파냐와 프랑스입니다. 다음, 위에 북극해가 있죠, 북극해. 북극해와 접하는 나라, 일단 위도가 되게 높은 러시아 북극해와 접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잘 보면 노스페이스라고 얘기했었죠. 노스페이스. 자, 스웨덴과 노스페이스의 핀란드죠. 스웨덴과 핀란드 위쪽으로 노르웨이 영토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굉장히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와 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극해 분쟁의 당사국에 노르웨이랑 러시아는 들어가지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극해와 얘네들은 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 자, 대서양과 지중해 모두에 접하는 국가 두곳 방금 얘기했듯이 에스파냐 그리고 프랑스 요두 나라입니다. 다음 수도가 서반구에 위치하지 않는 나라. 자, 아까 영국 그리고 프랑스 에스파냐 따라서 본초자 우선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본초자 우선보다 서쪽에 있는 아이슬란드 당연히 수도가 서반구에 위치하겠죠. 서반구에 위치합니다. 다음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있고 이쪽에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 본초자 우선이 지나가는데 수도는 본초자 우선의 서쪽에 있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수도는 서반구에 위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서반구에 걸쳐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지만 노르웨이는 동반구에 위치하는 나라예요. 수도가 서반구에 위치하지 않는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다음, 북극해와 맞닿은 국가. 자, 아까 얘기했었죠? 노르웨이가 스웨덴과 핀란드를 가로막고 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북극해와 맞닿아 있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아니에요. 덴마크는 당연히 노르웨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북극해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북극해와 맞닿아 있는 국가는 네 나라 중에 노르웨이입니다. 다음, 라인강이 흐르지 않는 국가. 자, 라인강은 유로를 좀 기억해두면 좋은데, 일단 스위스 쪽에서 발원을 하죠. 스위스. 역시나 주요 국가만 좀 표시해보면, 오스트리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지나서 독일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쪽에서 빠져나갑니다. 특히나 스위스는 많은 나라와 요 라인강을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지나가고요. 독일도 지나갑니다. 네덜란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지나가고요. 폴란드론 지나가지 않죠. 다음, 흑해 접하지 않는 국가. 자,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다시요. 흑해 바로 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랬었죠? 흑해 바로 위에 흑토지대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위치해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접하고 있습니다. 흑해 북쪽에. 그리고 흑해 아래쪽에 튀르키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포루스 해협은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그래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두고 이스탄불의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사이로 이제 배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다음, 루마니아도 흑해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독일 옆에 있는 체코는 흑해와 접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루마니아, 그리고 러시아, 불가리아 정도 앞에 접하는 나라들이에요. 다음, 과거에 가스탈바이터라는 이름으로 튀르키예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 국가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노동자들이 독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최근에 독일에 거주하던 튀르키예 2세들이 튀르키예들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유입된 사람들의 출신 국가 중에 독일이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 경제 공동체는 EU의 모태가 되었던 단체인데요. 여기는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과 푸르기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니고 영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유럽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키워드들 많이 받으시면 문제 풀때 종종 보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 잘 받으시면은 문제 훨씬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카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점공약 정치화법 1등급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 파트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헌법 조항하고 볼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매년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매년 할 때마다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에는 이거 선생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헌법 처음 공부할 땐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헌법 조항 안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막 하는데 그쵸. 헌법 조항 안 봐도 사실은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 풀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헌법 조항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헌법 조항을 보지 않을 거야. 내가 헌법 조항에 빈칸 다 뚫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다? 개념의 빈틈이 아니야. 헌법의 조항까지 채울 수 있다? 개념의 빈틈 아니야. 내가 여전히 몇 조에 뭐 있는지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빈칸 채울 수 있으면 돼요. 못 채운다? 개념의 빈틈이에요. 그리고 내가 쭉 그냥 늘 수특, 뭐 개념 교재로 공부할 때 놓쳤던 것들이 헌법 조항에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결국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되는 이유, 암기가 안돼 있어서요. 반대로 말하면 꼼꼼한 암기가 필수인 단원입니다. 그 꼼꼼한 암기를 헌법 조항으로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국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여긴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 하나만 눈에 넣어놓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체포 특권 관련된 내용 나와 있죠? 두 번째,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데에는 현행범이 아니란 회기 중 석방된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불체포 특권과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그다음에 47조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7조 몇 항인지 외우라는 뜻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헌법 몇 조 몇항 정도만 좀 기억해라고 했던 건 내가 37조 2항이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이랑 관련된 것도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37조 2항 정도가 거의 유리해. 나머지는 뭐 숫자 안 외워도 돼. 대신 요거 채울 수 있는지 봐봐. 국회 이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년 1회 집회되는 거. 뭐겠어? 그렇지. 정기회. 자, 그다음에 임시회는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되는지예요. 바로 제일 첫 번째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얘들아, 물론 헌법 조항에는 4분의 1 이렇게 안 나오지만 선생님 일단 여러분들한테 써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는 채웠다, 밑에 있는 거못 채웠다,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 나 여기 몰라. 나 여기 아직 개념의 빈틈이야. 이렇게 개념의 빈틈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대통령은 알아?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 봅시다. 국회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자, 우리 여기서 체크할 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국회의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국회 파트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이것으로 의결한다. 자, 우리 국회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 여러분 줄여서 그냥 과반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 워딩 쓸수 있어야 돼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즉 찬성하고 반대가 같을 때에는 부결된 걸로 본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2조 보자. 일단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 가능. 그리고 정부 가능. 자,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고 싶은 거. 국회의원은 몇명 이상? 그렇지, 10인 이상. 그리고 하나 더. 국회의 누구도. 위원회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 재정 요소.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3조 1항부터는요, 우리 법률 재개정 절차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누가 공포한다?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异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항의 기간 내에, 15일의 기간 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 관련된 거, 법률안 거부권,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입니다. 사항 보자.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그렇지. 3분의 2 그냥 말하지 말고 풀 워딩으로 얘기해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물론 헌법에는 3분의 2라고 써 있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며칠을 경과함으로써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은 거 있다면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거 완벽한 개념의 빈틈입니다. 되셨죠? 우리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산안이랑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아니라 주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권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조 1항. 국회 내 국정일 이것 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 할수 있으며 국정 감사 및 국정조사권. 얘들아, 여기서 하나 체크하자. 국정감사권은 감사원의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조사는 언제 하는 거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하나 체크. 자, 우리 그다음 국회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거 일단 제일 첫 번째. 국회가 과로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을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왜요? 왜 해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해임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 설명하면 뭐할수 있는 거야? 해임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의 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해임 건의예요. 이거 기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언급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되셨죠? 그럼 누구랑 누구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걸까? 그렇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 우리나라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우리나라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되는 이유는 뭐야? 내각 불신인과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가 국회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 파트 그 다음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 조항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우리나라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 대통령은 취임의 즈음에서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거 내가 왜 넣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오케이. 이거 하면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못 떠올라? 평화통일지향. 평화통일지향의 실현 방안 중에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부여, 요거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선서할 때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평화통일지향과 연결시켜서 하나 기억합시다. 대통령 임기 5년,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제도 공부할 때 대통령 선거는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이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쉽게 말해서 그 직을 비웠을 때, 이 사람, 그리고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자,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어. 그럼 누가 인사할까? 이거 우리 명시적으로 안 배웠어도 알수 있어. 행정부의 1인자가,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은 행정부의 2인자. 그렇지. 국무총리.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조 넘어갑시다. 자, 물론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러분이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여러분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국민투표 부의권.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는 권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조약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체결, 비준하는 겁니다.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대통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명령, 대통령, 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자, 86조. 국무총리 임명 어떻게? 국감 대대헌 기억하시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가 우리 기출의 제시문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가 헌법조항을 달